0: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충청권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은 세종이 41.2%로 가장 높았고 대전과 충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이 아르헨티나 현지 시간으로 31일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안보실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단과 만나 우리는 협의에 응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 혼자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국회라든가 여론이나 공감대를 이뤄나가려고 한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내각 회의에서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 그들은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과 창원, 김해 등 일부 경남권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당분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7도, 부산 39도 등 전국이 32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 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토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8월이 활짝 열렸습니다. 8월도 7월에 이어서 태양의 달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시작이 되니까 말이죠. 달력도 넘기셔야죠. 8월에도 의미 있는 날이 많습니다.
1: 지금으로서는 가을 추자라는 글자가 마음에 와 닿진 않지만 일주일 후 7일은 입추입니다. 입자가 들입이 아니라 새울잎이라서 새울잎자라서 가을로 들어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 저 만취에 꽤

0: 떨어진 곳에 가을이 세워져 있다. 가을이 서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입추라니까 가을 출자가 들어가니까 왠지 좀 시원해지는 듯하죠?
1: 네네.
0: 네, 14일은 말복이고요. 말복 지나면 여름 다 간다 그랬는데 모르죠. 뭐 올해는 어떨지.
1: 그리고 8월 15일은 뜻깊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 아픔도 돌아보고 또 해방과 정부 수립도 축하하고요. 어르신들은 이제 광복절이면 바다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다던데 이젠 그렇지도 않죠. 올해 해수욕장 폐장일도 23일까지인 지역이 많아요. 또 광복절이 토요일이라서 17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일 더위가 그쳐서 모기 잎도 비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그 외에도 가정마다 또 집집마다 생일 여러 기념일 쭉 줄 서 있죠. 동그라미 크게 치시고 이번 8월 우리 건강하게 즐겁게 한번 채워나가 볼까요?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은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29회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을 개최합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 www.fb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푹푹 찌는 무더위, 북적북적한 출근길에 부대 끼고.
3: 내맘 같지 않은 일터에서 또 한 번 치고.
2: 내 머리 위로만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을 때.
3: 그래도 괜찮아요. 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자, 일중 씨.
4: 영차, 영차, 영차.
2: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3: 여성시대입니다.
5: 와, 8월의 첫날 인사드리는 토요일 여성시대입니다.
3: 그렇죠. 광복절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5일이 17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 되는 거래요.
5: 휴원은 그 14일 금요일을 대체 휴일로 안 하고
3: 앞당겨서 안 하고 예. 지나서 했다고요.
5: 네. 네. 그러니까.
3: 그렇죠.
5: 금토일이죠.
3: 앞당겨서 대체 휴일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던데.
5: 그런가요?
3: 정신 차리세요.
5: 보통.
3: 아니 여보세요. 앞당겨서 하는 거 봤어요?
5: 아니 선생님. 아니 생일도 원래 지나가기 전에 하는 게
3: 그건 생일이고요.
5: 아 그런가요?
3: 네.
5: 뭔가 기념일도 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그랬나요?
3: 어디서 오셨을까? 어느 별에서?
5: 이야 그렇구나.
3: 자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5: 네.
3: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당당이님. 17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당당이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둘이서 초보 엄마, 초보 아빠로 열심히 아이를 키웠습니다. 웃음도 많았지만 눈물도 많았던 17개월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를 조금만 더 집에서 데리고 있고 싶었지만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해서 어린이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행히 등록해둔 어린이집에

0: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7월 1일 우리 아이의 첫 사회생활과 저의 첫 학부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아이와 함께 교실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죠. 낯선 환경 때문인지 아이는 계속 제 품에 안겨 울기만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물으셨어요.
1: 어머니, 우리 아이는 어떤 걸 좋아하나요?
0: 자동차 장난감을 정말 좋아해요. 제 대답에 선생님은 자동차 장난감을 가져와 아이의 관심을 끌어주셨고 신기하게도 아이는 제 품에서 내려와 자동차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에는 선생님께서 제게 잠시 밖에 나가 계시라 하는 눈짓을 보내셨습니다. 아이 몰래 교실 밖으로 나와 기다리는데 엄마가 사라진 걸 알았는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울음소리가 잦아들었고 30분쯤 지나 선생님께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1: 어머니, 우리 아이는 적응이 빠른 편 같아요. 다음 주에는 어머니 없이 2시간 정도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0: 선생님의 말씀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조금씩 적응해가는 아이 모습이 대견했고 아이도 씩씩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점심도 먹고 낮잠도 자고 오후 4시에 하원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2시간 동안 저의 일상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아이 밥을 먹이며 듣던 여성 시대를 이제는 조용한 집에서 커피 향을 맡으며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집안일도 해봤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던 집안일이 아이 없이 하니까 참 여유롭고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초보 엄마인 저에게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적응 기간 동안 교실을 보니 영세반 아이들이 모두 맨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에도 맨발로 데리고 다녔고 적응이 끝난 뒤 어린이집 차량을 탈 때도 안아서 맨발로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선생님께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1: 저 어머니, 제가 등원할 때 아이 신발을 못 봤는데 혹시 어떤 신발을 신고 왔을까요?
0: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 신발이랑 양말 안 신고 갔는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1: 아유, 어머니, 양말이랑 신발은 신겨서 보내주셔야 돼요.
0: 저도 웃으며 여쭤봤죠. 아, 아직 완전히 걷지도 못하고 뭐 교실에서는 다 맨발이던데요.
1: 아이, 그럼요. 그래도 차량 탈 때는 꼭 양말이랑 신발을 신고 와야 안전해요.
0: 결국 전화기 너머로 선생님과 저 둘 다 한참을 웃었습니다. 다음 날은 급하게 신발을 꺼내 밑창에 이름 스티커까지 붙여놨는데 하필이면 아이가 장염에 걸려 등원을 못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얼른 건강해져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서툰 초보 부모를 다정하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어린이집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초보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시는 모든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1: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 선생님들.
0: 엄마도 처음이라 몰라서.
1: 그러니까.
0: 애들이 그냥 다 맨발로 다니니까 아예 양말도 안 신기고 신발도 안 신기고
1: 그냥 그렇게 보내셨고
0: 차 태운 거예요. 네, 그죠?
1: 그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뭐.
0: 그렇죠.
1: 우리 17개월 아이의 어린이집 처음이니까.
0: 네.
1: 근데 요맘 때 이렇게 어린이집 아이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때 이렇게 좀 열도 좀 나고 장염도 걸리고.
0: 수족구도 걸리고 요새는 또 수족구가 유행이래요.
1: 그러니까 그런 네. 유행들을 걸려오더라고요.
0: 그렇더라고요.
1: 너무 걱정 마시고 막. 예.
0: 한 바퀴 삥 돌더라고요.
1: 그래. 그렇게 아이도 커가고 그러는 거죠 뭐.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아이도 거기 가서 사회생활하고.
0: 그렇죠. 엄마 아빠도 엄마는 또 커피 마시며 여성시대를 들을 수도 있고. 그 한가한.

0: 한 틈, 그만큼의 틈을 즐기면서
1: 맞아
0: 쉴 수 있는 거. 네? 네.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1: 아주 귀한 시간.
0: 네.
1: 함께 하고 계시죠?
0: 네. 좋죠.
1: 우리 어머니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자, 이번 사연은 손편지로 주셨습니다. 오, 이렇게 편지지에다가
0: 제가 시원하세요.
1: 네. 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형남철님이십니다. 몇 해 전 직장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전철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려는데 은행 옆 야외 의자 위에 손지갑이 얌전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지나치려다 혹시라도 철없는 아이들이 주우면 잘못 쓰일까 봐 지나친 길을 돌아와 손지갑을 주워서 겉옷 호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왔다. 집에 돌아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보니 신용카드와 은행카드, 주민등록증과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 4번 접혀 있었다. 아마도 비상금으로 넣어둔 것 같다. 주민등록증을 보니 지갑 주인은 91년생 여자분이었다. 혹시나 전화번호가 있을까 싶어 찾아봤지만 연락처는 없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현금 5만원만 빼놓고 우체통에 넣어버릴까 생각도 잠깐 해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5만원 가지고 치사한 인간은 되지 말자는 양심의 외침이 들려 생각이 많아졌다. 지갑을 잃어버린 분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아마도 저녁에 잠 한숨 못 잘 것이다. 우체통에 넣자니 오늘이 금요일, 내일은 토요일, 그 다음은 일요일. 아무리 빨라도 4-5일은 걸려야 본인한테 전달이 될 텐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할까 싶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카드 뒷면에 분실신고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기에 카드사로 전화를 걸었다. 카드사에서는 지갑 주인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뒤 내 전화번호를 상대방에게 가르쳐줘도 되겠냐고 물었다. 주인을 찾아주려 했던 것이니 상관없다고 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지갑을 잃어버린 분에게 문자가 왔다. 편하실 때 통화하자는 내용이었다.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장소인 은행 옆 의자에서 퇴근 시간에 맞춰 오후 6시 30분쯤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나름대로 좋은 일 한번 해보겠다고 지갑 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주운 지갑을 잃어버릴까 봐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약속 장소까지 가는 동안에도 지갑을 넣어둔 호주머니를 몇 번이나 손으로 꽉 잡아보면서 지갑이 있는지 확인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서 조금 기다렸더니 한 손에 리본까지 달린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두리번거리는 아가씨 한 분이 보였다. 직감적으로 지갑을 잃어버렸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지라 내가 문자를 보냈던 번호를 확인하고 혹시나 싶어 현금을 얼마나 넣어두었는지 물어봤다. 그 아가씨는 5만원 지폐 한 장이요 라고 대답했다. 틀림없구나 싶어 지갑을 전달하고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보시라 했더니 이상이 없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작은 성의지만 받아달라며 과일 바구니를 내게 주었다.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감사히 받겠다고 인사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왔더니 아내가 웬 과일 바구니냐고 물었다. 어? 예쁜 아가씨한테 선물 받았지. 농담처럼 말했더니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곧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아내는 물론 아들과 딸까지 참 잘했다며 칭찬해 주었다. 집안 식구들의 칭찬을 듣고 나니까 잠시라도 현금 5만 원을 챙기고 지갑만 우체통에 넣으려 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그날의 나를 반성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0: 그렇잖아도 이 다시 한번 제가 봤어요. 이 지나치려다가 그래도 철없는 아이들이 주우면 이거 잘못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겉옷 주머니에 넣고 주워서 집으로 오셨어요.
1: 예예. 예.
0: 그런데 그 이 전화번호가 있나? 어떻게 돌려주나? 주민등록증 보니까 91년생이네. 아, 이 현금 5만 원만 빼놓고 그냥 우체통에 넣을까? 순간적인 갈등이 있으셨어요.
1: 아니 근데 우체통에 물론 넣어주시는 것만으로도
0: 고맙죠. 뭐 사실 그렇지만
1: 고맙죠.
0: 그 5만 원에 솔깃하신 그 마음.
1: 그렇지.
0: 네, 잠시라도 잠시지만.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하셨으니까 뭐.
1: 그래요.
0: 예.
1: 근데 이렇게 카드사 뒷면에 전화를 해서 주인과 연결이 될 수 있군요.
0: 그러니까 주인의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지만,
1: 그렇죠,
0: 내가
1: 그렇죠.
0: 돌려줘야 하니까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라 하는 건 하는 거죠.
1: 네네.
0: 이게 솔직하게 쓰셔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1: 맞아요.
0: 순간 5만 원 빼고 그냥 지갑만 넣어 하다가.
1: 아, 근데 이거 이 수고로움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0: 사실
1: 약속
0: 그렇죠.
1: 정해가지고 또 그 장소까지 가서 뭐 이렇게. 야, 진짜 이거 보통 일은 아니신데 그래도 잘하셨네요. 어쨌든 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뿌듯함을 또 느끼셨으니까 말이죠.
0: 그럼 배웠잖아요, 우리 신변한테. 이거 이렇게 슬쩍 갖고 가서 이제 슬쩍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요일에다가 금요일 오후죠. 토요일 있지, 일요일 있지. 이제 이렇게 되면 날짜가 며칠 가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1: 그렇구나.
0: 네.
1: 그래서 저는
0: 남의 거 손괴죄? 그죠. 재물 손괴죄.
1: 재물 손괴죄로 관다고. 예, 예. 저 같은 그냥 우체통에 넣었을 것 같긴 해.
0: 홀딱. 네. 그렇죠.
1: 뭐 그것만으로도 좋아. 뭐 조치가 되는 거.
0: 그것까지도
1: 거니까.
0: 좋아요. 네.
1: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친절하게
0: 주인공을 만나 보시고.
1: 예.
0: 예. 91년생 아가씨도 아. 만나 뵈시고. 또 과일 바구니 리봉 묶은 것도 받으시고.
1: 그러니까
0: 또 식구들 앞에서 그 얘기를 다 하시고.
1: 아니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우체통 찾기가 쉽지 않아요.
0: 우체통이 없어요.
1: 그러니까 길거리 없어.
0: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근처에 있는
1: 네.
0: 파출소?
1: 파출소나.
0: 그러니까,
1: 네. 그죠.
0: 거기다가 갖다 맡기죠. 네, 맞아요.
1: 맞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여성시대 좋은 정보에 뿌듯함까지 보내주셔서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1: 오, 저희 이제 사연 주신 분들 선물도 드려야 되겠네요.
0: 네, 오늘 첫 번째 당당이님께는 밥도둑꾸러미 그리고 부천의 형남철님께는 건강 튼튼꾸러미로 이게 종합 선물 세트가 가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 보시면 뭐 이것저것 다 갖춰져 있으니까 푸짐한 선물이 될 겁니다.
1: 네,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노래 들으시고요. 이제 2부 옆집 변호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낮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이어졌는데 아침부터도 기온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은 35.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기가 집중되고 있는 경남에는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더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심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의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화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7도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고속도로 나들이 차량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총 44km 구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총 28km 구간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저는 법의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옆집 변호사.
1: 캠핑장 같은 야외보다 시원한 집을 왠지 더 좋아할 것 같은 집콩남, 집변.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네,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2: 에어컨과 뜨거운 국물만 있으면 되는.
0: 아, 그렇군요.
2: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1: 뒤에 상반대다.
0: 예. 에어컨에 네. 뜨거운 국물.
1: 그러니까. 뜨거운 국물을 뜨거운 데서 먹는 건 최악이네요.
2: 아, 안 되죠. 예. 네, 뭐 덥게 그렇습니까. 네.
1: 그치, 평상시에 워낙에 또 외부 약속도 많으시고 출장도 그래. 하시니까.
0: 네, 혼자 네, 있거나 일이 없을 땐 집이 최고죠 뭐.
1: 그러게. 네. 어떻게 여름휴가 다녀오셨습니까?
0: 궁금합니다.
2: 여름휴가라는 개념을 머리에 안 넣고 산 지가 한참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더운데 뭐 돌아다닙니까.
0: 우리랑 똑같네. 많은데.
1: 그러네요.
0: 그렇죠. 예. 우리 나와서 일하는 거에 비교적 시원하다 못해 조금 선선한 환경이기 선선하죠. 때문에요.
2: 맞습니다. 예. 어디 날에 돌아다니면 고생밖에 안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제 그런 그 뭐랄까 가장이나 아빠가 혹은 엄마가 휴가나 이런 저기 여행에 대한 저 마음을 닫으면 좀 어린 아이들이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0: 아내가 뭐 혼자서 챙기겠죠 뭐.
2: 뭐 조용할 때 좀 그러니까 시즌이 아니거나 아니면 날이 아닐 때 다니자고 설득을 하는 편이고 어릴 때는 조금 서운해하더니 아들들 같은 경우도 요새는 좀 받아들여서.
0: 아, 그래요. 그래, 좋다.
1: 아이들도 북적이는 거 싫어하고. 네, 아빠 사람 많은데 뭐하러 가요.
2: 정확합니다. 네.
1: 좋네요. 자,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이 캠핑장에서 온 사연인데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캠핑장에 놀러 갔습니다. 맛있는 삼겹살도 구워 먹고 신나게 놀다가 저녁이 돼서 자려고 누웠는데 옆 텐트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까지 노래소리는 계속됐고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캠핑장 소음은 층간소음처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순 없을까요?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나요?
0: 이게... 그럴 것 같은데요. 캠핑장 같은 곳에서는 저녁 몇시 이후부터는 조용히 해달라 뭐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거는 캠핑장 자체의 운영 기준일 뿐입니다.
0: 그렇구나.
1: 캠핑장 자체의 운영 기준이고.
2: 맞습니다.
0: 그럼 캠핑장 안에 들어온 한에는 캠핑장 자체의 운영 기준을 따라야지요.
2: 네.
1: 안 따른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2: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 위반일 뿐인 거예요.
0: 계약 위반.
1: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2: 맞습니다. 캠핑장이라 해서 캠핑장만 따로 규정하는 특별한 법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경범죄 처벌법상 규정을 좀 캠핑장 노매너 행위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2: 뭐 대표적으로 그 경범죄 조항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한테 주정한 경우 그때 1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
1: 예.
2: 그리고 또 하나는 악기, 라디오, 전축, 확성기로 시끄럽게 소리를 낸 경우를 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화약류
0: 아이고
2: 폭죽 같은 거 터뜨리는
1: 아주도 위험하지.
2: 네, 폭발에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장난하는 사람을 또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캠핑장 노매너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한다라고 신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보면 또 이걸 갖고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1: 네.
2: 오히려 캠핑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1: 놀러와서 뭐.
2: 네.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되돌려 보낼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네.
1: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는 좀 그래도 매너 타임이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2: 네.
1: 야, 이게 개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0: 네. 고즈넉하게 쉬러 와서.
1: 네.
0: 그렇게 방해를 받고 잠을 못 자면.
1: 이것도 스트레스죠.
0: 못 견딜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거에 대한 갈등에 대한 글을 좀 찾아봤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1: 네.
2: 아니 놀러 와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늦게까지 있을 수 있지 내가 수도 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또 반론도 있기 때문에 캠핑장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법적인 제재의 칼을 좀 들이대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캠핑장별로 차라리 뭐 스타일을 정해서 우리는 조용한 캠핑장,
1: 예.
2: 우리는 시끄러운 캠핑장.
1: 그래서 예, 그렇게.
2: 네, 운영 기준을 정해서 고객들한테 고지하는 방식으로 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렇군요. 참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0: 그렇진 않아요.
1: 서로가 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0: 맞습니다. 상할 수 있죠.
1: 그래 나는 조용하게 쉬고 싶어. 아니 나는 시끄럽게 쉬고 싶은데.
2: 네.
1: 그게 나한텐 쉬는 건데 노는 건데 뭐 이럴 부딪힐 수 있고.
0: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0: 때문에 제가 여름 휴가를 한 다니고. 네.
1: 아, 현명하시네요.
0: 맞습니다. 에어컨 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1: 자,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상담 사연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무료입니다. 이제 첫 번째 상담 편지 볼 텐데요. 2024년 살고 있던 전셋집이 강제 경매가 됐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는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5,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차후에 지급명령 신청과 전세 보증금 반환 신청 등을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전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는데요.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1: 집행권원?
0: 네.
1: 집행권원. 전 집주인이 강제 경매 후 배당금 신청을 한 세입자들과 미납된 국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700만 원만 저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 4,8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통장 압류와 채권 추심,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 집주인은 나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신세다. 알아서 해라. 라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추가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2: 아, 이게 전셋집이 강제 경매되면서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네요.
0: 네.
2: 이게 추가로 더 해볼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0: 일단 당당이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쓰신 것 같습니다.
2: 네,
0: 추가로 검토해본다면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2: 네. 그러니까
0: 전세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것 정도를 한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 네.
0: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인 방법은 다 써보신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다 써보신 거예요?
0: 전세 보증금의 본질은 뭐냐? 세입자가 집주인, 임대인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돈을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 돌기는 빚쟁이들이 그 채무자들한테 돈 돌려받는 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탕당님 다 쓰신 거예요, 지금. 재판 걸었고, 재판 걸어서 근데도 상대방이 안 갚으니까 재산을 찾아서 채권자, 채권 압류도 하고,
2: 대자 네.
0: 압류도 하고, 그 채무 불이행자 명부도 등재해가지고, 뭐 금융거래 같은 거 제한을 있게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1: 네.
0: 어쨌든 집주인인 상대방은 나머지 빚 못 갚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그게 제일 나쁜 케이스 아닐까요? 이것저것 다 했는데 배째라 나 돈 없다
0: 네.
2: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
0: 네.
1: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전세 사기로 고소할 수 없냐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사연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전세 사기가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진 않아요.
1: 아, 네. 그 방법도 없어요. 네.
0: 왜냐하면 일단은 그 전세금을 받을 당시에는 뭐 돌려줄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에 집주인이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1: 네.
0: 아니면 시장 상황이 나빠져갖고 못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네,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
2: 그렇게.
0: 네. 그게 아니라 좀 추가적인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건 전세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추가적인 사정 어떤 거죠?
0: 뭐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증금을 내가 받아서 대출 은행 지금 대출 잡혀 있는 거 끌게. 아니면 은행 대출을 일부 갚고 줄일 테니까 보증금 줘라고 해놓고서는 안 갚은 경우 그죠? 아니면은 동일한 집에다가 전세를 2중 3중으로 막 빌려주고 나서 전세 보증 많이 받은 경우 뭐 세 번째는 그 가장 임대인 그러니까 실제 임대인은 따로 있는데 뭐 채무 불이행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를 가장 임대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고
1: 예.
0: 최근에는 그 무자본 갭 투자가 또 전세 사기에 들어갔습니다.
1: 무자본 갭 투자?
0: 네, 갭 투자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그 전세를 많이 끼고 내부는 조금 들여서 사는 건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 하는 겁니다. 돌려줄 대책도 없이 이 돈 빌리는 걸 엄청 늘렸다. 그럼 이거 위험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2: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이제는 무자본 갭 투자를 그러니까 많이 늘리는 거를 사기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요새도 처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빌라왕 그런
0: 네, 그렇죠.
2: 거잖아요.
0: 그렇죠.
1: 빌라왕
0: 같은
1: 네.
0: 거.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 집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당당님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0: 다른 세입자들도 있었다라고 하시는 걸 봐가지고
2: 배당금 신청을 한 세입자.
0: 그렇죠.
2: 네.
0: 그래서 아마 다른 세입자한테 돌려줄 보증금이 이미 과다한 상황인데 안 알리고 안 했다 그러면 사기의 소지가 있고 그게 아니라 또 아까 된 것처럼 빌라왕처럼 이 집주인이 여러 개의 그 뭐 전세 이런 걸 돌렸다 대책 없이 돌렸다 하면 이거 역시

0: 도 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돌려받을 길이 없죠. 없다.
0: 네.
1: 그런 걸 한번 따져 보셔야 되겠네요.
0: 맞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을 쓸 수 있고 형사적인 방법을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당당님은 민사적으로 쓰시는 방법은 다 썼습니다.
1: 아, 네. 민사적으로는 다 썼다.
0: 네. 그래서 형사적으로 예외적으로 형사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사정이 있다면 한번 그 형사 고소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2: 근데 내가 사는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뉴스를 그 세입자가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0: 그러니까 특정한 요건을 갖춘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법원에서 자동 배당을 해줘요.
1: 자동 배당이요?
0: 네.
2: 아, 그래요.
0: 근데 당당님은 이 요건을 못 갖춘 채로 와. 이미 그러니까 선순위에 뭔가 은행이 들어 있거나
2: 선순위에 못 들어갔다. 네.
0: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그 자동 통지를 받는 자동으로 배당을 받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세 들어갈 때 뭐 이 집의 가격이 충분한지 보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최선순위로 들어가시는 걸 제가 좀 권해드려요.
2: 네.
1: 근데 모두가 그러고 싶죠. 근데 그걸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집을 고를 때
2: 좀 잘 봐야지. 네, 살펴보기로.
0: 잘 보고, 네. 당장 눈앞에 조건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경매 상황이 됐을 때 내 후순위로 싹 밀려날 수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조건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최선순위로 들어가시면 경매 있을 때 무조건 배당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등기부 등본 이런 거 떼면 나오나요? 아닌가?
0: 등기부 등본이 아니면 전입 세대 그 열람이라 그래서 이 집에 누구누구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네. 방법이 있고 등기부 열람해서 또 나보다 선순위가 누가 있는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전세금은 어쨌든 내가 내고 살지만 그 집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것도 얼마큼 껴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0: 네, 그렇습니다.
1: 나이 나보다,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
0: 네,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앞에 있는 뭐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2: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남편은 블로그에 본인의 생각을 사진과 함께 글로 적어 10년이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비판할 때도 있고 여행을 다녀온 후 좋았거나 나빴던 점, 불편했던 점 등을 기록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블로그에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본인의 생각, 비판 등을 평소처럼 남겼는데요. 한 신문 기자가 남편에게 그 어떤 말이나 상의도 없이 남편이 블로그에 쓴 내용과 한 글자도 안 바꾸고 완전 똑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적어서 내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락한 적도 없는데 도둑처럼 글을 훔쳐서 쓴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남의 블로그에 있는 글을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신문에 내보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 없을까요?
1: 내가 블로그에 적은 글이 기사로 나왔다. 이거 황당하실 것 같은데 심지어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0: 네, 예.
1: 이거 저작권 침해로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0: 저작권법 정면 위반입니다.
1: 정면 위반이야.
0: 네.
1: 측면 위반도 아니야.
0: 네, 맞습니다.
1: 후면 위반, 정면
0: 위반입니다.
1: 정면 위반.
0: 저작권 하면 뭔가 뭐 작가들이나 아니면 화려한 연예인들, 아티스트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 예.
0: 저작권의 개념은 뭐냐? 작성자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담긴 창작물.
1: 네.
0: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게 저작권법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썼든 네. 아니면 유명하지 않은 분이 내 노트에 썼든 그런 뭐 창작물에 해당하는 거를 누군가가 함부로 도용했다 그러면 이건 저작권법 위반이고
1: 예.
0: 뭐 형사처벌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그럼 그 기자한테 연락해야 되겠네요.
0: 그렇죠.
1: 예.
2: 그런데 밑에 출처만 밝힌다면 뭐 가로 열고 뭐 예를 들면 이분의 남편 성함을 대면서 어디에 실린 글을 인용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용했다. 그러면 괜찮나요?
0: 아닙니다.
2: 그것도 안 괜찮군요. 네.
1: 출처를 밝히더라도 네. 안 괜찮아요?
0: 흔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
1: 네.
0: 아니면 내가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핀트가 나가 있는 네, 아이디어입니다.
1: 그래요? 네.
0: 정확하게는 저작권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공정이용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2: 네.
0: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쓰긴 쓰지만 이거는 그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콘텐츠의 정상적인 이용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 처벌하지 않는다. 면책하는 조항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냐는 거지 그 출처를 남긴다거나

0: 아니면 네, 네. 뭐 비영리라 해서 무조건 공정 이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좀 거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둑질을 해간 사람이 나 그 써놓고 가면서 내가 잠깐 좀 쓰고 갈게. 뭐 이렇게 출처를 남긴다 그래서 그 면책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저작권법 역시도 이렇게 출처를 남긴다 해서 그 무조건 면책되는 게 아니라 공정 이용에 해당해야만 면책이 되게 돼 있습니다.
2: 공정 이용에 해당돼야만.
1: 네. 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대로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2: 네.
0: 하지만 뭐 저쪽에선 공정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 주장할 수가 있는데 공정 이용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이용 방법에서 벗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만에 하나 이 글을 그냥 다른 데서 리트윗을 했다거나 네. SNS에서 아니면 그냥 퍼가요 했다 그러면 아마도 정상적인 이용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SNS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퍼가는 게 예정이 돼 있는
2: 예, 네.
0: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용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서 남의 블로그에 있는 걸 그냥 퍼다가 기사 썼다. 이거는 정상적인 이용 방법 벗어난 거잖아요.
2: 네. 네,
0: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진짜 SNS에서는 뭐 이렇게 퍼가하고 리트윗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0: 아닐 소지가 높죠.
2: 그건 소지가 높다.
0: 네, 공정 이용이라는 게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이용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공정 이용으로 보는데 SNS 자체는 서로 퍼가는 게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SNS상에서 서로 퍼갔으면 이것까지는 괜찮은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선을 넘어서
2: 네네.
1: 기사로
0: 네, 이건 선 넘었다.
2: 정면 위반이다.
0: 맞습니다.
2: 네, 언론사에 꼭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 기자에게.
0: 좀 저도 좀 이 사안이 재밌다고 느껴진 게 요새 언론사에서
2: 네.
0: 그 자기 기사라든지 뉴스 화면 같은 경우를 뭐 유튜브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블로그에서 쓰는 걸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래서 고소 고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대로 언론사에서 이렇게 블로그에서 가져간 사안 같은 경우는 저도 좀 희귀해서 사연을 좀 재밌게 봤습니다.
2: 그렇군요. 자, 오늘의 마지막 상담 편지 보겠습니다. 몇 년 전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여러 곳에서 받은 대출로 인해 친구의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쯤 다시 친구의 상황이 좋아지면서 채무보다 큰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는데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 등 채권이 신용정보 대부 등으로 넘어갔고 A업체와 변제가 완료돼서 한 곳에서 해지 완료 통보가 오면 법원에서 채권이 날아와 묶이고 또 묶이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제게 빌린 돈을 아직 갚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압류된 통장과 관련된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친구가 금감원이나 법원에 문의해봐도 해결책이 없다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친구 말대로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어디로 문의를 해야 도움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1: 네.
2: 통장이
1: 네. 압류된. 네. 친구분의 사연.
0: 친구의 빚이 만약에 뭐 개인한테 빌린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빌린 게 전부다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2: 그래요?
0: 네.
2: 금융기관에서만 빌렸다 하면 어떻게 간단해지죠?
0: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2: 신용회복위원회.
0: 아, 예. 네. 여기에 가면 지금 내가 금융권에 빚이 얼마나 지금 그 연체가 됐는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 빚이 과다하다 그러면 좀 나서서 조정까지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2: 네. 근데 그걸 친구가 아니라 내가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 친구의 빚이 얼마인지.
0: 그렇진 않죠.
2: 아니, 그렇죠.
0: 당사자가 가서 직접 네. 알아볼 네. 수 있는데
1: 네.
0: 지금 어쨌든 친구가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뭐 빚이 날라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신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 좀 의아했습니다.
2: 그러게요.
0: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왜 방법이 없다라고 하지? 좀 의아했어요.
2: 그렇군요.
1: 그런데 채무를 갚을 돈은 충분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예.
1: 이거를 한꺼번에 현황을 쫙 확인한 다음에 싹싹싹싹 순서대로 갚을 수는 없나요?
0: 그게 좀 이상하게
1: 계속 돌고 네. 돌고 이상하게 법원에서 채권이 날아와 묶이고 또 묶이고.
0: 네. 저도 그걸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인데 가면은 채권 채무 현황 알려주고 또 하나는 과다하면 조정까지 해주는 판이거든요.
1: 그래서 네, 네.
0: 충분하게 갚을 돈이 있다 그러면 딱 거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갚거나 아니면 조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2: 네.
0: 좀
2: 그럼 네, 이렇게 말이 나오면 달라서. 갚을 생각이 없는 건가라는 의심이 네, 들게
0: 맞습니다.
2: 되는 거잖아요.
0: 네.

0: 저는 그래서 좀 친구 얘기가 과연 사실일까?
1: 그럼 이거 채권자인 요 사연 당당이 분은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2: 그러게요.
0: 저라면 차라리 친구가 또 우호적이고 그렇다면 아예 뭐 다른 금융기관도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들어오는 판국이니까 나도 너한테 일단은 법적인 절차는 밟아둘게. 그래서 지급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밟아서 판결문을 받아두고 그리고 나도 자꾸 금융기관 들어오니까 똑같이 압류를 한번 해볼게. 그래. 그래서 네가 만약에 갚는다면 내가 압류를 풀어주겠지만
1: 되게 말은 친절한데 무섭다. 나도 압류라는 걸 한번 해볼게.
0: 왜냐하면 다른 금융기관들이 자꾸 압류라는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나도 똑같은 절차를 좀 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어쨌든 돈은 받아야 되니까.
0: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친구의 얘기가 좀 못 믿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뭐 계좌를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돈 많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뭐 포토샵이라든지 그림판으로.
2: 아이고 세상에.
1: 아니 근데 그러니까 친구는 그런 거잖아요. 금감원이나 법원에 물어봤는데 해결책이 없다더라.
0: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1: 신용회복위원회 가면 다 나오는데.
2: 그러게.
1: 해결책도 나오는데.
0: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 채무까지 줄여주는 절차가 있는데.
2: 네.
0: 왜 이걸 방법이 없다고 했을까? 저는
1: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0: 네.
2: 그러게.
1: 네. 한번 친구분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말씀도 해보시고.
0: 네.
1: 네.
0: 그리고 지급명령이나 압류 이걸 너무 무섭게 생각하시는데 만에 하나 절차를 밟다가 친구가 정상적으로 갚으면 그때 그냥 바로 취하해버리면 되거든요.
2: 네. 네.
0: 네. 그리고 은행들이나 이런 데도 자꾸 이렇게 달려들어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겠다.
2: 네. 하면서
0: 진행을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1: 그럼 이제 그 친구는 야 친구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만든 게 너야.
2: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 네. 신민정 변호사님.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7: 제초제는 타타타.
8: 한얼 사이언스.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저희는 뉴스 후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담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데이식스.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5: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0시 뉴스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2.8% 증가한 989억 달러로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월 반도체 수출이 410억 1000만 달러로 178.8% 증가해 6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7월 무역 수지는 303억 2000만 달러로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도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아르헨티나 현지 시간으로 31일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진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안보실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단과 만나 우리는 협의에 응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 혼자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국회라든가 여론이나 공감대를 이뤄나가려고 한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 중 하나를 계획 중이라고 미 CBC

0: CBS 방송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탓에 3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 종료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CB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작전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의 호실적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되살리면서 현지 시간 31일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53% 올랐습니다. 토요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과 창원, 김해 등 일부 경남권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당분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7도, 부산 39도 등 전국이 32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자동차를 타고 한적한 산길을 달리다가 생태 통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널 수 있게 길을 낸 건데요. 구름다리처럼 도로 위를 감싸는 형태가 대표적이고요. 예민한 동물을 위해 도로 밑을 지나는 터널형 통로도 있습니다. 생태 통로가 없으면 동물의 서식지가 파편처럼 갈라져서 생태계의 다양성이 훼손되죠. 또한 도로를 건너던 동물에 의해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인간들도 위험해집니다. 끊어진 서식지를 이어주는 생태 통로. 사람과 동물이 안전해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층간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8: 김일중입니다. 요즘 음악을 즐기면서 시원하게 물총도 쏘고 물놀이도 즐기는 페스티벌이 많아졌죠. 저는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영상으로 봐도 시원하더라고요.
7: 네, 그리고 또 떠올리면 시원해지는 것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차갑게 식힌 보리차 한 잔, 또 얼음장 같은 계곡물, 그 안에 넣어둔 잘 익은 수박,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 소나기 지나간 뒤에 서늘한 공기,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흘러나온다면 뭐 바로 그곳이 페스티벌 현장이고 여름 휴가지 아니겠습니까?
8: 맞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 지금부터 신청해 주세요. 떠올리면 행복해지는 추억과 음악이 있는 시간, 여성시대 명곡극장. 참여 번호는 문자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7: 미니는 여성시대 홈페이지나 어플 다운받는 곳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는
8: 여성시대입니다.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7: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6: 여성시대
7: 명곡
6: 극장.

0: 오늘의 첫 곡 9777님이 주셨습니다. 93년의 여름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저는 1.5리터 음료수 페트병에 얼음을 얼려서 학교에 들고 다녔는데요. 그날따라 야외 체육 수업까지 있어서 무지하게 더웠고 다들 시원한 게 절실했죠. 그때 우리 반에 있던 학교 대표 씨름 선수 친구가 제 물병을 운동장 바닥에 패대기 쳐줘서 순식간에 얼음이 산산조각 났고 덕분에 우리 반 친구들 단체로 입에 얼음 하나씩 물고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신청합니다.
1: 아시죠? 와 그래요. 세상에.
0: 당시에 진짜 페트병 얼려서 갖고 다닌 친구들 많았어요.
1: 네네. 목 뒤로도 이렇게 대고. 네.
0: 맞아요.
1: 겨드랑이 밑에도 대고 그랬었는데. 네. 네.
0: 이렇게 한 번에 깨먹기도 했지만 네. 실은 오래 둬도 천천히 녹으면서 시원한 물 고때고때 이렇게 마실 수 있으니까.
1: 시원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마시는 거죠.
0: 네네. 네.
1: 녹음만큼.
0: 아주 네.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죠.
1: 그렇죠.
0: 당시에.
1: 네.
0: 자 시원한 파도 소리로 시작하는 노래죠.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려드립니다.

0: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그립고 아련한 시절로 음악을 타고 떠납니다. 여성시대 명곡 극장.
1: 이번에는 미니로 이혜숙님이 주신 명곡이에요. 딸이랑 남편과 셋이서 뮤지컬 맘마미아를 보러 갔던 생각이 나네요. 전에는 딸과 함께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녔는데 요즘은 딸이 많이 바빠져서 함께 영화 본 지가 좀 됐네요. 함께 봤던 맘마미아가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아바의 댄싱 퀸.
0: 이 노래도 들으면 그냥 바다, 여름. 시원한 지중해 풍경이 눈에 쫙 펼쳐지죠. 뮤지컬 맘마미아. 그 배경이 또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0: 네.
1: 야, 아, 이게 이렇게
0: 곡들,
1: 네?
0: 시원한 곡들로 쫙 연달아 네. 들어요.
1: 그래 뮤지컬이 되고 그다음에 또 영화도 나왔잖아요.
0: 영화까지 나왔어요.
1: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지중해 풍경이 더 인상 깊게 남게 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예 시원하게 들려드릴게요.
1: 딸과의 추억까지 담아서 들려드릴게요. 아바의 댄싱 퀸.

0: 아바의 댄싱퀸에 이어서 빌리지 피플의 YMCA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YMCA 이 곡은 공구 이사님이 신청해 오셨는데 매일 하던 걷기 운동 오늘은 너무 더워서 일찍 들어갑니다. 좀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요. 빌리지 피플의 YMCA. 아이,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이 노래도 따라하는 춤이 있던데 두 분은 혹시 아십니까?
0: 아유, 그럼요. YMCA.
1: 아, 알파벳을 네. 만들어서.
0: 네네. 뭐 자동으로 나오죠. 뭐 우리나라에 마치 꼭지점 댄스 같이.
1: 꼭지점 댄스.
0: 꼭지점 댄스 같이. 네. 아, YMCA.
1: 원래는 이 멤버들이 머리 위로 박수 유도하려고 한 건데 팬들이 그걸 알파벳 Y로 오해하면서 만들어진 춤이래요.
0: 아~
1: 그러니까 노래가 신나기 때문에. 네. 네. 관객들이 알아서 Y 다음에 MCA 이렇게 알아서 척척 만들어서 춤을 추더라는 거 아닙니까?
0: 재밌네요.
1: 네, 그렇죠. 아,
0: 손 머리 위로 박수. 근데 이게 Y로 오해하면서 그렇게 시작됐다.
1: 네.
0: 자, 이어서 3부 끝곡 4404님의 명곡인데요. 김동률의 출발 신청합니다. 이 노래 뮤직비디오 보고 저 망원경 샀잖아요. 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래요? 뮤직비디오가 뭐였길래 망원경을 사셨지?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동률의 출발 들으시고 4부에서 만나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 줄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4: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6: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더 늘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경남 밀양과 의령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 그리고 경북 고령과 영덕 포항 전남 보성과 여수 광양 그리고 울산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고요. 강원도 횡성과 원주 건남 화순과 신안 일대 경북 일부와 대전 그리고 경기도 김포를 비롯한 대다수 지역에도 폭염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수도권에도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정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더위에 집 나간 감성세포, 낭만세포를 다시 찾아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자, 저희가 3부 끝곡으로 들려드렸던 김동률 씨의 출발.
1: 네.
0: 그 뮤직비디오는 직접 출연하셨네요. 김동률 씨가. 배낭여행을 하는 거예요. 장소가 티벳이랑 중국 운남성 쪽이었다고 합니다.
1: 와, 그렇구나. 수동 카메라를 목에다 이렇게 걸고.
0: 네.
1: 왠지 휴대폰 안 볼 것 같은 모습으로.
0: 네, 스마트폰은 그랬네. 아예 꺼내보지도 않고.
1: 네, 그랬네. 네. 네,
0: 수동 카메라에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쫙 가는 건데.
1: 네.
0: 망원경은 왜 샀냐 이거죠.
1: 왜 그랬을까?
0: 그러게.
1: 어느 부분에서 그랬을까?
0: 노래 가사도 그거잖아요.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근데 좋지.
1: 그래.
0: 떠나고 싶다.
1: 신청하신 4404님이 떠나고 싶다에 심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1: 두 사람 다.
0: 네.
1: 어디로
0: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떠난다 하면.
1: 어디로 갈까? 대만.
0: 그래요?
1: 대만을 가서.
0: 거기 참 먹을 거리도 많고.
1: 그러니까. 예. 난 시장만 돌아다니고 싶어. 대만의 시장.
0: 네.
1: 재래시장.
0: 아, 좋다.
1: 네.
0: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
1: 그래서 이것저것 먹어보라는 거 권하거든요. 거기 인심 좋게 먹어보라고. 그거 한 바퀴 돌아도 배가 부를 것 같아. 야시장, 재래시장 다 가보고 싶어요.
0: 그런 재미 있죠. 네.
1: 아니면 이왕이면 국내로 간다든지. 국내도 좋아요.
0: 저는 진짜 섬여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뭐 여수부터 통영, 어제 아니면 해남까지.
1: 오,
0: 그 남해를 한번 쫙 둘러보고 싶은데.
1: 좋다. 좋다.
0: 일주일만 좀 다녀올까.
1: 누구 마음대로.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0: 안 될 땐 노래로 떠나는 거죠.
1: 좋죠.
0: 추억여행, 감성여행.
1: 네.
0: 자, 만끽하겠습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여러분의 사연과 노래 계속 신청해 주세요. 보내주실 것 아시죠? 문자 #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고요.
0: 자, 이번에는 3774님이 주셨어요. 우리 두 아들들이 H.O.T 복장하고 따라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요. 지금은 그 두 아들 38세, 39세.
1: 야, 연년생이시구나.
0: 그때가 그립네요 하시면서 H.O.T의 캔디 신청해 주셨네요. 바로 들려드릴게요.

0: 일중 씨는 또 아들만 둘인데 어때요? 네. 어렸을 때 그렇게 좀 재롱 떨면서 아. 엄마 아빠 앞에서
1: 있죠 있죠.
0: 재롱 잔치도 물론 했겠죠.
1: 동영상으로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 한겨울에 저 내복 바람에 둘이 무슨 저 곰인형인지 뭔지 꼬리를 자기네들 저기 바지 안에 넣고 그냥 넣고. 그 꼬리 흔들어가면서 아, 그냥 아유. 뭔 춤인지도 모르는 걸 둘이 신나가지고.
0: 아하.
1: 그랬던 꼬맹이들이었는데 아유, 네. 지금 아빠한테 저 면도기 사달라고.
0: 아유 그렇군요. 몇 살 터울이죠? 세 살 터울.
1: 두 살 터울이에요.
0: 두 살 터울이구나. 네, 싸우진 네. 않았어요? 남자 형제들끼리
1: 크게 싸우진 않았어요.
0: 아 그래요?
1: 다행히.
0: 이분 네네. 댁에는 어쨌든 H.O.T 복장하고 따라 부를 때 한 살 터울이잖아요.
1: 네.
0: 그때가 이 한 살 터울은 참 쌍둥이 같을 것 같은데.
1: 그래서 오히려 왠지 무서울 땐 무섭고 또 친구일 땐 완전 친구고 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네. 예. 누가 톤이고 누가 강타였을까? 그게 참.
1: 그러네. 어떻습니까? 우리 누님도 아기 때부터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0: 그렇게 노래를 시켜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우리들이 즐겁지는 않았어. 시키니까 하는 거지. 희경이하고 나하고 듀엣으로.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접대용이에요. 당신 딸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이렇게 노래를 이쁘게 한다. 들어봐라.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아랫목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운목에서 이렇게 손을 왜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1: 모아가지고 네. 부르셨던 노래 한 소절만 저희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노래? 아기 때 좀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뭘까요?
0: 아기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저는 좀 아기 때 웃겼던 게 영어 노래를 불렀어요. 웃기죠. When

0: 나라도 저기 내 친구들 오면 우리 딸 불러갖고 노래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1: 그래요?
0: 팝송을 이렇게 멋지게 팝송. 부르면
1: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0: 와 멋지다.
1: 그래서 캐세라 세라를 그렇게 했답니다.
0: 예, 될대라 대랑 될대로 대라.
1: 될대로 대라.
0: 될대로 대라.
1: 근데 하여튼
0: 와 시킬만하다. 너무
1: 풍성하셨겠다. 네 살 5살 때부터 노래를 했던 것 같아 그렇게.
0: 차, 얼마나 자랑스러웠을
1: 늘 싶다네. 노래를 시켰어요. 아유 참.
0: 왜 안 시켜요? 항상 시켰겠죠.
1: 참 왜 그래? 그렇게 그냥 일찍 돌아가시고 그 큰딸이 앵벌이 할 줄을 예언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노래 연습을 시켜서 그 덕에
0: 이렇게 참 멋진
1: 사람들 앞에
0: 가수다.
1: 서서 노래를 하게 됐답니다.
0: 그러시네요. 아 미리 알아보셨네.
1: 그러게 말이오. 다음 명곡 소개합시다. 0007님. 와 네. 번호 좋다. 저는 요즘 줌바 댄스 하는데요. 엄청 힘들게 땀 흘리며 추다가 이 노래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동 미소 나오면서 노래에서 살랑살랑 꽃냄새도 나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토요일이지만 일하는 나를 위해 들려주세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0: 아, 노래에서 꽃냄새를 느끼실 정도다.
1: 이거는 하셨습니다. 그렇게 빠른 템포는 아니죠.
0: 네 맞아요.
1: 네, 땀 흘리면서 열렬하게 움직이다가 쿨 타임이라고 하나요? 숨 고르면서 조금 이제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뛰고 그렇죠.
0: 이 정도의 리듬이니까 잠깐 숨 고르는 타임.
1: 그렇죠.
0: 자 토요일에도 일하신다니까 응원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0: 아, 어떠세요? 꽃향기 느끼셨나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왔습니다.
1: 네, 삼형제 그룹이죠. 베리, 로빈, 모리스, 깁. 깁씨네 형제.
0: 깁씨.
1: 네. 셋이서 공동으로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했는데 이제 그 리더이자 장남인 베리 깁이 자기들 노래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게 이 How Deep Is Your Love라고 밝혔어요.
0: 그렇군요. 네. 아, 삼형제가 함께한 그룹이에요. 근데 팀명이 비지스입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깁씨네 브라더.
0: 아,
1: 브라더 네. 깁.
0: 브라더 깁.
1: 브라더 스킵. 그래서 비지스. 앞, 아~ 앞자를 앞철자를 따서
0: 브라더의 비,
1: 네.
0: 깁스의 깁,
1: 네.
0: 아 비지스,
1: 네 그렇게 된 거죠.
0: 네, 그렇구나.
1: 이제 이렇게 약자대로 썼었는데 많이 불리다 보니까 이제 고유 명사처럼 비지스 하고 스펠링도 이렇게 됐죠.
0: 네, 저도 형제가 있었으면 이런 그룹을 만들었을래나.
1: 예. 모르지.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다음 명곡 소개해드리죠. 아유 뭐 예, 3585님의 명곡입니다. 전 오늘 집순이 하기로 결정. 라디오와 아이스 커피 빵만 있으면 천국이죠. 그래도 노래는 고속도로 로망스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1: 가수를 안 적어주셨네요. 근데 예. 김장훈 씨 버전이 있죠. 고속도로 로망스. 그리고 윤종신 씨 버전 고속도로 로맨스. 한 사람은 고속도로 로망스, 한 사람은 고속도로 로맨스.
0: 네, 근데 어쨌든 적어주신 건 고속도로 로망스를 신청해 주셨으니까
1: 그럼 김장훈 버전으로
0: 가야 되겠죠.
1: 네.
0: 저희 광고 후에 오늘 끝곡으로 준비합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3: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2: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3: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2: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13: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2: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3: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2: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1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2: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14: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13: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오늘 끝곡은요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듣겠습니다.
12: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우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화사하게 꽃을 피운 꽃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초봄만 해도 삐죽 솟아있던 가지가 흐드러진 꽃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대해 정원사 김민호 씨가 자신의 책에 적어뒀습니다. 꽃꽃할 때는 젊음의 활기가 돋보였고 꽃을 돌보느라 늘어진 가지에는 책임의 무게를 지는 듯한 성숙함이 들어있다. 나무와 사람이 다를 것 없죠. 어딘가 구부러지고 휘어진 것은 삶의 무게를 힘껏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는 뜻이죠.

0: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지난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기온이 30.2도를 기록하며 올해 전국에서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초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극심한 열대야를 의미하며 지난해 7월 2일에도 강릉에서 초열대야 현상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강릉 이외에도 밤사이 최저기온은 속초 29.5도, 부산 29.3도, 서울 27.4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2.8% 증가한 989억 달러로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월 반도체 수출이 410억 1천만 달러로 178.8% 증가해 6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7월 무역 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로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도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나토의 군사 연료 수송 체계 개편 계획을 전쟁 준비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나토가 전쟁 물자를 비축해 언제든 군사 행동에 나서려 한다며 위험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나토는 기존 연료 저장과 분배 시설을 현대화하는 270억 유로, 우리 돈 약 45조 원 규모의 연료 공급망 구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오늘 오전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0: 종합특검 측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이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를 총괄하면서 무자격 공사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 수의 계약을 따내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 중에 하나를 계획 중이라고 미 CBS 방송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탓에 3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 종료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CB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작전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3위 유혜란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토요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과 창원, 김해 등 일부 경남권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당분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7도, 부산 39도 등 전국이 32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6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윤우성입니다.
2: 안녕하세요. 류자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0: 안전운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3: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육개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178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이 175표였습니다. 반대 투표는 민주당 곽상원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고 이소영 의원,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기표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사법체계가 변화를 맞게 됐는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께 바친다. 굉장히 울컥한 심경을 내비쳤는데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단 말입니다. 이게 이번 논의 과정을 좀 한 줄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4: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좀 반대했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일부 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좀 일몰법이라도 좀 해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의견이었는데 결국 뭐 천신만고 끝에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차후에라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보완과 수정에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국회의원들이 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많이 걱정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3: 정청래, 송영길 후보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내긴 했는데 약간씩 그 톤이 좀 다르더라고요.
5: 개인적으로 어제 그 통과될 때요.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다 본인들에게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거 박수 칠 일도 아니고 환호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 기존 본인들을 지지하던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환호할 일이지만 국민들은 지금 반대하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되죠. 전문가들도 다 우려하고 있고 여전히. 이거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뭐 불가역적 개혁 그것도 아니고요. 법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뭐 조차 제가 말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10월에 이제 중수청이 생기고 공수처청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수청의 인력 충원이나 안정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뭐 박수를 치든가
3: 예.
5: 지금 남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거 통과시켰으니까 검찰개혁 완수 끝났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께 바칩니다. 이건 다 자기 정치들이거든요. 국민들 무서운 줄은 모른다 지금 민주당이. 자기 전당대회에서 표 얻을 것만 다들 생각하고 정치적 미래는 당원 1인 1표제니까 당원들에게 더 호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거 다 자충수들 아닙니까? 제발 좀 이제 전당대회까지는 봐주겠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국민적 저항이 더 심해질 겁니다. 민주당에 대한. 그 정치적 칼날을 어떻게 피할 건지 책임 있는 정치를 당원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지금부터 숙고하셔야지 박수 칠 일 아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3: 제가 약간 뭐 이제 조금 반대 입장을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오랜 숙원 같은 이제 70년 만에 검찰 개혁의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개무량하다. 앞으로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은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풀어갈 거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6: 첫 관문은 작년에 통과됐죠. 공소처법 통과되고 수사 개시, 수사 지휘 이 권한을 다 검찰로부터 뺏었고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다 된 거라고 보는데 굳이 보안수사권까지 뺏은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을 강승민 변호사께서 너무 잘하셔서 들으니까 더 울컥하네요 저는. 이거
3: 네.
6: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3: 예.
6: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하셨을까? 저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국민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데도 정청래라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께 바친다면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 행태는 정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 청와대 역시 곧바로

0: 국회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1: 저는 거부권 행사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사건 완전 폐지와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반대 입장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입장은 분명히 바뀌셨고 국회에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애초부터 의견을 그렇게 반대한다고 밝히고 국회에 맡기지 않았어야 된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고 결국에 이 국정운영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집권 여당과 함께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보완이라든지 수정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지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2: 저는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거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 국회의 법안 통과를 국회가 하지 대통령이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다가 논의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그 결과가 대통령 뜻과 달라요? 그럼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제 여당 대통령은 여당에서 주도해서 논의가 됐다면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왜, 거부권이라는 규정을 왜 둡니까? 그래서 오히려 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전히 뜻이 보안수사 전면 금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당당하게 해서 재논의를 시켜야죠. 그게 저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거부권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가 미국 정치를 많이 가져왔잖아요. 미국 정부는 법률 제출안이 없습니다. 제출권이. 그렇기 때문에 견제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주는 건데 우리는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로 따진다면 정부도 제출을 했었어야죠. 하지만 대통령께서 집권 여당에게 논의를 맡겼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는 건 맞지 않나요?
2: 그런 식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정부 제출 법률안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이 있었어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 알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까지
3: 저는 공개적으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이미 견해를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유재하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건 조금 위험한 포인트가 뭐냐면 대통령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윤석열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어요, 윤석열이. 이게 자기 의사가 아니고 중요한 건 헌법 수호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지만 지금 통과된 법이 바로 시행이 아니잖아요. 절차가 정부가 검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예. 그럼 국무회의 장관들 앉아있고 대통령이 심의를 하면서 혹시,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단순한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동돼가지고 고쳐진 체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구체계와 신체계 사이의 모순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어설프게 땜빵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국민의 심의를 쭉 거쳤더니 이런 부분들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가서 깨지면 그건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그 포인트를 잡으면서 이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위헌 소지를 없애서 다시 통과시키세요. 이게 제2요구권이잖아요. 거부권은 사실 비공식 명칭이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적어도 국민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0: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주재하는 4.1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긴 합니다.
3: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안 하실 것 같다는 예상은 합니다만 그냥 저는 그냥 변호사로서의 그냥 견해인 거죠.
0: 알겠습니다. 이제 법안 통과 직후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성호 장관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정성호 장관 거취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일단락이 좀 됐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분위기예요?
1: 저는 아무래도 그 대통령께서 순방 돌아오시면 정성호 장관하고 좀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 근데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도 사실 그만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니 그래도 정성호 장관이 사선 국회의원의 민주당 소속인데 아니 초선 의원들이 또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야당처럼 장관에게 큰소리치고

0: 이런 모습 저도 진짜 지켜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연말까지는 좀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10월 이후까지는 좀 네. 지켰으면 좋겠다. 이게 청와대 여당 모두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2: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예. 이제 적어도 10월에 중수청 고수청이 출범할 때 인력이 어떻게 총원되고 조직이 어떻게 꾸려지고 이걸 마무리 안 한 채로 나가시면 뒤이은 후임자가 선임되고 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또 있고 그것도 뒤이은 후임자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는 거라 여기까지는 적어도 마무리해달라 그 뜻인 건 이해를 하겠어요. 예, 예. 그러면 여당은 이제부터는 장관을 그렇게 무슨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이게 SNS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성호 장관이 또 메시지를 많이 우려되는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 반향으로 뭐 커뮤니티에 보면 아직까지도 정성호 장관 정신 못 차렸다 막 이런 글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당은 지금부터는 장관하고 협력 관계인 것을 보여주고 법사위에서는 어떤 회의에서든 그 소리 지르고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좀 자제시켜주고. 다른 당이 우리 당 출신 장관을 공격하면 방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자꾸 쇼츠 따려고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 부탁을 드립니다.
1: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장관이 좀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조력을 해줘야 된다.
3: 그럼요. 아, 그거는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 소신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해야 집권 지금 여당의 강경파들이랑 서로 얘기가 되는 거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보안수사 금지라든가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관해서 민주당이랑 지금 입장이 다른데 민주당 사람들이 왜 정성호 장관을 좋게 이렇게 잘 대해주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성호 부장관이 지금 다시 당으로 돌아가서 지금 거기를 정리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더 제대로 밝혀서 대통령 부인한테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지금 왜 갑자기 숙의 논의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느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이렇게 돌변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대통령도 거기에 교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니까 자리를 지키시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이 공포되는 걸 막는데 본인의 직을 거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0: 제가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선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해 오선 네. 국회의원이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그게 좀 진정성이 실리려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도망간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정말 책임을 다하고 국민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망간다라고 하면은 그거 뭐 얼마나 뭐
4: 어느 의원 얘기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에요.
0: 아니 그분 아 그분도 뭐 그 한동훈 말씀하신 것 같은데
4: 알고 알면서
0: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예. 메시지 낼 만큼 냈습니다.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하기도 했고 또 뭐 궁극적으로 결국 내용을 두고 대립을 한 건데 먼저 이 절차적인 부분을 보면요. 국민의힘은 야 이거 그냥 몰래 끼워 넣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됐던 그 법안이 통합된 거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4: 기존에 이제 이런 안을 어느 분이 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얼마나 자 국민의힘 빠진 상태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분들만 있는 가운데서 얼마나 그런 논의를 했겠느냐 뭐 두세 번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데요. 이 내용이 너무나 정략적이에요. 자 지금 이게 위법한 중대 위법한 수사에 의한 기소는 공소기각돼야 되고 뭐 그 얘기죠. 그다음에 소추자량권을 현저히 일탈했을 때도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넣느냐. 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하면 검사는 이제 더 이상 보안수사조차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위법한 수사에 의한 기소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했던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의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의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소기각을 그렇게 생각해야 될 사건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소추자랑권 현저히 일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의 의견을 냈잖아요. 이거 판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요건에 의해 받아들여지니 앞에 판례에 따른 그 자의적 판단에 의한이라는 것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 더 구체적이 된다라고 아주 좋은 의견을 냈어요. 또 김용민 의원이 우리가 뭐 대법원 판례대로 법안 만든 거 아니지 않냐 하고 그 주장을

0: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파성이 드러나고 정략적인 게 드러나는 거죠. 굳이 이걸 왜 넣느냐. 그래서 해명을 했더니 바뀐 건 없다고 그래요. 또 김용민 의원은 과거하고. 그럼 지금 이거 왜 넣습니까? 왜 이런 오해를 하게끔 만드냐. 오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감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본인이 변호했던 그 과거 유우성 씨 사건 관련해서 예. 뭔가 느낀 게 많아서 이거를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법안에 이걸 넣어야 되겠다. 이거밖에 더 됩니까?
1: 여당 입장에서 형소법 개정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2: 저는 일단 그 말씀하셨던 유우성 감청 사건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 당시 변호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남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이제 뭐 시간으로 따진다면 민주당 TF 법안에는 없었는데 왜 나중에 생긴 거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이게 시간순으로 따지니까 민주당은 9일 날 발의를 했고 김용민 의원은 박은정 의원과 26일 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정치인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거 대통령과 관련된 공소취소 특검과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이 공소기각을 추가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느끼기에 공정해 보일까라는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에는 저는 다 동의합니다. 뭐 네. 위법한 수사 당연히 공소기각해야죠. 재량권 이탈하면 당연히 그건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기와 방식은 좀 비판받을 만한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이거 졸속 입법이에요. 이거 너무 명확하게 졸속 입법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법안 발의 자체는 지난 6월 26일 날 됐잖아요. 됐는데 이게 논의가 언제 제대로 논의가 됐냐면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처음 된 게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에 당시 소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법원 행정처장한테 그러니까 이게 결국 판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이랑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예. 거를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된 검토자료가 필요하다. 그거 좀 빨리 준비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소위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예. 그 검토자료가 언제 왔는지 아세요? 국회에? 방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제 법안 통과되기 1시간 전에 왔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 그 법원 그 책임 어떻게 보면 주무 공무원이죠. 법원의 입장이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졸속입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1: 그래요? 그 네. 법사위 소위에 이게 병합심사 최종안에 이게 들어갈 때 그때가 7월 28일이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불참을 하면서 없는 상황에서 이제 병합심사가 이루어져서 이게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3: 그러니까 그거는 네. 맞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한 건 맞지만 제 생각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연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김성원 위원장은 요구를 했고요. 법원 행정처장한테. 근데 그 검토 결과가 오기도 전에 그냥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이미 통과하기로 답을 정해놓고 한 거죠. 그 이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4: 저 법조인으로서 정리를 해드리면 예. 이제 민주당 얘기는 그거예요. 형사소송법에 원래 공소기각 규정이 있고 예. 이런 경우에는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2호에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예요. 근데 뭐가 공소 제기 절차 법률에 위반된 경우 뭐 어떤 경우냐? 결국 이 해석은 대법원에 맡겨져 있어요.
1: 예.
4: 어떤 경우가 그런 거냐? 대법원이 기존에 이미 밝힌 게 현저한 소추 재량권 남용 이런 경우에는 법률 위반이 되는 거다. 대법원 판례로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위법한 수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해 준 게 함정 수사예요. 함정 수사라는 경우는 공소 기각 이건 유무죄가 아니라 아예 공소 기각을 해버려야 된다.
1: 예.
4: 이제 이런 차원이고 이번에 들어간 법조항을 적용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했더라도 경찰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위법한 수사를 심각하게 했다면은 검사는 그걸 걸러야 되는데 거르지 못하고 그냥 기소를 해버렸다. 그럼 공소 기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골자는 이런 건데 문제는 여기까지 논란이 이루어지는 거에
1: 예.
4: 저는 김용민 의원의 미숙함이 너무나 컸다고 봅니다.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무부 차관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는 우리 대법원 판례 따라서 만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대법원 판례하고 상관없이 우리 법 만드는 거다. 근데 우리 법 만들 때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가지고 법에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이른바 이제 확인적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많은데 거기서는 부인을 해놓고 요즘 방송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판례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규정 우리 개정 안 해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공소기각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존 법에 따라서도 설명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럼 구태여 왜 넣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는 신임 검사들이 판례를 잘 몰라가지고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명확하게 넣는 건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경악을 했어요. 검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판례 기본적인 판례범입니다. 이거 그걸 모르고 검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 변호사 시험도 통과를 못해요. 그 정도 수준이면.
1: 알겠습니다.
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논란을 만들면 안 됩니다.
3: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법률적인 거라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밝혀드리면 대법원 판례는 요건을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세 개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생겨야 되고 세 번째로
1: 세 번째까지
3: 나중에
1: 하시고
3: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출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해야 됩니다.
5: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6: 요즘 그렇죠 뭐.
5: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6: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5: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7: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8: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9: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지난밤 강원 동해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었는데요. 낮더위가 밤더위로 이어지고 다시 낮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더 늘었고 폭염 경보로 강화된 곳들도 많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은 41.4도를 기록하면서 관측사상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다음 주에는 수도권의 극심한 더위도 찾아올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나들이 차량도 많은데 사고 구간도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북창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2km 구간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2: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1: 제가 광고가 들어가는 찰나에 무리하게 세 번째를 말씀하시라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세 번째 말씀하시다가 잘렸어요. 예, 세 번째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면요.
3: 정리를 다시 해보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대법원 판례로 정립돼 있는 건 세 가지 요건이에요. 하나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소추권을 남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해야 되고 세 번째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요건만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간 거예요.
1: 네.
3: 그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더 하기 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판례법리 그대로 담은 게 아니라 판례법리 중에 일부만 담은 거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더 하기 쉽게 만들었느냐. 그것도 이렇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그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우리가 조금 광범위하고 조금 어렵다 보니까

0: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강 변호사께서 법조인으로서 짧게 이 주제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1: 네, 결국 핵심은 대통령 재판 관련해 가지고 공소기각 판결을 법원이 쉽게 해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이게 쟁점이 달려 있는데 예. 제가 그냥 검토하기로는 이 규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대법원 판례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거라 뭐 판결이 더 쉬워졌다 공소기각이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기존의 판례 법리를 거의 그대로 담으려고 했는데 예. 다만 김용민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논쟁이 좀 커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입법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게 문제가 안 생기려면 철저하게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법문에 그대로 박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숙고를 해서 차후에 뭐 개정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논란의 핵심은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용 아니냐 이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 그래서 제가 네. 앞서서 공정함보다 공정해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 또 드렸지만 조작기소 특검법도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여기서 빌미를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도 명쾌하지 못했냐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 이건 대놓고 공소기각법이잖아요.
2: 아닙니다.
3: 여기서 종집을 찍었잖아요.
1: 근데 이제 자의적으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때문에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건데 소추 재량권 남용이라는 말 안에 사실은 자의적인 개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0: 재판관의
1: 재량을 남용한다는 그렇죠. 말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구의 문제인데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오해 소지를 줄이려면 그냥 판례 그대로 박았으면 누가 그걸 문제제기 하겠느냐. 그렇죠. 근데 왜 구태역을 몇 개를 빼가지고 괜히 또 설명도 오락가락하고 제가 그걸 지적하는
4: 왜
1: 겁니다.
4: 왜 굳이 지금 했냐는 거예요.
3: 왜 지금 하냐고.
2: 진짜 그 왜
3: 그동안
2: 지금
3: 뭐 하셨냐고. 갑자기.
2: 공정해 보여야 한다고요.
0: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는데 국민일보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심을 조사했는데 검찰은 고쳤을 수 없다는 측과 경찰 믿을 수 없다. 이런 측이 팽팽했습니다. 세대별로 엇갈렸는데 2030 세대는 경찰을 못 믿고 40대 이상은 검찰의 적대적인 것으로 이 조사는 나왔는데 물론 이게 인터뷰 조사 중에 하나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4: 어때요? 저는 40대 이상인데 네. 검찰에 적대적이진 않아서 제가 스스로. 그런데 그런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나라에서 휩싸였던 뭐 검찰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0: 네.
4: 그런 결과 40대 이상으로는 이 검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된 것 아닌가. 뭐 검찰 개혁, 검찰 악마화 여러 가지 정치적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 거 아닌가 한 생각이 들고 2030 세대는 40대 이상 세대에 비해서 이제 많이 보수화돼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겠지만 또 그런 어떤 반작용으로 40대 이상의 또 사람들이 진보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한편 검찰에 대한 또 반대 태제라고 할 수 있는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030에게 더 메시지가 강하게 오는 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사건들.
0: 예.
1: 경찰이 수사를 뭐 잘못했다.
0: 예.
1: 조기 이상하게 방향 잡았다. 증거가 없어져 버렸다. 여기 더 예민하고 50대 이상은 김어준은 뉴스공장에 더 예민하고.
0: 예.
1: 네,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에 더 예민하냐 아니면 요즘 우리가 보는 강력 사건들
0: 예, 예.
1: 정치 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들이 더 예민하냐 저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0: 예. 경험치에 비례한다. 왜 그렇습니다. 40대는 빼놓으세요?
1: 네?
0: 40대는 왜 빼놓으세요?
1: 40대는 중간 영역이 저희가 지금 40대인데 중간 영역인 것 같아요. 네.
2: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젊은 분들은 경찰이 좀 법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좀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고 또 40대가 넘어가면 검사가 법 전문가이긴 하지만 좀 부패하지 않았냐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기사 읽으면서 네. 조금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뭔가 네. 하나의 결론을 좀 도출을 해줘야지 좀 반반 치킨? 뭐 이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는 건데.
0: 아, 그러니까 약간 현상을 한번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항상 젊은 2030 세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감히 얘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 연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요.
3: 50대인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0: 네. 그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 서나 이게 좀 주목이 됐었는데 12번째 순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발언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협의가 좀 안 됐을까? 혹은 좀 하려고 좀

0: 적극적으로 안 했나?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글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아는 분은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원활하게
0: 당사자랑 소통 많이 하시잖아요.
1: 제 얘기는 이제 당의 당사자와 한동훈 의원과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 부분은 저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관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원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맨 앞순서 제일 주목받는 거기는 이제 주호영 의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동훈 의원이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석하기에는 시간상 제약으로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0: 지금 복당을 생각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국민의힘과는 계속해서 뭔가 대립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랑 협의를 잘해서 지난번 필리버스터 할 때 1번으로 나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근데 이제 국회법 106조에 보면 순서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그 대표들 원내대표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0: 예.
2: 실질적으로 이번 필리버스터가 24시간으로 제한될 거라는 것은 그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 예.
2: 교섭단체에서 6명 정도씩 교차로 그리고 관례상 제1야당이 먼저 해왔거든요. 1번으로. 그런 걸 따져본다면은 뭐 한 11번, 12번까지는 이제 양당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건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한동훈 의원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좀 찾아가서 공개 말고 좀 비공개로 좀 물밑에서 찾아가서 좀 부탁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뭐 당 사정은 모르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주변에서도 사실 뭐 한동훈 의원이 1번 타자로 나서야 된다. 좀 이런 메시지는 저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현실을 알면서 줄 수 없는 걸 아는데 1번 달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필요 없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이제 무소속이고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12번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이 13번이었거든요. 그런데
0: 예.
2: 한동훈 의원이 12번이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0: 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2: 네.
0: 그러니까 예 밖에서는 이제 이 내막을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나?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3: 당연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이쪽 부분을 워낙 잘 알기도 하니까 그리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 입장 필리버스터 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그리고 또 국회의장과 다 협의가 민주당까지도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성으로 따지면은 한동훈 의원이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한 게 가장 국민들에게 이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결국 그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거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 어떤 의사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협의 과정에서 순번이 정해졌다면 또 그 정해진 순번대로 본인이 꼭 필리버스터 단상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경청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0: 알겠습니다.
3: 보수 진영에 속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든 한동훈 의원이든 어쨌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엄청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깨를 맞대고 같이 뭐 그 부분에서 빵 터지실 것 같은데요.
4: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 국민의힘 내부 현역 의원들의 그 인상이 좋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던 것이 순서는 뒤에 밀릴 걸 예상했어요. 근데 그런 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정전식 원내대표가 갑자기 우리 1번 양보하자 이래 버리면 또 뭐 도전하냐 당대표한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면 시간을 좀 한 사람당 1시간 반이나 2시간씩 하든가 그래서 좀 아름답게 갈 수도 있는데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 하더만요. 나경원 의원 엄청 오래 하시더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한동훈 의원한테 마이크 주면 안 돼.
0: 네,
4: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국민의힘 내부가 좀 숙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얘기가 왜 그리로 가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이랑 합심해서 24시간을 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룰이에요, 룰.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최후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24시간으로 계속 끊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에서 먼저 해야지. 이거 24시간에 한동안 안 들어갔으니까 잘못한 거고 정점식 원내대표랑 물밑 교섭했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1번 했어야 되니까 역풍 불고 나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옳지 않죠.
0: 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 진행자인 제가 질문을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의 그 역학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제가 진행자 영역을 침범을 죄송합니다.
0: 예, 자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 개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나온 민주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부터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전체 조사 결과와 민주당 지지층 결과가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엠브레이크 퍼블릭 캐시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7일부터 29일까지 무선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NBS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21%로 1위,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4%로 1위인데 일단은 1, 2위 간의 오차 범위 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심은 정청래다. 당심은 김민석이다. 뭐 이제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2: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정치 인싸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이 평론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 지난 한 주 동안 친청계에서 야 드디어 강성필도 돌아섰다. 야 정청래가 여기 승기를 잡았다. 뭐 이런 뭐 쇼츠가 막 돌아다니던데.
0: 아그 동의할 수 없는
4: 빠르시네. 네.
1: 동의가 안 돼요?
2: 네. 아,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저 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0: 감사합니다. 예.
2: 근데
0: 어쨌든, 오늘은 그냥 할 말은 하겠다.
2: 아니 뭐 그럼에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충청도가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저녁 7시에 발표를 네. 합니다. 예. 충남에서 한번 충북에서 한번 마지막 대전에서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1위 후보만 알려주고 득표율을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의 발표가 뭐가 중요하냐. 그동안 뭐 예비 경선 때부터 정청래가 뭐 앞선다. 김민석이 앞선다. 뭐 여기도 뭐 당 지지층에서는 누가 1등이다. 전체는 네. 일단 다 의미 없는 말이고 결국에는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과반을 넘기느냐. 그래서 정말 본인이 상승세에 있느냐를 증명할 수 있느냐. 뭐 일각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설 것이다.
0: 예.
2: 그렇게 따지면 송영길 후보 전남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1등 해야죠. 김민석 후보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1등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출신을 가지고 우리 당원들의 평가가 갈리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쫓아가는 후보가 저는 상승세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상승세의 폭이 과연 과반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를 좀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청권의 아마 포션이 한 15% 정도 될 겁니다.
0: 예.
2: 그러면 전체 선거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충청도의 영향은 당대표 선거보다 최고위원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 친청계 후보들은 최고위원 후보가 3명이라서 결집이 되어 있어요.
0: 예.
2: 그런데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5명이라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2명의 친명 후보는 자력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 나머지 3명의 성적표를 보고 나머지도 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결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고위원 표가 또 결집이 되면 그게 예. 또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하. 이 정도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오늘 충청권 결과의 의미라든지 관전 포인트가 뭔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결국에는 당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후보가 50%를 넘게 득표를 하냐 안 하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2: 네.
4: 저도 비슷한 견해를 네. 갖고 있는데요. 그 당원 수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0: 충청권이
4: 네네 네. 뭐 15% 정도 그러니까 전체 판세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까지는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뭐 정치적 고향까지는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지역이니까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감안해서 압도적인 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만 보면 될 것 같고.
0: 그 어제 김민석 네. 후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치를 언급하면서 발언을 한 게 있어서 이걸 네. 좀 보면 1주 차에는 조금 밀리겠다. 1주 차라는 게 오늘 내일이잖아요. 충청과 부울경. 좀 밀리겠지만 이게 7%포인트 밀리는 정도면 2주 차에는 비기고 3주차에는 대승하면서 안정적으로 이길 거다. 이렇게 7%포인트라는 수치를 얘기를 했고 만약에 1주차에 10%포인트까지 밀리게 되면 박빙 혈전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7%포인트, 10% 이게 어떤 근거인가 궁금해서요.
4: 모르겠어요.
3: 뇌피셜이죠.
0: 뇌피셜 너무 구체적인데.
4: 투표율을 정확히 맞춘 적도 있고 뭐 하니까 예. 항상 이렇게 수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약간 긴장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지켜볼 문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청권에서

0: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나왔을 때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약간 놀랄 수 있어요. 어? 진짜 이렇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투표 의지가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 괜찮다 이렇다 하더라도 아, 결국 끝에 예. 가면 역전할 거니까 괜히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투표 참여하십시오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저는 해석합니다.
1: 예방주사. 이런 메시지를 김민석 후보가 내는 게 도움이 네.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걸러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봐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자 안심하세요. 7% 안으로만 1주차에 지면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뒤가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내 지지자들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미리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10% 이상 차이 나면은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아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더 설명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이 얘기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김민석 후보가 1등 후보로서 쭉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이게 바꿔버리는 얘기예요. 그걸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경우가 이번 전당대회 전 이 과정에서 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도 마치 보면 정청래 후보가 수비하는 입장이고 1등이어서 김민석 후보는 계속 공격하다가 공격이 잘 안 먹히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신천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2: 예, 예.
1: 본인이 그걸 재개한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비판을 그 뛰어넘으려면 더 어떤 확실한 증거를 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진퇴를 명확히 하는 메시지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토론에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 김민석 후보 캠프라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는 그 그룹이 정무적 판단을 굉장히 잘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완전히 말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 그러면 첫 TV 토론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했는데 그걸 보시고 뭔가 인상적인 장면이나 아니면 어떤 승패가 나는 보이더라 뭐 이런 거 있으셨어요?
3: 근데 이제 윤희석 대변인께서 제기하신 거 충분히 많은 당원들도 궁금해하고 제기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1: 그래요?
3: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우리의 전당대회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가야 되는데
2: 예.
3: 이 3라운드가 호남과 수도권이라서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70%의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1라운드는 충청과 부울경인데 김민석 캠프에서는 충청보다도 부산에서 사실 정청래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민석의 대세라고 하고 있는데 충청과 부울경에서 좀 밀리는 모습. 막상 포션도 적지만 그래도 숫자상으로 예, 밀리면은 본인들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예방주사를 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당대회에서 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저는 못했다라고 봐요.
2: 토론회에서?
3: 못했다.
2: 예.
3: 왜냐? 아니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에 대해서 규정을 잘 해줬어야 돼요.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아니 당대표를 한번 하신 분이 또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면 당신이 당대표 할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성적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이겼는지 지방선거에 꽂힌 서울시장에선 패배했고 재보궐선거에서 평택에서 패배하고 부산 북갑에서 패배했는데 평택에서는 공천을 하면 안 됐다. 합당을 했으면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합당도 사실 저는 정청래 후보가 절차만 지켰으면 합당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대통령과의 케미를 봤을 때도 저는 부족했다라고 규정을 정확히 지어주고 또 유시민 작가가 지금 막 공격하니까 호남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흔들려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예?
3: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왜 정청래 후보가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누가 총선과 대선을 이끌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물어봐야죠. 부동산, 청년, 주거, 경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전이라서 좀 톤 앤 매너를 좀 지키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극적이었다.
2: 근데 더 날쌔게 이제 공격을 못했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네. 말씀이신데 아까 뭐 노코멘트 했고 뭐 이런 부분은 다 질문했는데요?
0: 네, 그 질문했고. 십자가 밝기 이야기 네, 나온 네, 게 그 그럼, 질문이. 네,
3: 더 매섭게.
4: 저는 오히려 좀 반대인 게 제 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김민석 후보가 왜 이렇게 초조해 보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어요? 공격 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유시민 작가 토론회에서 유시민 작가 문제를 계속 캐물었던 것도 그렇고 토론회 이전에도 신천지 얘기를 본인이 꺼내들면서 굉장히 오히려 역풍 비슷하게 휩싸였는데 그런 것도 좀 초조함의 발로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었던 뭐 7% 포인트 밀리느냐 10% 포인트 밀리 예. 이 문제도 어쨌든 밀릴 거라는 거잖아요. 밀리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초조하다, 쫓기고 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김민석 후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고 레거시 미디어와 온갖 저기 훌륭한 능력 있는 스피-

0: 스피커들이 김인석 후보를 다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니 정작 본인은 쫓기고 있고 초조해 보이고 그리고 신천지 같은 무리수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 도도하게 흐르는 어떤 뭔가 강한 정청래 후보를 미는 어떤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충청권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1등을 하고 게다가 그 1등에 득표율이 과반을 넘긴다. 예. 50%를 넘긴다. 예. 그렇다면 그리고 내일 부울경 있잖아요. 그 결과까지 정청래 후보가 1등을 한다. 그러면 한 일주일간의 텀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바람이 불 수 있다고.
1: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2: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 움직임을 많이 봤거든요. 예. 송영길 후보가 생각보다 공격의 수위가 많이 낮았어요. 그게 걸치지 않았거든요. 그게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지고 있거나 뭔가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아주 거칠게 했을 거예요.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논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일각에서 일어나는 언더독 전략. 예, 예. 정청래 후보가 피해자이고 나 두들겨 맞고 있고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줄 필요 없다. 지금 이미 많이 앞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정쩡하게 그냥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1: 형사소송법 이슈가 이제 끝났으니까 송영길 후보는 이제 내가 인물검증 제대로 들어가겠다. 뭐 이제 주제 전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토론회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어쨌든 충청권 결과는 50% 누가 봤냐, 정청래 후보가 봤냐, 이제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의견이를 모아지는 것 같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주제를 못하겠네요. 그 국민의힘 당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훈 대변인이. 그거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당원들한테 뭐 돈 모아?
0: 아니요, 아니요. 건물이 있으니까.
3: 건물도 있고.
1: 건물은 안 건드려야겠다고 토지도 했는데요. 있고. 네. 토지도 있고. 네.
0: 부자입니다.
1: 아,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4: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네. 이정민의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4명과 함께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

0: K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원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영남과 호남 지역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로 발효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은 경상남도 밀양, 의령, 창녕, 진주, 함안, 합천과 경상북도 고령, 영덕, 포항, 경주시 중북부, 울산 동부와 서부, 그리고 전라남도 보성, 여수, 광양 등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청은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에 극단적 더위가 우려된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7월 수출이 1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2.8% 증가한 989억 달러로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월 반도체 수출이 410억 1천만 달러로 178.8% 증가해 6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7월 무역 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로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도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의 호실적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되살리면서 현지 시간 31일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53% 오른 52,485.0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오른 7,489.7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 오른 25,373.8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오늘 오전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종합특검 측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이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를 총괄하면서 무자격 공사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 수의 계약을 따내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주장을 부인하며 미군의 대이란

0: 한 해상 봉쇄는 지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31일 X에 이란 정부가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민간 선박의 통항에 열려 있다며 지난 4개월 동안 수천 척의 선박이 이 국제 수로를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경상도와 전남 지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추가로 발효된 가운데 전국적인 폭염이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어제 41.4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은 물론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부산 39도, 양산 41도 등 전국의 32도에서 4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낮 지표면 등에 쌓인 열로 인해 해가 떨어진 뒤에도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정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 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3: 엘피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은 박정영, 김학선, 김윤아 세 분의 선곡위원들과 함께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라이브 공연이 인상적인 곡, 일명 라이브 공연 특집입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공지를 드리자면 평일 방송과 다르게 오늘 토요일 방송은 음악 코너인 만큼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서 특별히 이제 유튜브는 안 되고 라디오에서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분과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은 뭐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4: 네.
3: 예, 예. 아, 뭐 세월이 빨리 가는 건 누구에게나 아쉬운 거니까.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 공연 중심의
4: 맞습니다.
3: 예, 플레이리스트를 가져오셨습니다.
4: 네. 네.
3: 저도 마찬가지고요.
4: 네. 아우, 웬일로.
5: 웬일로 맞춰줘 이건가요?
4: 어떻게 통일되셨어요 저희랑?
3: 전 뭐 그냥 꾸준하게 필사해서 외운 곡으로 맞아요. 가려고 하다가 하도 두 분 나머지 세 분이 좀 괴롭혀서 저도 그 주제에 맞춰드리기로 했습니다.
4: 네.
3: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 네.
3: 왜 서두르냐 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곡 중에 하나가 대곡입니다.
4: 제가 소문을 듣긴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 MBC 괜찮은가요?
5: 뭐
4: 어, 괜찮아요? 아.
5: 길이 경쟁.
4: 아,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진짜. 이런 선곡.
3: 그러나 듣겠습니다, 무조건.
4: 아, 좋습니다.
5: 네, 좋습니다.
3: 첫 곡은 근데 그 곡이 아닙니다. 1980년에 이글스 라이브 앨범이 이제 발매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 실린 곡들은 그보다 전에 몇 년 전에 녹음된 곡들이 많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곡은 76년에 로스앤젤레스 더 포럼 공연 버전의 Take It to the Limit입니다. 예. 이 곡은 뭐 이글스 초기 넘버 그룹의 창단 멤버죠. 베이시스트였던 랜디 마이즈너의 몇 안 되는 곡이기도 한데요. 내용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삶과 사랑에 대한 관조, 뭐 이리저리 방황만 했지 사실 뭐든지 이제 끝까지 해보지 못한 사람의 회한 이런 걸 담고 있고요. 후렴 부분의 고음이 이 곡의 정말 백미인데
6: 네,
3: 진짜로 Take It to the Limit 해야 되는 곡이
4: 네네.
3: 고음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가지고요. 이 곡을 만든 랜디 마이즈너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곡이지만 무대에서 이 곡을 하기를 굉장히 좀 꺼려했다고 네, 해요.
6: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3: 예, 컨디션이 워낙 좋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멤버들하고 많이 좀 티격태격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오늘 안 할래, 안 돼, 해야 돼 뭐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타이틀 했는데
6: 네.
3: 중간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이 곡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4: 아, 네. 이 곡이 원인이세요?
6: 네. 불러라 안 부르겠다.
5: 그리고 이게 히트곡이어서 네. 안 부를
4: 그러니까요.
5: 수가 없는
4: 거예요. 네. 그러니까.
6: 네, 거의 육탄전처럼 싸웠다고 하죠. 네.
3: 글렌 프라이하고
6: 네.
3: 저 리더였으니까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원래가 또 수줍음이 좀 많고 네. 긴 투어를 견디지 못해서 네. 결국 이제 나는 내 삶을 찾을래 해서 이제 탈퇴하고 말았죠. 어찌됐든 어찌 보면 탈퇴 뭘 원자 원인이 된 노래 Take It To The Limit. 그런 랜디 마이저도 스너도 이제 세상 떠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물론 이제 탈퇴하기 전에 랜디 마이저가 직접 부른 흔치 않은 버전인데 물론 이제 탈퇴한 이후에 이글스는 공연에서 이 노래를 그렇게 자주 하진 않고
4: 네.
3: 가끔 이 곡을 도와서 같이 작곡한 글렌 프라이가 직접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들어봤거든요.
4: 네.
3: 좀 꽝입니다.
6: 저도 오면서 네. 2020년에 나온 라이브 음반을 또 들어봤거든요. 예, 예. 글렌 프라이 사망하고 빈스 길이 요즘은 노래를 부른다 하는데 예. 정말 그 느낌이 안 납니다.
3: 안 나죠. 네. 예. 그 글렌 프라이가 이 곡을 부르기 전에 하는 농담이 가끔 있는데 Take it to the limit. 이거는 자기 아내가 신용카드 쓸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래라고. 원작자인 랜디 마이즈너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Take it to the limit.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자, 두 번째 곡인데 제가 네. 약간 좀 급한 거는 바로 이 두 번째
5: 아,
4: 네. 곡입니다.
5: 아, 이건? 네.
4: Free Bird, 레너드 스키나드의 곡인데
5: 네.
4: 1977년도의 곡입니다. 이 레너드 스키나드라는 그 이름은 좀 특이하잖아요.
5: 네.
4: 이제 스펠링도. 이게 고등학교 때 제일 무서워했던 선생님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5: 네.
4: 1977년 오클랜드 알라메다 콜리세움의 라이브 버전인데 여기서 이제 1977년 7월 초순하고 또 하순에 이틀씩 두 번 Day on the Green이라는 그 행사가 열렸습니다.
5: 네.
4: 이 공연의 헤드라이너였던 두 그룹의 어찌 보면 이제 뭐랄까 비극의 전주곡 같은 공연이었는데 아신 것처럼 레너드 스키너드는 뭐 비극의 주인공들이잖아요.
6: 네.
4: 그 이 공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서
5: 네.
4: 멤버도 두 명, 스태프진까지 모두 여섯 명이 숨졌던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7월 초에 헤드라이너였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이 비행기 사고 이후에 다른 멤버들도 중상을 입고 재기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같은 공연의 7월 하순의 헤드라이너는 뭐 그 유명한 레드 제플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컬이었던 로버트 플랜트가 이 공연이 끝난 직후에 뭐 어린 아들의 죽음이라는 소식을 접하죠.
5: 네.
4: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로 레드 제플린의 미국 공연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이제 몇 년 뒤에는 이제 해체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죠. 그래서 이 공연이 어찌 보면 두 그룹에는 상당히 좀 비극적인 그런 전조와 같은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오늘 들을 곡 레너드 스키너드의 Free Bird 연주 시간이 한 12분 가까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두 분께.

0: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배뇨 불편이 반복된다면 비뇨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은 39.9도까지 올랐습니다. 경남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많습니다. 폭염 경보 지역도 경남, 경북 그리고 전남 일대 대부분 지역에서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은 피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생존과도 직결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극한 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쪽 지역으로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다음 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총 47km 구간이 어려운데 특히 옥산에서 남이 분기점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5: in me. 예, 손석희의 12시. 토요일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공연을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고요. 1부에서 제가 마지막 곡으로 아무튼 12분짜리 네. 곡으로 좀 욕심을 부려봤는데 잘 들으셨죠? 괜찮죠?
6: 저야 뭐 워낙 이런
5: 잘 아시죠?
6: 예, 그러니까 예. 속된 말로 기타로 조져주는 이런 음악을
7: 속되네요. 네,
8: 진짜 속되다.
6: 너무 좋아해서 네. 약간 그냥 라이브로 듣고 있어도 기타 솔로 이런 것들 예. 듣고 있으면 너무 감정이 고양이 되지 않나요?
5: 그러게요. 김윤아 선곡위원께서는 이런 곡에는 그렇게 뭐랄까 워낙 예전 곡이기도 하고
8: 네네.
5: 라이브고
8: 네.
5: 익숙하지 않지 않나요?
8: 아 근데 저도 예. 요 세 분 중에서 저까지 포함한 세 명 중에서 그래도 라이브 뭐 빼놓지 않고 많이 보는 네. 사람이고
5: 그렇겠죠.
8: 예. 네, 전 오히려 라이브 버전이라 이게 12분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5: 예.
8: 이게 오히려 스튜디오 레코딩이면 좀 이제 감상의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라이브의 그 감정과 그 관객의 환호 이런 예.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12분 뚝딱이죠.
5: 예, 그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는 그 뭐 기회도 별로 없지만 라이브 공연을 잘 구경 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악 자체에 몰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8: 네.
5: 근데 그걸 라이브 앨범으로 듣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픽업 상태가 괜찮다면 네. 음악 자체에 몰두하면서 주변 분위기까지 다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직접 가는 것보다는 앨범으로 듣는 걸 더 좋아하긴 하죠.
7: 저는 완전히 공감하는 게
8: 네.
7: 뭐 라이브 뭐 공연장 일도 하고 막 그 라이브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라이브 앨범을 만든다는 정도면 수많은 라이브 중에 사실은 그쵸. 굉장히 좋은 부분만을 담은
5: 예,
7: 거라서
5: 맞아요.
8: 맞아요.
7: 되게 좋은 사운드로 만약에 그걸 들으면 사실은 실제 라이브보다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또 다르죠. 라이브와는.
8: 다르죠. 그 약간 땀과
7: 다른
8: 체온과
7: 경험이죠.
8: 예, 예. 뭔가 그 진짜 조온습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조도, 온도, 습도를 다 느낄 수 있는.
7: 네. 많이 얘기하나요?
8: 아 그럼요. 조온습 예. 유명합니다.
5: 아이가 요즘 그 줄임말 때문에 아주 피곤합니다. 네. 2부는 김학선 의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6: 네.
5: 듣기로는 이번 주제의 아이디어 제공자이시기도 하고 발제자이신 만큼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로 준비하신 곡의 테마는 잊을 수 없는 공연입니다.
6: 네.
5: 소개해 주시죠.
6: 제가 일단 고른 곡은 딥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터를
8: 골라왔는데요. 여기 또 라인이 좀 네. 라인 타네요.
6: 네. 네. 근데 이 곡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공연이 있는데 페스티벌이 있는데 1999년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
5: 그 페스티벌은 워낙 유명하더군요.
6: 네, 워낙 예. 악명이 높았죠.
5: 예. 지금은 뭐 뭔가 태풍 왔었다면서요?
6: 네, 맞습니다. 그쵸. 태풍이 와서 악명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게 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국으로 치면 나 우드스탁 있었어.
8: 그쵸.
6: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7: 이게 예, 특징이 예. 뭐냐면 우드스탁 예를 들어서 관객이 만 명밖에 없는데 갔다 와본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은 5만 명,
6: 1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7: 지금 이 페스티벌이 그래요.
8: 네. 근데 그리고 저도 김학선님 제가 김학선님보다는 라이브 보는 그렇죠. 걸 좋아하는데 항상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뭐 김학선 라이브도 잘 안 보고 이러다가 99년 트라이포트 갔다 왔다고 하면 조금
6: 트라이포트도 안 본 사람들이
8: 이런 느낌이라고 네. 네.
5: 이게 네. 근데 날짜가 네. 7월 31일이라고 8월 1일이에요.
8: 맞아요. 네.
6: 맞습니다.
5: 네. 딱 지금이에요.
6: 네.
5: 그렇죠?
6: 네. 공교롭게.
8: 네.
6: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7: 그거에 대를 이은 지금 페스티벌이 하고 있죠.
8: 네. 펜타포트 하고 있죠. 락 페스티벌 네. 하고 있죠.
6: 네. 또 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99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공연 시장이라는 게 정말 한물 간 해외에서
5: 예. 네.
6: 뮤지션들만 거의 왔었거든요.
5: 솔직히 근데, 그랬죠.
6: 네. 네. 99년에 이 페스티벌
5: 아니에요. 97년, 96년에 마이클 잭슨이 왔어요.
6: 그냥 예외도 있으니까요. 네.
5: 스팅도 왔었고.
6: 네, 대부분은 사실 좀 실망스러운 뮤지션들이 이제 많이 왔었는데 예. 99년에 라인업이 딱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드림시어터나 레이저 어게인스트 더 머신, 프로디지 같은
5: 예.
6: 동시대의 뮤지션들이 온다니까 너무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뭐 딥퍼플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때 대전에서 친구와 함께 올라가서 제가 원래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1박 캠핑을 했습니다.
5: 아 그래요?
6: 네. 1박 캠핑을 했고 네. 공연을 받고 근데 정말 폭우가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와서 공연이 제대로 진행된 게 없어요.
5: 예.
6: 국내 아티스트 공연은 다 날려버렸고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드림시어터는 공연하다 또 멈췄다가 네. 공연 조금 했다가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으로 딥퍼플이 무대에 섰는데 그분들이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노장 뮤지션. 근데 나이를 찾아보니까 지금
8: 비슷하지 않아요?
6: 박종용 위원이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 이현길런이.
7: 네. 젊네요.
6: 네, 젊더라고요. 근데
5: 아, 그때 그 보컬이 이현길런이 왔었나요?
6: 예. 네. 리치 블랙모어는 아니었고 그때 스티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7: 자꾸 저보면서 네. 얘기하지 마.
6: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서.
8: 네.
6: 네. 네. 근데 그 노익장 그 당시에 막 노익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 그들이 그 비가 오는데 정말 열심히 열성적으로 그리고 관객들도 비 맞으면 보통 약간 그 보는 거 있잖아요.
8: 맞아요. 지금 네. 요즘도 그래요.
6: 네.
8: 맞아요.
6: 그러니까 아예 거의 포기하고 비를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거의 다 진흙 빠졌거든요.
5: 아 그게 그때 태풍이 올가인가 그랬어요.
6: 아 그래요.
5: 예예.
6: 전혀 예.
5: 엄청나게 비를 네. 쏟았죠.
6: 그래서 그 진흙밭에서 사람들이 뛰어놀고 막 미친 듯이 열광을 하니까
5: 예. 이제
6: 딥퍼플 멤버들도 신이 나서 더 막 기타를 정말 수건으로 계속 닦아가면서 감전 위험도 있었는데
5: 예.
6: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 찾아보면 그때 영상 아직도 있더라고요. 케이블에서 네. 촬영한 게 있어서 그때를 잊을 수가 없고 제가 그러고 나서 1박을 했다고 했잖아요. 캠핑.
5: 예. 예.
6: 근데 새벽에 멀리서 대피하세요.
8: 그러니까요.
6: 대피하세요. 막 이런 소리가 들려와서 인근 초등학교로 정말 텐트를 막 걷어서 대피를 하고
5: 점점 심해졌군요.
6: 네, 이후 일정은 아예 다 취소가.
5: 아,
6: 이 네. 그날은 아예 공연을 못 하고.
5: 아, 그럼 딥퍼플의 공연이 사실상 마지막
6: 공연이었고, 네. 그리고 사실 그 주최 측도 이렇게 처음 페스티벌을 여는 거니까
5: 예.
6: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5: 그랬겠죠.
6: 네, 관객들도 사실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5: 아.
6: 그 기다리던 페스티벌을 갔는데 이렇게 비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8: 그렇죠.
6: 네. 그래서 거의 악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8: 네.
6: 지금 와서 보면 뭐 추억도 되고.
5: 예, 예.
8: 근데 네. 그게 워낙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이후로 한 7, 8년 정도 한국에
6: 했죠.
8: 그 정도의 대규모 락 페스티벌이 없었어요.
5: 아, 그때 너무 됐군요.
8: 네.
5: 그러니까.
8: 네.
6: 그거를 진행한 기획사는 거의 망하다시피
8: 그렇죠.
6: 하고.
7: 네. 페스티벌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저는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망하면 정말 한 5, 6년 이상은
8: 네. 회복이 안 되죠.
7: 회복이 안 될 정도로
8: 그렇죠.
7: 네, 타격을 입죠.
6: 근데 거기서 그 실무 담당한 분은 자기는 무조건 이걸 할 성공시킬 거다라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결국에는 예. 펜타포트를
8: 하고 네. 예, 그때 만들었죠. 그 기자회견할 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막 약간 울컥해서 예, 인터뷰를 하셨던 기억이 나기도 하거든요.
6: 엄청나게 울었. 다고 하더라고요. 네, 슬퍼하고.
5: 뭐 어찌됐든 그게 27년 전 일입니다, 벌써.
6: 네, 그러니까 네. 세상에. 네.
8: 정말 세상에네요.
6: 저는 아마 다시는 캠핑을 안 할 것 같고. 27년이라는 세월이.
8: 트라우마.
6: 네, 아니 뭐 트라우마보다 이제 귀찮고 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5: 네. 그걸 해보고 나서야 아셨군요.
6: 네, 맞습니다. 네.
5: 하기도 전에 아는 저도 있는데. 네. 그 네. 노래를 일단 뭐 스모크 온 더 워터는 너무나 유명한 곡이긴 하지만 네. 라이브 버전도 워낙 좀 많이 있어서
6: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5: 아, 네, 그러셨어요. 골라왔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0: 예, 딥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터. 그 스위스의 레만호.
1: 네.
0: 이게 배경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몬트레라는 네. 도시. 예. 그 몬트레에 갔을 때 그래서 레만호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기 어디쯤 나가서 이 노래를 떠올렸겠군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몬트레를 지배하는 거는 이 스모크 온 더 워터도 그렇지만
1: 네.
0: 그 퀸의 동상이 서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0: 예, 네. 프레드 머큐리.
1: 프레드 머큐리 동상이죠.
0: 예, 예. 하여간 좀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들 다 있더군요. 보니까. 예.
2: 좋은 하여간... 곳 많이 가셨네요.
1: 그러니까요.
2: 부럽습니다.
0: 아, 한번 가봤습니다.
3: 예. 몬트레 재즈 페스티벌 때문에 간 건 아니시죠?
0: 아 물론 아니죠.
3: 아니죠. 아, 네. 아, 제가 오늘도 이제 점심을 학선 씨랑 같이 하면서
2: 네.
3: 그 배순탁 작가랑 같이 만났는데
0: 예.
3: 저만 만나면. 몬트레 재즈 페스티벌에서 잘한... 프린스를 본 얘기.
2: 아~
3: 제가 프린스를 제일 좋아한 걸 아니까.
0: 예.
3: 아 정말 한 30분 오늘도 그 자랑을 들으면서
2: 얄미워.
0: 그 우리 프로그램 연출하고 있는 정영선 PD가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3: 어 그랬나요?
0: 아~ 예.
3: 하지 마세요.
0: 본인도 봤다고 지금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 아~
0: 예. 그 두 번째로 준비하신 곡의 테마는 뭘까요?
1: 네. 두 번째는 최근에. 가장 좋았던 공연을 꼽았습니다.
0: 예. 아 최근에?
1: 네.
0: 누굴까요?
1: 여유와 설빈의 밤하늘의 별들처럼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0: 예.
1: 제가 사실 뭐 이 두 분에 비하면 공연을 보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0: 아 저도 그렇습니까?
2: 네.
1: DJ님과 약간 비슷한 성향이고 근데 초대를 받을 때가 좀 많아서
0: 예.
1: 초대를 받으면 뭐 제가 자의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또 신조어로 제가 막나기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거든요.
0: 막나기는 또 뭡니까?
1: 막상 나가려니 귀찮다.
0: 아 예.
2: 저 원습이 낫지 않나요?
1: 저 공연.
0: 저 좀 줄임말 좀 쓰지 말죠.
1: 아 근데 이, 저도 안 좋아하는데 김윤아 씨가
0: 그 캐릭터 보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2: 제가요?
1: 아니요. 김윤아 씨가 신조어로 하도 많이 써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2: 네.
1: 막나기는 마음에 쏙 들어서.
2: 뭐 여기에 그래요. 저를 끌고 들어가신다고요?
1: 네. 아, 아무튼
2: 조금 야비하시네요.
1: 그래서
2: 네.
1: 공연을 그렇게 많이 아 막상 나가는 게 정말 귀찮네. 막 이런 당일날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0: 예. 예, 예.
1: 근데 이날도 아마 금요일 날 7월 17일 금요일 예, 이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인 광화문까지 가야 되니까
0: 아, 이, 그 지난 7월 17일 말씀하시는
1: 네,
0: 거군요. 예, 예.
1: 또 가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아, 그 생각이 정말 미안할 정도로 너무
0: 아.
1: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0: 여유와 설빈.
1: 네.
0: 두 사람 듀오네요.
1: 듀오고 제주에 원래 살고 있는데
0: 예.
1: 지금은 청주에서 약 2년 정도 거주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로.
0: 다시 제주로.
1: 네, 제주로 예. 돌아가고 사실 이게 너무나 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제주의 풍경 뭐 이런 것들이 제주의 정서 같은 것들이 음악에 너무 잘 담겨 있고요.
0: 예.
1: 이 음악 저는 이 음악 들으시면 DJ께서 플레이리스트에 넣을 거라고
3: 네.
1: 확신을
3: 저도
1: 하는 노래거든요. 예. 굉장히 서정적이기도 하고 가사도 너무 훌륭하고 두 멤버의 화음이 정말 예. 뛰어납니다.
0: 아니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느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2: 비밀로 하세요. 네. 비밀로 하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1: 예. 그래서 원래는 이 곡은 여유라는 남성 멤버가 곡을 주로 쓰고 이제 보컬은 설빈 그 여성 멤버가 이제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예. 하는데 아, 그 조화가 정말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제가 세종문화회관 공연은 약간 특별하게 뒤 배경을 그 두 멤버가 살고 있던 제주 집을 배경으로 해서
0: 아, 예.
1: 띄워놓고 그리고 특별하게 남원에서 지리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트리오가 있거든요.
0: 예, 예.
1: 살레 재즈 트리오라는 그 재즈 트리오와 함께
0: 지리산에서 공연. 활동한다는 건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 남원에서 활동을 예. 하고 있대요. 근데 뭐 자신들이 이제 지리산에 뭐 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터를 잡고 자기들은 지역 시내에서 활동하는 게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0: 예.
1: 그쪽을 기반 무조건 서울에서 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0: 그렇죠.
1: 하면서
0: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모든 게 다 서울로 집중이 되니까
1: 네.
0: 특히 문화생활 같은 것도
1: 근데 네.
0: 그 이런 그 대중문화 하시는 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들 다 계시면
1: 네.
0: 그 얼마나 또 좋아하시겠어요 사람들이
1: 예. 네. 그래서 그 멤버들은 남원의 산내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
0: 예, 예. 네.
1: 그래서 이름을 곡에서 따서 살레트리오라고 이름을 짓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뭐 협업하고 그랬던 걸 다큐멘터리로 찍은 게 있거든요.
0: 예.
1: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공연을 그대로 옮겨온 거여서

0: 음악도 정말 좀 목가적인 느낌도 있고 서정적인 느낌도 있고 해서 정말 큰 감동을 보면서.
1: 예. 예.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활동하신 지가 오래된 분들인가요?
2: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됐죠.
0: 네.
1: 네. 제 나이쯤 되면 10년은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큰 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2: 네. 네. 하지만 시작할 때부터 이미 굉장히 좀 무르익은 음악을 맞아요. 들려줬던 그렇군요. 듀오라서 예. 깊이가 있습니다.
0: 음악이 뭐 꼭 목소리나 이런 건 담지 않았지만 저는 그 곡에서 조동진의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여백의 미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한국의 포크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김민기 씨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하고
1: 아, 예.
0: 가사에 보면 뭐 밥 딜런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 정말 좀 감동적으로 본 공연이었습니다. 아.
1: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들이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김민기와 밥 딜런이라니.
0: 그러니까요. 네. 가사에도 네. 그 두 명의 나오죠. 이름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1: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밤하늘의 별들처럼 여유가 작사 작곡 설빈과 함께 노래
0: 네.
1: 포크 듀오의 노래를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3: 기성장의 날클 타임.
4: 키가 크고 싶다면
5: 기성장의 날클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약간 뭐랄까 몽환적인 네. 듯한 네. 느낌이 들고.
8: 그리고 네. 설빈 씨의 목소리에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죠.
7: 예, 예.
9: 아, 이 정말 두 명이 직접 노래하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7: 예.
9: 그리고 여유와 설빈은 공연을 맘만 먹으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꼭 추천드려요.
7: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다는 건?
9: 아, 자주 하고.
8: 자주 한다.
9: 곁에서 하잖아요.
7: 아, 그렇군요.
10: 네. 네. 네.
7: 2024년 최우수 폭 그 음반으로 선정이 됐네요. 네.
10: 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7: 아, 예. 네. 이분들의 세 번째 정규 앨범.
8: 네.
7: 예. 여기에 그 박정영 위원께서 선정위원으로 참가를 하셨는데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낭만적인 제주의 풍경이 아닌 슬픔이라는 삶의 진실을 은유와 직설로 담아낸 이들의 음악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큰 위로를 받았다. 진실이 주는 위로였다.
10: 야.
9: 좋은 평이네요.
7: 예. 진실이 주는 위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9: 아, 그 여기 썼듯이 보통 제주에 사는 예. 두 부부가 하는 노래라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제주에 대한 낭만 뭐 이런 예, 게 예. 그려지잖아요. 근데 요즘 세태 보면은 위로가 너무 키워두고 마치 아. 위로받기를 강요당하는 예, 예. 것 같은 느낌인데 가벼운 위로에선 오히려 위로가 안 올 때가 있잖아요.
7: 예,
9: 근데
7: 예.
9: 이제 여유와 설빈의 노래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비참한 삶의 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위로를 받거든요.
7: 예, 예.
9: 이거는 직접 가사를 이렇게 새기면서 들어보시면 아. 이 좋은 평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7: 예,
9: 것 같습니다.
7: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

0: 상류 급경사 계급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한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영남과 호남 지역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로 발효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은 경상남도 밀양, 의령, 창녕, 진주, 함안, 합천과 경상북도 고령, 영덕, 포항, 경주시 중북부, 울산 동부와 서부, 그리고 전라남도 보성, 여수, 광양 등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청은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에 극단적 더위가 우려된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의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2.8% 증가한 989억 달러로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월 반도체 수출이 410억 1천만 달러로 178.8% 증가해 6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오늘 오전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TF를 총괄하며 무자격 업체 21g이 관저 공사 수의 계약을 따내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종합특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관저 이전은 인수위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리조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4살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 홍천군 두촌면의 한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4살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리조트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나토의 군사연료 수송체계 개편 계획을 전쟁 준비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나토가 전쟁 물자를 비축해 언제든 군사행동에 나서려 한다며 위험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나토는 기존 연료 저장과 분배 시설을 현대화하는 270억 유로, 우리 돈 약 45조 원 규모의 연료 공급망 구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세무부가 일본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정황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메모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31일 재무장관 메모에 엔화 50억에서 100억 달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미국 재무부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상도와 전남 지역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로 발효된 가운데 전국적인 폭염이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0: 특히 어제 41.4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은 물론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부산 39도, 양산 41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4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낮 지표면 등에 쌓인 열로 인해 해가 떨어진 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5: 엘피에선 피어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 오늘 박정용, 김학선, 김윤하 선곡위원과 함께 인상적인 라이브 공연을 주제로 한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3분의 이제 김윤하 위원의 시간입니다.
6: 밝다.
5: 첫 번째로 준비하신 잊을 수 없는 공연, 내 노래를 위해서 특별히 소장하고 계신 CD 음반을 챙겨오셨다고 들었습니다.
7: 맞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아직까지 그래도 무사히 가지고 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 소장 앨범이 2001년에 열린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5: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
7: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그 브랜드가 사라졌죠? 제가 알기로는
6: 요즘 계속 뭐 염가 판매
7: 있긴 한가요? 근데 뭐 어쨌든 특정 브랜드에서 이제 만들었던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라이브 앨범도 같이 발표를 했었어요.
5: 네.
7: 그 페스티벌에 참여한 팀들의 음악을 모아서 근데 이게 그냥 그것만 있었으면 제가 어딘가 분실했을 텐데 제가 이해 처음으로 약간 이 씬과 연결해서 활동을 시작했었거든요.
5: 아, 예.
7: 뭐였냐면 이 페스티벌에 취재로 자원봉사 일을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앨범 안에 보면 공연 스케치 그리고 출연하는 아티스트 소개 이런 글들을 쓰고 이제 뒤에 크레딧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5: 예, 예.
7: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나름대로 기념이라고 생각하고 귀한 곳에 넣어둬서 분실이 되지가 않았더라고요.
5: 예, 예.
7: 그래서 25년 전 소장 앨범도 겸사겸사 가져와서 오늘 띄워드립니다.
8: 25년 경력 평론가네요.
7: 최소 네. 25년. 아. 그 전에 이제 PC 통신에서도 조금 했었으니까 거진 30여 년 되네요. 예.
5: 사실 뭐 어리게 봤더니.
7: 네. 아니 잠깐만요. 왜 안경을 쓰시면서 어리게 봤더니 하시는 거?
5: 다시 보려고요.
6: 네. 네. 이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을 줄여서 이제 보통 쌈사페라고
7: 맞아요.
6: 많이 얘기를 했는데
5: 또 줄임말을 쓰셨어요.
6: 이거는 줄임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 쌈사페를 아는 사람 중에 이걸 풀네임으로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 보통.
6: 네. 근데 이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 이때 할 때 저는 그때 스텝으로 직원으로
7: 맞아요.
6: 일하고 있었고
5: 아, 그러셨어요.
6: 제가 김윤하 님을 뽑아서
7: 선생님이 뽑았나요?
6: 같이 뽑았죠.
7: 진짜 네. 숟가락 잘 얹으시네요.
6: 네, 같이 뽑아서 정말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5: 아, 그렇군요.
7: 네.
5: 아, 그때부터 인연이 그럼 벌써 25년이나
6: 김윤하 위원을 거의 어버키웠다고 매번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7: 한 번도 실제로 업힌 적은 없다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제 글도 실려 있고 막 그런데 아우 전 부끄러워서
7: 네.
6: 안 보거든요.
7: 아니 저도 잘 보진 않는데 그냥 제 이름이 뭔가 이런 역사에 남는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게 내심 좀 뿌듯 같아서 저에게 있어서는 명함처럼 예.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5: 무슨 곡을 소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7: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 2001년에 열린 공연에서 가장 예. 화제가 됐던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아, 예. 밴드의 동경 그리고 보여줄 순 없겠지 요 두 곡을
5: 메들리인가요?
7: 네, 같이 이제 연주해서 부른 곡을 준비했어요.
5: 예, 예.
7: 근데 이 페스티벌에서 언니네 발간이 왜 화제였냐면 이제 한국 인디 오래 좋아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때 후일담이라고 하는 그 2집 앨범을 내고 언니네 발간이 사실상 해체 그렇죠. 수순을 밟았습니다.
5: 예.
7: 더 이상 우리 음악을 몰라주는 이 세상이 밉다.
5: 아.
7: 활동을 할 동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3년 정도 이제 98년에서 2001년까지 활동이 없었는데
5: 예, 예.
7: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3년 만에 다시 드러냈어요. 아, 자신들의 그럼요. 모습을
6: 맞습니다.
7: 기억하시죠?
6: 네. 그래서 네. 약간 급조해서 밴드가 나와서
7: 맞아요.
6: 그때 기타리스트가 이호준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호준 씨가 그 당시에 한국의 에드워드 바넬론으로 불렸던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5: 속주인가요?
6: 네. 속주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에디 바닐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언니네 발간의 멤버로
7: 모던록
6: 네,
7: 기타를 밴드로, 치게 하는
6: 네 그래서 약간 급조해서 나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저 그때 저는 스텝이었기 때문에 그때 도시락 먹고 있었거든요. 방문하셨을 때
7: 네.
6: 근데 유리를 너무 이렇게 스텝들과 함께 따라 부르면서 먹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7: 그리고 이때가 3회까지가 이 쌈싸페라고 하는 페스티벌이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했었어요.
5: 예, 예.
7: 그러니까 이후에는 장소를 계속 바꾸게 되는데 그 연대 노천극장의 분위기와 네. 이 페스티벌의 무드가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요.
5: 정말. 그 매저 네. 거기는 객석 쫙 앉으면 다른 데도 모르겠지만
7: 네.
5: 그 바로 코앞으로 보이고
7: 네. 맞아요.
5: 그 또 이렇게
6: 거기 또 스탠딩 할 수 있는 또 공간이 네. 있잖아요.
7: 앞에 있고
5: 옛날엔 그 저 일회용 휴대용 라이터 불로 이렇게 박자 맞추고 그랬는데
6: 요즘 휴대전화
7: 플래시
5: 요즘
7: 휴대전화 플래시
5: 휴대전화로 바뀌었죠.
7: 맞습니다.
5: 예. 잘 압니다 제가. 아,
7: 공연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당시에 이 언니네 발간을 제가 생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어떤 감동 그리고 이걸 예. 제가 취재할 수 있다는 감격 그리고
5: 아니, 언니네 이발관이 그렇게 엄청난 그룹이었어요?
7: 아 당시에는
6: 아니, 약간 그냥 컬트적인 인기 그 컬트 네. 팬 중에 한 명
7: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6: 뭐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건 아니고요 예.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7: 네.
5: 일단 뭐 이름부터가 좀 특이해서
7: 아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때 공연에 이제 저나 뭐 김학선 씨처럼 이렇게 그냥 매니아 같은 사람들 열광을 한 이후에
5: 예, 예.
7: 언니네 발관이 다행히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5: 아 어쩌면 이 페스티벌을 계기로 해서 네.
7: 맞아요
5: 움직이기 시작하는
7: 맞습니다
5: 예, 예.
7: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이후에 함께 활동하게 되는 기타리스트 이능룡 드러머 전대정 같은 이제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해서
5: 예.
7: 3집 꿈의 팝송을 2002년에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언니네 발관의 부활식 같은
5: 그러네요.
7: 잊지 못할 공연이기도 한데 저에게 예. 있어서도 아, 나 여기에 뼈를 좀 묻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던 잊을 수 없는 공연이기도
5: 예.
7: 합니다.
5: 아 이건 뭐 빼놓을 수가 없었겠네요.
7: 네.
5: 김이나 위원의 입장에서는
7: 네.
5: 동경과 보여줄 순 없겠지 메들리 5분 한 9초
7: 네.
5: 그 정도 됩니다.
7: 길진 않습니다.
5: 예예. 예. 듣고 얘기 계속하죠.
9: 아, 고맙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다음 곡 동경 가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0: 의료기시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네, 아까 그 2부에서 김학선 의원께서 소개한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 이게 1999년에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3: 맞아요.
2: 이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도 1회 공연은 1999년이더군요.
3: 맞습니다.
2: 네. 이 뭐랄까 뭐 약간 거창하게 표현하면 세기 말의 그렇죠. 어떤
3: 예,
2: 네. 인디 록 씬이 굉장히 좀 그 맞습니다. 분위기를 타고
3: 맞습니다.
2: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4: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은 사실상 실패한 거잖아요. 마서 몇 년 동안 열지 못했는데 예.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서
3: 네.
4: 게다가 당시에 몇 년 동안은 티켓값이 무료였습니다.
3: 맞아요. 네.
2: 아 그래요? 왜요?
4: 그냥 그 쌈지라는 브랜드 회사에서 약간 사회공헌처럼 사업으로 이런 걸 했던 거예요.
2: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나요?
4: 네, 요즘은
3: 드물죠.
4: 네, 그리고 페스티벌에서 요즘은 돈 안 받으면 약간 비판을 많이 받아서
2: 왜요?
4: 그 각 너무 이렇게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 돼서 네.
2: 아니 공짜라면 좋을 것 같은데.
4: 아니 그럼 다른 페스티벌 하는 분들에게 약간
2: 아, 예, 예, 민폐를 끼치는 예, 거군요.
5: 생태계를 해친다.
4: 생태계를 해치는
3: 네.
4: 그래서 이 쌈싸페는 그 이후로 약간 뭔가 페스티벌의 원형 같은 걸 좀 제시하면서 페스티벌 문화 뭐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잘 알려준 페스티벌이었습니다.
3: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 라인업이 위주였어요. 해외 아티스트가 거의 없는 라인업이어서
2: 예, 예.
3: 한국의 음악 씬과도 같이 성장을 한 페스티벌이었거든요. 아.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딱 맞춤옷 같은 선택이었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2: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곡은 어떤 걸까요?
3: 네, 한 곡 더 준비했는데 제가 이 이제 네 명 중에서
2: 예.
3: 아무도 안 골라올 것 같은 장르라면 역시 이게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가져와 봤어요.
2: 아,
3: 그리고
2: 그래요?
3: 앞에도 이제 자신 있게 여기 있는 세 사람 아무도 안 가보셨을 것 같은 공연이라고.
2: 아, 네. 그럼 뭐 아이돌 공연?
3: Yes.
2: 아, 그렇군요.
5: 저는 가봤는데
3: 네.
5: 주체적으로 간 게 아니라서 따님과 간 거여서
3: 아,
5: 저도
3: 그래서?
5: 인정합니다.
4: 저도 가봤는데
3: 네.
4: 네, 초대로
3: 자의로 간 게 아니잖아요.
4: 네, 그렇죠.
3: 네. 그러니까 역시 저의 촉이 맞았습니다.
2: 네.
3: 아이돌 가수의 라이브 버전의 음원을 준비했어요.
2: 예.
3: 우선 샤이니
2: 아, 예, 예.
3: 음악입니다. 뭐 아이돌 공연은 안 가본 분들이라도 샤이니는 그래도
2: 예,
3: 다들
2: 그 운동자라는 그 누구죠?
3: 아 민호 씨.
2: 예예. 예.
4: 운동자라는 뭐.
3: 그리고 네. 살림자라는 키? 뭐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예. 많이들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2: 진짜 운동자라대.
3: 네. 아 뭐 선수죠.
4: 아버님이 축구 감독.
2: 아 그래요?
3: 네. 네.
2: 아니 샤이니로 안 했어도 운동으로 성공했을 것 같더라고요.
3: 맞습니다. 좀 DNA가 예. 남다른 인물인데.
2: 그러게요.
3: 본업. 같습니다.
2: 예.
3: 샤이니의 라이브 앨범 가운데에서 Like a Fire라는 곡을 준비해봤고요.
2: 예.
3: 사실 이 곡은 타이틀곡이라거나 일반적으로 들어보셨을 곡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샤이니 팬들 가운데에서는 공연에서 가장 분위기를 좀 살려주는 곡
2: 예.
3: 그리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또 줄임말인데 이거 라커파라고 많이들 줄이시더라고요.
2: 예.
3: 예, 예.
2: 또 줄여요?
3: 예, 죄송합니다.
2: 하여간 모든 걸 줄여요.
4: 네. 줄 게 있나? 네? 라이크 오브 파이어를.
3: 어쨌든
4: 네.
3: 자, 이 곡은 그래서 라이브 앨범에서도 자주 수록이 되는 곡인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2014년 3월에 진행됐던 샤이니 단독 콘서트의 실황이고요.
2: 예.
3: 이제 샤이니 단독 콘서트는 샤이니 월드라는 이름으로 계속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 버전의 서울 콘서트.
2: 혹시 요즘도 하나요?
3: 요즘도 계속
2: 아,
3: 단독
2: 그렇군요.
3: 콘서트 하고 있고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라이브 앨범이 4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에 앨범이 나오질 않았어요.
2: 예, 예.
3: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그 아쉬움의 기반은 뭐냐면 역시 아이돌 콘서트는 티켓을 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2: 예, 그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3: 비싸기도 하고 또 매진도 빠르고.
2: 예, 예.
3: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좀 진짜 실력파 그리고 라이브에서 오히려 더 생기가 있는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앨범이 있거나 하면 좀 더 그들의
2: 그러게요.
3: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
2: 예.
3: 그걸 느끼게 할 수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왜요? 예. 왜요?
5: 아니. 네. 두 분 느끼셨어요?
3: 뭘요?
5: 뭐, 유나 씨가 원래도 하이톤인데.
3: 네.
4: 아, 전 지금 궁금해졌어요. 앞에 지난번에 스피치랑 네. 지금 어떤 게 더 들고 있나요?
5: 이게 더 하이텐션이고
4: 네.
5: 유나 씨가 원래도 청산 유수인데.
3: 네.
4: 아니,
5: 청산 유수보다 더 청산 유수 뭐 다른 편은 없나요?
3: 저 필리버스터 하고 있나요, 지금?
4: 괜찮아요. 스피치도 네. 샤이니는 못 이기네요.
5: 못 이긴다.
4: 네.
5: 역시.
3: 근데 제가 그 K-POP 아이돌 공연을 그래도 많이 가는 편인데
2: 예.
3: 그 중에서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본 아티스트가 샤이니일 네. 것 같아요. 라이브를 워낙 잘하고 이 곡에서도 들어보시면 이 뒷부분에 애드리브가 등장을 해요.

0: 굉장히 예. 고음이고 막 끝없이 이어지는데 아이돌들은 춤을 추잖아요.
1: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0: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해가
1: 보컬이 안 흔들려요?
0: 전혀 안 흔들리고 춤을 그것도 이 앨범 지금 33곡인가 들어있거든요.
1: 예, 예.
0: 그 내내 이 코어를 유지하면서
1: 야 그건 뭐 대단하네요.
0: 민호 씨 같은 사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평소에 예. 엄청나게 하지 않을까.
1: 예. 그 예전에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클 잭슨 공연에 갔었다고.
0: 네 맞아요.
1: 마이클 잭슨이 딱 그렇잖아요.
0: 맞아요.
1: 전혀 안 흔들려서
0: 맞아요.
1: 이거는 라이브인가 뭐 아니면 뭐 그 뭡니까 그게
0: 뭐 그죠 AR
1: 예, 예.
0: 목소리 까는
1: 예. 네. 근데 분명히 라이브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좀 저는 가끔 K-pop 아이돌 공연 보면 좀 차렷 같기도 하고
1: 예.
0: 뭔가 인간 승리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팬들의 열기도 대단하거든요.
1: 예, 예.
0: 이 곡에 시작할 때 조금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우악 하는 비명 소리가 우선 예. 시작을 아, 하거든요.
2: 제가 그 갔던 페스티벌 아이돌 K-pop
0: 어땠어요?
2: 페스티벌에서 제 주변이 또 하필 외국인 관객들.
0: 아.
2: 와, 정말 공연을 볼 수가 없던데.
0: 아, 그러니까 이 비명 함성은 예. 페스티벌도 대단하고 일반 아티스트도 당연히 대단한데 아이돌 예. 공연은 데시벨이 다릅니다. 정말 대단해요.
1: 지금 뭐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버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샤이니의 Like a Fire 듣죠.

0: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0: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연일 새로운 기록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역시 양산에서 3일 연속 40도를 넘긴 것도 100년이 넘는 기상관측 사상 처음입니다. 오늘도 41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나흘 연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을 중심으로 중대경보 지역이 많고요. 경보 지역도 상당합니다. 극한의 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는 서쪽으로도 더위가 몰려오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수도권의 극한 더위도 전망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서청주와 오창 부근에서 각각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5: 예, 조금 전에 김이나 선곡위원회 마지막 그 추천곡 Like a Fire, 샤이니의 곡으로 들었습니다.
6: 네.
5: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은 이렇게 들어보면 좀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요.
6: 맞아요.
5: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잘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일본 잠깐 지내다 왔잖아요.
6: 네네.
5: 거기 이 저 아이돌 그룹은 잘 못하거든요, 솔직히.
6: 아, 약간 라이브 면에 있어서는 진짜 한국 아이돌들이 완성형이죠.
5: 그러니까요.
6: 네.
5: 하여간 대단한 것 같습니다. K-POP이 괜히 K-POP이 아니다 하는 거를 늘 느끼고 있죠.
6: 네.
5: 마지막 4부 박정영 선곡위원회 플레이리스트 시작할까요?
7: 아, 유나 씨의 텐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샤이니 듣다가 좀 자신이 없었는데. 네.
6: 아, 음악 좋은 거 가져오셨잖아요.
7: 알겠습니다.
5: 그 첫 번째 준비하신 곡 그 꼭 봐야 하는 공연 뭡니까? 네,
7: 테마는 꼭 봐야 하는 공연인데.
5: 예.
7: 그 제가 하나 생긴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 학선 씨가 막상 나가기 귀찮다.
8: 막상 나가려니 귀찮다.
7: 아, 나가려니.
8: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7: 네, 제대로 못 줄여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상 나가려니 귀찮다고 생각할 때는
5: 줄이다가 시간이 더 돼. 네.
7: 꼭 나가자가 공연의 원칙인데요. 이게 뭐냐면 놓치면 못 봅니다.
6: 맞아요.
7: 제가 나이를 먹기도 하지만 아티스트가 나이를 먹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고요.
5: 그렇죠.
7: 팀이 해체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라이브의 매력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막상 나가기 귀찮다면 나가자가 원칙이고요. 그래서 고른 팀이 팬메스니라는 연주자인데 이 팀의 음악을 고른 이유는 제가 사실 팬메스니의 공연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첫 내한 공연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데 올림픽 공원에서 했던 1980년대에 했던 공연도 봤고요. 어쿠스틱 기타로 하는 공연도 봤고 오케스트리온이라고 팬메스니가 직접 악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타를 연주하면 수십 개의 악기가 동시에 반응하면서 오케스트라 같은 효과를 내는. 근데 그게 어떤 신디사이저나 미디가 아니라

0: 실제 어쿠스틱 악기가 막 물리적으로 연주하는 그런 공연도 봤고 예. 뭐 트리오 공연도 봤는데 정말 다 좋습니다. 팻메슨의 공연은 최근에 앨범을 계속 내는데 좀 실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연만큼은 정말 다 좋아서
1: 예. 아티스트는 참 힘든 것 같아요. 팻메슨이 최근에 앨범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예전 스타일 그냥 똑같이 한다고 이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 뭐
0: 사실 예전 스타일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 좋은데
1: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
2: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3: 네. 맞아요. 새로운 거
1: 또
3: 하면
1: 뭔가 변신하면 또 변했다고 뭐라고 예.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0: 근데 어쨌든 팻메슨이는 이제 나이도 꽤 먹기 시작하고요. 이 또 이 팻메슨이를 꼽은 이유는 팻메슨이와 함께 거의 쌍두마차처럼 한국에서 꼽히는 키스자렛이라는 피아노 트리오가 예. 있잖아요. 피아니스트가 한국에 안 오다가 한 10년 전 10몇 년 전에 처음 와서 몇 번 내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아 언제라도 이제 가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키스자렛이 이제 건강이 나빠지면서 연주를 못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2: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케이스네요.
0: 네, 네 그러니 팻메슨이도 언제 또 나이가 먹어서 공연을 못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볼 수 있을 때 막상 나가기 귀찮아도 보자. 네. 그러면서 이 팻메슨이의 그 곡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2: 어떤 곡입니까?
0: 레스트 트레인 홈이라는 팻메슨이
2: 집으로 가는 마지막 네, 열차.
0: 그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고요. 네. 제목 그대로 집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의 어떤 풍경을 그려서 저 여행 갈 때 항상 그쵸. 이 앨범은 무조건 들고 가서 틉니다.
3: 이거 예, 좀 예. 설레잖아요. 설레죠. 인트로가.
1: 밤에 라디오에 나오면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너무 좋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라이브 버전으로 이제 틀어드릴 건데 느낌이 살아요. 진짜.
2: 예. 지금 살짝 깔리는데도 이게 범상치가 네, 않습니다.
3: 좋죠.
2: 예, 예.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곡을 예. 시작하죠.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6: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5: 탄탄 방수
6: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예, 팻 메트니 그룹의 Last Train Home,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답게 아무튼 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창밖 풍경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봤네요. 유럽에서의 라이브 버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이 앨범을 너무 좋아해서 LP로 갖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이게 LP로 안 나온 걸로.
3: LP 안 나왔어요.
1: 그런가요?
2: 네. 네. 그래서 꼭 여기서 LP로 틀고 싶지만 기다리겠습니다.
4: 예전에 그 프로필 사진으로도 되게 많이 쓰지
2: 맞아요.
4: 않았었어요?
2: 그 네. 스노우캣 작가가 헬메슨을 좋아해서
4: 그러니까.
2: 일러스트를 많이 그렸었습니다.
4: 예, 기억나네요.
1: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사이 마지막 곡이 된 것 같습니다.
4: 네.
3: 네. 제 평생 잊지 못할 공연 단 하나를 꼽으면 이 공연이고요.
1: 너무 거창합니다.
3: 근데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1: 예. 그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3: 네. 직접 봤고요.
1: 아, 그래요?
3: 네.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가수인 메르세데스 소사의 예. 공연을 사실은 요거는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1: 예.
3: 오늘 소개할 그라시아스 라비다라는 곡이 생애 감사해라는 곡이 워낙 유명해서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내한을 잘 안 왔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한 70이 훨씬 넘었고
1: 예.
3: 건강도 안 좋아서 아르헨티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멀잖아요. 정말 지구 반대 끝이잖아요.
1: 그 24시간 걸립니다.
3: 그러니까요.
1: 예.
3: 근데 2003년에 LG 아트센터에 내한 공연이 딱 잡혔어요. 그냥 바로 예매를 했죠. 바로 예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연을 한 2주 정도 앞둬서 취소가 공지가 올라왔는데 갖고 있는 심장병이 악화가 돼서 공연이 취소됐죠. 근데 그 얘기는 그 나이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내한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러고 한 5년 정도 뒤에 제가 런던 여행을 좀 길게 갔었는데 모르고 갔어요. 그때는 뭐 이런 공지 SNS 같은 것도 없잖아요.
1: 예.
3: 런던에 딱 갔는데 메르세데스 소사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딱 통해서 예매를 해서 갔죠. 갔고 갔는데 그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공연장에 딱 들어갔는데 다 스페인어.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면 조용필 공연이 LA에서 열리면
4: 그쵸, 한인타운에서
3: 한인 교포들이
4: 맞아요,
3: 그냥
4: 맞아요.
3: 몇만 명이 가득 찬 거예요. 몇천 명이 가득 찬 되게 큰 공연장인데 영어가 안 들릴 정도로 막 그 소위 말하는 교포들이 다 모여 있었고
4: 네.
3: 나이가 안, 그 워낙 많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등장해서 바로 앉아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1: 예.
3: 거의 끝까지 공연을 하는데 그 한 3분의 2쯤에 이 노래가 나왔죠. 그라시아스 라비다. 이 노래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게 그 아르헨티나 독재 정권 때문에 사실은 메르세데스 소사가 망명을 가기도 하고
1: 예.
3: 독재 정권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한 수십만 명의 어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 노래를 합창하면서 어떤 그런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1: 정말 감동적인 노래군요.
3: 이 가사를 좀 보면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생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간의 어떤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던 국민들이 크게 외치는 노래가 그래도 우리는 생에 감사해라는 되게 그런 풍경이 그려지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 저도 이제 전율이 있잖아요.
4: 네.
3: 전율이 딱 있고 이 노래가 딱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막 생일 축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1: 아, 그날이 생일이었나요?
3: 이틀 전이 메르세데스 소사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1: 예.
3: 저도 이제 괜히 막 따라 불렀죠. 그러고 이제 공연이 끝나고 앵콜을 막 외치는데 앵콜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
1: 예.
3: 그리고 1년 뒤에 메르세데스 소사가
1: 세상을,
3: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 예.
3: 저한테는 너무 그 1년의 쫙 그 스토리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공연이었고
1: 예.
3: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고 큰 위로가 되었던
1: 예.
3: 그런 공연이었어요.
4: 뭐 아까 저보고 텐션 높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3: 텐션은 좀 낮지 않았어요?
4: 아, 높았어요.
2: 낮았어요. 아니 낮았어. 네.
4: 왜 평가 왜 끼어들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네 높았는데. 네.
1: 저는 뭐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4: 네.
1: 아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삶에 감사합니다라는 곡인데, 야 이건 뭐 그 박정영 의원의 설명이 더 감동적이네요.
4: 네.
1: 예, 예.
3: 그래서 음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1: 예.
4: 감사하죠.
1: 예. 예.
2: 감사한 일이죠.
4: 네.
1: 2009년 10월에 세상을 떠났군요.
3: 네.
1: 2003년과 4년에 연속으로 소사의 내한 공연이 계획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되면서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더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 공연 취소라고 하니까 제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그 저 호세 카레라스 세계 3대 테너라는 네. 분이 오셔서 제가 그 뉴스에서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4: 네.
1: 예.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공연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4: 네.
1: 그랬더니 결국 이제 독감에 걸려서
4: 아~
1: 예, 예. 그날 공연이 취소가 됐죠.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네. 대로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의 공연은 언제 예, 끝날지 몰라요.
4: 맞아요.
1: 예. 정확하게 풀네임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3: 메르세데스 소사.
1: 아, 메르세데스 소사. 네. 듣겠습니다.

0: 예, 멜세데스 소사의 그라샤사 라비다를 들었습니다.
1: 네.
0: 아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우리나라 노래 그리고 또 영어로 된 노래 좀 익숙해서
1: 네.
0: 스페인어로 돼 있는 노래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1: 네.
0: 박종영 선곡위원께서는 가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범위가 넓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예.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게다가 인생 최고의 공연이 이 공연이었다고 하시니까. 예.
3: 이게 근데 이 공연을 이길 수 있는 공연이 앞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 네.
0: 예. 약간 좀 과해지시네요.
1: 오늘 너무 음악에 진심 약간 이런 네. 느낌이네요.
3: 유나 씨가 더 과하지 않았네요.
1: 어머. 네. 이 두 분은 뭐만 있으면 저를 걸고 넘어지시네. 참네.
0: 예. 그러나 아무튼 그 박종영 선곡위원의 어떤 진심
1: 맞아요.
0: 이런 네. 것들이 정말 너무 잘 전해지네요.
1: 네. 예.
0: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토요일 코너를 이제 또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오늘은 각자의 기억에서 잊을 수 없는 공연들을 중심으로 음악을 만나봤습니다.
1: 네.
0: 아 저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늘 일부를 하다 보니까 일부 시간이 짧거든.
2: 네.
1: 아.
0: 예.
1: 저희 그럼
2: 12분짜리랑

0: 물리시면 되지 않나?
1: 네. 할 말이 없습니다.
2: 그렇지만 네. 좀 긴 거 저희 손 DJ님도 어떻게 좀 랜덤으로 돌릴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1: 뭐 괜찮습니다. 저도
2: 아, 그러세요?
1: 뭐,
2: 네.
1: 지난주엔 또 제가 9분짜리 들고 왔었기 때문에 연 두 줄을 이렇게 해서 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2: 네.
1: 예, 하여간 오늘 세 분과 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주제도 잘 정해서 한번 해보죠.
2: 네.
1: 저는 뭐 웬만하면 다시 필사해서 외운 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 아, 알겠습니다.
1: 그래도 되겠습니까?
3: 좋습니다.
2: 네, 참고하겠습니다.
1: 예. 네. 세 분은 주제를 또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2: 네.
1: 다음 주에 그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어느 분이 맡게 되시죠?
0: 네. 제가 김학선 네, 의원님. 김학선이 맡기로 했고요.
1: 예예. 예.
0: 그리고 또 우연찮게 제가 라이브 앨범. 라이브 명반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1: 이게 다 빌드업이었어요.
2: 그러니까요. 예, 자기 선곡 돋보이게 하려고.
0: 이게 네. 계획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우연히 겹치면 그냥 계획이라고 하죠 뭐. 네, 그래서 그냥 계획된 네, 빌드업이었고 그래서 예, 예. 좋은 음반들 다섯 장 구비해놨습니다.
1: 예. 미리 이렇게 저 알려주시진 않는 걸 원칙으로 하시나요?
0: 네. 알려드릴까요?
1: 아니요. 괜찮습니다.
0: 네,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1: 그날 그날 만나는 재미가 있으니까.
2: 네. 네. 네.
1: 민원을 제가 진행자로서 하나 넣자면
0: 네.
1: 레드제플린의 곡은 꼭 좀 넣어주시죠.
0: 네. 그럴 것 같아서.
2: 있어요?
0: 네.
2: 고객님의
0: 네, 고객, 우리 결제권자의 네.
2: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럼 다음 주 주중에 선곡도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잠깐만요.
0: 그래서 그런지 요즘
2: 딜이
0: 네, 네. 저한테 후하시더라고요.
1: 아,
0: 네.
1: 아 제가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학선 의원께서 선곡하신 베리 맥과이의 곡은
0: 다시 한 번 더
1: 하루에 두 번 들었습니다.
2: 네. 예.
0: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예.
1: 아니 좋았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청취자분들께 죄송해서
0: 네.
1: 처음에 나 이번에 또 너무 중간에 잘린 바람에.
3: 다다음 주는 레드 제플린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2: 신경 써볼게요. 네. 예.
1: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평일에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
2: 네.
1: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손석희 12시 토요일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8.17 전당대회 본경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판세를 가를 첫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발표는 오후 늦게 발표되는데요. 당권 주자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막판 당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당원들의 환호 속에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합동연설회에 입장합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이 충남에서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적통 후보는 본인이라며 자신이 한 길로 가장 정확하게 걸어온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언급하며 개혁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며 완벽한 당정일치를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순회 경선은 충남에 이어 오후에 충북과 대전, 세종 합동연설회가 연이어 이어집니다. 순회 경선 결과는 마지막 연설 장소인 대전에서 오후 7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충청권 경선에서는 처음으로 후보별 권리당원 득표율이 공개되는데 오는 17일까지 치러질 순회 경선의 초반 흐름을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충청권 경선을 마친 뒤 내일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3: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 사안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위헌 법률 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면서 국민 여론을 지지대로 삼아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7월 수출이 1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의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2.8% 증가한 989억 달러로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월 반도체 수출이 410억 1000만 달러로 178.8% 증가해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북한이 나토의 군사연료 수송체계 개편 계획을 전쟁준비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나토가 전쟁물자를 비축해 언제든 군사행동에 나서려 한다며 위험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나토는 기존 연료 저장과 분배 시설을 현대화하는 270억 유로, 우리 돈 약 45조 원 규모의 연료 공급망 구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오늘 오전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TF를 총괄하며 무자격 업체 21g이 관저공사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종합특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관저 이전은 인수위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주

0: 중국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해역에서 중국이 24번째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지난 2008년 체결한 양국의 공동개발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양국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신형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했고 일본도 처음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22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는데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핵심 광물과 식량 공급망 등 경제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카사 로사다로 들어섭니다. 현지 의장대의 환영 연주와 도열 속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한 뒤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으로선 22년 만에 이루어진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아르헨티나산 리튬의 탐사 채굴에 대한 양국 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내년부터 이뤄질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합류를 위한 협상 재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케이푸드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양국 간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실무 협의를 위한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칠레와 아르헨티나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축이 될 계기와 함께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동포 만찬 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길에 오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0: 오늘 오전 11시부터 영남과 호남 지역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로 발효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은 경상남도 밀양, 의령, 창녕, 진주, 함안, 합천과 경상북도 고령, 영덕, 포항, 경주시 중북부, 울산 동부와 서부, 그리고 전라남도 보성, 여수, 광양 등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청은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에 극단적 더위가 우려된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리조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4살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 홍천군 두촌면의 한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4살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리조트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대로에서 4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경상도와 전남 지역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로 발효된 가운데 전국적인 폭염이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어제 41.4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은 물론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부산 39도, 양산 41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4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낮 지표면 등에 쌓인 열로 인해 해가 떨어진 뒤에도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5: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사람들에게 씻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습니다. 평균 샤워 시간은 약 12분. 그런데 샤워하기까지 마음먹는 시간이 30분 넘게 걸린다네요. 아, 씻어야 하는데 딱 5분만 있다 씻어야지. 아니, 5분만 더. 이렇게 뭉그적거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막상 시작하면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몸을 일으키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운동도 그렇고요. 미뤘던 청소, 쌓여있는 빨래도 마찬가지죠. 몸과 마음을 일으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8월부터는 마음을 좀 단단히 잡아보고 일단 하자! 하다 보면 쉬워진다.

김혜연의 최고다 당신으로 오늘 손트라 문 열어봅니다. 아니 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샤워 시간을 조사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과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샤워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라고 하네요. 샤워를 또 오래 하면 수분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자극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게 뭐 메인은 아니죠. 샤워하는 시간보다 앞에서 뭉그적거리는 그 시간이 집에 가면 양말 벗고 그냥 우선 잠깐 누워있다가 씻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근데 얼굴은 좀 막 이렇게 막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 세수라도 먼저 해야지 그러면 샤워 못해요. 그러면 샤워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틀어놔요. 일단 들어가서 틀어놓으면 이게 뭐 한 1분만 있어도 그냥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그때 양치하고 그냥 다 해버려요 빨리. 예, 그 다음에 저는 머리 말리는데 이제 시간을 자연 바람 써야지 이러면서 그러는 편이긴 한데. 자 지금부터 신청곡

0: 맞습니다. 아직도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말고 일단 용기 내서 해보자. 이번 8월 1일부터 마음먹어보죠. 신청곡 보내는 시간 1분 아니 30초면 충분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토요일은 신청곡 퍼레이드 손트라 차트쇼 바로 시작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쇼 7말 8초 휴가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신청곡이 많았을까요? 한 주 동안 모인 신청곡 총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손트라 차트쇼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접수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8월의 첫날이죠. 손트라 차트쇼 스타트! 22부터 출발합니다. 8225님께서 제 남편은 딸 바보랍니다. 휴일이면 직장인 딸이 집에서 혼자 편히 쉬라고 나가줍니다. 전화해보니 도서관이 있네요. 아, 저에게도 이런 아빠가 있었는데 신청곡 아빠의 청춘이요. 아, 진짜요? 남편분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 딸이 집에서 혼자 편히 쉬라고 남편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남편, 아니 아버지가 주로 있고 딸이 나가지 않나요? 아들이나? 주말이면? 아닌가? 집에서 쉬는 게 좋으려나? 뭐 집순이 뭐 스타일이면 따님께서 집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나 봅니다. 이렇게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이 22위에 올랐네요. 다음 19위는 어떤 곡이 올랐을까요? 0013님께서 여기는 대구예요. 너무 더워서 803 한티제로 긴급하게 피서와서 손트라 듣고 있어요. 신청곡 붉은 입술 박서진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들려주실 건가요? 했는데 바로 들려드려야죠. 손트라 차트쇼는 우리가 쭉 좋은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스타트는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배아연의 목소리로 그리고 나훈아의 붉은 입술 박서진의 목소리로 띄워드릴게요.

크게 퐁당 빠져봅니다. 손타라 차트쇼 18위로 이어갈게요. 4885님께서 여기 경주입니다. 고추 따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중고등학교 때 즐겨 듣던 이정희의 바야야 부탁합니다. 손타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정희의 바야야가 18위에 올랐네요. 고추밭에 이어서 17위는 사과밭으로 갑니다. 1803님께서 오늘도 사과밭에서 폰으로 손트라 들어요. 채희의 바람의 소원 듣고 싶어요. 땀이 비 오듯 흐르네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파란 하늘 사이 그리고 또 그 청사가도 보이는데 그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죠? 물론 엄청 더우시겠죠? 아, 우리 이정희의 바야야 18위의 곡 그리고 17위의 채희의 바람의 소원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5도를 보이면서 나흘 연속 40도를 넘기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상 관측 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폭염은 이례적인데요. 앞으로도 기온은 더 올라 어제에 이어서 연속 이틀 41도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부산과 울산, 전남과 영남 곳곳에는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져 열대야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강원 동해안에는 올해의 첫 초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37도까지 올라 수도권의 극한 더위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뼉이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태라 차트 쇼와 함께 하시죠.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다음 16위 소개할 순서네요. 2073님께서 김용임 역대급 여자 신청합니다. 딱 3일만 알바한다고 시작한 백화점 생활을 36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더위엔 정말 딱 좋은 직장입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오히려 백화점은 약간 추울 정도 아닌가요? 그래서 백화점 들어갈 때는 이거 냉방병 조심해야 되니까 가디건 같은 거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렇게 3일만 하겠다 했는데 36년째 이분이 제가 봤을 땐 역대급 여자가 아닌가. 16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5위는 이 노래입니다. 5223님께서 아이고 머리야, 날이 뜨겁고 뜨거워서 머리가 다 아프네요. 나훈아 팔자 한번 듣고 팔자 탓 해보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그 두피도 햇빛에 진짜 잘 탄다는 거 아시나요? 예, 뭐 밖에서 일하신다면 꼭 뭐라도 두르시던지 이렇게 얇은 거, 예, 그런 거 좀 두르고 다녀야지. 이게 안 그러면 나중에 두피도 다 타가지고 아우 고생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용임의 역대급 여자 그리고 나훈아의 팔자 두 곡 띄워드릴게요.

가고 있던 설렘을 불어넣어드리는 손타라 차트쇼 이제 14위입니다. 8488님께서 저의 최애 곡이자 노래방 애창곡이 양미란의 당신의 뜻이라면입니다. 들려주신다면 영광입니다 했는데 아이 뭐 영광까지야. 아 근데 이런 본인만의 최애곡, 아 애창곡 그리고 어떤 추억이 담겨있는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이렇게 차트쇼에 반영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양미란의 당신의 뜻이라면 보내드릴게요.

청취자의 뜻이라면 기꺼이 들려드리는 손트라 차트쇼 13위로 갑니다. 9066님께서 손트라님 더워도 믹스커피 한잔하고 나니 정신이 좀 드네요. 신청곡 김연자의 10분 내로 부탁해봅니다. 야, 이 더위에 믹스커피 한 잔이 도움이 된다니 뭐 약간 좀 당 떨어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뭐 이 더위를 이겨냈다면 다행입니다. 13위 10분 내로 김연자의 곡이죠. 다음은 12위 0933님께서 달걀 좋아하는 조카를 위해 달걀을 삶았는데 반숙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진숙이야 라고 말했더니 박장대소를 하던데요. 원래 완숙이라고들 하는데 그 말이 웃겼나봐요. 다들 웃고 삽시다. 웃으면 복이 오니까요. 건강에도 좋대요. 신청곡은 유진아의 쇼쇼쇼입니다. 아, 우리 0933님께서 원래 뭐 진숙이라고 그 표현하는 게 있나봐요. 완숙을 진숙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말이 조카는 그냥 웃겼

나봐요. 웃겼고 제가 아는 진숙은 뭐 저희 어머니 성함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거를 좀 아재 개그 형태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엄마 이거 반숙이야? 아니 나 진숙인데. 이러면 좀 웃을만 하겠네요. 이렇게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김연자의 10분 내로, 오늘은 시아의 김연지, 그리고 유진아의 쇼쇼쇼.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 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 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집안일 하면서 틀어놓으면 손이 빨라지는 손트라 차트쇼 11위로 가볼게요. 2446님께서 손트라 박길라의 나무와 새 신청합니다. 첫사랑의 애창곡이에요. 아 이거는 혹시 그 끝사랑이 옆에 있다면 꼭 얘기하지 마시고요. 혼자만 들으세요. 박길라의 나무와 새 듣고 3부에도 손트라 차트쇼 이어집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의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KBC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 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

방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0: 여러분의 울산 누나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3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충남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막판 당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송 후보는 당대표는 정부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며 진정한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의 적통 송영길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 온갖 어려움 속 드디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킨 정청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명청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옥이고 그 지옥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김민석이 복원하고 부활하고 강화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 사안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국민 여론을 지지대로 삼아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를 지나던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영국 해사 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경상도와 전남 지역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로 발효된 가운데 전국적인 폭염이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어제 41.4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은 물론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부산 39도, 양산 41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4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낮 지표면 등에 쌓인 열로 인해 해가 떨어진 뒤에도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기온이 30.2도를 기록하며 올해 전국에서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은 33.6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3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한 강연자는 녹화를 앞두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얼마 뒤 그는 세바시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을 고칠 수는 없지만 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강연 제목은 삶을 선택할 순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가 되었습니다. 태도가 상황까지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의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맞닥뜨린 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꿈과 환상과 흥이 넘치는 트로트 테마파크 손타라 차트쇼 계속해서 10위 발표합니다. 1375님께서 오전에 모임에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당분간은 못 나갈 것 같아요. 89 엄마가 좋아하는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신청합니다. 이럴 때는 또 3대 그냥 뭐 모든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가 이렇게 음악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하고 있고요. 12위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가 올랐네요. 다음 9위는 바로 954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별사랑에 늙어간다는 게 화가 나 듣고 싶어요. 조만간에 50줄이 되는 게 화가 나요 라고 했는데 왜 웃었냐면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에요 제목이. 근데 늙어간다는 게 화가 나 뭐 똑같은 얘기죠. 그 의미 그 마음을 여기 이 사연 문자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먼저 우리 89 어머니 위해서 보내드리고 김충훈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별사랑의 목소리로 띄워드릴게요.

여러분은 손트라 차트 쇼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은 파리까지 왔습니다. 1695님께서 으아 제주 너무너무 덥습니다. 더운데 노래는 시원칼칼하게 나와서 좋네요. 오늘 귀가 호강합니다. 노래들이 다 좋아요 했는데 그렇습니다. 시원칼칼 차트쇼 손트라 차트쇼 오늘 파리의 곡은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싶어요 라고 488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맨 처음에 이게 저는 반말인 줄 알고 살짝 놀랐는데 끝에 요가 있었어요. 이게 그 단이 그 다음 단으로 내려와가지고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싶어 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반말이든 뭐든 저는 다 봤습니다. 네, 다 보내드릴게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으로 조금 이 더위 날려볼까요?

길게 쓰든 짧게 쓰든 다 소개해드리는 손타라 차트쇼.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받습니다. 다음은 7위입니다. 1242님께서 마이진 몽당연필 듣고 싶어요. 네, 이렇게 짧게 써도 7위가 될 수 있어요. 마이진의 몽당연필이 7위네요. 490 하나님께서 서정아의 비비각시 듣고 싶습니다. 쉬는 시간이 1시간이라 손트라 1시간만 들어요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7115님께서 비비각시 서정아 노래 듣고 싶어요. 들려주시면 매우 몹시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몹시까지 들어갔어요. 이 정도로 감사하다는 얘기는 진짜 정말 제발 좀 틀어달라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 노래 두 곡 보내드릴게요. 마이진의 몽당연필 그리고 서정아의 비비각시.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0: 있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경남 양산이 41.6도로 40도를 넘어서면서 타는 듯한 더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경상권과 전남 지역으로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극한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대비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휴가 기간이라 강원권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양양에서 강일 사이 모두 33km 구간에서 밀리고요. 강촌 부근에서는 사고 나면서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도 사고입니다. 두 개 차로 막히면서 어렵고 발안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후로 매송휴게소 광명역에서 금천으로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고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채우는 손타라 차트쇼.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차트쇼와 함께 하다가 다른 노래가 나왔을 때 이 노래도 생각나네 하면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5070님께서 가마솥 더위도 이길 수 있는 손트라가 있으니 아무 걱정 없어요. 거기다 시원한 노래까지 들려주시면 더욱 금상첨화겠지요. 손태진 신성 애녹이 부른 바닷새 신청합니다. 야, 이 당시가 언제였죠? 신의 손이라고 불렸죠. 신성, 애녹, 손태진 해가지고 신의 손으로 또 유닛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무대들 보내드렸는데 이 노래가 5위에 올랐네요. 다음은 4위입니다. 5997님께서 경북 고령입니다. 이곳은 비와 이별을 했는지 비는 안 오고 가물어서 큰일입니다. 가게 문을 여니 실내 온도가 44도. 헉, 숨이 막히네요. 이 더운 날 매미들만 열심히 울고 있어요. 매미도 종류마다 지방마다 우는 소리도 다르다네요. 맴맴맴맴맴맴 뭐 쓰름쓰름 찌르르르 이걸 다 써주셨어요. 고령 매미들은 찌르르르 하고 울어요. 서른도 추억 속으로 듣고 싶어요.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매미마다도 달라요? 아, 참 매미는 맴맴맴 거리고 쓰름매리는 쓰 막 이런 소리 나고 그리고 애 매미는 찌르르르 이런데 야 울음소리가 다 다르다니 참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다 그 다양한 소리를 워낙 내죠. 이게 맴맴 거리다 갑자기 맴이스스스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얘가 무슨 소리를 내고 싶냐 따라서 저는 매미 소리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매미의 종류 따라서 다르구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신의 손에 바다새 그리고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

집에서 들어도 좋고 휴가지에서 들어도 신나는 손트라 차트쇼 이번 주 3위입니다. 5374님께서 손트라 가족 여러분 너무 덥죠? 여기는 너무 추워요. 0.8도 바람이 슝슝 밀양 얼음골에서 손트라 듣고 있어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듣고 싶어요. 아, 얼음골. 에 계시는구나. 얼음골은 여름철에도 그 바위 틈 그 안쪽 내부 온도가 0도 정도 안팎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바위 사이에 저장돼 그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아주 이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 야 진짜 오히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덥습니다. 3위를 차지한 곡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제 2위까지 왔습니다. 1382님께서 안녕하세요 손트라님, 손트라 들으며 엄마와 함께 호박 부침개 해서 맛나게 먹었던 때가 생각나네요. 지금은 제가 일하느라 가끔 찾아뵙지만 오늘따라 금잔디의 엄마의 노래가 듣고 싶어요. 우리 엄마 건강하게 100세 인생 사시라고 꼭 들려주세요 했는데, 아 제가 응원 보내드려야죠. 우리 모두 다 건강 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오늘은 조명섭의 목소리로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금잔디의 엄마의 노래 두 곡 듣고 1등 발표할게요.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3: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3: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디벤.

0: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순창의 농사 뒤풀이 노래 노향 방초입니다.
1: 노향의 방초 방초 전문 날이
0: 논을 다 메고 마을로 돌아온 농부들은 모주 한 사발로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휴가의 설렘과 무더위의 기세가 교차한 8월의 첫날 손트라 차트쇼 1위 발표합니다. 1위는 바로 조용필의 친구요. 축하드립니다. 6947님께서 손트라 방송 시간 바뀌고 처음 들어봅니다. 오늘은 동탄에 사는 저의 찐친 설레가 준 맛있는 보리 기장떡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을 방송에서 전하고 싶어요. 그 친구도 하루 종일 M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용필의 친구여 같이 듣고 싶네요. 여기는 정읍이고요. 귀촌 6년 차 안악입니다. 아, 귀촌 6년 차인데 정읍과 동탄을 오가는 그 진한 우정. 너무 대단하고 너무 부럽고 또 그런 고맙다는 얘기 분명히 앞에서도 했겠지만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하면 더 특별하게 느껴지잖아요. 두 분 각자 멀리서 라디오 듣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바로 옆에 있는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조용필 친구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2시 10분에 찾아올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기관실이 손상됐으며 현재 자체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상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이 연결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로 이란은 올해 2월 중동 전쟁 이후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선언하고 지시 불응을 이유로 상선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공식 요청하면 기꺼이 방북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실제로 방북 중재를 제안했는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전국에서 일제 음주 단속이 시행된 가운데 경기 남부 지역에선 2시간 만에 1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젯밤 10시부터 자정 사이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5건, 체열 2건 등 1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청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음주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KBO가 경기 시작 시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O는 경기 개최지의 기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시작 시각을 최대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경기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 부산과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두 경기는 올해 처음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록적인 폭염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41.4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은 오늘은 41.6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양산 외에 부산 금정구와 북구, 경남 창원, 김해의 최고 기온도 40도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 기온이 30.2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3.8도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0: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설계한 안토니오 가우디는 천재였죠. 하지만 당시엔 특히 학생 때는 이상한 그림을 그려오고 고치라 그러면 더 막 나가고 천방지축 제멋대로였답니다. 그래서 건축학교 졸업 당시 학장이 그랬다죠. 우리가 지금 건축사란 칭호를 천재에게 주는 건지 미친 녀석에게 주는 건지 모르겠다. 천재와 미친 사람의 차이는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죠. 거슬리는 게 좀 있어도 장점을 높게 봐주는 어른, 우리 사회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0: 문천식입니다.
1: 아, 우리나라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유럽의 젊은 직장인들은 승진을 꺼린대요.
0: 아하, 젊은이들이 참 큰일 날 사람들이네. 승진의 맛을 모르네. 월급이 올라가는데.
1: 그렇죠. 월급 올라가면 막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0: 왜 싫대요 근데?
1: 책임이 커지는 게 싫어지는 거래요.
0: 아,
1: 아 이럴 수도 있구나.
0: 진짜?
1: 아니, 당연히 직급이 높아지면 일에 대한 책임도 커지고 부담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0: 네.
1: 그러면 본인의 일과 그 지금 유지하는 삶의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승진을 거부한답니다.
0: 아니 그러면 뭐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내 라이프스타일을 지키는 게 최고다?
1: 그렇죠. 네. 그냥 내가 지금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 내 삶의 어떤 만족도? 실제로 한 기업이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 Z세대 가운데 상사가 되고 싶어하는 비율이 6%밖에 안 된대요. 60 아니고 6.
0: 6이요?
1: 6.
0: 야, 이게 해석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성공의 기준이 달라진 거네요.
1: 빙고.
0: 예전에는 직급 올라가고 연봉 올라가는 게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여가 생활이 가능한 직장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우리랑 다르지만 이 반응을 보인 Z세대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0: 네.
1: 저희 그 지라시 PD였다가 팀장으로 직급 올라간 박모 PD 있잖아요.
0: 네네.
1: 그 손목시계 없는데 계속
0: 알죠 알죠.
1: 그 시계 막 시간이 예, 예. 없어요 하시던. 요즘 복도에서 가끔 만나면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벽에 기대 있는 경우가 많아.
0: 저희 공개 방송에 와서도 왜 걸레 들고 의자 딱딱 하셨잖아요.
1: 예. 세게 닦고 지쳐하더라고. 예,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늘 그 사원 여러분 뭐 일반 후배분들 대리편을 들어들었잖아요.
0: 네.
1: 근데 앞으로는 좀 직급이 있으신 부장님, 팀장님도 네. 이 노고가 많으시고 심적 압박감이 굉장하신 것 같아 좀 보듬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0: 아 그러시겠네요. 제가 그동안 뭣도 모르고 그냥 위에 분들을 그죠.
1: 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다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문천식 씨가 언급한 것처럼 성공의 개념이 바뀐 지금. 어쩌면 그분들이 진짜 성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를 못하는 피해자들이 아닌가. 그렇잖아.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강박에
0: 그쵸.
1: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 시간을 좀 놓치신 분들. 이런 분들 좀 보듬읍시다.
0: 우리 임원분들 네. 힘내십시오. 관리직 분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1: 그러니까
0: 예, 예, 예.
1: 다소 그런 어휘가 좀 딱딱하더라도 저희가 알아서 해석할게요. 저분이 많이 외롭구나. 저분이 많이 쫄리는구나.
0: 진짜 누구나 다 힘들구나.
1: 네. 네. 하여튼 좀 생각을 바꿔보는 계기가 되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0: 네.
1: 자, 언타이틀의 노래 첫 곡으로 들어볼까요?
0: 네.
1: 책임져.

0: 네, 주말 첫 곡 언타이틀의 책임져 듣고 오셨습니다.
1: 그렇죠.
0: 8월이에요, 정선 씨.
1: 8월 좋네요. 아, 시간 막 축축하고.
0: 마음 일도 없잖아 지금.
1: 아니 좋아요.
0: 참나.
1: 8월 참 좋네. 네. 자, 좀 있으면 추석이고. 아우. 아. 근데 이게 8월이다 7월이다를 이제 셀 수가 없는 게 이 네. 더위가 너무 폭력적이라.
0: 그쵸.
1: 사실 더위 걱정하느라 시간 가는 걸 몰랐는데 네. 와, 이게 내년이면 더 하겠죠. 아, 올해가 제일 시원한 더위라고 하니까.
0: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에어컨을 틀다 보면 이 누진세라서 관리비가 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기세가 이게.
1: 맞아요.
0: 아, 걱정입니다.
1: 근데 에어컨조차도 허락이 안 된 또 지역에 계신 분들.
0: 그쵸.
1: 이런 분들도 생각하면 뭐라고 앓는 소리도 못 내겠고.
0: 그러게요.
1: 다 같이 짊어져야 되는 숙제가 너무 덥습니다. 그죠?
0: 모두들 힘내셔야 됩니다.
1: 예.
0: 네, 오늘은요. 여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라시 라떼 101장 하는 날이에요.
1: 이번 주는 이세준 씨와 함께합니다. 3부에 함께할게요.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술 마셨는데 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8: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9: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8: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9: 뭐야, 그거 진짜 지저분해.
10: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11: 사전 예약 지라시 폭행 사연.
10: 노션은 노노노.
8: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 준 사연들 제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지라시 폭행 사연.
11: 자,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까요?
8: 네, 방송 중에 문자 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 아닐 땐 지라시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 있거든요. 그쪽에서 예약하시면 돼요.
11: 자,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5681님이신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단짝이었던 친구랑 서로 전화만 하다가 여름휴가 때 놀러온다는 거예요.
13: 대박. 천순아, 나 1박 2일로 여행 갈까 하잖아. 혹시 너희 동네 놀러가도 돼?
12: 야, 너무 좋지. 동네 근처에 계곡 있는데 가서 같이 백숙 먹고 카페 가서 수다 떨자.
13: 아, 너무 신나. 그만 안 되겠어, 백숙.
12: 만화, 학교 다닐 때 야자 빼먹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만화책 보면서 걸려가지고 복대에서 벌서고 그랬었는데요. 친구랑 옛날 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벌써 기대됩니다. 친구야, 내가 제대로 대접할게.
11: 이런 게 문천식 씨 안 와다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영혼이 없이 얘기한 거죠?
8: 네.
11: 그러니까 막 흘리더라고. 네. 봐봐요. 야자 빼먹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만화책보다 걸려 복도에서 벌서고 이러면 영혼을 바친 친구거든.
8: 아,
11: 진짜 찐친이거든. 그럼 그럼. 왜냐면 그 시절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시절로 바로 타임슬립 돼가지고 또 그 얘기가, 야, 너 그 만화책 그쵸? 기억나? 너 그리고 몇 페이지 때 너 야한 장면만 계속 돌려봐서 뭐 거기 나달라들 해줬잖아.
8: 그렇죠. 추억 얘기.
11: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죠. 백숙이 차갑게 식을 때까지. 근데 뭐 저는 이제 수다쟁이니까 이런 맥락을 좀 이해를 하고. 문천식 씨는 보통 만나면 뭐예요? 오랜된 친구 만나면?
8: 뭐 했던 얘기 또 하죠 뭘.
11: 근데 했던 요즘은 그쵸, 좀 다르죠. 떡볶이나 만화책은 아니고.
8: 그쪽은 아니에요 저희는.
11: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놀고 봐야 될 영화 보고 막
8: 당구 치고 뭐. 예. 알겠다.
11: 자, 추억 얘기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8: 9825님 계곡으로 놀러 가신다고요?
14: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드디어 월악산 계곡으로 물놀이 가요. 가족들 짐 챙기느라 벌써 지치지만 계곡 입구에 들어서면 들리는 시원한 물소리랑 향긋한 나무 냄새에 피로가 싹 가실 거예요. 그쵸? 우리 공주님들 지민 그리고 수민 세민이가 신나게 물놀이 할 동안 저랑 남편은 계곡물에 발 담그고 지라시 들을 예정입니다. 신나는 음악 하나 틀어주시면 우리 가족 물놀이가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기다릴게요.
8: 와.
14: 난 너무 감동이에요. 남편분이랑 그렇게 발 담그고 저희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8: 진짜 휴가 와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14: 공주님 세 분은 이제 물놀이 하시고.
8: 지민, 수민, 세미나 재밌지?
11: 계곡물이 확실히 차긴 차요.
8: 그럼요. 네, 최고예요.
11: 진짜 여러 가지 안전한 것만 신경 써서 긴장하면 계곡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8: 네, 즐겁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14: 사진 많이 찍으세요. 동영상도요. 자, 우리 또 9825님 신청하신 노래가 있는데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 노래 듣고 올까요?
8: 네.

0: 정산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산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릴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0: 먼저 이은정님이 보내주셨네요.
1: 안녕하세요. 사연 예약하러 왔어요. 이 사연이 나갈 시간이면 우리 가족은 바다에서 낚시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2: 여보, 왔다 왔어.
1: 오, 잡았어?
2: 어? 어? 저, 뭐야 어때? 이게?
1: 뭐야?
0: 아, 나뭇가지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이번에 진짜.
1: 뭔데? 광어? 광어? 우럭? 우럭이야?
0: 아, 누가 뭐야? 쓰레기를 버렸네.
1: 이런.
0: 아, 진짜.
1: 뭐 이렇게 허탕 칠 때도 있죠. 근데 낭만 있잖아요, 바다 낚시. 재밌게 즐기고 갈게요.
0: 네.
1: 아, 바다 낚시 한 번도 안 해봐. 아, 한번 외국에서 홍진경 씨랑 해봤다.
0: 아, 이것도 추억이죠.
1: 저는 낚시를 별로 즐기진 않는데 네. 이 낚시에 한번 빠지면 이 낭만을 또 포기 못하는 분들이 그쵸, 많이 계시더라고요.
0: 그리고 또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고기 활동량이 많아진대잖아요. 아, 손맛이 좋죠.
1: 오, 밤낚시 많이 하시더라고. 개그맨들 밤낚시들 많이 가던데.
0: 맞아요. 네,
1: 문철식 씨도 몇 번 고명하시다.
0: 저 고명하시다 나서 몇 번 가봤죠.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네.
1: 그래요. 이번에는
0: 3437님이 빙수 드시러 간다.
1: 빙수 좋다. 어, 예. 아우, 그래요. 나 빙수 먹으러 가요. 안녕하세요. 고3 아들이 있거든요. 아이가 더위를 심하게 많이 타.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기분 전환할 겸 빙수 맛집 딱 갈라고요. 근데 지금 집에 손님이 와있거든.
2: 아줌마 배고파요.
1: 아유, 얘예요. 그 아들이랑 친한 고2 동생인데 아, 얘가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 자고 가네.
2: 아줌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1: 글쎄 아줌마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2: 저녁 김치찌개 맛있는데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참치 넣은 게 좋더라고요. 많이 넣어주세요.
1: 요구가 정확하죠. 아우, 난 뭐 대놓고 먹는 밥집인 줄 알았어. 참 해맑아. 그래도 이쁘잖아요. 나는 뭐 좋아. 아무튼 우리 아들들 잘 먹고 힘내거라. 빙수 두 그릇씩 사줄게.
0: 와우, 최고 최고.
1: 그치. 사실은 좀 물색 없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있는데 네. 엄마들은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친구들 되게 예뻐해요.
0: 그렇죠. 전 넉살 좋은 친구들 보기 좋더라고 저는.
1: 그렇죠. 이렇게 막 좀 막 낯가리고 이런 친구들은 좀 잘해주고 싶은데 네. 알아서 다가와준 친구들은 좀 어른도 편안해지잖아요.
0: 다가갈게요.
1: 아니 멈춰. 거기 있어.
0: 아니 나도 보라 그래요.
1: 아니.
0: 자, 3437님 신청곡 있습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올게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1.6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무더위에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피서객들이 강원권에 몰리면서 고속도로 강원권에 차량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진부와 평창, 이천과 양지, 용인, 북수원 구간, 반월터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 또 감곡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선은 서양양에서 강일 사이 모두 36km 구간 서울로 가는 데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5001님이십니다. 바로 모실게요.
9: 네, 안녕하세요. 아, 가족들이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밥은 안 먹어도 과일은 꼬박꼬박 챙겨 먹죠. 저희 애들이 하도 수박을 사달라고 졸라서 주말에 한 통 살려고요. 네 식구라서 한 통 사도 이틀이면 다 먹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수박 하체도 만들고 남은 건 잘라서 통에 넣어 놓으려고요.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8: 아, 듣기만 해도 정말 시원한 수박 하체 땡기네요.
10: 저희 집이랑 똑같네요. 저희 또 네 식구인데 진짜 이틀밖에 못 가요.
8: 저는 죄송한데 애기가 없는데 제가 애들보다 수박을 더 먹어가지고.
10: 정선 씨 과일 좋아하는군요.
8: 과일 진짜 좋아요. 네, 지금은 혈당 때문에 막 TV에서 하도 과일이 혈당이 많다 막 겁을 줘가지고 네. 예전만큼 개운하게 못 먹는데 예전은 수박 반통 그냥 앉은 자리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10: 많이 드시네.
8: 아, 근데 진짜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게 저는 반 잘라서 랩 씌워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안 된다고.
10: 그게 별로래.
8: 밀푀운 게 꼭 넣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10: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은 다 잘라서 그쵸? 더 넣어놔요.
8: 근데 아들이 둘이면 넣어놓을 시간 없지 않아요?
10: 그렇죠.
8: 다 해치워버리는.
10: 그래서 요즘은 잘라서 팔기도 하고 정선혜 씨.
8: 맞아요.
10: 껍질 없는 수박도 팔아요.
8: 나 그거 봤어. 밀폐용인데 네. 딱 수박 반통 들어가기 좋게 만든
10: 해놓은 거. 그것도 있더라고요.
8: 좋더만요. 네. 자, 지라시 부킹 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10: 네. 다음 주에 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8: 네. 우리 5001님 신청곡이 여기 한번 다녀가신 분이죠. 정재욱 씨의 네. Season in the Sun. 오랜만에 듣겠네요. 이 노래 들으시고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날씨 주간 베스트.
1: 이거는 특급 웃음이에요.
2: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연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3: 사연이 나간 뒤에 퀴즈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2: 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3: 네. 7월 22일 수요일에 소개됐죠. 경상남도에서 신애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애기소 계곡 귀신의 정체.
3: 우리 사연자분 1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 거고요.
2: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어요.
3: 부산 애기소 계곡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2: 맞아요.
3: 처음에 이제 공포 느낌으로 갔다가 반전이 있었죠.
2: 아, 정선우 씨가 그 살짝 하는 귀신 소리를 너무 잘 내가지고 약간 무서웠어요 저는.
3: 저희가 그 남량 특집으로 그 오컬트 연기 이런 거 잘합니다. 나홍진 감독님 연락 주십시오.
2: 네, 주세요. 네,
3: 지금 시즌 2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네. 네. 어떤 감독님들이든 괜찮아요. 예, 연락 주십시오. 예.
3: 호프가 아니라 호프집이라도 좋아요. 연락 주세요.
2: 저, 예. 저 잘 마셔요.
3: 예, 취향 가능합니다.
2: 연락 주세요.
3: 만시씨.
2: 아니, 뭐, 만시씨. 많이 먹네. 아,
3: 뭐든 열어놔. 지금
2: 알겠습니다.
3: 일단 열어놔야지.
2: 예, 일단 감아 주세요. 예.
4: 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 오빠.
5: 예.
4: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부산엔 애기소라는 계곡이 있어요. 낮에는 물고기와 가재를 잡고 돌멩이 던지며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동네 아이들의 천국이었지만 해가 지면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졌죠.
6: 해가 떨어지면 그 절대로 애기 소리는 가지 마라.
7: 왜요?
6: 거기에는 귀신... 아니다. 그 입에 담는 순간 저주가 내릴 것이야.
4: 그렇게 어른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진 않으셨는데 초등학생이었던 저와 제 친구들은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제 친구 천식이가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 야, 우리 삼촌이 봤대.
7: 뭘?
8: 긴 머리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7: 거짓말.
8: 아, 진짜야. 우리 삼촌이 똑똑히 봤대.
4: 그런데 어린 마음이 참 이상하죠. 너무 무서운데 두 눈으로 귀신을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7: 얘들아, 우리 귀신 잡으러 갈래?
8: 어? 우리가?
7: 우린 다섯 명이고 귀신은 하나잖아. 잡을 수 있어.
8: 아, 너무 무서운데.
7: 나 그래도 귀신 보고 싶지 않냐?
8: 좋아. 야, 그럼 오늘 밤 귀신 잡으러 애기수에 가자.
7: 가자.
4: 그날 밤 10시 우리는 손전등 하나, 새총 하나, 그리고 나무 막대 하나를 들고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너무나 이상하게도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낮에 다니던 길이 아니었죠. 매미 소리는 멈췄고 개구리 울음만 들렸죠. 거기에 바람이 대나무를 스칠 때마다 들리는 소리. 사각, 사각, 사각.
8: 야, 방금 들었어? 이상한 소리가 났어. 아, 어떡해.
4: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더 이상한 소리.
7: 뭐지? 귀신이 아니라 괴물 울음소리 같잖아.
8: 야,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너무 무섭다.
4: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귀신을 꼭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상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죠.
8: 저쪽이다. 바위 뒤에서 소리가 난다.
7: 얘들아, 가보자.
8: 가보자.
4: 우리는 우르르 바위 뒤로 몰려갔어요. 바위 뒤엔 분명 뭐가 있었고 가까이 갈수록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죠. 우리는 바위에 더 가까이 가서 검은 물체를 향해 외쳤습니다.
7: 깜짝 마라, 귀신아!
8: 귀신아!
4: 그러자 그 검은 물체가 쓱 일어났는데
8: 삼촌?
3: 예. 거기 천식이네 삼촌이요. 웬 여자랑 같이 앉아있었어요. 그 여자의 머리는 귀신 못지않게 산발이 돼 있었고 천식이 삼촌 입술은 왜일까?
2: 에?
3: 다소 부어있었어요.
2: 아니, 니들이 이밤에 여길 왜...
7: 삼촌 여기서 뭐하세요? 저 언니는 누구예요?
2: 인사해. 여기 삼촌 여자친구야.
7: 안녕.
8: 이 밤에 둘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2: 아, 그게.
5: 그래서 내가 여기도 위험하다고 했잖아.
2: 아, 그러게 그냥 여관 할 걸.
3: 알고 보니 전식이네 삼촌과 여자친구분은 거기서 불타는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우리가 들은 그 소리는 키스 소리였던 거죠.
8: 아, 그래서 삼촌이 여기 오지 말라고 한 거구나. 귀신 나온다고.
7: 삼촌은 속이 너무 더러워요.
2: 아, 얘들아 아니야. 아,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 아니고 아, 분명히 아까 우리가 키스할 때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3: 삼촌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계곡 초입에서 들렸던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거든요.
2: 어, 잠깐만 얘들아. 어, 바로 이 소리. 어? 어, 얘들아 얼른 집으로 가자. 얼른.
7: 아니요. 우리는 귀신을 잡겠어요.
2: 뭐?
3: 결국 우리 모두는 소리가 나는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뒤 엎드려 슬금슬금 고개만 내밀었죠. 그러자 달빛 아래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긴 머리를 앞으로 휙 넘겼다가 다시 뒤로 휙 젖히는데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수건과 목 아래로는 달빛에 번쩍이는 허연 등.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동시에 속으로 외쳤죠. 진짜 귀신이다. 그런데 그때 친구 천식이가 긴장감을 못 참고 재치기를 해버렸습니다.
8: 재치!
3: 그러자 계곡 위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8: 어머 저게 뭐야?
9: 어 멧돼지 같은데?
8: 어머 다들 비나고 수건 챙겨서 도망쳐.
9: 도망가요.
8: 도망쳐.
3: 그 모습에 친구 천식이는 외쳤죠.
8: 어 귀신이 우리를 봤다. 네 도망쳐.
3: 그렇게 우리는 아주머니들이 귀신인 줄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주머니들은 우리가 멧돼지인 줄 알고 반대 방향으로 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네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졌죠.
8: 아우 다들 그거 알아? 그 계곡에 이상한 것들을 때로 기어다니잖아.
3: 그래 그래 나도 들었어.
8: 이제 밤에 가서 뭐도 못하겠어. 어,
3: 세상에 아우, 너무 무섭다. 알고 보니까 그곳은 밤이 되면 동네 아주머니들의 목욕탕이자 연애하는 청춘남녀의 키스 스팟으로 변한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우리 같은 애들만 몰랐던 거죠. 지금도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2: 난 진짜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한참 웃는다. 근데 말이야 이상하지 않니? 우리가 개곡 초입에서 처음 들었던 그 소리는 무엇일까? 시루떡? 열무김치? 아, 이날도 문자 엄청 왔습니다. 특히 4748님 귀신 효과음이 있을 텐데 그걸 안 틀어주는 MBC가 더 무섭다. 선희 씨 너무 잘한다. 크크크.
3: 당초 안 틀어주십니다. 뭐 다 있어요. 고라니 소리도 있고 다 있어요. 테이프 그 릴 테이프
2: 감는 소리도 다 있어요.
3: 그 문천식 씨가 했던 그 늑대 소리도요 있어요.
2: 다 있어요.
3: 근데 해버리니까 늑대 소리를 문천식 씨가 제법 너무 늑대스럽게 해버리니까. 아, 어쨌든 내용은 그 마을마다 있는 어떤 오해로 빚어지는 장르 변환.
2: 그쵸.
3: 이게 예, 로맨스였는데 호러로 바뀌고.
2: 윤동선님이 어 실제로 친정집 위에 있는 계곡이에요. 어? 애기소는 어릴 적 추억들이 많은데 이런 비하인드가

0: 있었구나.
1: 근데 이름도 약간 애기소 계곡 이러니까 뭔가 약간 소름 돋는 서사가 있나? 애기가 뭐 이렇게 그게 약간 그 옛날에는 왜 애기봉, 애기소
0: 아,
1: 뭐 이런 데마다
0: 애기가 들어간 게 있었어요.
1: 예, 약간 무서운 전설의 고향 필의 내용이 있었단 말이지.
0: 그랬구나.
1: 예. 그리고 우리 2667님은요. 네. 그때 그 시절엔 동네마다 은밀한 데이트 장소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었는데 아 아련하다.
0: 아련해요?
1: 예? 뭐라 그랬어요 내가?
0: 아련하다고 그러셨는데.
1: 근데 그렇게 오해가 많이 쌓인 장소일수록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소문을 만든 거 아닐까? 거기 귀신
0: 있어요.
1: 나온다고.
0: 가지 말라고.
1: 네,
0: 우리만 가게.
1: 애용하는 어떤 커플들이 거기서 실제 귀신을 봤다고 진하게 소문을 퍼뜨리면 아무도 안 오잖아. 그래 그렇게 다 귀신이 나오는 데는 아니었을 거야.
0: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1: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0: 사연자가 어릴 때 이곳에 귀신을 잡으러 갔다가 여자친구와 키스하는 친구 삼촌을 만났는데요.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골짜기 이곳은 어디일까요?
1: 1번 계곡, 2번 귀곡산장, 3번 부곡 하와이.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정답자 5분 뽑아서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0: 네.
1: 문자 기다리는 동안 권은비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Underwater.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B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7: TBX.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15: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6: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5: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사연자가 어릴 때 갔던 곳. 정답은요?
3: 1번 계곡이었습니다.
2: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자, 여러분이 주신 문자 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혜정 씨가 네. 저는 옷가게 하는데 조금 전에 첫 손님 오셔서 개시했어요. 와우, 더워서 사람 없어요.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2: 파이팅.
3: 정말 진짜 두 손 모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2: 진짜 요즘 다들 네. 뭐 돈을 너무 아끼시다 보니까.
3: 안 되겠어. 네. 나 홍대 근처 가서 옷 한 벌 사야겠어. 이거는 사회 이바지하려는 나의 행위니
2: 그래요?
3: 뭐라 하지 마세요.
2: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회식 한번 하겠습니다.
3: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회의 네. 순환구조에 순기능을 해야 됩니다. 네,
2: 박혜진님 문자도 하나 볼게요.
3: 그럴까요?
2: 가볍게 넘어진 줄 알았는데 다리를 다쳐서 결국 깁스까지 했네요. 더워서 더운데도 마음껏 샤워도 못하고 땀조차 편히 흘리지 못하니까 답답한 하루가 이어집니다. 얼른 나와서 찬물로 시원하게 씻고 싶어요.
3: 아우, 우리 혜진 씨.
2: 아이고, 이 계절에 깁스.
3: 이 계절에 깁스. 깁스 자체가 워낙 행동에 제약도 있고 답답하고 네. 막 가렵고 나중에는.
2: 맞아요.
3: 그런데 여름이라.
2: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3: 아이고, 진짜. 나중에 혜진 씨 이거 깁스 딱 풀고 누리게 될 그 자유로움, 네. 그 순간, 그 찰나를 꼭 붙들고 계세요.
2: 맞아요. 좀만 더 참아주십시오.
3: 근악으로 네. 버텨. 네.
2: 저희는 네. 스텔라장 노래 준비했습니다.
3: 아이고 들으시고요. 저희 뉴스 듣고 3부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2: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3: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충남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막판 당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송 후보는 당대표는 정부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며 진정한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의 적통 송영길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처

0: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 사안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5분쯤 경남 김해시 진내면 고모리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진화차량 15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주택에서 소각작업 중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젯밤 전국에서 수백 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어젯밤 전국 733곳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 운전자 314명이 면허 취소와 정지로 적발됐고 6명은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8,7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록적인 폭염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41.4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은 오늘은 41.6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양산 이외 부산 금정구와 북구, 경남 창원, 김해의 최고 기온도 40도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3.5도입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한 강연자는 녹화를 앞두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얼마 뒤 그는 세바시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을 고칠 수는 없지만 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강연 제목은 삶을 선택할 순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가 되었습니다. 태도가 상황까지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의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맞닥뜨린 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고!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진짜요? 네. 와, 토요일 3, 4부 추억이 작품이 되는 그런 고급진 시간입니다. 네.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 하시죠.
1: 혀가 안 도시네요. 네. 네, 힘을 내셔야 돼요. 조화래수로 힘을 내시라고요.
2: 예, 해볼게요.
1: 오늘 100일장 함께해 주실 분.
2: 현금을 받고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1: 안 돼요. 조금.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일하고 나서 받는 거예요.
2: 네, 나에 예. 대한 믿음이 없나?
1: 남다른 감성, 유쾌한 입담, 유리상자 이세준 씨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2: 네. 네. 이세준 씨와 여러분이 보내주신 100일장 소개 함께하고요. 추억담 같이 나눌 겁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0: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주제 하나에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5: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4: 지라시
6: 라떼 백일장.
5: 네, 라떼 백일장 시간이 더 풍성해지는 이유 바로 이분 덕분이죠. 머리숱도 풍성하신 형님 유리상자 이세준 씨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이세준입니다. 네.
4: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네. 네, 털싸움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5: 뚜껑 뚜껑.
7: 그러니까 남자는 특히
4: 그러지 마요.
7: 50 넘으면 뚜껑 싸움이다.
4: 그러지 마.
7: 영원히 있습니다.
4: 그러지 마. 그거에 네, 너무 목매지 네. 마세요.
7: 아니, 동창회 가보면 네.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친구도 있고 네. 굉장히 어려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4: 좋은 제품 많이 나왔어요.
7: 네. 근데 그 차이가 대부분 머리.
5: 맞아요.
7: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만 네. 갖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거기에 이제 받쳐줘야 되는 숱.
4: 그게 본능인가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동물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침팬치 한 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5: 오.
4: 그리고 굉장히 의기소침해. 그러니까 사육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걔 머리를 거꾸로 빗어서 다 네. 올리는 거야.
5: 오.
4: 그 예전에 어른들이 후카시라고 그랬잖아.
5: 아.
4: 요즘은 안 쓰는 말.
7: 아, 네.
4: 그거 부풀려서 솜사탕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7: 빼꽃머리.
4: 네. 네. 네.
5: 그랬더니요.
4: 그 여자 침팬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냄새를 맡아요.
5: 진짜로? 와, 신기하다.
4: 그리고 이렇게 좀 우락부락한 털조끼를 입혀줬어.
5: 네.
4: 그랬더니 이 친구한테 완전 호기심이 막 몰려들고 우와. 얘가 덩치가 이렇게 부풀어서 커지는 거야.
5: 어머머.
4: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어쩌면 본능이겠구나.
7: 아,
4: 그러나 그렇군요. 중요한 건 여러분 현대 네. 의학과 과학이 놀라운 매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5: 맞습니다. 네.
4: 좌절하지 마세요.
5: 네. 세준 씨는 실물로 봐야 됩니다.
4: 아, 세준 씨는 진짜 한결같아요.
5: 너무 잘생기셨고 동안이시고 형님 콘서트가 또 일주일 앞이에요.
4: 아, 저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아름빨래 하듯이
5: 빨리 씻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4: 하지 말고 좀 영혼을 담아서
7: 아, 해요 하고 합니다.
5: 해야죠.
4: 예. 해치워요.
7: 잘할게요.
4: 됐어. 해치웠어.
5: 8월 8일 그죠?
7: 맞습니다.
4: 사실 30주년이라는 게 말이 쉽지.
5: 형님 몇 곡 하세요 노래?
7: 한 25곡.
5: 많이 하신다.
4: 근데 진짜 예전에 우리는 30주년 콘서트 하시는 선배님들 정말 대선배님들 같고 너무 어른이다 생각했는데
7: 아유.
4: 진짜 세준 씨를 보면 네. 너무 그냥 너무 애기 같고 막 이런데 벌써 진짜? 30주년이라고?
7: 오. 아직도 한 생각. 30년은 뭐 너끈하죠.
4: 너끈이에요 네, 진짜.
5: 이야 대단합니다.
7: 30년이 진짜. 근데 정말 네. 금방 지나갔어요.
4: 근데 그거 있죠. 네. 약간 뭐 다 그대로라고 하지만 자 공연 편성 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10수년 전에 비해서 곡의 편성 뭐 이런 거 에너지가 넘치는 뭐 댄스곡이나 네.
7: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달라져요.
5: 오,
7: 예전에는 네. 아침에 꼭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땀을 빼야 했어요.
5: 네.
7: 그리고 식사를 안 했어요. 왜냐면 목에 약간의 이물질도 거슬려서.
5: 진짜.
7: 근데 지금 목욕하면 기운 없어. 밥 안 먹으면 기운 없어. 목욕 안 하고 밥 먹고 그렇네. 그게 달라져.
4: 편성은 변하지 않았으나 편성 과정이
7: 과정이 변하지. 아직 음악은 그대로
4: 그렇지. 그렇다면 네. 좀 위로가 돼요. 지금 풍성한 헤어도 좀.
7: 아유, 네. 그럼요.
4: 너무 우리랑 겉돌고 막 전체적으로 너무 겉도는데 그렇게 인간미를 좀 뿌려주니까 네. 낫다 한결.
7: 아우 기운만 있으면 그냥 뭐든 다 할 수 있어 아직도.
5: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세준 형님이 공연장에서 엄청 웃겨요.
4: 재밌어요 이세준 씨. 네,
5: 유머가 넘치십니다.
7: 뭘 몰라 다 알아요 사람들. 모른대.
4: 개념치 마세요. 문천식 씨만의
5: 호객이.
4: 최신식 진행이 있어요.
5: 최신식 호객.
7: 저 진짜 겁나 웃겨요.
5: 맞아요.
4: 겁은 안 나더라.
5: 네. 자, 지라시 라떼 백일장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떠오르는 뭐 생각들, 추억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4: 자 소개되시면 기본 선물로 외식 상품권 챙겨드리고 네. 장원에 뽑히시면 외식 상품권에 하나 더 얹어서 녹용 홍삼 세트까지 바로 보내드린다는 거 소문내주세요.
5: 녹용 홍삼.
4: 자 지라시 홈페이지에 라떼 백일장 게시판 활짝 열려있습니다. 여기로 글 꼭 남겨주세요.
5: 자 그럼 지라시 라떼 백일장 이번 주부터 주제가 바뀌었죠. 지난주까지는 터미널이었고 오늘부터는 여름밤 되겠습니다.
4: 여름밤 진짜 다양한 얘기거리가 있죠. 자 여기 얽힌 다양한 백일장 작품들 중에 맛보기 백일장 몇 개 소개해드릴까요?
5: 네.
4: 한유나 씨가 보내주셨어요. 제목 그해 우리의 여름밤. 우리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던 어느 여름밤 그는 스쿠터를 타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자며 커플 헬멧을 씌워주고는 한강을 향해 달렸죠. 반짝이는 강물 위로 달빛이 부서지던 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5: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4: 달빛 아래 그의 촉촉한 눈빛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출출해질 무렵 우린 홍대로 향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서로 입에 넣어주고 눈만 마주쳐도 까르르 웃었습니다. 운전하는 그를 놀리며 혼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셨고, 자주 만나지 못해 서운하다고 투정을 부리면 말없이 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세상 그 어떤 조명보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비춰주었습니다. 비록 그와 끝까지 인연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가 선물해준 그의 여름밤은 내 인생 가장 싱그럽고 뜨거웠던 계절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여름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아릿하게 스며들 때면 그해 우리의 여름밤이 떠오릅니다.
8: 와, 뭐 예쁘다. 뒤에 반전이 네. 있을 것 같아서 저는
7: 조심조심
8: 꽃잎 막 젖은 꽃잎처럼 쫙 땅 밑에 깔아가지고 목소리를 네. 그렇게 반전을 기대했는데 그냥 이렇게 촉촉하게 끝난 거예요.
7: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아주. 아,
8: 언짢네.
5: 이 자체 너무 예쁘잖아요. 왜 그래요 정선혜 씨.
7: 난 이거 천 씨가 네. 지금 대사했던 거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이거 들어봤어요. 네. 이거를
8: 우리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을?
7: 네.
5: 진짜요?
7: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둘째 매형이 네. 둘째 누나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집에 네. 친구들하고. 네.
8: 그 친구들하고?
7: 막, 네. 그러니까 친구들은 밖에 있는데 웅성웅성 떠드는 게 있으니까 네네.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갑자기 우리 누나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우와. 우리 집에서는 진짜 못마땅하죠. 이 밤늦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네, 그래가지고 네. 화가 잔뜩 났어요.
8: 누나는 다르지.
7: 근데 그 외형이 우리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누나한테 네.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5: 오 멋있다.
8: 아 이거는 남 얘기면은 좀 짜증나는데 내 얘기라면 이건 무릎 높겠다.
7: 그때 누나랑 저랑 방을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8: 피하다.
7: 예,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5: 나이 차이 많이 나시니까.
7: 근데 저는 폭탄 맞은 거예요 자다가. 그러네. 근데 나와가지고 나도 매형이고 뭐고.
5: 형 꼬마했어요? 중학생. 아.
7: 그래가지고 혈기 왕성할 때 나도 그쵸. 사춘기였어 나름.
8: 미안한데 쥐가 중학생인데.
5: 그래도.
8: 혈기 왕성해봤자. 예.
7: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다 세상 저 떡볶이를 철근 같이 씹어 먹었어.
5: 그럼요.
7: 아니 네. 아니구나 철근을.
8: 뭐든 잘 씹었던.
7: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야 중학생이 듣기에도 너무 로맨틱한 거예요.
8: 좋네.
7: 나도 저거 나중에 써 먹어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8: 아니 이게 진짜 남이 옆에서 그 얘기를 할 땐 진짜 라면 사발 없고 싶은데 이게 각도를 틀어서 내 눈을 보고 그렇게 이세준 씨가 아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아 잘 살렸어.
7: 아 그러니까.
8: 아까 문천식 씨랑 느낌 달랐어.
5: 정선희 씨는 근데 어떤 남자분이 만나자 집 옆에 왔는데 안 만나줬다면서 옛날에.
8: 아 그거는 너무 무례했죠.
5: 아 무례했어요?
8: 네. 연락도 없이.
5: 아 연락 없이.
8: 네. 연락도 없이 그렇게 들이닥치는 건 네. 옳지 않아요.
7: 그러니까 아, 화장할 네. 시간도 줘야 되고.
8: 그게 왜냐면 네. 문천식 씨가 생각하는 그 박력은 이제 예전 것이에요.
5: 아 그런가요?
8: 이젠 익스큐즈.
5: 어, 나 집 앞이야.
8: 아니야.
5: 아 안 돼.
8: 그게 어떤 사람에겐 공포일 수 있어요. 그거를 잘 그러네. 판별해야 돼요.
5: 맞습니다.
8: 네, 변별력을 네. 키우세요.
5: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키울 일도 없어요.
8: 아 그렇네요. 네. 그럼 접으세요.
5: 네.
7: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8: 아니 결혼했으니까.
7: 아, 그러니까.
8: 아, 어쨌든 되게 로맨틱한 그렇죠. 한여름밤이었어요. 네. 아우 배 아파.
5: 네, 하나 더 할까요? 김남미 씨 거 볼게요.

0: 1학년 여름방학 대천해수욕장으로 MT를 갔었더랬죠. 밤이 되자 장기자랑이 시작됐고 소심했던 저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신입생이란 이유로 선배들에게 떠밀려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춤을 추다가 친구들과 발이 꼬이는 바람에 바지가 찢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졌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웃었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복학생 선배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캠프파이어 시간에 그 선배랑 나란히 앉게 됐고 모닥불을 바라보며 새벽까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첫사랑. 오래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 여름밤의 낭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1: 크, 모닥불로 프로필 보면 막 조각상이지 않아요 다? 웬만한 건 감춰주고
2: 조심해야 막 돼.
0: 낭만.
1: 뚜리뚜리. 네. 아니 가차이 말고 멀게 모닥불 멀게.
2: 그래가지고 실내에 조명을 아예 모닥불처럼 그런 효과를 살짝 너무 티 안 나게 주면 잘 속습니다.
1: 웬만한 잡티는 다 가려지고 그렇죠. 여자들도 남자들도 한껏 몽환적으로 보일 수 있는.
3: 맥주라도 한잔 할라 치면 그죠? 네. 네.
1: 근데 모닥불 끼고 봐도 진짜 아니면 애지간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모닥불이 이기는 그런 느낌이 있지. 예. 여하튼 복학생 오빠의 그 카리스마는 예로부터 고전이죠.
2: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인연이란 게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인연의 시작이 의외로 이 호감보다 이런 뭐 부끄러움 혹은 뭐 우라가 치밀고 네. 막 이런 감정에서부터 이렇게
1: 아 서로 싸우다가 커플 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2: 많더라고요.
1: 네. 여하튼 오늘 1, 2 그 맛보기 사연이 다들 이렇게 달짝구리하고 막 그래요.
3: 그러네요. 정선 씨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네요.
1: 여름밤 이런 맥락으로 갈 거예요 진짜?
3: 나는 너무 좋은데.
1: 긴장해요 다들. 여름밤 좀 더 관능적이고 끈끈하고.
2: 선희 씨 얼굴이 벌게 지셨어요. 화가 많이 났어 지금.
1: 안면 홍조를 지금 어? 이길 수 있는 반전.
2: 부끄러워?
1: 깔깔이.
3: 여러분 저희 선배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런 거 보내지 마시라고요.
2: 스튜디오에 모닥불 좀 피워주세요. 얼굴 관리가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3: 아,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네, 우리 이사장님이 골라주시죠.
2: 아 오늘 여름밤이니까 네. 예전에 그 김현식 선배님의 노래인데 유리상자가 김현식 추모 앨범에 부른 적이 있어요. 여름밤의 꿈.
3: 아 좋습니다.
1: 듣고 올게요. 네.

0: 지라시 라떼 101장 여름밤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부산 사하구에서 배현우님이 주신 사연 볼게요.
1: 제목 고무대야 바캉스. 2014년 저희 가족은 오래 살던 주택을 떠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2: 우와 여보 새 집이야 새 집. 에어컨도 새 거, 냉장고도 새 거, 소파도 새 거.
1: 그야말로 새 출발이었죠. 첫여름은 생각보다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그해 여름은 달랐어요. 드디어 이사 후 처음으로 에어컨 켜는 날이 왔는데
2: 어? 뭐지? 왜 에어컨이 안 돼? 이거 한 번도 안 켰는데.
1: 그래서 곧바로 AS 기사님께 연락을 했죠.
3: 아, 예. 에어컨은 멀쩡한데요. 이 아파트가 98년에 준공됐다고 하셨죠. 오래된 아파트에서 가끔 이런 증상이 난다.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겠는데요.
1: 그 뒤로 무려 10년 가까이 저희 집 거실 에어컨은 한 번도 켜지지 못한 채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어머님 방의 벽걸이 에어컨은 멀쩡해서 온 가족이 더위를 피해 어머님 방에 모여 지내곤 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더위를 잘 안 타서 견딜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2년 전부터였어요. 뜨겁고 무서운 저의 갱년기가 시작된 거죠.
4: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미치겠네 진짜. 아우 저 매미는 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우 몸에서 열불 나 미치겠네 진짜. 아!
2: 여보 괜찮아? 거기 있지 말고 어머니 방으로 와.
4: 아 지금 그걸로 될 게 아니야. 아우 더워 미치겠네 진짜. 아우.
1: 특히 여러분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4: 아우 더워. 여보 나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거실에 가서 잘게나.
1: 거실에 대자로 누워 창문이란 창문은 죄다 열고 돗자리를 깔고 그리고 선풍기도 있는 대로 강풍으로 돌리며 열대야와 갱년기 콜라보 속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바닷가 근처라 습도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바닥을 걸으면 쩍쩍 발자국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구세주 물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김장할 때 쓰는 대형 빨간 고무대야.
4: 그래 찾았다. 너다 너야.
1: 대야에 얼음을 가득 넣고 아우 시원해.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고 싶은 영화를 틉니다.
5: 아니 형 그 배정태 다른 대본 아니야.
1: 그렇게 저만의 고무대야 얼음 바캉스가 시작된 거죠.
4: 이제 샘 살 것 같네. 아우 시원해. 여기가 천국이다.
1: 제가 한동안 고무대야로 욕실 입구를 막고 있는 바람에 엄마 아직 멀었어? 라는 소리가 욕실 밖에서 계속 들려왔지만 아우 다들 불타는 갱년기인 저를 이해해 주었죠. 그해 여름밤 빨간 고무대야와 얼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편안한 여름밤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게
2: 아유, 생각만 해도 시원하다.
1: 이게 사춘기를 이겨버리는 갱년기.
6: 진짜 덥대요.
1: 정말 이게 체온이 완전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6: 그렇대요,
1: 그리고 예.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기분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네. 왔다 갔다 조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안 온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한 거 있잖아요. 문고리 약간 잡고 이렇게 기다리는.
6: 정선 씨는 수용하셔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 그런가. 저희 어머니가 그냥 지나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갱년기가 별로 없으셨어요. 예. 네.
2: 그 집안의 사춘기와 갱년기 맞은 가족들을 동시에
1: 저희 그 사람
2: 견뎌야 되는 분들.
1: 그 아버님들이 베란다 밖에서 그렇게 문자로 사연 주세요.
6: 나가 있어야 돼요. 나가 있어요.
2: 아, 예전에 한번 어떤 그 선배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시는 거야.
1: 어떻게?
2: 끝났대.
1: 아, 끝났.
2: 3년 동안 갱년기를 아내분이 너무 심하게 앓으셔갖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서럽다고.
6: 진짜.
2: 그냥 그 막 식사를 하시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우시는 거예요.
6: 남편분들이 눈치를 많이 봐야 되나 보다. 그죠?
2: 안 봐요?
6: 저도 봐야겠네요. 그 숟가락을. 아직은 많이 안 보는데 저는.
1: 아직은 안 왔으니까.
6: 그러니까.
1: 젊잖아요, 유라 씨가.
6: 형님도 형수님이 젊으시죠? 나이가 많이 어리신 걸로 제가.
2: 예, 많이 어린 뭐 일단 제가 워낙 먹어가지고 근데 많이 따라왔는데.
1: 그 출산을 하신 분들은 조금 당겨서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6: 그래요.
1: 네. 그리고 그럼. 아무래도 뭐 혈압도 그렇고 갱년기가 사춘기도 그렇잖아요. 예전보다는 좀 땡겨 와요. 몇 년.
6: 그렇구나. 네.
2: 근데 그 뭐가 됐든 가족 간의 대화가 굉장히 많고 스킨십이 많은데 좀 덜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6: 그래요.
1: 그래. 사실 육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묵은 감정이
2: 맞아요.
1: 계속 나한테 또 마음 이렇게 좀 뭐라고 울림을 계속 갖게 하잖아요.
2: 예.
1: 그러니까 그거가 안 풀리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마이너스 알파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가족 간의 스킨십을 계속 유지하고 또 정선희 씨처럼 수영을 좀 다니고.
1: 이런 분들은 이제
2: 아니야? 예,
1: 베란다로 나가야 나가야 돼요. 문재식 씨 아마 네. 나중에 문자 할 거예요. 이세준 씨한테 형 언제쯤 들어가면 돼요?
6: 형 주 앞이에요.
2: 밥 먹다 울지 말아라.
6: 알겠습니다. 광고만 듣고서 바로 오실게요.

0: 야, 뭐 먹을래?
1: 해장국?
0: 오, 좋지? 이 근처에.
1: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0: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1: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2: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상도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있는데요. 물을 자주 드시고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과 내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한낮에도 서울 35도, 광주와 대구가 38도, 부산이 39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안성과 수원 구간 어렵게 이동하고요. 서울 양양선은 인제, 내촌,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으로 서울로 밀리고 서종에서 파도,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0: 정사람은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유료상자 이세준 씨와 함께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자, 이번 백일장 주제는 여름밤입니다. 작품들 또 다음 작품 소개해드릴까요?
0: 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요. 충북 청주시에서 박홍수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민박집의 비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등산을 좋아했던 전 강원도 가리왕산으로 혼자 산행을 떠났죠. 그런데 처음 가는 산이다 보니 하산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졌고 마지막 버스마저 끊겨버린 거예요. 인적 드문 마을 입구 공중전화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2: 여보세요? 엄마, 저 집에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예,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올라갈게요.
1: 그렇게 숙소를 찾아 헤매다 겨우 민박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한옥이었고 주변엔 불 켜진 집도 거의 없었죠.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으스스하더라고요.
2: 저 계세요?
3: 누구야?
1: 문을 연 사람은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묵뚝뚝한 표정에 날카로운 눈빛까지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3: 들어와. 자고 가려고.
2: 네. 저 방 있나요?
3: 없으면 어쩌려고. 이 주변에 잘 데 없어. 오늘 손님은 자네 혼자야.
2: 네, 그럼 저 하루 묵겠습니다.
3: 저 밥은 먹었나?
2: 예, 아까 먹었어요.
1: 그렇게 방에 들어와 앉아있는데
3: 학생, 이거 좀 마셔.
2: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3: 대추차야. 이거 마시면 그 잠이 아주 잘 온다고.
2: 네, 잘 마실게요.
1: 순간 그 말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리던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가시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2: 이게 뭐지? 칼 가는 소린가?
1: 근데 뭐 그냥 음식 준비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화장실에 가려는데
3: 잠깐! 학생! 화장실 가는겨? 왼쪽이 화장실이고 반대쪽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라. 절대!
2: 네. 알겠습니다.
3: 얼른 불 끄고 자, 얼른.
1: 낯선 곳이라 잠은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또 자꾸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 방문을 살짝 열어봤는데요. 방 안에는 커다란 들통이 있었고 동물의 내장처럼 보이는 것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를 담은 그릇까지.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뉴스에서 봤던 무서운 사건들이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2: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나?
1: 그때
3: 학생! 자나?
2: 네, 저 지금 자는데요? 완전 자요.
3: 참나, 자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안 자는구만.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야겠네.
2: 네? 시작? 뭘 시작하시려고?
1: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아니야,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싶었죠. 저는 몰래 도망을 치기로 마음 먹고 조심조심 대문까지 갔는데 막상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제 어깨로 확 잡았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3: 학생! 눈 좀 떠봐, 학생! 얘가 왜 이래?
2: 엄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3: 왜 그래? 갑자기 기절해서 내가 더 놀랬잖아. 몸이 엄청 허한가 보네. 자, 순대 좀 먹고 자.
2: 에? 순대요?
3: 내가 민복도 하지만 저기 우리 마누라 사라지색인 여기서 순대 곡집을 했다고. 지금도 가끔 순대 만들어서 납품도 하고 그래. 손님들 잘 때 작업하려고 기다렸는데 학생이 갑자기 픽 하고 쓰러져 버리잖아. 하여튼 이거 좀 먹어봐.
1: 그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칼 가는 소리도 피도 내장도 모두 순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다음 날 할아버지는 잘 챙겨 먹으라.

0: 며 순대까지 듬뿍 싸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순대 맛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도 가장 따뜻했던 여름밤의 추억이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1: 삼국지에 스릴러, 스릴러.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조조가 아, 조조가 이제 네. 도망 다니다가 어느 집에 이제 의탁을 했는데 그 집에서는 되게 호의로 그 하인들이 돼지를 잡고 있었나? 돼지 잡는 소리였는데 네. 그걸 이제 오해한 거야. 아,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거기 있는 식솔들을 다 이렇게 해치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0: 어머 세상에.
1: 큰일 치를 뻔한 거야. 이제
0: 학생이.
2: 이분 너무 공평화 많이 보셨네.
0: 근데 이런 상상할 것 같은 게 그냥 아무 설명 없고 맥락 없이 그 막 파란색 큰 통이랑
2: 칼소리 들리고
0: 피가 가득 있고 내장이 정체모를 그리고 음침한 어떤 느낌. 그러면 난
1: 칼간 칼간의 소리.
0: 또 상상력이 엄청 풍부할 나이잖아.
1: 예전에는 집집마다 칼간은 돌이 하나씩 있었어요.
2: 맞아요. 네,
0: 네, 있었어요.
1: 그걸로 진짜 소리가 아주 맞아, 맞아. 소름이 촥.
0: 요새는 칼 가는 기계도 얼마나 세련된지 원. 네. 롤링처럼 드르륵 드르륵 하면은 날카로워지고.
2: 그러니까 어르신이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거 이따가 자네 주려고 순대 만드는 거야.
0: 그러니까 보통 시골의 어르신들 네. 설명 별로 안 하세요.
2: 그러니까.
1: 순대 좋아하나 뭐 이런
2: 그 정도 맛 있어도.
0: 그리고 약간 그런 거 문 열리면 이렇게 순대 쓱 내밀고 주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2: 투박하죠. 네.
0: 그러니까 설명이 없으니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도 그건 맛있었겠다. 그 집에서 직접 홈메이드로 만든 순대 아니야?
2: 그렇죠,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분은 순대 맛이 어땠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네. 것 같아요.
0: 순대도 안 잘라줬을 것 같아요. 2미터야.
2: 목에 감고 먹어.
0: 춥지? 둘둘 감고 먹어.
1: 간은 자네 거 있나?
0: 간은 토끼가 아니야. 이러면서. 자, 디바의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왜 불러?

0: 네, 지라시 라떼 백일장 여름밤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1: 경기도 화성에서 오수원님이 보내주신 사연 볼까요? 친절한 아저씨. 열대야 때문에 밤이면 밤마다 잠 못 이루던 어느 여름, 저희 가족은 지독한 더위를 피해 계곡으로 떠났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라 야외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 쉬다 올 생각이었죠. 도착해 자리를 둘러보던 중 딱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어요. 아, 여보, 여기 어때? 그늘도 있고 땅도 평평하니 어머어머 너무 좋다. 여기다 텐트 칠까?
2: 좋아. 그래, 여기다. 여기 딱 좋다.
1: 막 텐트를 치려던 그때 한 아저씨가 다가오셨어요.
3: 아이고, 놀러 오셨구나. 아이, 귀찮게 텐트 치시려고요?
2: 아, 예, 여기 저 텐트 쳐도 괜찮죠?
3: 아유, 그러지 마시고 여기 평상에서 편히 쉬었다 가세요.
1: 어머, 그래도 돼요?
2: 아니, 저 여보 괜찮겠어? 아닙니다. 저기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혹시 여기 평상 주인이세요?
3: 예예, 예. 내가 여기 주인이에요. 마음 느끼시면 나중에 뭐 하나 사주시고 가면 되고 뭐 안 사도 되고 그냥 편하게 쉬셔도 돼.
1: 고맙습니다. 너무 좋다.
3: 자, 여기 줄 보이죠? 이걸 딱 잡아당기면 모기장에 쫙 내려와요.
4: 우와.
3: 이거 치면 있잖아, 그 밤새 모기들한테 안 뜯긴다고. 모기장 쳐놓고 밤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시원하니 몰라요.
1: 그쵸.
3: 자다가 이불 찾는다니까.
2: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을 다 써주시고.
1: 네, 고맙습니다.
3: 아니, 뭐 모기장에 다른 것도 아닌데 다 같이 쓰는 거죠 뭐. 자, 그럼 쉬어요. 예.
1: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셔서 저희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와, 진짜 계곡은 끝내주게 시원했고 물놀이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됐는데요. 집에 돌아가면 또 열대야와 씨름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 기왕 온 김에 하룻밤 더 쉬다 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죠. 평상 주인 아저씨가 와서 힐끗 쳐다보고 가시긴 했지만 뭐 별 말씀 안 하시고 편히 쉬라며 지나가셨고요. 저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푹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룻밤이 이틀밤이 됐고 저희는 2박 3일 동안 시원한 계곡 아래서 제대로 여름을 즐겼죠. 자, 그리고 집에 가려고 짐을 싸는데 평상 주인 아저씨가 다급하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3: 아이고, 이제 가시려고?
2: 아, 네, 사장님. 저 네. 덕분에 너무 잘 쉬다가요.
3: 아유, 그래요. 근데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며칠 쉬셨으면 인사는 하고 가시지. 그냥 가시게.
2: 아니, 내 정신이 막 그런데. 여보, 우리 얼른 인사드리자.
1: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3: 아니 제가 그 인사가 아니고 그 답답한 양반들일세.
1: 예?
3: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딨냔 말입니다. 이 자리세는 내고 가시지.
2: 예? 자리세요?
1: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줄만 알았거든요. 아휴, 그래도 뭐 잘 쉬었으니까 적당한 사례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5만 원을 내밀었죠.
2: 사장님 여기 그...
3: 에? 꼴라 5만 원?
1: 예?
3: 이 양반들이 세상물정 참 모르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우리도 요즘이 한철이란 말입니다. 에? 이거 평상 하루 이용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10만 원이야, 10만 원. 2박 3일은 세잖아. 그럼 30만 원이네.
1: 아니, 평상 하나 빌렸을 뿐인데 하루에 10만 원이래요.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따지고 싶었지만 아우, 괜히 시비가 붙을까봐 결국 달라는 대로 돈을 내고 돌아왔죠.
3: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또 오십시오 고객님.
2: 안 사요.
3: 예예.
1: 열대야를 피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하긴 했지만 아휴, 그의 여름밤이 기억에 많이 남긴 하더라고요. 지라시 가족 여러분, 올여름 피서지에서도 바가지 꼭 조심하세요.
5: 예전에 진짜 완전 네. 천정부지로 치솟는 바가지 물가 뭐 이러면서
6: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5: 뉴스에 막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특정 지역이 네. 특정 그 기간에
6: 맞아요.
5: 뭐 이러면서 요즘도 조금 그런 있죠. 얘기가 왕왕 네. 들리죠.
2: 아니, 그래서 아니 국가적으로도 특히 계곡 쪽에 네. 굉장히 뭔가
6: 불법 시설물
2: 예예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막
5: 진짜
2: 단속을 하는데 네.
5: 그렇더라고요.
2: 근데 또 그게 그 구석구석 다 미치지는 못하잖아요.
6: 그렇죠. 맞아, 아무래도.
2: 와중에 그냥 뭐 계곡까지 가는 그 길목에
5: 네.
2: 자기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맞아. 막 통행료처럼
6: 오.
2: 이 뒤로는 다 저희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도 아직도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5: 그러니까 왠지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 했는데 그 노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젓는 분들이
2: 계시는 그냥 사방 야구방망이처럼
5: 막 휘두르는 360도 막. 근데 너무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는 게 처음에 친절과 봉사로 위장을 했잖아요.
2: 뭐, 아니 나눠 쓰는 거지 뭐 모기장이 달라. 뭐
5: 네. 처음부터 자릿세가 얼마입니다라고 경찰제로 얘기를 했어야 네. 되는데.
2: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네.
5: 근데 아주 예전에는 참 이런 그 어떤 물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좀 부르는 게 값이고 분위기에 따라 막 갑자기 치솟다가 네. 좀 무주공산이었지.
2: 그러니까
5: 뭐.
2: 평상도 시가예요.
5: 맞아. 시가였어.
0: 시가네 진짜. 아, 나 시가 너무 싫어.
5: 해도 안 시가. 시가 상상력이 너무 부족해.
0: 다금발이냐고 왜 시가를 받아보죠.
5: 너무 어려워 시가. 제일 어려워. 네. 자 광고 듣는 사이에 어떤 작품의 장원을 드릴지 좀 저희가 얘기 나눠볼게요.
4: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순창의 농사 뒤풀이 노래 노향 방조입니다. 노향의 방조 방조 저 못나리. 논을 다 메고 마을로 돌아온 농부들은 모주 한 사발로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2: 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오늘의 장원을 정해봤는데요. 우리 이세준 씨가 발표해 주시죠.
3: 네. 지라시 라떼 101장 장원은
2: 장원은
3: 고무대야.

0: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녹용 홍삼 세트도 받게 되셨습니다.
1: 이 시대 그러니까. 그 갱년기를 지나고 계시는 본인과 가족들을 네. 위해서 네. 응원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2: 모든 그렇군요. 갱년기에게 바칩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도 요새 갱년기 증상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난대요.
1: 뭐 남녀 없어요.
0: 뭐 우울감도 있고 그죠?
2: 확실히 그 인생의 10년, 20년 이렇게 한 능선을 넘을 때마다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옆에서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예 그리고 응원해주고
2: 네. 그렇죠.
1: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니 나 어디서 중요한 뭐 스킨십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1: 스킨십이란 게 무조건 네. 만지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대화도 많이 이걸 다
0: 언제 그랬어요 제가
1: 스킨십이라가 뭐. 표정이 동그래져가지고 아주
2: 이게 뭐 설명을 안 해도 모두 알아주시
1: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2: 저는 좀 한결 편해지네요.
0: 알겠습니다.
2: 예. 예. 자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예, 백일장 주제 여름밤으로 합니다. 네. 여러분 무더운 여름밤에 생긴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생긴 웃지 못할 일들, 뭐 밤에 운동하다가 생긴 일, 뭐 옥상 마당에서 가족들하고 수박 먹던 추억 등등 보내주십시오.
2: 네. 밤하늘을 보면서 있었던 이야기 오늘 굉장히 로맨틱하고 시적인 얘기들 많았거든요.
0: 괜찮아요 그런 거는? 네.
2: 그럼요. 네. 견뎌보게요.
0: 사랑 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2: 그렇지 않아. 사랑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통통으로 집에서.
1: 정선희 씨 이제 얼굴이 낯빛이 조금 진정이 됐어요.
2: 이제사. 이제사. 이제사 좀 열이 식네.
1: 풀링 다운이 됐어. 네.
0: 그렇군요. 네.
2: 뭐 정전 났던 여름밤도 있잖아요.
0: 아, 정전 옛날에 맞아.
2: 보기 드물게 요즘도 정전이.
0: 형 옛날에 막 촛불 켜고 그랬잖아 우리.
1: 촛불 켰죠. 네. 그리고 나 어렸을 때 촛불 네. 켜고 나서 왜 TV 안 켜냐고 막 우겼어. 그래가지고 아. TV 안에다 초를 하나 켜보자고 혹시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
0: 아 귀엽다.
2: 귀엽다. 네. 아니 애기네 진짜.
1: 완전 애기 때.
2: 애기 때 애기 같은 생각을 하네 진짜. 순수하네요.
1: 했지.
2: 우리는 그때는 정전 딱 되면 잠깐만 냉장고 안에 뭐 있지? 어머. 아이스크림 저거 녹을 텐데 어머, 막 이런
1: 그런 생각.
2: 네, 뭐 시, 에세이, 소설 형식 다 자유롭게 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밤 사연 기다릴게요.
0: 그렇습니다.
2: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세준 씨?
1: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 백일장 게시판 열려 있거든요. 네. 여기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네. 자, 끝곡으로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아, 여름밤을 어떻게 뜨겁게 보냈길래 볼품없이 남을까? 자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왜 이렇게 다 낭만적이지?
0: 그러게요.
2: 여름밤이 상징하는 게 좀 그런 건가?
0: 그래 세준님은 30주년 콘서트 잘하시고요. 다 다음 주에
1: 네.
0: 뵙겠습니다.
1: 네 잘하고 오겠습니다.
0: 네, 네
2: 다음 주에 우린 심현보 씨와 함께합니다.
1: 심현보 씨가 실제로 나오긴 하죠.
2: 아, 그럼요.
0: 무슨 말이에요? 예.
1: 약간
2: AI 버전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
1: 위장 게스트서
0: 아,
1: 이런 게 있다.
0: 아예 진짜
2: 떡허니 나와요. 떡허니. 네,
0: 그렇습니다. 제법하게 나오십니다. 예.
2: 네 인증샷 찍어드리리다. 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고맙습니다. 네,
0: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영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7: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6: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8: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9: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6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시간으로 31일 하베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입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중동 지역에 집중된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2.8% 증가한 989억 달러로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월 반도체 수출이 410억

0: 돼서 더블 보기와 보기를 한 차례씩 범했지만 버디 5개를 낚아 2타를 줄였습니다. 중간 합계 7언더파를 기록한 유에라는 일본의 구아키 시오의 한타 앞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과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등 두 차례 메이저 대회를 연거푸 제패한 유에라는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 지난 2013년 박인비 이후 13년 만에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강원 동해시 사마동 사마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템플스테이 참가자 등 6명이 모두 대피를 완료했고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불은 사마사 템플스테이 건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고 있어 진화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록적인 폭염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41.4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은 오늘 41.6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웠고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도 40도를 넘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3.2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0: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설계한 안토니오 가우디는 천재였죠. 하지만 당시엔 특히 학생 때는 이상한 그림을 그려오고 고치라 그러면 더 막 나가고 천방지축 제멋대로였답니다. 그래서 건축학교 졸업 당시 학장이 그랬다죠. 우리가 지금 건축사란 칭호를 천재에게 주는 건지 미친 녀석에게 주는 건지 모르겠다. 천재와 미친 사람의 차이는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죠. 거슬리는 게 좀 있어도 장점을 높게 봐주는 어른, 우리 사회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최영의 뉴스 하이킥.
1: 8월 1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 지역은 충청입니다. 충남과 충북에 이어 지금은 대전 세종 합동연설회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신경전은 오늘도 날카롭습니다. 충청권 경선 결과는 잠시 후 발표됩니다. 첫 승기를 누가 잡을지 발표 나오는 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모레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

0: 이게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5: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5: 네. 민주당 새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순회 경선 오늘 충청권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대전 세종 합동 연설회 중인데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곧 나오죠. 먼저 현장 분위기 성치훈 부 대변인께 좀 들어보죠.
6: 네, 뭐 지금 뭐 생각보다는 과열은 안 된 것 같고요.
5: 네.
6: 워낙 지금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고 특히나 최고위원 후보들의 각축이 상당히, 저는 의외로 지금 언론에서는 당대표만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누가 될지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또 워낙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늘 연설 제가 특정 후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특정 후보 연설 보고 반응도 되게 뜨거운 게 또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열기가 슬슬 좀 워밍업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열기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게 이 권리당원 투표율일 텐데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 보면요. 세종이 41.42%로 가장 높고 대전 35.97, 충북 31.02, 충남 29.63 순입니다. 평균 투표율은 34.51%니까 지난해 26.5%보다는 높은데 이거는 뭐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팽팽하다 뭐 이런 걸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최근에 봤던 분위기에 비하면 또 좀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6: 아, 이게 그래 볼 수 있는 게 이게 네. 지금 그 ARS가 빠진 거예요. 온라인 투표를 우리 당 어떻게 되냐면 1차는 이제 온라인 투표로 자발적으로 한 다음에 안 한 분들을 대상으로 ARS가 가요. 2차가 그 아웃바운드로 2차가 가고 그런 다음에 3차는 이 아웃바운드 전화 못 받은 분들이 정해진 전화번호로 걸어서 또 ARS 투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까지 하면 50% 무조건 거의 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 지표는 아니고 작년에는 사실 그 정청래 후보랑 박찬대 후보가 붙었을 때 사실 친명 대 친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청래 후보는 친명이었기 때문에.
5: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까?
6: 지금은 좀 덜명이죠. 네.
5: 덜명이에요.
6: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각이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지금보다 치열하지 않아서 높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5: 네.
6: 근데 작년에도 그렇게 이것저것 ARS랑 다 합쳐서는 50% 결국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그러면 투표율에 따른 후보의 유불리 이거 좀 한번 평가해보고 싶은데 뭐 충남이 고향이니까 정청래 후보가 충청에서는 좀 앞선다라는 관측도 있고 앞설 거다라는 관측도 있고, 근데 보면 또 충남 투표율이 아까 온라인이긴 하지만 충청권에서 또 제일 낮게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정광지 대변인?
7: 네, 일반적으로 이번에 그 투표율이 높으면은 범친명계 후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투표율이 낮으면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분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0: 투표를 열심히 하는 강성 지지자들이고 범친명계는 그 당에 대한 결속력이 조금 낮고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한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그 추측 때문이겠죠.
1: 네.
0: 투표율 높아진 거는 저도 이번 그 당대표 선거가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선명한 그 경쟁 구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정말로 모두 다 친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전히 뭐 정청래 후보가 친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덜명이나 전세.
0: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청래 후보가 뭐 덜 친명을 넘어서 네. 반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쟁 구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온라인 투표율도 높아진 것 같은데 근데 ARS 투표율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는 그 이렇게 온라인 투표를 한 이후에 ARS 전화를 이틀간 걸쳐서 하거든요. 그게 대략 한 뭐 10% 정도 포인트를 올리는 수준이어서 50%를 넘길 수 있나 이 정도 같고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뭐 좀 있으면 투표율 나오겠지만.
1: 네네. 그렇다면은 충청권 경선 결과는 두 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근데 김민석 후보가 오늘 충청 내일 부울경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지만 표차가 7%포인트 이내로만 유지되면 자신이 안정적으로 역전승할 거고 오늘 내일 표차가 10%포인트까지 되면 박빙 혈전이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7%포인트의 근거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성친 부대 말씀 좀 들어볼까요?
2: 일단 뭐 김민석 후보의 자체 뭐 그런 분석 자료들이 있겠죠.
1: 네.
2: 그걸 토대로 얘기를 한 거로 보여지고 7%를 대충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후보가 과반을 안 넘으면이라는 걸로 동의어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후보가 조금 더 분발해서 10% 이상을 받게 되면 또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데 송영길 후보가 한 10% 받는다고 치면은 그러면 나머지 90을 나눠 가졌을 때 40몇 대 40면서 나눠 가지면 그러면은 한 그 7% 차이가 나면 그 김민석 후보가 한 41.2 그리고 이쪽이 47.8 과반을 못 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후보가 결국 충청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과반을 못 넘는다. 과반을 못 넘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선호 투표가 작동해서 송영길 후보의 표가 2순위 표가 반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거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일정이 처음 나왔을 때 충청에서 시작하는 거 이거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다.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근데 안 받아들여지고 결국 진행이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충청 막상 깠더니 과반 못 넘겼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를 7%라는 수치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1: 그럼 오늘의 핵심은 정청래 후보가 과반을 넘기느냐 이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2: 근데
1: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과반도 못 넘기고 투표율도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아까 보니까 충청의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았잖아요.
2: 그쵸.
1: 이게 정청래 후보의 고향인데
2: 그쵸.
1: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2: 그런데 사실 충남과 충북은 다른데
1: 네.
2: 충남하고 대전은 또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남 대전 합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온라인 투표율에 ARS 투표율까지 합친 투표율을 봐야 된다. 지금 나와 있는 충남 투표율 낮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 온라인 투표율만 나온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1: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
2: 예, 예. 그리고 작년에 박찬대 후보와 그 정청래 후보가 충청에서 한 61.2 대 37.8 이 정도였거든요.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때 작년에 60% 이상 받았던 정청래 후보가 충청에서 과반을 넘는다도 뭐 과반을 겨우 가까스로 넘는다던가 그 정도가 되면 약간 대세가 많이 꺾인 거 아닌가 작년과 다른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를 많이 줄 수는 있겠죠.
1: 지금 진행 중인 대전 세종 합동 연설에 앞서서 오후에 충남 충북에서 후보들 연설이 있었는데 역시나 날선 말들이 좀 오갔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명청대전 연장선은 지옥이다. 그 지옥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헐뜯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난 탈당 안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난 이재명 대통령 헐뜯는 자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광재 대변인 밖에서 보시는 시선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이 경쟁 구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2대1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전략적 연대를 통해서 정청래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후보는 이제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번에 도입된 선호투표제 때문에.

0: 거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난 탈당 안 했다. 이건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송영길 후보도 뭐 탈당은 한 적은 있지만 이때는 비자발적으로 함께 된 거잖아요. 그때 뭐 당대표 선거에서 돈을 돌린 혐의나 뭐 이런 것들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와는 대립각을 탁 세웠는데 송영길 후보와는 지난번에 MBC에서 토론회 하는데 네네. 뭐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가인데 이렇게 이런 질문하니까 좋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뭐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제명해야 된다라고 했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오고 왔는데 아 그랬다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찍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는 2순위로 찍을 거 아닙니까 그 2순위로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세간의 분석은 정청래 후보를 찍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하니까 송영길 후보에게 약간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2순위 투표를 본인에게 좀 유도하려는 전략적 접근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본인을 택할 것 같지는 않고 송영길 후보한테 조금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선호 투표에서 자신을 찍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 좀 들어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방금 전에 TV토론 얘기를 하셨으니까 TV토론에서도 딱 2대1 구도가 좀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나온 얘기들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에게 지방선거 책임론 유시민 작가 필패론에 노코멘트한 거 그다음에 당원 생월별 친청계 찍기 뭐 요것과 관련돼서도 얘기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찬성했던 송영길 후보 제명하자 했던 정청래 후보의 과거도 파멸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지선은 수치상으로 이긴 선거다라고 답했고요. 유시민 작가 관련 십자가 밟기 강요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고 전략적 찍기는 과거부터 했던 거다. 그리고 아까 제명 얘기 이거는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정론을 또 이렇게 일으키는 전략을 펼쳤는데 성치훈 부대의 총평을 좀 들어보죠.
2: 일단 뭐 TV 토론이나 연설이나 저는 정청래 후보가 끝까지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결국은 불리하게 작동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 네네. 유시민 작가가 딱 갈라놨어요. 반으로. 갈라치기를 잘해놨어요. 지금 진보적 아젠다를 추구하는 사람과 중도실형을 하는 사람으로 갈라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던 거 중도실형하면서도 진보 놓치지 않겠다는 그 멘트를 그냥 끊어버린 다음에 진보 대 중도다라고 그냥 끊어치기를 갈라치기를 해버린 거를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는 좋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갈 거라면서 대통령을 비판한 거를 결국 방어해주지 않는 거. 본인이 계속 주장하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이다라는 말을 모순적으로 느끼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좀 조금 벗어나 있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청계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나는 네거티브 안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전체적인 이미지는 친청계 네거티브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선 넣는 공격하고 있는데 이성윤 후보는 감기약 성분 막 지적하다가 이제 그거 사과도 안 하고 계속 그 전당대회 치르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 때문에 본인에게는 좀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아까 정광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 선호투표제의 장점입니다. 선호투표제의 장점이 뭐냐면 뭔가 2순위 후보 뭔가 누가 과반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2순위표도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껏 과열되다가 약간 시키게 돼요. 뭔가 TV토론 때도 보면 송영길 후보도 분명 정청래 후보를 공격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후보가 좀 그렇다면 사과하겠다. 바로 파묘하면서 FTA 때 나 다 제명한다고 발언하지 않았냐니까 기억은 안 하지만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선호투표제의 장점이 또 드러난 선거였다고 보고 저는 그리고 오늘 연설에서 송영길 후보의 그 멘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정청래 후보를 공격을 하면서 다구리라는 표현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럼 딱 그 와우딩을 쓰셨어요 연설 때.
1: 집단
2: 공격 코스프레를 하는데 근데 정작 외로운 건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게 정청래 후보에게 좀 따끔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전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연설이었습니다.
1: 최고위원 후보들의 네거티브가 엄청나다. 친청계 말씀하셨는데 오늘 합동 연설회 중에도 최민희 후보가 당원 야유에 대해서 일베문화 침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진석 후보는 약간 탄식인데 일베문화 침투 규정 지나치다 최민희 후보는 사과해라 뭐 이렇게 서로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TV 토론에서 또 다른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개혁 5월 처리를 두고 얘기가 좀 있었단 말이죠. 이거 여기에 대한 진실 공방이 좀 있었는데 김민석하고 정청래 후보가 토론 이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 측은 정부가 당에 전달했다고 정책위 의장도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청래 후보는 요청하려면 당대표에게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전화 안 했냐, 내 번호 모르냐 이렇게 또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 정부가 당에 5월 처리 요청한 건 맞지만 정청래 대표는 본인에게 직접 전화 안 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제가 봐야 되나요? 이거 당내 얘기니까 성친부대가 말씀 좀 주십시오.
2: 받았다는 거죠. 당이 받았다는 건데 당이 받았는데 당대표는 받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 만약에 그 정부가 보낸 안으로 했으면 당원들 깜짝 놀랐을 거다. 엄청난 반대를 했을 거다. 저는 그게 엄청나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부 안은 당원들의 뜻과 전혀 달리 하는 뭔가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은 내용을 까고 얘기도 못할 거면서 네네. 정부 안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발언을 전 당대표가 한다? 그건 너무 부적절한 거죠. 저는 이미 이 진실공방으로 가게 만든 것 자체가 되게 무능한 거였다고 보는데 진실공방이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면요. 대통령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뭔가 당과 조율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거. 만약에 네네. 진실공방이 있었으면 저는 전직 당대표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피해가 갔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그냥 전직 당대표였던 나의 책임이다. 나를 비난하라 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 진실공방에서 나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정부안을 탓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런 공방들이 오가니까 우리가 과거에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3대 특검 두고 갈등을 좀 했던 거, 갈등설이 좀 나돌았던 거 이걸 좀 떠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대표님 말씀 좀 들을까요?
0: 그때 그 김병기 전 네. 원내대표가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그쪽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생한데 전 정청래 후보가 하는 얘기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때 정부 안대로 처리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정부 안을 자기도 받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 당에 당대표에게 연락 안 해서 상의 안 했느냐라고 하니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이해 당사자인 중간에 있었던 한정의 정책위 의장인가요? 이분이 좀 그 명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5월 달에 만들어진 정부 안이 있었다면 네. 그것이 지금에 통과된 안과 얼마나 다른가. 그래야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보안 사건과 관련해서 전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냥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 폐지하는 쪽으로 했구나. 아니면 정부도 보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짜 뭐 폐지하려는 뜻이 있었구나. 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본인들만 속닥속닥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진짜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때 5월에 있었던 안이 어떤 안이었느냐라고 뭐 이렇게 공개되는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보안수사권에 대한 네네. 인식 그때 당시에 정부가 생각했었던 보안수사권에 대한 인식 궁금한데 뭐 얘기를 안 하니까.
1: 그럼 사실은 이번 첫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신천지 개입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회에서 언급되는 건가요?
2: 안 꺼낼 거라고 봅니다. 서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저는 김민석 후보가 빨리 네. 그러니까 공개할 거 있으면 빨리 공개하고 털고 넘어가자라는 주장 쪽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나 김민석 후보가 이걸 제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청래 후보도 굳이 언급하지 않는 거는 신천지라는 세 글자가 계속 전당대회 TV 토론이나 연설 때 언급되는 게 우리 당이 안 좋다는 것들을 다들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세 후보 다 쉬쉬하면서 얘기를 안 하기로 한 것 같으니까 뭐 합의를 하진 않았겠지만 저는 2차 토론, 3차 토론 때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신천지와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 네. 토론에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신천지 개입설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를 굉장히 공격했던 그러면서 검찰 못 믿으니 보안수사권 하나도 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인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이번에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서 검찰이 신천지 개입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의 신천지 수사 맡기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광기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보죠.
0: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검찰은? 근데 검찰은 10월 2일이면 이제 당장 폐지되잖아요.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자도 사실 검찰에 오랫동안 있었고 검찰총장을 대행을 했던가요? 검찰총장을 지냈던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막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하나도 남겨지지 않게 된 현실이 뭐 후에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변화 저는 아주 네. 뭐 불안한 사회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2부로 넘어가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분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노년층 환절기 폐렴 예방법.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폐렴구균 감염증 환자가 증가했으며 2023년 환자 중 65세 이상이 56.5%를 차지했습니다. 노인성 폐렴은 뚜렷한 증상 없이 기력 저하, 식욕 부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아주세요. 독감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매년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받아주세요. 일반 감기는 2주 이상 지속되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감기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주세요. 폐렴은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오랫동안 외출하지 말아주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 충분한 수면으로 면역력을 키워주세요. 작은 실천으로 지키는 건강, 환절기 폐렴 예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남과 경상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지속되고 있고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으로는 40도가 넘는 극한의 폭염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맑고 뜨거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5도, 여수와 부산이 3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줄고 있지만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아직 더딥니다. 평창에서 면온 둔내 구간, 광교터널, 반월터널, 월곶분기점에서 밀리고 있는데 둔내에서는 사고 발생하면서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과 감곡구간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6: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이상 그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검사가 이젠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대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됐는데 평가를 두 분께 다 듣겠습니다. 성치훈 부대 먼저 하시죠.
7: 일단 민주당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왔던 이 검찰개혁과 네. 수사기소 분리가 이제 완성이 된 건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우리 진보진영에서 계속 제기했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는데 제 불안감이 기우기를 바라면서도 사실 아직 이제 이게 통과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거를 뭐 다시 보완석건 뭐 부활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각종 제기된 의혹들이나 이런 우려감들을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돼요.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법안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마지막으로 좀 대통령이 거부권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6: 네.
7: 청와대 입장이 이미 좀 나온 걸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리고 또 이 강경파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고민을 못하도록 일정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대통령이 서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6: 네네.
7: 미국 같은 경우 10일 이내에 결정 안 해도 돼요. 이거를 조금 더 대통령이 고민한다고 하면서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강경파들이 1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이거를 무조건 해놓도록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고민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저는 대통령이 마지막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국무회의 통과한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이거를 끝까지 좀 관심 깊게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6: 정광리 대변인 평가 좀 들어보죠.
8: 저는 그 우리나라 그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온 72년간의 네. 시스템이 붕괴되는 아마겟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한마디로 2028년 총선이 1년 한 지금 8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 1년 8개월도 안 돼서 이 정책에 대한 평가 때문에 2028년에 민주당이 지난 2014년은 뭐 범 여권이 180석 가까이 얻었지만 반대의 경우도 상정해야 할 만큼 엄청난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법조계나 수사 현장에서 이 일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더 커요. 민변이라고 이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많이 대표해왔던 곳인데 여기서도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말 걱정된다 반대 의견이 많았고 변호사들 특히 일선에서 그 수사 현장에 있는 그 경찰들도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었을 때 본인들이 과연 이 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6: 네네.
8: 이거 한 6개월 지나고 뭐 1년 안에 경찰에서 암장되거나 뭐 사건이 왜곡되거나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의 그 사례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든 사회 문제화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때 아마 국민들이 물을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됐지?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정성 법무장관이 그런 게 부작용이 나왔을 때 책임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건 약간 좀 무책임한 발언 같아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6: 네.
8: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제휴 요구권을 건의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건 큰 문제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8.17 전당대회에 딱 맞춰서 네네. 진행되다 보니까 뭐 장기로 치면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요?
6: 외통수에
8: 걸린 거죠. 예.
6: 그 대통령 거부권 얘기는 뒤쪽에서 한 번 더 저희가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볼 것들을 짚으면서 좀 가겠습니다. 일단 정광재 대변인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후폭풍을 이제 우려를 좀 해주셨고 근데 이제 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에서 반영한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7개 범죄 한에서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전담부서 만드는 법안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건 왜 안 됐는지 성친부대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7: 이건 10월 1일 전에 할 겁니다. 할 거고 아마 지금 일단 오늘 어제, 네. 어제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이 가장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통과시키고 이거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 중수청 출범하기 전에 완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사회적 약자에 한해서 보완수하면 이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부패해서 경찰이 정말 극악무도한 세력이 돼서
6: 네.
7: 특정인에게 근데 그 사람이 약자가 아닐 경우에 그러면 보완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완수사 요구한다? 그걸로 그들이 팀을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 된다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2일 전에만 완성이 좀 되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6: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대전에 급하게 법안 통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그쵸. 나오는 것 같고요. 개정안을 조금 더 보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 구체화한 내용도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모호하게 규정에 악용 우려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염두에 둔 거다. 졸속 입법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견제 장치다. 판례 명문화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왜 넣은 건지 이 성신부대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죠.
7: 일단 주도한 건 김용민 의원이고요. 네. 김용민 의원과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안에 들어가 있던 안이고요. 판례 명문화한 거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김용민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2021년에 최종 판결이 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그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들어간 항 조항이 그대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라 공소를 제기하였다라고 그 부분이 딱 돼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판례가 구체성을 좀 더 띄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넣은 거예요. 전 그거는 왜냐하면 이 유우성 사건의 변호인이 김용민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넣고 싶었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명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비공개 회의로 이루어진 그 법안 소위 네네. 회의에서 법무부 차관이 다른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따르면 이 문구까지 넣어야 된다고 추가로 다른 얘기를 했는데 김용민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모든 판례 다 빠를 필요 없다. 우리가 판례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본인의 말을 본인이 지금 발로 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명분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미 공소기각은 가능한 사항이다. 그 구체성을 띄기 위해서 넣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공소기각이 가능한 사항인데 굳이 이 조항을 추가를 함으로써 지금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치 대통령 때문에 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전 이거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정을 하든 아니면 부칙을 통해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형소법 개정안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부칙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 뭐 언제부터 적용 이거 다 있는데 요거 327조만 부칙이 없어요.
6: 네.
7: 그럼 부칙에 넣어서 소급 적용 안 한다고 하든지 앞으로 있을 재판이라고 하든지 하면은 대통령 재판 때문이라는 의혹을 떨쳐낼 수는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하든 아예 이 조항을 드러내든
6: 네.
7: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비공개 속기록 때문에 김용민 의원의 명분이 저는 동의하는 명분이지만 명분이 되게 궁색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빼내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6: 당내에서도 지금 성친부대 말처럼 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7: 굳이 왜 넣냐는 얘기가 훨씬 많아요. 굳이 이걸 넣어가지고 왜 긁어붓으로만 하냐. 왜 구체성 오케이 구체성 하겠다는 걸 지금 당에서도 공식 입장은 아니 구체성을 띄기 위한 거다라고 말은 네. 하지만 법사위원들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괜히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공격을 받고 있는 거를 공격의 여지를 줬다라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6: 정광재 대변인님 시각 좀 들을게요.
8: 이건 뭐 제 시각이 아니라 네. 그냥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소법 327조를 보면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사유 6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하는 형사소송법에는 그 두 가지 사유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일종의 공소기각의 문을 훨씬 넓게 열어놓는 거죠. 이렇게 넓게 열어진 문을 누가 이용할 것 같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할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정치라는 건 일련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상존해요.
6: 네.
8: 이게 그 임기를 마친 후에 5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한번 추진했었거든요. 이건 공소 취소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행정권 내에서 한번 해결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한다 그랬는데 특검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출범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 그거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법 리스크를 회피

0: 하기 위해서 연임까지 생각하는 거야? 라는 의심사고 있는 거죠. 여기에 공소기각을 그러니까 그러면 다 안 되면 재판부에서 공소기각해라. 이런 식으로 제도를 이용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네. 강하게 사고 있는 거죠. 이 김영민 의원이나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들이 소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지금 일반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판례를 조문화하는 거다. 그런데 그 판례를 조문화하는 것이라고 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설명할 때. 또 하나 새로울 것 없다고 했는데 본인들 소위에서는 이거 재판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가 예고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얘기하는 거랑 대중에 설명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1: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계속 긁어부술처럼 아까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아까 연임 언급한 것도 그렇고 괜히 긁어부술처럼 좀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 통과 직전에 정청래 후보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에게 항의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레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 연다는데 이거 사실 법안 통과 전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아니면 이후에도 이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성치훈 부대 얘기를 좀 들어보죠.
2: 이후에도 충분하지 않죠. 전에 했어야 되고 국민 설득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됐죠. 빠르게 통과해야 된다는 명분은 10월 2일 이 중소청과 공소청 출범 전에 완료를 해야 된다는 그 명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굳이 이렇게 7월 말에 8월이 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거는 8.17 전당대회 용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또 공격의 여지를 준 겁니다. 뭐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이렇게 대국민 보고회와 설득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설득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왜 설득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해야 한다고 설득이 되는 거였으면은 저도 그 방어 논리로 계속해서 방송 나가서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방어 논리가 구축이 지금 탄탄하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토론회 보고회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요즘 토론회나 이런 데 나오고 계시는 그 피해자분들.
1: 네네.
2: 피해자분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은 이 10월 1일 전까지 그분들을 설득해낸다면은 이거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까지 왜 안 하셨냐는 거죠. 왜 소극적이었냐는 거죠. 왜 그분들 나오는 토론회에 국회의원 4명밖에 안 가고 안 갔냐는 거죠. 뒤늦더라도 뭐 서울권 외양간 고치는 건 전 괜찮다고 봅니다만 좀 빨리 고치셔야 될 거고 소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1: 청와대가 이제 개정안 통과되니까 최종 판단 존중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거냐, 행사를 안 할 거냐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이제 성친 부대께서는 구조상 거부권 행사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귀국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재가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론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시간을 좀 끌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지 정광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0: 시간 더 끌었다가 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득표에서 큰 손실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바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시간 끌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거 시간 끄는 거 자체가 불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속전속결 처리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그런데 네. 순방 중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 본인과 관련해서 부각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마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임과 관련해서는 연임 않겠다. 그리고 공소기각과 관련해서는 나 재판 받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 공세를
1: 네.
0: 정말로 아주 막강한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 자꾸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얘기 안 하니까 또 거봐 너 얘기 못하니까 분명 이런 의도가 있는 거야 라고 또 공격을 사는 거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만 한번 하면
1: 네.
0: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면 또 뭐 국민의힘이 말꼬투를 잡아서 뭐라고 또 할 거다. 저는 뭐 재판 받겠다 연임 안겠다 하면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멈추겠습니다.
1: 성친 부대의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뭐 시간을 끌 가능성도 없어 보이십니까?
2: 이미 통과를 네. 시킬 거면 시간 끄질 않으실 것 같고
1: 만약에 뭐 시간을 좀 끈다면 그거는
2: 고민하는 거라고 보죠. 네, 저는 굳이

0: 굳이 네. 전략상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뭔가 강성 지지층이 당연히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럼 전당대회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통과시킬 거면 시간 끌 필요 없고 시간을 끝나는 것 자체가 저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바로 통과를 안 시키면은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면 저는 방송에서 열심히 거부권 행사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부담이 있으시겠죠.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저는 대통령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좀 오시자마자 국무회의 열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연임 안 하겠다 자꾸 하라는 게 그게 웃긴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걸 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사람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해 이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사람 죽이지 않을 건데요?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쟤 사람 죽이려고 했었어?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연임 안 하겠습니다라면은 뭐야 대통령 연임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왜 합니까? 헌법상 할 수도 없는 건데 저는 그 의장이 말 실수하신 거고 불가능한 걸 자꾸 사람들이 네네. 이거를 뭐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헌법도 아니요. 헌법 바꿔도 못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 때문에 절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개정안 통과한 이후에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언론에서 이제 사의표를 했다는데 지금 모양새는 뭐 이 사의를 청와대에서는 표시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일단 뭐 구자연 직무대행은 네. 사표 수리가 될 거고요. 사실 이분은 휴가 갔다 오시고 입장 표명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입장 표명 한 번 하시고 갑자기 뭐 그렇게 명예롭게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께서 잡으실 것 같아요. 그 공식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은 정성호 장관이 입장은 표명을 했지만 그 행정적 절차에 따른 제출을 안 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아마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순방 가 있는데 갑자기 사직서를 탁 내는 거는 예의 어긋나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돌아오신 다음에 그 전에 좀 의견 의사표시하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대통령이 그래도 좀 붙잡으시지 않을까.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정성호 장관이기 때문에 10월 2일까지 정성호 장관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네. 어제 통과된 다음에 통과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이거에 대해서 보안이나 이런 거 진짜 철저하게 안 하면 큰일 날 거야라는 전 느낌이 드는 그런 입장문을 내셨기 때문에 그 역할 10월 2일까지 해달라고 대통령께서 잡으실 것 같습니다.
1: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중진 주호영 의원이 시작을 끊고 나경원 의원도 다섯 번째로 했고요. 12번 순번으로 배정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차례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일단 주호영 의원은 본인이 국회 부의장 할 때는 거의 자리 비우더니 이번엔 왜 나섰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 한동훈 의원은 왜 12번째로 순번을 받았을까 뭐 이 생각도 좀 들었는데 정광재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보죠.
2: 일단 주호영 의원이 국회 부의장 시절에 필리버스터를 사회를 보지 않은 것은 몇 차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국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법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안 한다고 했었던 거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12번 받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이거 본인이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 나경원 의원이 5시간 해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2: 그리고 처음에 한동훈 의원이 한다고 했었을 때도 국민의힘 네. 분위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저는 나름대로 한동훈 의원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반대 그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네.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본인 지역구의 유권자에게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원내대표단이 굳이 그 기회를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어제 대중적 팬덤이나 또 네. 법무부 장관을 지냈었고 한때 뭐 조선제일검이라고 그 수사 능력과 관련해서는 인정을 받았었으니까 짧게라도 줬다면 어쨌든 지지자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았을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하죠.
1: 중진인 나경원 의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네.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했지 않습니까?
0: 하실 말이 많았겠죠. 뭐 네. 한동훈 의원을 막기 위해서로 보진 않은 거는 왜냐면 그 뒤에도 충분히 막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은 왜 말이 길어질까요? 본인이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 검찰 수사기소 분리해서 기구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민망해서 말을 길

0: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동욱 지도부가 번호를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12번 준 거면 그래도 번호 주는 척하면서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도 조금 한 7번, 9번 좀 앞서 줘도 결국 못하거든요. 네네. 굳이 그렇게 뒷번호 줘가지고 약간 골탕 먹이듯이 한 거는 좀 너무 옹색해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대신에 한동훈 의원이 너무 여기저기 다 발언하고 또 검찰 이거 개혁과 관련돼서도 여기저기 자극적인 발언하면서 살인자 편에 선다, 범죄자 편에 선다 막 이러면서 자극적으로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네. 그걸 보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보는 정정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12번이나 그 앞선 번호를 주기는 쉽지가 않았겠죠.
1: 그러니까요. 네. 무소속 의원인데 좋은 번호 주기도 좀 그렇죠. 그랬을 것 같고 그래도 개혁신당보다는 앞에 받지 않았나요?
2: 뭐 하나하나 뭐 그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1: 어차피
2: 12번 번이나 13번 번이나.
1: 근데 앞서 한동훈 의원이 보안수사권 관련 국회 첫 토론회 열었고요. 예상대로 친한계 의원들 참석은 했는데 튀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 친윤 김기현 의원이 왔단 말이죠. 앞서 한동훈 의원 정치복귀 시동도 비판했던 김기현 의원이 거기에 왜 왔을까요?
2: 글쎄 왜 왔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김기현 의원마저 안 왔다면 조금 뻘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오고 김기현 의원마저 안 왔다면 역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반감, 뭐 당내 반감이 여전하구나. 김기현 의원이 왔어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안 왔다면은 더 그런 평가가 나왔을
1: 그러니까
2: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와줌으로써 한동훈 의원 도와준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뭐 어떤 뜻에서 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근데 김기현 의원이 온 게 여튼 한동훈 의원에게는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거의 뭐 한 15명 정도 의원이 온 정도의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 성치훈 부대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 저는 김기현 의원이 보험 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때 간 거 이 고마움으로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그 변화 때 그때 본인이 좀 내세울 그 건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본인도 그 앞서 나와서 얘기하면서 약간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김기현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미 자기가 가면 그런 해석이 나올 거라는 걸 네. 충분히 인지하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2: 김기현 의원이 아마 5선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면 6선이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거의 최다선 의원에 해당하는 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송치훈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1: 네, 우리 못다한 얘기는 유튜브에서 나누시죠.
2: 공천 받아서 되면 국회의장도 될 수 있다.
1: 뭐 잠시 후에 틈새 토크에서 두 분과 얘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4: 건강기능식품.
5: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네, 잠시 예고 좀 해드리죠.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3부는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증시 얘기 좀 드리고요. 4부엔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 구체정치 좀 정리해드립니다. 3부 전까지 틈새 토크 나눌 테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orture you.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7시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41.6도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극한의 더위에 KBO는 올해 처음으로 경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연일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틀째 역대 최고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 9분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41.6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은 어제 41.4도를 기록하며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그 기록을 재경신한 겁니다. 이로써 양산의 최고 기온은 나흘 연속 40도를 넘겼고 이틀 연속 41도를 넘었습니다. 전국적인 무더위 속 40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와 북구, 경남 창원과 김해도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경남권 온열질 환자도 급증해 어제 기준 누적 환자가 161명까지 늘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린 상황에서도 경기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던 KBO는 오늘 각각 부산과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올 시즌 폭염으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O는 경기 시작 전 개최지 기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폭염 중대경보가 내린 곳은 경기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현재 시간으로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

0: 줄여서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8.17 전당대회 본경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막판 당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향후 판세를 가를 첫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발표됩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이 충남에서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적통 후보는 본인이라며 자신이 한 길로 가장 정확하게 걸어온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언급하며 개혁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며 완벽한 당정일치를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회 경선 결과는 마지막 연설 장소인 대전에서 오후 7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충청권 경선에서는 처음으로 후보별 권리당원 득표율이 공개되는데 오는 17일까지 치러질 순회 경선의 초반 흐름을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충청권 경선을 마친 뒤 내일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0: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 사안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7월 수출이 1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2.8%가 증가한 989억 달러로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월 반도체 수출이 410억 1천만 달러로 178.8%를 증가해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4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대립각을 끌어올리는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유조선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오만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해상에서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기관실이 손상됐으며 현재 자체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오만 카사브에서 북동쪽으로 약 39km 떨어진 해상에서 별도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이를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던 한 유조선 선박이 목격했으나 폭발에 따른 선박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어젯밤 전국에서 수백 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어젯밤 전국 733곳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 운전자 314명이 면허 취소와 정지로 적발됐고 6명은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8,7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3위 유혜란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유혜란은 영국 인들랜드주 랭커슈주 리덤 세인트 앤스에서 열린 AIG 여자 오픈 2라운드에서 더블 보기와 보기를 한 차례씩 범했지만 버디 5개를 아까 2타를 줄였습니다. 중간 합계 7언더파를 기록한 유혜란은 일본의 구아키 시호의 한타 앞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과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등 두 차례 메이저 대회를 연거푸 제패한 유혜란은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 지난 2013년 박인비 이후에 13년 만에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미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중국 기업 40여 곳을 추가 제재하자 중국 정부가 국내법을 이용해 중국 기업에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제 강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신장 지역 강제 노동과 위구르

0: 쪽 등 소수 민족 인권 침해 의혹을 이유로 중국 기업 4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대상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일본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정황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메모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1일 재무장관의 메모에 엔화 50억에서 100억 달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미국 재무부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경남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26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35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낮 시간대 외출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31.8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4: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5: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에서는 7월 한 달간 충격의 하락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금요일 국내 증시가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8월은 좀 다른 흐름을 보일지 제가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잇는 국제정치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상태에 있는데 그 외에 유럽, 일본 곳곳에서 또 큰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자세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경제뉴스 큐레이션 코너지기 김용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한 큐 알려주시는 김큐 안녕하세요.
1: 네, 작가님이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0: 1년 반 만이에요.
1: 작가님 들어오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0: 그랬나요?
1: 네, 이제 반가워하시는 분들.
0: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서운해. 이제 8월 첫날인데 네. 7월달이 증시가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진짜 투자자들 중에서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8,303에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6,500까지 내려왔습니다.
1: 아, 정말 7월 한 달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주말엔 여기 와서 정치로 정신 머리가 시끌시끌하고요. 주중에는 그냥 경제로 증시로 머리가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왜 선배들이 부장되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자연의 삶을 꿈꾸는지
0: 마음을 다스리고
1: 약간 그 생각도 들었는데 아 주식시장이 원래 좀 이렇죠.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리를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변동성이 역대급이라 이번 7월은 원래 이렇게까지 변동성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긴 하나 변동성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한 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치상으로 봐도 7월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한 달이 우리가 거래일로 보면 22일이거든요. 주말 빼고. 근데 이 22일 동안 10거래일이 하루 동안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한 45% 거래일에 45%가 5% 이상 시장이 움직였고요. 이걸 오른 날이 3거래일, 5% 이상 빠진 날이 7거래일이니까 시장은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 아시는 것처럼 더군다나 지수가 크게 하락했으니까 특히 지난 28일하고 29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화요일날 10.84%가 지수가 빠지고 그 다음날 5.98%가 빠지니까 이게 진짜 약간 심리적인 저항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우리가 이 정도를 뭐라고 그럴까 방어선을 좀 구축해놨는데 전쟁에서 이 방어선이 뚫리면서 우리가 도대체 뒤쪽에다 방어선을 어디다 쳐야 되는지를 고민할 정도로 시장이 빠져버리니까 약간 패닉셀이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막 그 매도가 엄청 나왔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주식시장이 지난 한 주 거의 뭐 피가 낭자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 아 진짜 그랬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정말 18% 가까이 네네. 뛰는 시장을 봤는데 SK하이닉스 같이 시총 2위로 어마어마한 네. 업종이 상한가를 친다는 거는 저는 진짜 너무 놀랄 일이었어요.
1: 앞으로 아마 우리 시장에 없을 일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역대급으로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장에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거의 18% 상승한 거는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급 상승이 일단 나왔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무려 17.91%. 지수 상승폭으로 보면 100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1001.89포인트가 하루 만에 그냥 올라버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빠진 거에 비하면 이 오른 거는 아직 빠진 걸 다 만회하지 못한 거지만 2008년 10월 30일 날 코스피가 11.95%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대 상승폭이었는데 이거 완전히 깼고요. 이런 상승은 글로벌 증시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 이거하고 비교하려면 미국도 진짜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공황 시기인 1933년도에 다우지수가 15.34%가 한번 오른 적이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2001년 미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이른바 빅컷이라고 해서 0.5%포인트를 한꺼번에 금리를 확 낮춰준 적이 있거든요. 이때 시장이 그냥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스닥이 14.71%가 오른 적이 있지만 18%에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거죠.
0: 아니 6천선 하단이 강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자사주를 3,620주 장내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을 찍은 거다. 그래서 회장님이 사준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1: 너무 좋게 해석해 주시는 거고요. 뭐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산다. 이거는 꽤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뭐 최태원 회장도 샀고 삼성전자의 노태문 사장도 샀어요. 노태문 사장도 30일인가에 주식을 좀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우리의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너무 밑에 내려와 있어.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본질적인 가치보다 너무 낮아. 우리는 이 시기에 주식을 사는 모습을 주주들한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장의 바닥을 알고 샀는지 뭐 이거는 조금 논외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런 큰 반등이 나왔을 때 쭉쭉쭉쭉 시장이 밀려가다가 이 반등을 가지고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등이 크게 나와주면서 엄청 커지던 비관론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결국에는 심리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우리가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보통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데 과거 통계를 가지고 기술적인

0: 분석을 했을 때 뭐 시장 평균 이동선 뭐 이런 것들 중에 아까 제가 전쟁했을 때 지지선 방어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빠지면 여기서 방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선들이 있거든요. 이게 28일과 29일에 무너진 거예요. 그게 한 6,500선 뭐 이 정도거든요. 이게 확 무너지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시장에 컸던 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지수는 더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의 반등으로 위로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잃었던 방어선을 수복한 거예요. 전쟁으로 보면. 우리가 참호 파놓고 그래도 든든하게 만들어놨던 이 전쟁에서 저기는 우리가 지킬 수 있어라고 믿었던 선을 잃었다가 이번에 한 번의 방어로 주식시장에서 한번 회복을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6천선 밑으로 내려오면 시장에 든든한 지지가 있구나. 일단 매수해주려는 세력이 강하구나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방어선을 우리가 다시 수복해서 올라갔구나. 여기선 지지선을 한 번 더 펼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좀 생겼다는 점에서 금요일 날의 반등은 좀 의미를 볼 수 있겠죠.
1: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제 주말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미국 관세 얘기도 계속되고 있고 네네. 미국이랑 이란 전쟁이 지금 중동 전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기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데다가 미 연준은 지금 통화정책 방향을 좀 불확실성하게 보이고 있어요. 네네. 이런 상황에 금요일에 너무 폭등을 해버리니까 월요일에 주가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장이 과거의 데이터나 전망을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함부로 예측하기가 힘든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소폭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아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지지선 다시 회복을 했고 6천에서의 강한 시장의 지지력을 확인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한두 가지를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다음 주 시장에서 펼쳐지는 장의 모습이 쉽게 빠지지 않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6천선을 지키면서 도리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양새.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진짜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고지는 6,800에서 6,900 정도거든요. 여기를 올라서서 딱 7,000선 위로 올라가면 야 이제 조금 반등을 더 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지를 한 번 더 점령을 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된다라고 하면 아 반등세가 조금 더 나오겠구나 보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변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했다가 또 한 번 약간 급락하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뒤쪽으로 좀 물러서면 다시 우리가 수복했던 걸 내줄 수도 있겠네라는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의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지금 당장 야 이제 18% 시장 반등 나왔고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 사줬고 우린 진바닥을 확인했으니까 돌격 앞으로 또 이래가지고 뭐 저기 레버리지 막 사고 뭐 신용 일으켜가지고 주식 막 사가지고 잃은 거나 한 번에 다 회복하겠어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굉장히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변동성이 아직 안 죽었거든요. 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신용거래를 했을 때 위험성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급등은 반갑지만 조금은 보수적인 자세에서 시장 모습을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그런데 증시가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져서 그 떨어진 이유가 해소가 됐는지를 알아야 그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0: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등은 했으나 그러면 급락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사라졌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최근에 갑자기 시장이 급락을 했을까? 첫 번째는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시장이 이 오름에 대한 부담감을 투자자들은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이거 더 올라도 되나? 우리 시장이 처음에는 2,500에서 시작해서 5,000이 목표였잖아요. 근데 5,000 돌파하더니 막 9,000까지 그냥 수직으로 맞아요. 올라갔으니까 그럼 9천에 가도 되는 건가? 만을 막 부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승선을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불안감이 불안감을 키우면서 매도세로 이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걸 이제 자극한 거는 AI와 관련된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시즌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들인데 첫 번째는 이른바 AI 투자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계속 되는지를 체크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된대요. 우리는 더 할 거고 내년에 또 할 거야. 이보다 더 많이 할 거야. 이거는 긍정적이었는데 그래 그러면 반도체 계속 많이 쓰겠네. 그러면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계속 좋겠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약간의 불안감이 하나 붙은 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투자하니까 회사에 돈이 없네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1: 아, 현금이 없어.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FCF라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내가 번 돈에서 투자한 거 다 빼고 남는 돈. 이게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메타, 아마존까지 다 적자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돈 다 꺼내서 지금 투자하고 있고 이제는 적자니까 회사 돈으로 안 돼요? 그러면 밖에서 회사채 발행해서 돈 빌려서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이거 계속할 수 있겠어? 라는 의문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그 견해들이 강해지니까 그럼 밖에서 사채 발행하는데 이자율이 이보다 더 높아지면 이 친구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이제 커진 게 미국에서 이제 약간 IT의 주가들 반도체의 주가가 슬금슬금 내리면서 크게 하락한 거였고요. 여기에 이제 초를 또 친 게 중국 이슈였죠. 중국의 AI 업체 문샷 키미3가 엄청 성능이 좋다더라 이 얘기가 들려왔고 연이어서 창신 메모리가 상장했는데 엄청난 자금이 모이고 주가도 폭등했다. 거기에 뭐 중국이 노광 장비 뭐 이런 거 자신들이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네. 기술력이 이렇게 쫓아왔어. 그러면 야 잘못하면 옛날에 일본이 한국한테 따라잡힌 것처럼 한국도 중국한테 반도체 회사를 따라잡히겠네. 라는 우려가 거기에 더해졌고요.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게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내놨는데 시장의 예측에 조금 못 미쳤어요.
1: 주주 환원책에 대한 뭐 그것도 좀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0: 주주 환원책은 그 ADR을 미국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말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SK하이닉스가 말하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안 해줬어라는 실망감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그 같이 모여드니까 빠진 게 더 빠지고 더 빠진 게 더 빠지면서 우리 시장에 레버리지 일으키고 나 뒤늦게 투자했으니까 신용으로 살래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담보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반대 매매를 부르고 이게 약간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니까 시장 하락이 엄청나게 커진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1: 맞아요. 그 레버리지가 진짜 쇼크가 컸어요. 특히 네. 이제 뭐 제가 아는 분이 3만 6천 원에 샀대요. 근데 그게 지금
0: 삼성전자요?
1: 그 레버리지를.
0: 네네. 아, 레버리지를. 네.
1: 근데 그게 7,000원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제 올랐는데 그래봤자 11,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0: 레버리지는 제가 단기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하락해서 50% 하락해서 다시 원금을 갈려면 100%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을 연이어서 맞으면 수익률이 훨씬 더 커야 이게 원금을 회복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방향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단기에 투자하고 단기에 빼내야 되는 상품인데 이걸 오래 갖고 계시면 무조건 필패합니다. 그래서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그러면 아까 제가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번 반등으로 끊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느냐의 걸 볼 수가 있으니까.
1: 맞아요.
0: 신용과 레버리지 때문에 일어났던 반대매매가 일어날 물량의 70% 이상은 이번 하락에서 소화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잔인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른바 개미들의 항복 매도가 나와야 시장은 반등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8일, 29일 한 3, 4일간 이어진 시장의 급락에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거의 다 쏟아지면서 이제는 낮은 가격에 새로운 매수자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가격 이하로 빠지기는 조금 힘들어졌다. 그럼 위로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우리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AI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있었어요. 이 뉴스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펀드거든요. 이걸 설립한 사람이 레오폴드라고 오픈 AI 연구원 출신으로 나와서 AI 인프라에 진짜 막 자기가 투자한 주식에 또 담보 맡겨가지고 빚내가지고 막 투자하면서 최근에 6월 달에 누적 수익률이 1450% 넘을 정도의 큰 상승을 했던 펀드인데 이것도 급락장에서 똑같습니다. 개인하고. 똑같이 반대매매 맞고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는 마진콜이라고 하거든요. 너 담보 부족하니까 이 담보 부족한 거 빨리 현금 넣어. 근데 그걸 넣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프라 주식들, 반도체 주식들 시타델이라는 회사에다가 다 넘겼어요. 넘긴 물량이 2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뉴스 딱 보고 야 드디어 청산될 물량이 거의 다 청산됐구나라고 하고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20%씩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국에서 또 금요일에 폭등 장세가 나왔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미니의 박상우님이 아내가 늘 제게 말해요. 내가 투자한 것 중에 두 배로 늘어난 건 너밖에 없어.
0: 좋은 건가요? 배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1: 그러니까요.
0: 몸무게. 네. 아무튼 뭐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기를.

0: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상승적으로 방향이 잡혀야 되는데 한번 다음 주 흐름을 좀 보시죠.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배아량 리포터가 돌아옵니다.
0: 네, 김영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5: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6: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5: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폭염과 열대야 요즘 날씨의 핵심 단어입니다. 40도 넘는 기록적인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가 지더라도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 35도, 대구와 광주가 38도, 여수, 부산이 3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더운 시간 뜨거운 곳에서 야외 작업과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요. 서울 양양선은 아직 밀립니다. 서울 방향으로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 서종에서 화도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둔내터널 6km 구간 밀립니다. 천안노선고속도로 논산방향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이 얘기부터 듣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공식 주한 미국 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가 부임했는데 이분은 한국계시죠?
2: 그렇습니다. 스틸 대사는 그 다음 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네. 주한 미국 대사로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선출직 정치인이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된 경우는 스틸 대사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항상 외교관 출신이 왔죠. 이 스틸 대사의 부모는 6.25 전쟁으로 북한을 탈출해 부산에 정착한 실향민이라고 하고요. 네. 스틸 대사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0: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에 197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위원,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장을 거쳐서 4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공화당 중진 정치인 출신이고요.
1: 네네.
0: 남편 역시 공화당 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극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적극 지지하면서 국내에 반 이재명 세력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습니다. 하원 의원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또 탈북민 문제 등을 놓고 북한과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틸 대사가 주한미국 대사의 직함을 가진 채 국내 극우 세력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잘못된 정치적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주재국 내정에 개입하려 한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이제 쿠팡 문제 가지고 미국 네. 기업 예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보통은 이제 친정부 인사를 보내서 정부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도록 대사들을 파견하는데 이번엔 모양새가 조금 달라요.
0: 그렇습니다.
1: 원래 아그레망이라고 해서 거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는 구조가 어려운 구조고요.
0: 쉽지 않죠. 한미 네. 동맹 사이에서. 예.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6일 만에 재개됐는데 이번에는 이란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이유로 지난 7일 이란의 군사 시설을 공격한 뒤에 11일부터 13일 연속 이란 본토 공습을 이어오다가
1: 네.
0: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공습을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28일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요르단 내의 미군 공군기지와 중부사령 부 시설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이란이 선제 공격을 한 건 처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공격을 당하자 흠심 두들겨 팰 것이다 라면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는데
1: 네.
0: 다음 날 미 중부사령부가 2시간 동안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를 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군사지휘센터와 미사일 및 드론 시설 및 수십 곳의 목표물을 공격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또 여기에 맞대응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30일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을 하는데요.
1: 네네.
0: 자, 혁명수비대는 F-35 전투기 석대를 완전히 파괴했고 다른 전투기 3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미국 측에서는 우리는 그 방공망에 의해서 다 탄도미사일 격추했다.
1: 네.
0: 피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1: 이번에 이란이 선제 공격을 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죠?
0: 그 이란이 네. 딱 공격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직후거든요. 두 정상의 왜 조금 관계가 약간 불미스럽다, 뭐 어색하다,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비공개로 회담이 진행이 됐고 회담을 마치고 나와서 네타냐후 총리가 역대 최고 회담 중 하나였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혹시라도 이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짝짝꿍을 우려한 이란이 선제적으로 공격을 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전쟁에서 이란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미국이 전면전으로 확대를 한다거나 지상군을 투입한다거나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익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도발을 먼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교전을 주고받다가 또 소강 상태가 이어지다가 하는 이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겠느냐. 결국 중간에서 중재국들이 이 긴장 완화를 중재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즈는 전면전 재개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면서 확전의 문턱에 서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은 게 일단
1: 네.
0: 연료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비축유가 198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방공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의 첨단 무기도 전쟁 과정에서 상당량이 소진이 돼서 재고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최대한 직접적 관여를 참아오던 걸프국 중에서 사우디가 미국 네.

0: 북하고 공동작전을 벌였습니다. 홍해를 넘어 이제 동지중해까지 이 전쟁이 확산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1: 아,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걸프 국가는 그동안 미군 기지를 비롯해가지고 본인들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네. 이 전쟁에 확전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란과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참여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이스라엘 사우디하고 미국이 함께 이라크 내에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을 한 날이 이란의 공습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경고를 던지고 확전을 억제하려고 대응을 강화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또 후티 반군에 맞서가지고 14개국이 참여하는 해상방위 연합 창설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자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홍해도 막히고 호르무즈 해협도 막히고 본인들의 미군 기지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후티 반군하고도 교전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했든 원하지 않든 어떤 식으로든 이 전쟁에 끌려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네. 미국이 없으면 또 사우디가 공격을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우디가 계속 공격을 할 것이냐 여부는 미국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집트 지중해 연안 항구에서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부유식 LNG 저장 시설이 무인기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 불이 그 옆에 있던 가스 운반선에 옮겨 붙어가지고 지금 두 척이 불에 탔는데요. 이집트 정부는 사안을 조사 중이라면서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후티 반군은 우리들 소행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 네.
1: 이란 외무장관도 자국 책임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란의 소행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사이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강력한 공습 작전을 계획 중이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만약에 니들이 공격을 하면은 우리도 중동 내에 있는 미국 에너지 시설들을 겨냥해서 제대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네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0: 앞서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해상방위 연합 창설 계획 사우디가 말한 홍해 쪽 여기에 뭐 튀르키예, 뭐 이집트, 파키스탄 뭐 14개국 얘기가 들어갔더군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도 국제관계에 있어서 큰 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과의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도 나왔어요.
1: 지금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이 중동으로 좀 옮겨갔잖아요. 이란 네.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가자지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 잊어버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가자지구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해 10월 10일 휴전이 발효가 됐어요.
0: 네네.
1: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휴전 위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습도 계속하고 있고요. 원래 휴전하면서 구호품 들여보내주기로 했었거든요.
0: 네.
1: 그것도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휴전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2단계에서는 하마스도 무장해제를 하지만 이스라엘군도 철군을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휴전 1단계에서 지금 멈춰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자 평화위원회와 하마스가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 철군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하마스도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확인을 해줬고요.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가 합의문 사본을 입수를 했는데요. 무장해제의 상세한 계획은 향후 14일 동안 준비될 것이다 라는 네네.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통제와 공격 지속으로 가자지구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재정적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철수와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0: 네.
1: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이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겠느냐 네네.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공감대를 잃었고 이스라엘

0: 이스라엘이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호응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 군이 철수하려면 네. 가자 지구의 완전한 비군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먼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 합의를 했다는 건 맞는데 14일 동안 상세한 계획, 무장해제 상세한 계획이니까 이 14일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변수가 남아있으니까요. 마치 이란하고 미국하고 MOU 맺은 거, 그렇죠. 종전 MOU 맺은 거 이거하고 뭐 비슷하네요.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란하고도 제대로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네. 속에서 뭔가 사람들의 시선 돌리기라든지 외교적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가자지구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제일 중요한 것들은 합의를 안 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고 그거는 나중에 며칠간 동안 우리 최종 합의를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결국엔 마지막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은 모로코하고 국경을 맞댄 스페인령 세우타에 이주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네. 몰려들었다는 소식인데 저 이거 막 영상으로 좀 봤습니다.
0: 어떠셨어요? 네. 그 영상 보시면서?
1: 전 처음에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막 해안에서 사람들 막 이렇게 몰려들어오길래.
0: 근데 그 영상이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공포를 주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세우타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위쪽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북부 해안에 위치한 약 10km 길이의 반도입니다. 스페인이 수세기 동안 통치해온 지역입니다. 스페인령입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그러니까 만 하루 사이에 사실은 6만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철책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국경을 한꺼번에 넘는다거나 일부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세우타 해안에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모로코 경찰이 저지에 나섰지만 대규모 군중에 밀려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하고요. 네. 스페인 국경 수비대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원이 몰리면서 철책과 해상 경계가 동시에 뚫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 60명 정도가 사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스페인 정부가 일단 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막았는데요. 이 세우타라는 지역이 인구 약 8만 7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단 만 하루 사이에 6만여 명의 이주민이 몰려들면서 상당히 공포가 이제 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 밖도 못 나간다.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은 거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뭐 마땅치 않고 잠도 잘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는 수천 명이 이제 세우타에 남아 있고요. 스페인 정부가 군 병력 등을 투입해서 신원 확인과 송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우타로 몰려들었느냐? 최근에요. 스페인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놨냐면은 네. 헤엄쳐 들어온 이주민은 즉시 송환할 수 없다. 육로로 들어온 이주민만 즉시 송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주민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면은 나 바다로 뛰어들어서 바다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약 2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로코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스페인으로 이제 말 그대로 난민이 돼서 좀 넘어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 모로코는 워낙 국경을 굉장히 강하게 검문을 하고 막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런데 네. 이 나라에서 이렇게 수만 명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건 모로코 정부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암묵적으로 이걸 승인을 해준 게 아니겠느냐 또는 네. 의도적으로 이걸 좀 부추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알제리를 방문을 하면서 알제리와의 관계 네. 개선을 지금 꾀하고 있는데 사실 모로코하고 알제리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거든요. 영토 분쟁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모로코 정부가 이런 네. 식으로 표한 거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31일 세우타를 찾은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사태를 스페인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을 하고 네. 불법 입국 중개 조직이 대법원 판결을 오도해서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저희 지금 민주당 순회경선 충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지금 나왔거든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얘기를 좀 하죠. 충남에서는 송영길 11.07%, 정청래 43.28%, 김민석 45.65% 나왔고요. 충북은 송영길 10.75%, 정청래 41.86%, 김민석 47.39%, 대전은 송영길 9.06%, 정청래 48.23%, 김민석 42.71%, 세종 송영길 9.03%, 정청래 50.28%, 김민석 40.68%가 나왔습니다. 아직 합산은 안 나왔거든요.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죠. 충남 송영길 11.07%, 정청래 43.28%, 김민석 45.65%, 충북은 송영길 10.75%, 정청래 41.86%, 김민석 47.39%고요. 대전이 송영길 9.06, 정청래 48.23, 김민석 42.71, 그리고 세종은 송영길 9.03, 정청래 50.28, 김민석 40.68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세종에서 정청래 후보가 1등, 충남 충북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도 합산은 또 나올 테니까요. 그때 되면 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스페인하고 모로코 갑자기 모로코 쪽에서 스페인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 넘어왔다 이 얘기 좀 들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그러면 국경 검문 강화되겠네요. 네,
0: 그렇습니다. 이 세우타가 유럽 본토로 향하는 새로운 대규모 이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EU 국가들도 스페인 정부에 국경 통제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스페인과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육상 국경의 검문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여권 검사를 다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정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유럽 연합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사실 유럽 내에서 스페인 정부가 최근에 가장 이제 조금 이주민들에게 굉장히 좀 너그러운 관대한 이민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유럽 연합 다른 국가들이 조금 우려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 숟가락을 얹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산체스 스페인 총리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서로 설전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앙이다라고 부르면서 스페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끌고 들어갔냐면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1: 알겠습니다.
0: 네, 그렇게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일본 구마모토 강진 이 얘기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0: 네, 지난 28일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총 3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진 이후 폭발과 붕괴가 일어난 그 대형 쇼핑몰이죠. 여기서는 골든타임은 지났어요. 지났지만 수색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500채가 넘는 주택이 파손이 됐고요. 네네. 지금 390곳에 대피소가 설치가 됐고 9,100여 명 정도가 대피 중에 있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서

0: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독일에서는 당나귀를 독서교육에 활용합니다. 발표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당나귀에게 소리내 책을 읽어주게 하는 건데요. 느긋한 성격을 가진 당나귀는 아이가 책을 읽으면 가만히 서서 들어줍니다. 단어를 들려도 머뭇거려도 한숨 쉬지 않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비판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만으로 사람은 단단해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8: 8월 1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 이제 간단하게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충청권 민주당 경선 결과 가지고 내일은 또 부울경 경선까지 있거든요. 그 얘기 내일 방송에서 짚어드리면서 얘기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주십시오. 오늘 끝곡은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

0: 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승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층간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추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1,781명으로 늘었고 이 중 사망자는 총 13명입니다. 특히 영남권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과 경남 지역의 온열질환자가 총 343명으로 전체 환자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발견 당시 온열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강원 동해시의 삼화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템플스테이 참가자 등 6명이 긴급 대피했고 향적단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5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아르헨티나 경제부와 한 아르헨티나 핵심 광물 협력 양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핵심 광물 정책과 투자 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리튬 공급망 탐사와 채굴, 가공 전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대립각을 끌어올리는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유조선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오만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해상에서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기관

0: 최고 기온도 40도를 넘었습니다. 경기 용인과 시흥, 충북 단양, 경남 합천, 전남 광양 등에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밤사이 체감 온도가 33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낮에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워서 바깥에 나가볼 엄두도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야간 피서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6118님도 낮에는 너무 더워서 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공원마다 밤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조명이 켜진 농구 코트에서 밤에 농구를 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극장에서 심야 영화를 즐기거나 24시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야간 피서 즐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피서는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는 뜻인데요. 요즘은 저녁이 돼도 더위를 피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빙수를 드시든 화채를 드시든 찬물에 족욕을 하시든 저마다의 방법으로 틈틈이 시원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당제도 오늘 시원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8월 1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유이열 신재평 여름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간 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에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 또 심야 영화 즐기거나 24시간 카페에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더위를 피해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나만의 야간 피서 방법 있다면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8월의 첫날인데요. 토요일 코너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우리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서는 녹색연합 박송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부에서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2: 우리 동호회.
1: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자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취미 즐기는 분들 만나볼까요?
3: 오늘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제대로 이 K문화, K컬처를 만나볼 텐데요. 네. 젠디는 혹시 국악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1: 국악하면 아무래도 저는 판소리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저도 판소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거든요. 네.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막 이렇게 하잖아요.
1: 맞아요.
3: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절 때는 또 한때 사람들을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취미 활동을 막 늘려갔는데 네. 그 취미 중에 하나가 판소리였어요.
1: 판소리를 배웠어요.
3: 네, 두 달 정도
1: 근데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1: 아, 진짜.
3: 네, 이 혼을 다해서 부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좀 뭔가 우리 것에 다가간다라는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네. 이게 또 요즘 세대와 만나면서 마냥 국악이라는 게 진지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데에서도 좀 매력을 느꼈었거든요. 이 판소리에 요즘은 힙합이 더해지고 막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의 기가 막힌 협주까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1: 네.
3: 그때 또 이제 유행이었던 게 범 내려온다. 이거 기억나시죠?
1: 맞아요. 기억나요. 뭔가 국악의 재해석 느낌이었잖아요. 점점 더 어떤 국악 장르를 만나게 될지 이제 기대가 되는데.
3: 네, 아마 판소리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아니고요. 네.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악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찾아가 봤습니다.
1: 네.
3: 단 두 줄로 어떤 장르의 음악이라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이 악기를 사랑하는 분들. 이 서울 사당역 부근 연습실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온종일 해금 연주에 매진하고 있다는 해금 사랑방 회원들 만나볼 텐데요.
1: 네.
3: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와, 해금이 이렇게나 매력적인 악기였어? 하고 바로 흥미가 좀 생기게 될 겁니다. 네, 일단은 올해로 해금 사랑방 가입 6년 차를 향해 간다는 김미수 씨의 이야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 말 그대로 해금을 좋아하고 해금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방처럼 오손도손 하고 싶은 음악도 하면서 친목도 다지고 그런 단체입니다. 해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두 줄이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악기예요. 그래서 심심할 때 이제 집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데 그 모든 음악 장르, 뭐 락이면 락, 민요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서글프고 구슬픈 소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나고 우스꽝스러운 소리까지 다 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어서 제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가볍다는 것,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연주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미수님이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라고 해금을 소개해 주셨는데 단 두 줄밖에 안 되는 악기에서 락부터 구슬픈 민요,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소리까지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해금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악기였는지 몰랐어요.
3: 네, 이 해금은요. 두꺼운 명주실로 이어진 단 두 개의 줄과 함께 활을 이용해 연주하는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3: 고려시대 이후에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온 아주 이 역사가 깊은 우리 고유의 악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현악기, 뭐 첼로나 바이올린을 떠올려보면 줄 위에 활을 대고 스치듯이 이제 마찰을 내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1: 네.
3: 하지만 회금의 경우에는 두 줄 사이에 활대를 끼워서 마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으키고요. 왼손 손가락으로 줄을 짚고 누르는 힘을 사용하는데 이 누르는 정도, 그러니까 압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1: 와, 신기하다.
3: 네, 이게 또 살짝 높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리가요, 정말 다양하게 감정을 담아낼 수 있어서 뭐 다양한 장단, 선율 등을 표현을 해내고요. 예로부터 궁중음악부터 판소리, 산조, 실내악 등등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이 되어 왔고
1: 네.
3: 지금은 드라마 OST에서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대중음악을 연주할 때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해금으로 동물 울음소리까지도 따라할 수 있는 정말 광범위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 네.
3: 궁금하시죠?
1: 궁금해요.
3: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짧게 담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 마지막에 들은 게 이제 고양이랑 소 울음소리인 거죠.
1: 맞아요.
0: 너무 신기한데요. 줄이 두 개뿐이면 음정을 잡기도 참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채로운 소리를 내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 정말 배우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1: 맞아요. 제가 총 세 분과 인터뷰를 나눴는데 네. 세 분 모두 이거 배우는데 어렵죠? 라고 질문하니까 부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음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0: 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건반에 따라서 일정한 소리가 나고 기타나 바이올린의 경우도 손의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소리가 있는데 네. 해금은 위치를 같게 하더라도 이 손끝의 압력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음이 나오고요. 간격을 조금만 틀리게 해도 소리가 달라져서 정말 이 약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 이거는 정말 해본 사람만 아는 느낌이라고 해요. 네. 그렇지만 또 그렇게 정말 작은 차이를 좁히고 좁혀서 다 같이 결국 같은 음을 내면서 하나의 연주곡을 잘 끝마쳤을 때 이 성취감은 이거는 뭐 정말 클 수밖에 없겠죠.
1: 그렇죠.
0: 이 해금 사랑방의 수업을 담당해 주시는 박주현 선생님의 리딩 덕분에 늘 그런 성취감을 느끼며 활을 들어올린다는 백영미 씨와 관련해 이야기 더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같은 음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지휘 내지는 리딩하는 그 역할이 꼭 필요한 거죠. 자꾸 연습을 하게 되고 옆에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손의 압력을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음을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생활문화 발표회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미니 콘서트를 해서 발표회를 했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또 축하도 해줬고 저희 퇴직 후에 첫 성대한 발표였기 때문에 그런 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첫 걸음 같은 거라서 저는 그게 가장 인상이 남았어요.
1: 영미 씨는 해금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첫 걸음을 시작하셨네요. 발표회 얘기하셨는데 발표회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0: 네, 이 해금 사랑방이 자체적으로 하는 연주회가 1년에 2번 정도 있다고 해요. 하반기 때는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미니 콘서트라고 해서 회원들끼리만의 발표회 형식으로 독주곡과 중주곡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이 정기 연주회가 나머지 한 번인데 이건 좀 크게 하시나 봐요.
1: 네.
0: 해금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의 지인분들 뭐 이제 시립국악단이나 도립국악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아쟁, 대금, 생황, 피아노 등등 더 다양하게 세션을 구성해서 중주곡 그리고 또 이제 관현악곡을 중심으로 연주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1: 네.
0: 올해는 정기 연주회를 쉬어가지만 내년에 벌써 10회째를 맞는다고 하니까 진짜 이 오래된 역사도 잘 느껴지시죠.
1: 그러게요.
0: 지나온 시간만큼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이렇게 다양한 국악기들과 함께 연주를 진행하면서 뭔가 좀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경험을 또 해보니까 더더욱 해근 연습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연습이 또 빛을 발했던 게 2년 전에 K본부에서 국악 한마당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동호회들을 불러서 하는 공연에 초청을 받았던 결과였다고 하거든요.
1: 네.
0: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정도면 거의 준 국악인 아니신가요? 이렇게 제가 여쭤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 그렇네요. 이 정도면 해금 사랑방의 이 해금에 대한 사랑 주변에서도 다들 인정을 해주실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앞서 인터뷰했던 미수 씨의 경우에는 이 따님이 초등학생 때 가야금을 시작하면서 뭔가 좀 딸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면서 해금을 시작하게 된 건데
1: 네.
0: 덕분에 따님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이 요양원의 딸과 엄마가 가야금과 해금을 들고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색다른 경험까지 해볼 수가 있었다고
1: 멋지시네요.
0: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원 혜진 씨의 경우에는 매년 가족들이 연주회 참석에 출석 도장을 찍는 것을 넘어서서 남편분이 친구들을 초청하고요.
1: 네.
0: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까지 초청을 하는 정말 그야말로 찐 국악인의 모습을 뽐내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1: 네.
0: 요즘 제2 제3의 인생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1: 그렇죠.
0: 아, 이분들은 그런 고민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혜진 씨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3: 토요일은 거의 국악인의 삶을 살고 있지요. 여기 토요일에 정기 연습이 있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을 하면서 2시간 정도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끼리 남아서 그날 했던 거 연습하고 커리큘럼을 제대로 딱 잡아서 리스트를 올려주시니까 다음 주에 배울 거 예습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각자 이 노래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악보 가져온 거 서로 맞춰보고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시간이 또 매우 즐겁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인의 삶을 살고 토요일 하루는 저의 취미 국악에 푹 빠져서 국악인의 삶을 살고 부캐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1: 오, 국악인으로서의 부캐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 정말 동호회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미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실력도 엄청나신 것 같고요. 또 해금 연주가 다른 현악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뭔가 벽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영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은 평생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활력을 느끼는데 그게 그림을 그리는 일일 수도 있고 엑셀을 배울 수도 있고 이분 사람들은 해금을 배우고 연주하고 그 노력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 두 개의 현을 켜서 음악을 만들고 같이 협동해서 아름다운 합주를 할 수 있는 모습을 꿈꾸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벽이 허물어져 있다. 제가 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1: 그렇네요.
0: 실제로 이 동호회도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뉘어져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1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다 이 중급반 수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1: 네.
0: 또 언제든지 신입 회원이 오면 초급반에서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1: 네.
0: 예전에는 막 지역별로 다들 연습을 할 정도로 정말 인원이 많았다고 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 국악에 대한 사랑이 더더욱 커져서 언젠가 다시 그런 날이 되돌아오길 바란다는 해금 사랑방의 바람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이 국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주들을 조금씩 들어보면서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정서도 꼭 챙겨보셨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미수 씨의 이야기 함께 하시죠.
4: 현대에 와서는 젊은 그 연주자분들이 국악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보면 현대 서양 악기와 대응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악은 사극에서 나오는 음악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만의 소리이고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연을 할 때 저희 공연만이 아니라 다른 국악 관현악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연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듣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국악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임금님이 지나갈 때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그런 음악만이 아니라 국악이 충분히 재밌고 신나고 그런 곡이라는 것 생각하셔서 많이들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두 줄의 해금으로 자신만의 멋진 부캐를 키워가는 분들의 이야기 해금 사랑방 덕분에 뭔가 국악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해금 사랑방의 멋진 연주에 하시게 되면 또 꼭 문자로 저희에게도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국악 앙상블 휴의 매화로다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금 동호회 해금 사랑방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5당제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홈페이지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이 곡 들으면서 민자영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0: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해가 졌지만 뜨거운 열기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서울 30도, 대구는 34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35도, 광주와 대구가 38도, 여수, 부산이 39도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역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만큼 더더욱 온열질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남은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춘천 분기점 서종에서 화도로 10km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새말 구간에서 지체됩니다. 천안호선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오늘도 지구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녹색연합 박수홍활동가님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활동가님 어느덧 7월 8초 여름휴가 극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아마 여행지에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활동가님은 올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6: 네, 저는 뭐 휴가 벌써 다녀오기도 했고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함께 삼척에 다녀왔어요. 와. 삼척 갔다 와서 스노클링 마음껏 즐기고 왔는데요. 네.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 친구와 스노클링 명소를 몇 군데 더 찾아가 볼 생각이기도 하고요. 오. 그리고 최근에 프리다이빙 초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5: 활동가님이 아니면...
6: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예, 취득을 했고요. 네. 같이 자격증을 사무실 동료들과 같이 좀 취득을 했는데요. 이번에 좀 동해안 어딘가로 진짜 바다로 프리다이빙을 좀 다녀올 예정입니다. 와. 그리고 이번 기회에 상급 자격증도 함께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다솜 활동가님이 녹색연합 안에 프리다이빙 모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활동가님도 그 모임에 함께하고 계신 거고요.
6: 네, 맞습니다. 다솜 덕분에 프리다이빙에 이번에 입문을 하게 됐고요. 네. 덕분에 더 많이 좀 접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0: 그렇군요. 요즘 날이 정말 덥잖아요. 네. 경남 양산은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섰고 부산도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또 유럽에서도 폭염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네. 이런 폭염 상황에 대해서 활동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1: 네. 그 지난 6월부터 꽤 이르게 폭염이 시작됐어요.
0: 맞아요.
1: 그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 네.
1: 특히 서유럽 전역에서 관련해서 인명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여름에 극한의 더위가 찾아왔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0: 네.
1: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도시의 일상까지 흔드는 기후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 폭염 사례를 통해서 전 세계가 처한 기후위기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모두가 폭염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견딜 수 있는 기후적응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오늘 지구편 시간에서는 유럽 폭염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현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폭염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진화 작업이 한창이고 또 이런 가운데 또다시 폭염까지 예보됐다고 하는데 이런 폭염과 산불 왜 동시에 나타나는 걸까요?
1: 네, 그 안타깝게도 폭염에 이어서 서유럽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0: 네.
1: 장기간 이어진 가뭄 때문에 땅이 메마른 상태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때문에 꺼지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남서부의 산불은 와인 명소로 유명한 보르도라는 지방 그 도심까지 위협해서 인근에서 25만 명의 주민들을 대피를 하기도 했고요.
0: 네.
1: 스페인에서도 피해가 최근 커지면서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폭염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산불 위험 역시 계속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산불의 근본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0: 네.
1: 현재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속도를 보면 더 이상 온난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구 가열화라는 표현이 되고 있을 만큼 그 양상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극단적인 폭염과 산불과 같은 복합적인 재난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0: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금 이제는 지구 가열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
1: 맞습니다.
0: 정도군요.
1: 네.
0: 그런데 활동가님 유럽에서는 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거예요?
1: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유럽의 주거 문화와 도시 인프라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유럽의 오래된 집들은 추운 겨울을 잘 견디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두꺼운 돌벽과 벽돌, 단열 중심의 구조 덕분에 겨울에는 매우 따뜻하지만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에는 오히려 열을 가두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0: 네.
1: 예, 낮 동안에는 벽과 건물이 머금은 열기가 밤이 되어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집안이 마치 거대한 찜질방처럼 변하는 것이죠.
0: 네.
1: 그동안 유럽의 여름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서늘한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낮 기온이 높아도 그늘에서는 서늘함을 느낄 수 있었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위가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0: 네.
1: 설령 폭염이 찾아와도 짧은 기간에 그쳐서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요.
0: 네.
1: 하지만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폭염 때문에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건데요. 고온현상이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대략 20에서 2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주거문화 속에서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유럽인들의 상식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에어컨을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0: 이유가 뭔가요?
1: 네,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 같은 유서 깊은 도시에서는 건물의 역사적 가치와 도시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동의와 미관심의, 환경평가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실외기가 필요 없는 이동식 에어컨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설치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오래된 건물은 벽면 타공이나 크레인 장비를 동원하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에어컨 한 대를 설치하는데 설치비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정도까지 드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에어컨을 잘 사용하지 않는 데는 또 환경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분명히 환경적인 이유도 있다고들 하는데요.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네.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예, 무조건 기피를 한다는 건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프랑스 에너지 전환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이미 프랑스 가구의 약 25% 정도는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국토가 넓고 지역별 기후 차이가 커서 남부 지역은 보급률이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서늘한 북서부 지역은 보급률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0: 네.
1: 또 사무실이나 쇼핑몰 같은 상업시설에서는 실내 온도를 26도를 기준으로 에어컨을 일반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염이 잦아지면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용 에어컨 설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일부 기후변화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많은 건물이 현재와 미래의 기후를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앞으로는 각 건물과 공간에 맞는 냉방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도 냉방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폭염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0: 유럽 폭염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에어컨 사려고 문까지 부쉈다. 또 프랑스 냉방기기 쟁탈전 이런 뉴스도 많이 보였잖아요.
1: 네. 최근에 이런 뉴스를 많이 저도 접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유럽 사람들의 일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에서는 선풍기와 이동식 에어컨이 품절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고 시민들은 지하철역이나 공공건물, 쇼핑몰 같은 냉방시설을 찾아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나라별 그 대책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0: 네.
1: 스위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에어컨이 설치된 영화관을 낮 동안 무료로 개방했고 네덜란드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야외 스포츠 행사들이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0: 이렇게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포르투갈에서는 시민들이 기후 대피소라는 것을 운영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1: 네, 그 포르투갈에서 실제로 그 시민사회의 여러 그 단체들이 정부에게 도서관과 공원, 수영장 등 폭염 대피 공간인 기후 대피소를 이런 곳에 지정을 해서
0: 네.
1: 운영하자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올해 포르투갈은 7월 15일 기준으로 벌써 6차례 폭염을 겪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폭염 횟수와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얼마나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현지 환경단체들은 그 탄소 배출을 줄인 노력과 함께 폭염이 일상이 된 만큼 폭염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 적응 정책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유럽 폭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나 델 레이의 서머타임 새드니스.

0: 라나 델 레이 서머타임 새드니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박수홍 활동가님과 함께 유럽 폭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프랑스에서 이 폭염 때문에 냉방기기 찾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냉방기기 쟁탈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1: 네.
0: 또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이렇게 심해지는 더위 속에서 에어컨에만 의지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에어컨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반대로 에어컨 없이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보는 극단적인 시각은 오히려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에어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단열을 강화하고 외부 차양막이나 셔터를 설치하고 밤에는 환기를 하는 등 이른바 수종형 냉방을 우선 적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또 실링팬이나 공기순환기를 활용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면 적은 전력으로도 체감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낮 동안 고온이 계속되거나 밤에도 열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강과 경제활동을 위해서 에어컨 같은 능동형 냉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0: 네.
1: 예,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다양한 냉방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수동형 냉방과 능동형 냉방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나라도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극한 기후도 잦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기후 위기의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건 아니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는 그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1: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폭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염 피해가 심한 지역에 살거나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0: 네.
1: 그 얼마 전 해남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가 밭 인근에서 쓰러졌다가 사망을 했는데 발견 당시 체온이 43도였다고 해요. 그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작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이렇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음식과 물을 충분히 구하지 못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폭염은 더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후위기가 모두에게 찾아오고는 있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더 크고 불평등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 네.
1: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기후 감축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후 적응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오늘은 박수홍 활동가님과 함께 폭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죠.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지구를 위한 실천. 이번에는 어떤 걸 함께 해보면 좋을까요?
1: 네, 오늘 주제와 좀 연결된 실천 거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에어컨을 사용할 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꼭 함께 트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네.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나온 찬 공기는 아래쪽에 머물고 더운 공기는 천장 쪽에 쌓이는 특성이 있는데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틀어주면 이 공기를 골고루 섞어줘서 실내 전체가 더 빨리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설정 온도를 1도에서 2도 높여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서 전기 사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햇빛이 강한 낮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걸로 직사광선을 좀 막고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이나 새벽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 냉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에너지로 건강을 지키는 똑똑한 냉방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기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아까 설명해 주셨던 수동형 냉방을 좀 실천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수동형 냉방과 능동형 냉방을 적절히 같이 잘 섞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0: 네, 오당도 홈페이지에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직접 실천하신 뒤에 어땠는지 느낀 점 오당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녹색연합 박송활동가님과 함께했고요. 2주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5: 현대오피스.
6: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7: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7: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조강기.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에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주시고요. 저는 거북이의 사계 5584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이 열린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 합계 45.06%를 얻어 정청래 후보를 0.4%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44.61%를 얻었고 송영길 후보는 10.34% 득표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충남과 충북에서 정 후보는 대전, 세종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 요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 앞에서 책임은 지지 않고 뻔뻔한 꼬리 자르기와 책임 떠넘기기에만 혈안이라며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성과는 독식, 책임은 실종 정치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주식 계좌를 보며 흐뭇하신 분들은 민주당에 투표해달라며 국장 상승을 자신들의 치적인 양 자랑했다면서 이제 와서는 당정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와 선긋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전남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입원 환자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다른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목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1일 쿠웨이트에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오늘 새벽 쿠웨이트 영공 내에서 적 드론을 탐지해 요격했다면서 이번 공습으로 여러 시설이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과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는 과정에서 쿠웨이트에 주둔하는 알살렘 미군 기지를 수차례 타격한 바 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록적인 폭염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41.4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은 오늘은 41.6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도 40도를 넘었습니다. 경기 용인과 시흥, 충북 단양, 경남 합천, 전남 광양 등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밤사이 체감 온도가 33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자동차를 타고 한적한 산길을 달리다가 생태 통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널 수 있게 길을 낸 건데요. 구름다리처럼 도로 위를 감싸는 형태가 대표적이고요. 예민한 동물을 위해 도로 밑을 지나는 터널형 통로도 있습니다. 생태 통로가 없으면 동물의 서식지가 파편처럼 갈라져서 생태계의 다양성이 훼손되죠. 또한 도로를 건너던 동물에 의해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인간들도 위험해집니다. 끊어진 서식지를 이어주는 생태 통로. 사람과 동물이 안전해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정연준의 파일럿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파일럿 OST였고요. 5659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방수영님이 3시간 동안 드럼 연습하고 나왔어요. 신나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속상하네요. 1시간 더 연습하고 나오려다가 5당제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우와, 3시간 동안이나 연습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드럼이 진짜 저도 들어보니까 정말 정직한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3시간씩 연습을 하셔도 뭔가 아쉽고 마음처럼 안 되는 부분이 남을 때가 있나 봐요, 수영님. 그래도 이렇게 연습한 시간들이 절대 헛된 게 아니니까요. 연습을 하시면서 계속 실력을 쌓아가시면 정말 멋지게 연주하실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와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이승환의 화양연화, 이 노래는 임채영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길찾기 어플까지 켜놓고도 길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맸네요. 소극장 연극을 예매해뒀는데 주택가 근처에서 계속 헤매다가 결국 5분 지각했어요. 유유. 아쉽게도 연극은 못 보고 대신 지하철에서 여유롭게 오당제 듣고 있습니다. 이승환의 화양연화 신청해요. 아, 5분 늦어가지고 연극을 결국 못 보셨군요. 채영님 얼마나 아쉬우셨을까요. 이 소극장 공연이 그렇더라고요. 처음 가는 곳이라면 진짜 그 주택가나 뭐 이런 오늘 가신 곳처럼 골목이나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입구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좀 어렵게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장 갈 때는 좀 많이 일찍 출발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주차할 곳 찾느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낯선 골목이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면 길을 헤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연 시작하기 한참 전에 도착했다가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게 연극 놓치셨지만 다음에 또 재밌는 공연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승환의 화양연화 들으시면서 좀 마음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5578님, 방학하자마자 아이가 수영장 언제 가냐고 닥달해서 어디라도 가야 할 지경입니다. 집이 제일 시원한데 레드벨벳의 바다가 들려 신청해요. 그러게요. 진짜 아이들한테는 방학이 되면은 뭔가 물놀이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나 봐요. 수영장이라든지 워터파크도 요즘 많이 가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우리 5578님 말씀처럼 집이 제일 시원하긴 한데 그 아이들이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놀다 보면은 또 너무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방학 최고의 추억이 될 수 있죠. 애들한테는. 요즘에 도심 속에서도 뭐 수영장이나 그런 시설들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지 않으셔도 가까운 곳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겁고 재밌는 또 안전한 방학 보내시고요. 레드벨벳의 바다가 들려 신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그리고 이어서 데이식스의 메이플 라떼, 나혜라님의 신청곡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바다가 들려 데이식스의 메이플 라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802님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물 수거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술 자시고 지갑 흘리지 마세요. 제가 어제까지 지갑 주워서 경찰서에 간 게 5번입니다. 잘 챙기세요 하면서 본조비의 It's My Life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아 일단 우리 기사님 진짜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음식물 수거 차량 기사님들이 새벽부터 정말 많은 골목들을 누비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잃어버린 지갑까지 여러 번 주워서 경찰서에까지 가져다 주시고 진짜 감사하네요. 요즘에 또 이렇게 지갑이나 휴대전화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말씀 우리 1802님 기사님 말씀처럼 귀가하시기 전에 주머니와 가방 한 번씩 더 확인해보시고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님 진짜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본조비의 It's My Life.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가장 더운 때긴 하지만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유는 이중 고기압으로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한낮에도 경남 양산이 40도를 넘어서겠고 부산과 여수가 39도, 서울 3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까지 폭염은 계속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선에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7km 구간, 이후로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정체고요.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논산 쪽으로 남풍세부터 차령터널까지 5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남해선에는 사고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칠원분기점 부근인데 1차로와 갓길 이용해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4부에서도 만나볼게요. 8854님은 안녕하세요. 첫 출석 체크해봅니다. 늦은 시간에 라디오 듣는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집에서 실내 자전거 타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10시까지 운동하면서 들을게요. 응원해주세요. 오, 우리 8854님 첫 출석 체크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또 늦은 시간에 라디오를 들으셨나 봐요. 실내 자전거 요즘 많이들 하시죠? 이게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너무 더운 날씨다 보니까 집 안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또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게 오래 막 타기보다는 페이스 계속 유지하시면서 꾸준히 하는 게 운동 효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즐겁게 하시고요. 또 라디오와 함께 저희 오당제는 10시까지 계속되니까요. 운동 10시까지 또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출석 체크도 남겨주시고요. 5078님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여름휴가로 여수에 갑니다. 가서 아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야무지게 놀다 오려고요. 오,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제 떠나시는 여름휴가, 또 설렘이 그 문자 안에서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첫 휴가라고 하니까 뭔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또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여수에 또 맛있는 음식들 많잖아요.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바다 풍경도 이렇게 아름답게 즐기고 오시고 좋은 시간 많이 남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 오시고요. 윤종신의 오마이 베이비 2559님의 신청곡 들을 거고요.

윤종신의 오마이 베이비, 자두의 김밥 듣고 왔습니다. 김지훈님, 토요일 밤 선곡들 덕분에 한 주가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신청곡 남깁니다. 내일도 오당재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지훈님. 그쵸, 이 주말 밤, 토요일 밤은 뭔가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만큼 좋은 음악 들으면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위로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바쁘게 달려온 만큼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좋은 노래 한 곡과 함께 마음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좀 쉼이 되는 것 같죠. 우리 지훈님 또 신청해주신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함께 들으면 또 그런 기분 느껴질 것 같은데 이 노래 들으면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토요일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우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신은희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먼저 듣고 이어서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전해드릴게요.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4062님의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더워서 TV도 불도 다 끄고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라디오만 듣고 있습니다. TV로 뉴스를 보지 않아도 라디오에서 다 알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와 지식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네요. 모두들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오, 4062님도 역시 이렇게 TV도 불도 다 끄시고 아침 6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라디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군요. 라디오는 귀로 듣는 매체이기 때문에 다른 일 하면서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오당제가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여러분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다양한 정보도 전해드리니까 더 매력적인 방송이 아닌가 제 입으로 좀 자랑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4062님 계속해 그래서 오당제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박학기의 비타민 106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형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이 열린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 합계 45.06%를 얻어 정청래 후보를 0.4%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44.61%를 얻었고 송영길 후보는 10.34% 득표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충남과 충북에서, 정 후보는 대전, 세종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다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이 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지역 당원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의 무원칙과 불공정함에 대해 여러 의원들을 대신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시간으로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입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는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3위 유혜란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유혜란은 영국 잉글랜드 랭커셔주 리덤 세인트 앤드에서 열린 AIG 여자 오픈 2라운드에서 더블 보기와 보기를 한 차례씩 범했지만 버디 5개를 아까 2타를 줄였습니다. 중간 합계 7언더파를 기록한 유혜란은 일본의 쿠아키 시호의 한타 앞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내일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26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35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낮 시간대 외출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29.1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7: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0: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MBC.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곳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랫동안 유럽은 세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전후에는 미국과 함께 국제경제를 이끌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경제 강국들이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 큰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IMF 같은 국제기구의 투표권만 봐도 여전히 과거의 선진국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세력과의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힘의 균형이 달라진 세계,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역시나 박종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일주일에 한 번 손경제 두 진행자가 만납니다. 이진우가 묻고 박정우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우 시간. 오늘도 제가 질문 드리러 나왔습니다. 박정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4: 예, 요즘 우리가 너무 복잡다기한 일들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우주니 AI니 피지컬 AI니 이런 거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 변화와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느 그릇에 담을 거냐, 공장은 어느 지역에 짓고, 그리고 이건 누굴 위한 일이며, 그리고 그렇게 남긴 성과 이 뭐 뭐랄까요 보너스라든가 성과급은 어떻게 나눌 거냐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3: 예.
4: 또 국제사회적으로는 자꾸 뭐 뭐랄까요 안보 불안이 점점 커지고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흐름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지 오늘은 현안 하나를 좀 우리가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버드뷰라고 하죠. 새해 관점에서 좀 위에서 한번은 볼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한

0: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는 눈길 끄는 사건들의 갖고 있는
0: 맥락.
1: 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서로 네.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그걸 관통하고 꿰뚫고 있는 어떤 흐름.
0: 그렇죠.
1: 박정호 교수님 눈에만 보이는.
0: 아, 그렇게까지요? 근데 가끔 학자들이 너무 뻔한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현안 이슈를 빠르게 따라가는 건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뒤에 히스토리가 쌓여야 그러니까 백데이터가 쌓여야 그걸 바탕으로 아 그거는 그거인 것 같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금 제가 열거드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근 코로나19 이후 몇 년 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좀 약간 이론적인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네. 뭔가 개념 틀로 한번 바라봐야 그래 우리가 어느 숲속에 있는데 어떻게 가겠네.
1: 알겠어요.
0: 이걸 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자, 다양한 사례들에서 뽑아 올리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키워드,
0: 네.
1: 뭐 통찰 이런 네. 걸 텐데,
0: 예.
1: 뭐 그러면 일단 어떤 사례들이 눈에 띄셨고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뭐 이렇게 여쭤보면
0: 맞습니다.
1: 이야기가 잘 들리겠네요.
0: 예. 예, 지금 국제적인 사례들 그리고 국내적인 사례들 이 두 가지를 전부 하나의 키워드로 묶으면 다 분배 문제입니다.
1: 분배.
0: 예,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걸 하나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은데요.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 GDP에서 G7 국가의 비중이 과거에는 G7 국가가 전 세계 GDP에서 60%를 차지했는데
1: 예.
0: 요즘은 40%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1: 그 말은 분배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0: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것 때문에 분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그러면 G7이라는 이 7개의 기라섬 같은 국가들이
1: 예.
0: 예전에는 너무 절대적인 역량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국제사회의 룰을 세팅할 때 그들이 정한다고 하니까 누구도 토를 못 따랐어요.
1: 예.
0: 그런데 이 G7 국가의 비중이 40%까지 떨어지니까 이제는 저기요. 저도 이제 예전에 중국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러시아가 아닙니다.
1: 저 브라질인데 저 왜 빼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0: 그렇죠.
1: 아.
0: 새로운 분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 아하.
0: 왜 나를 계속 무시하는데 나 이제 그런 예전에 내가 아니야.
1: 또 반대로 G7 회의가 경로당 회의가 되고 있다.
0: 그리고 점점 앞으로 그 G7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이 예년만 못할 것 같다라는 걸 모두가 전망하고 있고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 왜 국제 룰을 네가 계속 세팅하는데 넌 이제 나보다 어깨를 힘을 못 주는 놈인데
1: 아하.
0: 이런 거예요. 새로운 분배 문제인 거예요.
1: 힘의 분배 문제도 있고
0: 그렇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징 스타들이 자신의 세력권을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도 인정받고 싶고 하지만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들 국가들은 어허 이거 아니야 하면서 누르니까
1: 어허.
0: 이 과정에서 분배 문제가 생겼고 영향력에 대한 어떤 갈등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사회 갈등이 다 이렇게 불거진 거예요.
1: 아, 그런 맥락이에요.
0: 예. 이게 이제 하나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자,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라이징 스타들이 급부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전은 여러 가지 어떤 맥락에서 이게 결정되고 이렇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세계화예요. 편하게 사다 쓸 수 있고 야 편하게 저기서 만들어다가 우리가 받았으면 돼. 이러다 보니까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화가 결국 많은 국가의 국내적인 문제는 뭘 야기했냐면 중산층을 붕괴시켰어요.
1: 선진국 중산층들은 붕괴됐죠.
0: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 제조업 네. 중심도.
0: 그래서 이 세계화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사람들은 기업인들, 경영자들, 주주들, 파트너들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봤어요.
1: 그리고 매우 저렴한 물가 때문에 아주 극서민층들도 혜택을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0: 그렇죠. 절대 빈곤도 사라진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도 세계가 가져다준 최고의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이제 아프리카마저도 절대 빈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산층이 붕괴돼버린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이 중산층이 붕괴됐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갈등이 유발되는 걸 막

0: 막아주거나 갈등에서의 버퍼 역할을 해줘요.
1: 예.
0: 모든 국가가 지금 양극단으로 갔단 말이에요. 의사결정에. 근데 그 예전에는 왜 안 그랬었지? 그리고 예전에는 야당 여당이라고 불리우는 뭐 다수당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만나서 자주 식사도 하고 타협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질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산층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이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자신이 예전엔 영세민이었어요. 그런데 중산층까지 올라온 거야.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 아유 저도 몇 해 전까지 영세민이었는데 그 사람들 좀 배려 좀 해줍시다. 이거 뭐 우린 뭐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중산층들은 조만간이면 자기가 중상층으로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충분히 있거든요.
1: 그러니 그쪽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배려를 하는군요.
0: 그렇죠. 그러니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상이나 상류층을 기반으로 한 어떤 헤게모니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쪽도 저런 나쁜 놈들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저럴 수 있어. 뭐 나도 사실 언젠가 저렇게 될 텐데 뭐 하니까 이 중산층이 두터우면 양극단의 목소리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1: 예.
0: 이 중산층이 워낙 두껍고 적지 않은 숫자다 보니 이 중산층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고 중산층도 한쪽 그 극단으로 가는 거 그럼 나 너 안 뽑아 이렇게 되니 갈등이 좀 무마된 거예요.
1: 본의 아니게 사회의 중심을 잡게 됐군요.
0: 그렇죠.
1: 중산층이. 예.
0: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면 중산층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숫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실제 얼마가 중산층입니까? 재산이 얼마여야 돼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의식이 저는 중산층이죠.
1: 상대적 뭐 만족감, 안정감
0: 그렇죠.
1: 그런 걸 네. 느끼는 계층이.
0: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정치적 의사결정에선. 그래서 이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국제 간의 갈등이 또 하나 또 촉발되는 게 중진국 이하의 중산층이 줄어드니까 이 중진국 이하의 중산층도 우리랑 똑같은 맥락에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 어쩔 수 없다. 그럼 나는 이 나라를 떠나서 조금 큰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 계속 생계를 꾸려 가봐야지. 아니면 다시 한번 중상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봐야지 하면서 이민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1: 예.
0: 또 이민자를 쉽게 받아줄 수 있는 이 세계화 추세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진국에서도 중산층이 불안불안해 하고 있는데
1: 예.
0: 이민자가 들어와서 내 일자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이니 이게 또다시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걸 계속 유발하는 또 이제 국제사회 갈등과 국내적인 갈등이 다시 또 맞물리는 이런 일들이 같이 생겨버린 거예요.
1: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이민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그보다 조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나름 프론티어들이라는 말이군요.
0: 그럼요. 실제 안산 또 시와 이 공단에 가보면요. 그 동아시아 남아시아 이런 데서
1: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싶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중산층이지만 더 잘 살고 싶은
0: 그렇죠.
1: 분들.
0: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엔지니어들도 계시고 하는데 거기서 허드렛 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1: 저도 그런 분들 이력을 보니까 여기서 예. 이런 일 하실 분
0: 그럼요.
1: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도
0: 예.
1: 어쩔 수 없대요. 한국어 시험을 거의 뭐 상위 1%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려면 진짜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답니다.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1: 네. 네.
0: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긴 거냐 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안보 딜레마가 생겼어요.
1: 예.
0: 이제부터는 딜레마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분배 문제에 대한 이슈가 생겼고
1: 예.
0: 그 분배 문제가 가져온 문제가 딜레마로 빠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되는데
1: 분배 문제라면 분배를 하면 되는데
0: 네.
1: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이에요?
0: 그것도 있고요.
1: 예.
0: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1: 어허.
0: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이건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딜레마도 있어요. 좀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예.
0: 일단 과학기술이 극단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옛날에는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던 대상들에 대해서도 분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 우주예요.
1: 우주.
0: 예. 예전에는 우주에 위성 하나 올리는 게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1: 예.
0: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두 나라씩 우주 발사체 그 비싼 거를 재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저

0: 지구 궤도라는 제한된 공간을
1: 이제 날집 안방처럼 다들 쓸 수 있게 됐네요.
0: 그렇게 되면서 1년에 전 세계가 궤도권에 올린 위성들 중에 특정 국가가 미국이죠 뭐.
1: 예.
0: 그 미국이 올린 위성의 비중이 95%가 넘는 수준까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도 어느 공간이 있는 것인데
1: 예.
0: 그 공간을 이런 추세로 미국이 다 점유해버리면
1: 아하.
0: 우리 한국도 거기다 위성 올려야 되고
1: 음흠.
0: 안보 위성이든 통신 위성이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저렇게 다 써도 되는 거야?
1: 음흠.
0: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1: 있겠죠 당연히. 예.
0: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라이징 스타들. 아니 그 잠시만요. 저도 이제 위성 올릴 수 있습니다. 저 중국도 올릴 수 있어요. 저 러시아도 올릴 수 있어요. 인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1: 예.
0: 하는 국가들도 그거 그렇게 계속 올리는 거 우리 국제사회에서 좀 뭔가 룰 세팅해서 못 올리게 해봅시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우주 공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분배할 건지에 대한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공유 자원의 딜레마인 거죠. 그리고 공해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발달하고 개발하고 더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희토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이 부족해졌거든요. 근데 각국 자원들이 이게 이제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알다 보니까 누가 와도 잘 안 내주는 거예요.
1: 음흠.
0: 그러니 이제 남은 건 공해상이거든요.
1: 예.
0: 그럼 공해상에 있는 바다 밑을 사사시 그냥 빡빡 긁어다가 거기에 있는 희토류를 잔뜩 개발해보자. 그럼 이 공해상에 있는 그 공유자원은 지구환경 지켜야 되는 중요한 대명분도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공해상의 자원은 그럼 이렇게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다 가져가도 되는 거야? 그래도 저 공해상은 우리 그 영해에서 가까운 거니까
1: 예.
0: 저기가 피폐해지면 이들 국가들이 피해 더 많이 볼 텐데 갑자기 미국은 여기 오지도 않았던 나라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해상에 있는 밑을 바닥을 싹 긁어서 뭐 개발한다? 놔둬도 되나?
1: 그렇죠.
0: 이런 공유 자원의 딜레마가 일단 과학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1: 너도나도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 보니.
0: 네. 그리고 누구가 너무 많이 또 치고 나가다 보니 그걸 아직 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잠시만요. 생각 좀 해봐요. 이런 목소리가 나는.
1: 그렇겠네요. 예전에는 없던 목소리들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다음에 이 과학기술 때문에 또 한 가지 생긴 게 표준 경쟁의 딜레마예요. 이 표준 경쟁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제 전기차 생각하시면 쉬워요. 전기차라는 새로운 이제 큰 산업이 하나 생겼는데 아주 유치찬란한 비유를 드리자면 그 플러그 콘센트 모양은 누가 정하는 거야? 우리 지금도 전 세계 플러그 모양이 다 달라서 해외 나가면 여행이라도 가려면 그 멀티탭 이상한 거 사야
1: 네.
0: 되잖아요.
1: 네.
0: 큰 거.
1: 예.
0: 그래서 이게 모든 나라가 다 됩니다.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그럼 전기차의 그 플러그는 도대체 누구 표준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언제까지 그 G7 국가 주도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정할 건데 미국은 전기차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1: 예.
0: 우리 중국이 정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헤게모니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아, 그건 안 되지. 너희들이 그렇게 정했다가 나중에 그 안에 어떤 산업적인 트랙을 숨겨놓고 뭐 뭔가 이상한 걸 해서 우리가 그걸 하려니까 알고 봤더니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1: 들죠. 한국산 부품 뭐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0: 맞아요.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게 그럼 AI와 관련된 각 각종 표준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결제 표준은.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했던 스테이블 코인.
1: 예.
0: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결제 표준이 돼도 되는 거냐. 우린 용납 못한다. 그다음에 피지컬 AI.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AI 가져가는 데이터는 지금 피지컬 AI들 선진국이 다 만들어서 공급해 주니까 그 데이터는 선진국 다 가져가도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 중진국은 이제 선진국 될 수 있는 경로가 끊기는 거 아니냐. 이런 표준에 대한 산업 표준에 대한 그 딜레마가 지금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국제사회에는 아까 국제사회의 분배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보 딜레마가 생겼어요.
1: 그 무슨 말이에요?
0: 안보 딜레마는 무슨 소리냐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격적 안보 딜레마와 방어적 안보 딜레마예요. 이 공격적 안보 딜레마는 원래 패권 국가나 원래 국제사회 리딩 국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쟤는 그냥 동네 똘만이었는데 굉장히 덩치가 커진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겁이 나잖아요. 저러다가 저놈이 나한테 덤비는 거 아니야? 해서 스스로 먼저 공격을 하거나 먼저 위협적인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1: 그게 최선의 방어일 수 있으니.
0: 그렇죠. 예. 공격도 안 하고 얘는 그냥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체격이 커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동네 형들이 와서 시비 걸고 못 살게 굴고 너 앞으로 이쪽 길로 다니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격적 안보 딜레마예요. 그런데 방어적 안보 딜레마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고등학생이 된 덩치 큰 친구가 동네에서 옛날에 어깨깨나 그 행사했던 이 형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엔 아이고 학교 가냐? 일로 와. 형이 용돈 줄게 했던 형들인데 원조 준 거지 어떻게 보면. 예. 야, 너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겠니? 이 돈도 보태 했던데 이젠 눈빛이 야, 너 요즘 이상하네?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막 눈빛이 이상해진 거예요.
1: 형의 자격지심도 네. 섞여서.
0: 그랬더니 이제 방어적 기제가 생기는 거죠. 안 되겠다. 저 형들이 조만간 날 괴롭힐 수도 있겠다. 내가 가방에 쌍절곤을 가지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막 무기 개발을 하고.
1: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국가별로는 그 고등학생이 될,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그 고등학생 역할을 요즘 맡고 있어요?
0: 대표적으로 중국을 꼽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저기 인도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중국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야, 우리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자체적인 전투기라도 우리가 육성하는 프로젝트 국비로 해보자. 연쇄적인 거예요.
1: 아, 그 동네에서는 그런 친구. 크게 보면 또 어떤 그렇죠. 친구가 다 고등학생 역할을 하면서
0: 전부 연쇄적인 거예요.
1: 프랙탈이군요.
0: 예. 네. 그리고 중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중국 신경 쓰고 러시아 신경 쓰고 새로운 어깨들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중동의 우리 우방 국가들 신경이나 쓰겠어? 야,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안보를 챙겨야겠다. 먼저 이란부터 타격해. 이렇게 하고. 또 사우디도 미국만 쳐다보면 안 되겠다. 우리도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척하면서 우리 뭐 미국한테 무기를 더 좋은 걸 사올 수 있는 쿼터를 받던지 다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모두 그래서 공격적 안보 딜레마, 방어적 안보 딜레마가 다 국가마다 혼재도 되어 있고 그게 연쇄적으로 더 작은 나라와 그 더 작은 나라들 사이에서의 딜레마가 또 생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1: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 질서를 중심을 잡던 그 큰 파워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0: 그렇죠.
1: 아, 미국이 G7이 예전만 또 못하다 보니
0: 예.
1: 이제 그 힘이 약해지니까 여기저기서 툭툭 불거져 나오는 새로운 질서들에 네. 각자가 알아서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0: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의미에선 새로운 분배 문제잖아요. 우리가 새로 커졌는데 왜 우리 권한은 안 줍니까? 왜 항상 너희들끼리만 결정합니까? 사실 푸틴이 우리는 한 번도 푸틴의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번역해서 한국 뉴스에서 틀어준 적이 없어요.
1: 그러네. 트럼프 연설은 계속
0: 틀어주잖아요.
1: 자주 듣고 소셜미디어에 있는 것도 실시간으로 보고 그러는데.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푸틴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국제사회의 예. 한 일원으로서 메시지를 던지는가.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푸틴 연설을 요즘 번역이 워낙 통번역이 자동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걸 러시아 말로 된 걸 일부러 푸틴의 예를 들어서 G20 행사에서의 기조연설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CNN하고 만났을 때 풀 전체 영상 이걸 다 한번 들어봤어요.
1: 예.
0: 계속 분배 문제만 얘기해요.
1: 어떤
0: 아까 말씀드렸던
1: 국제적 파워의 분배?
0: 그렇죠. 이제 러시아의 위상도 전 세계 GDP에서 어디까지 올라갔고 중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런데
1: 네.
0: 왜 우리들의 권한을 용인해 주지 않느냐.
1: 아,
0: 네.
1: 그러니까 서방세계 입장에서는 야, 러시아 갑자기 왜 저래 쟤라고 하는
0: 그렇죠.
1: 느낌이 들긴 들겠네요. 또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0: 근데 그거는 마치 옛날에 잘 나갔던 형들이 대리 때 직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이제 임원다기 직전까지 승진했는데
1: 아.
0: 그러니 그 친구는 또 옛날 형님들에게 불만이 있는 거죠.
1: 그렇지.
0: 나도 이제 우리 회사에서 어깨깨나 하는데 발언권 좀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날 보면 옛날 아유 내가 얘 쟤 뽑았거든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 버리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1: 박정희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감정 느낀다는 건 아니죠?
0: 아유, 이러십니까? 전 아직 예. 배울 게 많습니다.
1: 아, 아닙니다. 예. 요 얘기 이어서 2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뵐게요.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네, 손에 잡히는 경제 두 진행자가 전해드리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 전 세계에서 그동안 못 보던 현상들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굳이 요약하자면 분배의 문제다. 뭐 꼭 돈의 분배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어찌 보면 파워의 문제. 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G7의 위상이 많이 줄어드는 가운데서 생기는 다양한 마찰들을 우리는 요즘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지는 이런 갈등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뭔가 이제 이게 어떻게 수습될까 내지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를 우리는 또 알아야 구경하는 우리 입장이지만 또 대비도 할 거고 네. 그럴 테니까요.
3: 예, 네.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분배 문제들이 결국 다양한 유형의 딜레마를 양상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엔 그 딜레마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그게 해결책과도 맞물리는데 뭔가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를 우리가 유사히 이래. 오늘은 현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버드뷰, 새의 눈으로 좀 통시적으로 보자 이거죠. 네. 유사일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보면 크게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1: 해결책의 유형들이
3: 네, 예. 절대 왕정 시절 왕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따르는 거예요. 네. 왕의 결정이니까.
1: 네.
3: 그런데 아까 딜레마도 예전에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따랐어요. 대표적인 딜레마 중에 제가 뭐 표준 경쟁의 딜레마, 우주와 같은 공유 자원의 딜레마, 뭐 이런 딜레마들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공해상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이건 외부성 딜레마 이런 딜레마들인데 옛날에는 이 딜레마를 절대 왕정처럼 해결했던 게 어차피 우주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이거잖아요.
1: 미국이 절수 정하고 따라와 하면 따라간다 이거죠.
3: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뭐 할 줄도 모르고 미국이 그렇게 하자는데 뭐 일종의 절대 왕정 같은 의사결정 프로세스로 해결을 한 거예요.
1: 네.
3: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던 우리들이 고등학생 대딩이 된 거예요. 미국이 또 우리는 우주 발사체 개발했으니까 쭉쭉 간다 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저희하고 얘기 좀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나는 계속 올리고 싶고 쟤는 뭐 배려해달라고 하고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1: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3: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기분도 상해지는 거고 딜레마도 생겨버리는 거죠. 나는 더 많이 쓰고 싶은데
1: 네.
3: 쟤네도 배려 안 했다가는 이제 또 골치 아플 것 같고
1: 예.
3: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 왕정 스타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해졌죠. 중국이 가만히 있을 거고 예.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거겠습니까?
1: 예.
3: 그러니까 이제 요즘 보이는 행태들은 중국 미국은 친중 성향의 국가들,
1: 예.
3: 미국은 친미 성향의 국가들을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많이 써야 돼. 너 요즘 어려움 있더라. 내가 이거 좀 해결해 줄게. 좀 도와줄게. 자, 그럼 이거는 뭐 넌 용인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가는.
1: 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군요.
3: 그런 거죠, 일종의.
1: 예. 네.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이 뭐냐 하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예. 네. 말 그대로 시장 원리에 맡기자. 누가 더 많이 이용할지, 사갈지, 더 많이 쟁여놓을지, 뭐 그거는 그냥 시장 메커니즘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화되고 자동적으로 또 룰이 세팅된다. 우리 뭐 흔히 말해서 도대기 시장 같은 곳이다 이렇게 하지만
1: 네.
3: 그 시장도 결국은 룰이 세팅되잖아요.
1: 네. 뭐 가장 자연스러운 해결책이기도 하죠.
3: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맡기자라는 의견들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과 같이 지금 이렇게 분배 문제가 초기에 첨예하게 갈등으로 불거졌을 때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서 룰이 세팅될 때까지 그걸 기다리기 전에 큰 사단이나 문제가 생길 때가 많죠.
1: 그렇지.
3: 그래서 벌써 그 문제가 러우 전쟁도 생겼고 이란 사태도 생겼고 뭐 이런 많은 이슈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거해서 이걸 하려니까 이렇게 또 꽤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간에 해결책이 제시되는 형태는 아닌 거죠.
1: 예.
3: 그다음 원래 또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관습적인 게 있어요. 우린 늘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관습적인 것도 지금은 작동이 잘 안 하는 게 관습에 있어서 아 이런 건 늘 우리 큰형님이 결정해 줬잖아. 그런 게 관습일 수도 있고 이거는 늘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했잖아요. 이번에는 가격이 이렇게 됐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됐네요.
1: 예.
3: 이렇게 하는 것도 관습 중에 하나인데
1: 네네.
3: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 그것도 당연히 도전받겠군요.
3: 그렇죠. 그리고 관습적인 것들 중에는 진짜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결정해요. 저쪽 동네는 이렇게 결정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갔을 때 해외 현지에서 제일 처음에 부닥치는 그 갈등 요인이 커미션이에요.
1: 역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뇌물인데 담당자한테 주는 뇌물인데
3: 우린 뇌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문명권에서나 어느 국가에서는
1: 당연히 주고받아야 되는 예의 같은 거지.
3: 아, 이건 저희가 당연히 가격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이제 비즈니스 하려는데 이걸 안 주신다고요? 당황해하는 데도 있어요.
1: 그렇지. 네. 문화의 차이니까.
3: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1: 예.
3: 그러니 이건 뭐 나랑 이제 좋은 관계 구축 안 하겠다는 거네. 우리가 보면 관계 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있고 정말 그렇지 않은 맥락에서 저맥락 국가, 고맥락 국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1: 예.
3: 이제 저맥락 국가는 맥락의 행간을 읽을 필요 없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고맥락 국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아 드디어 커미션을 드리면 아 오케이 사인이 나오는 단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로 나왔구나. 예, 예.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얘가 있거든요.
1: 그럼 우리는 다 경험하니까 다 알죠.
3: 우리는 다 알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으니까.
1: 30년 전만 해도 교통경찰한테 적발되면 네. 면허증만 주면 예의 없는 예의 없는
3: 그렇죠. 면허증 뒤에 만 원짜리 살짝 구겨가지고 살짝 네. 아 식사라도 하세요. 너무 고생 많으세요. 했던 적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좀 조심하세요. 하면서 가고
1: 아름다운 시절.
3: 그게 아름다운 시절이라 우리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아 좋은 분 만나서 내가 범칙금 안 냈어.
1: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 국고 횡령인 건데.
3: 그렇죠. 우리에겐 진짜 횡령이고 비리고 이렇게 됐지만 네. 아직도 그 관행이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1: 지금은 이제 사회가 어떻게 뭔가를 결정하냐는 룰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쭉 말씀 주시고 있는 거죠. 그냥 왕이 결정할 수도 있고
3: 네.
1: 뭐 관습이 결정할 수도 있고
3: 네.
1: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3: 시장이 결정할
1: 시장이
3: 수도
1: 결정할
3: 있고.
1: 수도 있고.
3: 근데 지금 제가 열거드린 몇 가지 이런 딜레마 분배 문제를 해결했던 메커니즘 중에
1: 네.
3: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없죠. 아직까지는. 아까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 분배 문제를 유사하게 풀었던 게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중에 절대왕정 방식, 관습, 시장 요거 말씀 시장 메커니즘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1: 예.
3: 나머지 두 개 중에 뭐가 있냐면
1: 예.
3: 위임이 있어요.
1: 위임.
3: 넘겨주는 거예요.
1: 네가 결정해 우리는 따를게?
3: 그렇죠. 그런데 요즘
1: 예.
3: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태가 이 다섯 가지 중에 위임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목격되고 있어요.
1: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3: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서도 영국에서 우리 EU 탈퇴할까요 말까요? 예전 같으면 우리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에는
1: 그렇죠. 왕이 정하거나
3: 그렇죠. 대통령이 임자 생각들 어때? 하고 자 내가 내일까지 결정해 줄게. 이랬잖아요.
1: 네.
3: 그런데 이제는 투표로 하시죠.
1: 아, 국민 투표로?
3: 위임이에요.
1: 아, 왕도 잘 모르겠어요.
3: 지금 중요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왜 위임이라는 문제 해결 방식을 조금 더 많이 끄집어다가 쓰기 시작했느냐. 다른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방식의 수용 가능성이

0: 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지가 모르겠어서예요. 이거를 또 학문적인 개념으로 무지의 베일이라고 불러요. 네, 설명 좀 드릴게요.
1: 베일에 쌓여 있다 할 때 그 베일.
0: 그렇죠.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AI, 전기차, 피지컬 AI 이런 거 산업 표준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맞물려서 전개될 우주 공간에 대한 공유 자원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공해상의 희토류 자원 쓰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우리 국가에 이득이 되는 거지? 이거 고민까지 해야겠죠? 그잖아요. 그거 고민 안 하고 그냥 인류만을 위해서 기여하자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 국가에는 어떻게 되지까지 맞물려서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국가에겐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 국가 안에서 누가 이득이 되는 거야? 노동자인 나야? 아니면 경영자인 쟤야? 아니면 우리 동네야? 옆에 동네야? 야, 이 일의 사안이
1: 그렇죠. 들여다보면 또 고민이 시작되죠.
0: 고민이 연달아 생기고 이 고민들은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리고 변수도 너무 뭐라고 해야 고차방정식인 이런 일들 그리고 나도 전문 지식이 나는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적인 전문 지식도 충분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 경제, 세법, 국제조약, 뭐 국제정세 와, 내가 모르는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국제 정세 전문가는 또 엔지니어들 모르는 거고. 그러니 누구 하나도 제가 손들고 제가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종합한 결과라고 하는 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0: 어려워요.
1: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를 토론에 맡기면 그냥 참가자들 내지는 결정권 있는 에브리바디가 다 와서 정하자는 건데 그 에브리바디님들도 모르기는 매한 가지거나 더 모르실 거 아닙니까?
0: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선택되는 이유들 중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요. 민주적인 방법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주요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검증돼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굉장히 신뢰도 높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예요.
1: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라는 거죠. 또 뒤집어 말하면.
0: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예. 어떨 때는 나도 사원이지만 내 일이 바빠서 아유 이거 자꾸 팀장님 저 왜 괴롭히세요. 이거 팀장님 결정해 주세요. 제가 다 따를게요. 아유 자꾸 바빠 죽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팀장한테 위임시켜요.
1: 네네.
0: 왜냐하면 이럴 때는 아유, 내 팀장님 아는데 어떻게 결정할지 대충 알아. 그리고 이거는 결정이 어떻게 되든 나에게 결정적인 데미지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팀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오늘 고기를 먹든 회를 먹으러 가든 팀장님 그냥 따를게요.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위임도 우리가 자주 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예요. 네가 알아서 정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임 받은 사람도 알았다. 그럼 내가 진짜 한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하고 그냥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 지금도 위임이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위임이 나쁜 게 아니에요.
1: 뭐 선거가 다 위임 받은 사람 정하는 과정이니까.
0: 그런데 이게 전권을 위임한 거죠. 그런데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존해서 결정하는 위임이 있잖아요. 이건 누군가에게 위임한 게 아니라 그 결정 프로세스에 위임해서 결정을 따르겠다는 위임인 거잖아요.
1: 예, 예.
0: 이해하셨죠?
1: 예,
0: 무슨 소리인지.
1: 무슨 위원회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0: 그런 거죠.
1: 예.
0: 그런데 이 위원회는 업무의 편의상 아까 팀장님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 하는 그 위임이 아닌 맥락이 요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리티컬하고 결정적이고
1: 네.
0: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위임하는 이유는
1: 결정권자가 잘 몰라서
0: 더 나쁘게 갈 때는 어떤 나라들의 사례도 있냐면 결정권자가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1: 아 결정할 시기는 왔는데
0: 예.
1: 결정했다가는 난 결과를 잘 모르겠고 파장은 클 것 같고
0: 모르겠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아는데 그게 아까 그 딜레마를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해안이 아닌 거예요.
1: 아, A를 선택하면 이게 부작용, 그렇죠. B를 선택하면 이게 부작용.
0: 그렇죠.
1: 어떤 결정이 나도 한쪽에서는 욕을 먹는 거라면.
0: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민주적으로 결정합시다. 토론도 잔뜩 하고 투표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딱 까봤는데 어떻게 결정됐어요? 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민주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하고

0: 가면
1: 부작용 생겨도 내 탓이 아니라
0: 내 그 어깨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부담, 내 머리 위에 썼던 그 왕관을 썼었을 때 그 왕관을 쓴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무게감, 이게 던져지고 버려지는 그게 많잖아요.
1: 아.
0: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방 국가들 중에는 이런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적 의사결정은 굉장히 주요하고 중요하고 신뢰 가능한 검증된 방법론이에요. 절대 경과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여러 사안마다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무기를 가지고 그때그때 주요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쓰는 거예요. 회사와 회사는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사인 간의 계약이라는 아까 다섯 가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이 계약이에요. 너랑 나 이렇게 계약했어.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에 의거해서 회사들은 대부분 운영이 되거든요. 주총도 내가 투자하면서 그 원래 주주로서의 그 회사 정관과 주주로서 국가에서 보유하는 그 명시되어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서로 지분 가지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동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방식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거버넌스 차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회사 조직 내에서도 그냥 우리 투표합시다. 민주적으로 얘기 좀 해봅시다. 이가 밑에서도 목소리가 나오지만 때로는 위에서 결정해서 알려줘. 이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자기 권한을 내려놨을까 했을 때 이게 무지의 베일, 너무 복잡다기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1: 아.
0: 예전에는 뭐 이런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명분을 얻으려는 목적이 많았어요.
1: 예. 아, 거쳤다? 예. 의사, 사실은 내가 다 정해놓고.
0: 내가 했는데, 예. 다 명분을 거치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1: 요즘엔 좀 다르군요. 아예 그냥.
0: 모르겠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 내지는 어떻게 결정돼도 나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0: 예전에는 테크노그라트라고 불리우는 전문가 집단들하고 수기 과정을 거치면,
1: 예.
0: 아, 이게 그래도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네요. 근데 이거 국민들이 이거 다 모를 것 같은데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절차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절차적 정당성 하면서.
1: 그게 공청회였는데.
0: 네. 그래서 공청회 몇 번 하고 또 여기 계신 오늘 나와주신 분들이 공청회 때 발표도 해주시면서 좀 설득 좀 해주십시오. 다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이런 건 당연히 챙기시기 어렵죠. 우리가 알려드려서 동의받고 갑시다. 알고 결정하는 대토론회 공청회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테크노그라트들도 이 복잡다기한 변수들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윗사람이 옆에 어떤 테크노그라트가 많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나라들도 있지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더니 난 진짜 모르겠어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런데 모르겠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그런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으니까.
1: 그래요. 저도 듣는 과정에서도 저도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아 이거 책임 회피라면 이게 나쁜 거구나 싶기도 하고 또 그래도 들어봐야지 싶기도 하고 아니 자꾸 들어봐서 결정할 거면 왜 리더가 있어? 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0: 예. 그래서 정말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너무 결정적으로 큰 제도가 바뀔 때는 어느 학자도 감히 예상을 다 못해요. 어느 학자가 아니라 연구소 전체에 과제를 준다 해도 답을 함부로 못 내요. 그러니 그런 거는 어떤 의미에선 국민 투표를 결정합시다가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1: 저 원전 토론 하셨던 분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 국민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0: 당연하죠.
1: 그래서 그 토론하기 전에 국민들 대상으로
0: 강의 많이 했죠.
1: 원전 교육을 일단 시켰대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결정하도록 이게 이제 그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 과정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도 정해져 있고 정할 수도 있고 그죠? 왜곡돼서 들어올 수도
0: 그렇죠.
1: 있으니까 환경주의자가 원전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이른바 원전 마피아가 원전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래서 민주적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분배 문제가 너무 큰 이슈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알면 답을 바꿀 게 아니라 난 무조건 이렇게 돼야만 해.
1: 나의 요구고 나의 바람이고 나의 투쟁이니까.
0: 예. 뭐 아니면 내 상황은 이미 난 이걸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도 있겠죠.
1: 꽤 많겠죠.
0: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국민 대토론회에서 결정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걸로 가면 그거 뭔가 아주 이런 말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일 정확한 단어라서 이거 뭔가 야로가 있다.
1: 그래요. 그 뭐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비슷한 걸 토론이라고도 하고 네. 대화를 하는데 토론 우리 많은 토론 프로그램 있잖아요.
0: 네.
1: 근데 토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로 이야기해서 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예. 서로의 상대방의 의견 중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면서 예.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게 목적인데
0: 예.
1: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토론은 끝나고 나면 감정이 더 나빠지는.
0: 그런데 요즘 외국도 그래요.
1: 그렇더군요.
0: 예. 예. 그게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던 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분배 문제 문제가 있고 이거죠.
1: 그리고 받아낼 거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나는 네. 나는 다 답정 너 너도 답정 너.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참 저도 공공기관에 한 15년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동업자 의식은 적어도 있는 스타일인데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일부는 어떤 경우가 이제 생겼냐면 사회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많이 쓰고
1: 네.
0: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지거나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무관의 팬끝에서 모든 정책은 나왔다
1: 예.
0: 이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뭐 박사들 불러가지고 사무관 또는 서기관 뭐 이런 분들이 뭐 부이사관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아 어쨌든 오늘도 많이 배웠고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결정을 했어요.
1: 네.
0: 그게 또 테크노크라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삼아 사무관님 이제 진짜 박사시네요. 저희가 머쓱해질 정도입니다. 아이고 이런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가서 어설프게 썰 풀고 오면 줄줄이 깨지고 나오는 그런 관료분들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권한이 그 관료들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1: 어차피 내가 결정 못하는 건데 내가 공부를 왜 해.
0: 결정을 못하게끔 바인딩해진 규제, 규정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1: 예.
0: 그걸 왜 공무원 네가 결정하는데 예전에 아마 부정부패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또 본 받은 사람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그 권한을 어디다 줘버렸느냐. 전문가들 투표로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1: 그런 형식들이?
0: 예. 지역에 예산 배분할 때 어느 프로젝트에 얼마의 예산을 하고 17개 시도 중에 어디를 이 올해는 지원하고 어디를 안 지원할지를
1: 그걸 예산 담당 공무원이 안 정해요?
0: 안 정해요.
1: 그럼 누가 와서 정해요?
0: 저 같은 사람들이요.
1: 그럼 왜 교수님이 정해요 그걸?
0: 전문가라는 이유로.
1: 아 공무원 못 믿으니 제3자들을 모아라고 할 때 그 제3자들 그 안에 아 그렇게 한다.
0: 그래서 국가의 어느 부 그 지금 그 까먹었는데 국가 인재 DB라는 곳이 있어요. 교수님 저 3년 지났으니까 그 DB에 업데이트 프로필 좀 해주세요.
1: 아.
0: 해요. 그러면 각 부처나 이런 데서 심사할 심의할 어떤 안건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거기서 찾아서 부르거나
1: 네.
0: 우리 쪽 업무를 다년간 해봤던 경험 있는 전문가들의 전화를 돌려요.
1: 그래서
0: 이번에 심사했거든요. 1박 2일 이번에는 공주 무슨 어디 리조트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심사할 게 많거든요. 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는 또 저희들도 반성해야죠. 저희가 심사하러 가기 전에 심사 자료들 잔뜩 보내주겠죠. 그런데
1: 네.
0: 그거 뭐 아마 이진우 기자님도 뭐 심사하러 이런데 저런데 가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가보면 미리 다 읽어보고 가십니까?
1: 그 읽어보고 가는 거의 문제도 문제지만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릴까 말까 하는 게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은 A안을 하고 싶은데 A, B, C안 중에 하나로 전문가들 모시고 정하라는 게 압박이라면 저는 A안이 좋을 것 같은데 좀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할 때 눈치껏 A안을 잘 찍어줄 만한 온순한 전문가들을 전화해서 모으지 이분은 카랑카랑하고 깐깐한 전문가라서 나는 A가 같지만 이분은 B씨를 찍을 가능성도 높고 난 이분은 컨트롤 안 돼 하는 전문가는 안 부르죠.
0: 아니죠. 두 개가 지금 혼재돼 있어요.
1: 예.
0: 어떤 데는 내심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뭐 그런 거에 우호적으로 발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시려고 애쓰는 네. 프로젝트도 있고 어떨 때는 아 이게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인데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 업무에 대해서 이 공무원이
1: 될 대로 되라?
0: 어느 정도 이상의 굉장히 예전에 제가 만났던 그 정말 공부 많이 해놨던 그 정도의 공부를 안 해놓은 분도 있어요. 왜?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1: 아 내심 나는 A안 이런 것도 없다.
0: 없어요.
1: 아 예.
0: 결정돼서 알려주세요. 어차피 거기서 결정한 걸로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괜히 내심 저는 A안이라고 교수들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의심받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들인데 그래서 오늘 특정 안건, 특정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숲속에 우리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이걸 좀 얘기를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1: 그런 의사결정 프로세스나 그런 것들의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0: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숲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또 우리가 나침반 보고 바로 잡아야죠.
1: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이제 쏟아지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겠죠.
0: 쏟아지죠. 언젠가 장단점도 또 말할 기회가 있겠죠. 우리 코너에서.
1: 네. 자 지금까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의 가장 재밌는 코너 역시나 박정호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조강기.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4: 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에이씨.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이 열린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 합계 45.06%를 얻어 정청래 후보를 0.4%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44.61%를 얻었고 송영길 후보는 10.34% 득표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충남과 충북에서, 정 후보는 대전, 세종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우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 앞에서 책임은 지지 않고 뻔뻔한 꼬리 자르기와 책임 떠넘기기에만 혈안이라며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성과는 독식, 책임은 실종 정치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주식계좌를 보며 흐뭇하신 분들은 민주당에 투표해달라면서 국장 상승을 자신들의 치적인 양 자랑했다면서 이제 와서는 당정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와 선긋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현지 시간으로 1일 자국민들에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고조에 대비해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등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들은 성명을 통해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공편 취소, 주기적 연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 대사관은 또 일부 항공사는 운항 재개를 연기했고 일부 노선은 취소됐다면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태 악화 시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온열 질환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내일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경남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26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35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낮 시간대에 외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29.1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몹시 화가 나거나 흥분해 얼굴빛이 붉거나 푸르게 변하는 모양을 울그락불그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 바르지 않습니다. 표준어는 불그락푸르락으로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말을 안 듣는 동생 때문에 엄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뜻의 우리말로 누르락 불그락 그리고 누르락 푸르락이 있네요.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신고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여름이면 자주 들을 수 있는 이 노래는 자메이카계 미국 가수 쉐기가 특유의 레게 리듬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음악의 원곡은 1970년에 영국의 락밴드 몽고제리가 발표한 노래였죠. 이 원곡도 나왔을 땐 영국 싱글 차트에서 7주 동안 1위를 하고 미국에서는 3위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여름에 대해서 노래한 이 곡. 쉐기를 만나 새로운 리듬과 랩이 더해지면서 지금도 한여름이면 생각나는 시즌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0: 8월 1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자, 8월의 시작을 좀 신나게 열어봤어요. Shaggy in the Summertime. 오늘 골든디스크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김원성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레이본이라는 가수가 피처링을 하기도 했어요. 이 이름도 기억해 두시죠. 아니 뭐 그나저나 레게 리듬은 진짜 여름하고 어쩜 이렇게 찰떡일까요? 사실 레게라는 그 장르가 꼭 여름만 겨냥해서 만들어진 장르도 아니고 자메이카 국민들의 어떤 한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서름이라든가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장르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이 리듬만 들으면 약간 어깨가 들썩이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서 약간 카리브해 같은 데가 이렇게 가본 적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 내리쬐는 태양이라든가 아주 푸른 바다들 그런 게 생각나는 게 또 레게 리듬이기도 하죠. 자,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여름의 중간에 완전히 들어온 기분인데요. 이런 여름에 어울리는 음악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들, 어떤 노래들 있는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실 때 미니 메시지 쓰시는 건 무료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안전하게 도착을 하고요. 또 그 외의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언제든지 편하게 보내주세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5: 우와,
4: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이글스 One of These Nights였습니다. 안신정님이 신청곡이 있어서 로그인했습니다. 이글스의 One of These Nights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로그인까지 해서 뭐 글 남기는 거 솔직히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저도 그 마음 알거든요. 그런데 그 귀찮음을 뚫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으니 딱 적당한 때 틀어드리려고 제가 눈치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네요. 안신정님 신청으로 이글스의 One of These Nights 들었어요. 김요한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여름 더위 조심하세요. 시원한 아아가 필요한 날입니다. 에드시런 콜드 커피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여름에도 뜨거운 음료

0: 기는 한데.
1: 그래도 음악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든지 말아드릴 수 있죠. 에드 시런 콜드 커피. 이 노래에 이어서 4791님이 신청해 주신 마돈나의 테이크 어바웃까지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0: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94년에 데뷔한 미국의 R&B 그룹 All For One 이야기를 해볼게요. All For One, 4인조 보컬 그룹이죠. R&B를 기반으로 멤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면서 그때 90년대 당시에 보이스 투맨하고 양대 산맥으로 활약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All For One의 데뷔곡 1994년에 나온 아카펠라 음악 So Much In Love였어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4명의 호흡이 이 정도로 잘 맞는다. 화음이 이 정도로 아름답다를 좀 보여줬던 음악이었는데요. 이 노래로 빌보드 싱글 차트 5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온 I Swear로 1위를 하면서 진짜 화려한 신인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All For One 2015년까지 7장의 앨범을 냈는데요. 사실 뭐 90년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목소리로 멤버들의 화음을 위주로 한 그런 멜로디컬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15년에 나온 7집 중에 마지막 싱글로 발표했었던 Now That We Are Together 이 노래를 준비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음악이 유행이 좀 바뀌기도 했고 All For One 역시 처음에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음악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곡 사이에 약간의 간극도 좀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약간 보컬 그룹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엔 또 워낙에나 그냥 디지털로 음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어서 사람들의 목소리 자체가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본 지가 조금 된 것 같기도 한데 All For One의 노래들로 그때 그 감성을 한번 깨워보시죠. All For One의 데뷔곡 So Much In Love 그리고 2015년에 나온 가장 마지막 앨범 마지막 싱글 Now That We Are Together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All for One의 데뷔곡 So Much in Love 그리고 2015년에 발표한 가장 최근 앨범에서 가장 최근 싱글 Now That We're Together였습니다. 박동현 님이 골든디스크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긴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한번 잘 읽어볼게요. 때는 2000년,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들고 호주로 첫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침 시드니 올림픽 기간이라 숙박비가 너무 비싸서 유명한 도시 대신 시골 곳곳을 돌아다녔죠. 3개월 여행의 마지막은 브리즈번 북쪽의 프레이저 아일랜드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7, 8명의 여행객이 한 팀이 되어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섬을 도는 투어였는데 운전석을 제외한 차 안은 양옆으로 길게 마주보고 앉는 구조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한 채 먹고 이야기하고 이동하면서 2박 3일을 함께 보내야 했죠. 그런데 음악이 문제였습니다. 제 또래 남자 두 명이 가져온 테이프 딱 하나만 있었거든요. 결국 2박 3일 내내 그 테이프에 담긴 노래만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됐죠. 처음에는 또 이 노래야 싶었는데 어느새 저도 따라서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룹 서브라임을 처음 만났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프레이저 아일랜드의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과 바닷바람 그리고 차 안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여행객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직도 저는 이 노래의 제목을 썸머타임으로 잘못 기억할 때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서브라임의 Doing Time입니다. 첫 소절은 무더운 여름밤처럼 끈적하게 시작하지만 곧 이어지는 경쾌한 리듬 덕분에 한여름의 스트레스마저 날려주는 곡이에요.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신청합니다.

0: 지금 들으신 노래 수잔 베가 루카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곡은 우리 박동현 님이 2000년에 호주로 처음으로 해외 배낭여행 떠났을 때의 추억과 함께 신청해 주신 노래였죠. 서블라임의 Doing Time이었는데요. 그 유명한 조지 거시인이 작곡했던 Summer Time. 그래서 수많은 재즈 가수들이 다시 불렀던 그 노래를 미국의 그룹 서블라임이 본인들 스타일로 재해석한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해석할 때, 리메이크를 할 때 제목도 Summer Time에서 Doing Time으로 바꿨죠. Sublime, Doing Time, 그리고 수잔 베가, 루카였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2: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3: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2: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시내림의 골든 디스크. 8월 1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177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헬로윈의 A Tale That Wasn't Right.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8월의 둘째 날에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골든디스크인 거 알고 계시죠? 내일 밤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0: Virtual Radio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피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말인데, 우리 동네에 내가 전에 그랬잖아. 거긴 밭이 있었다고. 그게 여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흙냄새 있잖아. 거기엔 뭔지 모르겠네.

삶과 그리고 내 자신마저도 새롭고 아주 청결하게 해주는 느낌이지만 곧 서울 하늘에 그 매캐한 냄새가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는 내게 무언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Kyo 99. Here is Kyo 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요 1999.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힘든 일을 했더니 굳은 살이 배겼다는 말에서 배겼다는 바르지 않은데요. 이때는 박이다를 써야 맞습니다. 박이다는 버릇, 생각, 태도 따위가 깊이 배다라는 뜻으로 주말마다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였다처럼 쓰거나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 살이 생기다의 뜻으로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백이다는 등이 백이다, 엉덩이가 백이다처럼 쓰여야 맞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쿠웨이트에 드론을 동원한 공습에 가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쿠웨이트 영공 내에서 적 드론을 탐지해 요격했다면서 이번 공습으로 여러 시설이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과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는 과정에서 쿠웨이트에 주둔하는 알살렘 미군 기지를 수차례 타격한 바 있습니다.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현지 시간 1일 자국민들에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고조에 대비해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등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들은 성명을 통해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공편 취소, 주기적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 대사관은 또 일부 항공사는 운항 재개를 연기했고 일부 노선은 취소됐다면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태 악화 시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22개 회원국이 스페인 세우타의 모로코 이주민 난입 사태와 관련해 유럽 내무장관들의 긴급 화상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EU 지도부에 보냈습니다. 22개국 정상은 서한에서 최근의 사태는 즉각적이고 일관된 유럽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며 스페인이 EU 외부 국경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EU에 불법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며 나아가 불법 입국이 합법적인 거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자치도시인 세우타에는 인접국가인 모로코에서 5만에서 6만 명이 무단 입국해 극심한 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전남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입원 환자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다른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목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서 경차와 SUV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한 명이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이 열린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 합계 45.06%를 얻어 정청래 후보를 0.4%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44.61%를 얻었고

0: 송영길 후보는 10.34% 득표에 그쳤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 질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추가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권은 낮 최고기온이 39도, 최고 체감온도는 38도를 웃돌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광주가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33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3: 라디오 북클럽 고화성입니다. 글을 쓰거나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문화학자 전성환 작가의 일상질문 사전에 따르면요, 정답을 척척 내놓는 컴퓨터보다 우리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연필 한 자루가 창작을 위한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필의 진짜 본질은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는 안도감에 있기 때문이죠. 연필 하나에도 이렇게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의 다른 물건들은 어떨까요? 주머니 속 신용카드, 귀에 꽂은 이어폰,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까지. 전성원 작가는 바로 이러한 익숙함을 의심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깨어난다고 말하는데요. AI가 모든 정답을 대신해주는 편리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빈틈을 찾아내는 질문의 힘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무언가를 궁금해하는 마음마저 잃어버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오늘은 평소 지루하다 여겼던 익숙한 내 방안을 찬찬히 살펴보며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할 나만의 낯선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품어보면 어떨까요? 2026년 8월 2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전성원 작가의 에세이 일상 질문 사전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라디오 북클럽은요, 여름휴가 특집입니다. 책 GPT로 긴 시간 함께합니다. 격주로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 주시는 책 GPT의 두 코너지기 김세윤 작가님, 강윤정 편집자님을 동시에 모셨는데요. 두 분과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시간 함께하면서 여름휴가와 잘 어울리는 책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4: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북클럽 세계관에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에 있던 두 분을 기적적으로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FM 영화음악의 DJ이자 영화 칼럼니스트 김세윤 작가님 그리고 강윤정 편집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두 분은 격주로 책GPT에서 북클럽 가족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요즘 말로 세계관 붕괴라고 하죠. 네. 평소에는 따로 만나 뵙다가 오늘 여름 특집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게 되니 저도 굉장히 낯설고 또 반갑습니다. 두 분은 오늘이 처음 만남이신가요?
1: 네.
2: 네,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민망합니다.
2: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평행우주에서만 존재하는.
0: 왠지 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닙니다. 오늘은 마음껏 길게.
1: 아니,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기에 어쩌면 좀 뻔뻔하게 방송을 했던 게 아닌가. 그 전문가 분이 계신데 제가 뭐라고.
2: 무슨 말씀을 지금
1: 격주로 나와서.
2: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시는.
1: 네, 그런. 이야기를 네. 해왔다는 사실에 지금 약간 네. 좀 부끄럽네요.
0: 저 또한 이제 두 분을 다 이렇게 격주로 뵙던 사람으로서 오늘 네. 같이 마주하고 있으니 참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네, 휴가철이 되면은 이제 영화계와 출판계도 좀 바쁜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먼저 세윤 작가님, 올 네. 여름 극장가에서 좀 주목하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아무래도 오디세이 아닐까요? 놀란 감독님이 저는 한국에 한 번 온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0: 아, 한 번도 안 왔나요?
1: 한 번도 안 왔어요.
0: 왜 이렇게 친근하죠?
1: 이번이 그런데? 처음이에요. 그 전에 TV 예능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촬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토퍼 놀란, 뭐 맷 데이먼 뭐 다 같이 방한을 하는데 그래도 맷 데이먼이 명색이 배우인데 약간 놀란한테 밀리는 느낌? 사람들이 맷 데이먼 방한보다 크리스토퍼 놀란에 더 좀 주목하는 느낌이랄까. 네,
0: 배우보다 더 인기가 많은 감독님입니다.
1: 네. 그래서 오디세이가 과연 한국에서 인터스텔라가 북미권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흥행을 한 곳이 한국이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오디세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줄지가 저도 좀 궁금하네요.
2: 네. 오실 만하네요, 한번.
1: 아, 사실 진작 왔어야 돼요. 인터스텔라가 맞아요. 1,00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0: 그때 오셨어야 사실 그쵸. 맞는 일인데 이번에 네. 또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되니 참 기쁩니다. 영화계에는 흔히 여름 텐트폴 영화가 있고 또 공포 영화처럼 계절을 타는 장르도 있잖아요. 출판계도 비슷한지 궁금해요. 실제로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서 책을 내기도 하나요?
2: 이게 사실 출판계는 시기를 특정해서 내는 게 없지는 않은데 어떤 때라고 해서 막 몰려서 사시진 또 않아요. 그래서 출판계에서 스스로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휴가철에 이런 거 읽어보세요 하고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거를 출판계에서 먼저 만들어드리고 독자분들이 좀 고를 때 편하게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뭐 공포소설이나 좀 기담집이나 그런 추리 미스터 스릴러 장르도 아무래도 여름에 많이 소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워터프루프 북처럼 휴가철에 놀러 갔을 때 젖지 않는다 이런 책의 물성 자체를 좀 변형해서 하는 책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0: 진짜 그런 책이 있어요? 워터프루프 책이 있어요?
2: 네. 그 특수한 종이를 써서 물가에서 젖지 않도록 편히 가지고 가세요 하는.
0: 와, 그럼 수영장에서 튜브 그쵸. 위에 타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2: 네네. 그래서 최대한 독자분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물성을 바꾼 책도 있습니다.
1: 욕조에서.
2: 네. 욕조에서 네. 보셔도 되고.
0: 안 되는 게 없는 현대사회네요.
2: 네.
0: 와.
1: 비 오는 날 벤치에 앉아서.
2: 어디 저는 제발 읽어주세요 하는
1: 읍소. 네. 비오는 날 벤치에 앉아 있으면 책은 젖지 않는데 사람이
2: 나는 젖겠죠.
1: 아, 그 생각을 못했네.
0: 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할 여름 특집 책 GPT에서는요. 저와 김세윤 작가님 그리고 강윤정 편집자님이 여름 휴가에 읽을 만한 책들을 각자 한 권씩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특집인 만큼 한 시간 특별 편성으로 길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0: 소개해드릴 때마다 그에 맞는 추천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가져오신 책부터 만나볼까요?
1: 제가 먼저 하는군요.
0: 네.
1: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휴가철에 읽으면 좋을 책 했을 때 떠오른 성혜나 작가님 신작 인비인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0: 인비인.
1: 그러니까 사람인 아닐 비사람인 이렇게 한자 세 글자로 이루어진 소설이에요. 네, 기담집이라고 붙인 것부터 좀 범상치 않잖아요. 성혜나 작가님이 여름에 읽으면 좋을 만한 소설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묶은 것 같은데 2019년에 등단을 하셨어요. 근데 등단하셨을 때 쓰신 소설부터 최근에 쓰신 소설까지 그중에 이제 아울러서 아홉 편을 실은 책이어서 여름에 조금 으스스한 책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성혜나 작가님 혼모노로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책 읽으신 이후에 초기작부터 최근 작품까지 한번 두루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여름휴가 때 읽고 싶은 책으로 이 책을 골라오셨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여름에 더우니까 으스스한 책 읽으면 좀 좋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좀 특이한 게 만졌을 때 책 표지도 좀 꺼끌꺼끌하고 세 개의 부로 나뉘어 있는데 그 부 하나하나에 작가님이 직접 고른 플레이리스트가 QR코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QR을 실행시켜서 음악을 들으면서 보시면은 사실은 내가 휴가지에 있건 그냥 집에서 휴가를 즐기건 무드가 확 바뀌면서 바로 소설로 풍덩 들어갈 수 있게 무드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이 만듦새 자체가 되게 공도 많이 들인 책 같아서 휴가철에 어디에서건 즐기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그렇군요. 굉장히 으스스한 분위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1: 네.
0: 어제, 오늘, 내일.
1: 네. 소설이 아홉 편이 실려 있는데 세 편씩 쪼개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세 개의 부로 구성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어제에 실린 세 가지 소설은 역사적인 문제를 좀 다뤄요. 특히 친일 관련된 문제를 다뤄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들이 지금까지 대대손손 누적돼 있다. 그 죄라는 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되게 으스스하게 그린 작품들이 있고 오늘은 지금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의 삶을 꿈꾸거나 이 삶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한 욕망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룬 소설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경매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뭐 이런 소재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AI 시대의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경계. 그래서 뭐 스턴트맨 배우와 그 대역을 하게 된 로봇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의학 로봇이라든가 그렇게 AI 관련된 문제를 다뤄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성도 되게 재밌었고 역사소설이나 뭐 사회소설이나 이렇게 어려운 뭐 표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혜나 작가님이 워낙 재밌게 쓰시고 단문으로 호흡도 빠르고 그 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그런 무거운 주제의식보다는 일단 재밌게 읽게 되고 너무 으스스하고 무섭다라는 생각하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게 한 편 한 편 끝낼 때마다 작가님이 직접 이 작품에 해설을 또 붙였어요. 내가 이걸 왜 썼는지 쓰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붙여놓은 게 있어서 아 작가가 이런 식으로 작품의 영감을 받고 쓰는구나 하고 좀 폭넓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것도 좀 인상적인 소설집입니다.
0: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네요. 보통 작가의 해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진 않은데
2: 영화로 치면 약간 감독님 코멘터리 같은 느낌?
1: 맞아요.
0: 그쵸.
1: 네. 그래서 코멘터리를 보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내 감상을 좀 갖고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걸 이제 독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 아, 좀 나중에 몰아서 보고 싶다 하면은 코멘터리는 나중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0: 성혜나 작가님의 소설에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불현듯 서늘해지는 그런 매력이 이번 작품에도 여전히 있나요?
1: 네. 그런 매력을 정말 응축해서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인비인이라는 표제작만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건 어제라는 파트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731, 일본의 731 부대에서 자행되었던 생체 실험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조선인 여성이 끝까지 그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세균이 주입당하고 하고 그걸 끝까지 버티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

0: 직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출산한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형상이 이미 아닌 거예요. 걘 너무 많은 균을 주입받은 채 태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팔다리도 없고 코와 입만 있는 어떤 존재. 이미 좀 무섭잖아요. 네. 근데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귀신도 아니고 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들이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1: 정말 성인아 작가님답다. 네.
0: 그래서 으스스한 작품 표제작답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임비인이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이라는 느낌도 주죠. 그래서 여기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형상이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3부 내일로 가면은 인간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AI 로봇이 나오는데 그것이 인간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또 새롭게 던져지는. 그래서
1: 당장 사고 싶다.
0: 읽다 보면 정말 소름 끼쳐요. 플레이리스트 들으시면서 보면 더 그렇고.
2: 플레이리스트 음악도 무서운 음악들인 거예요?
0: 분위기를 잡아주는 음악. 그래서 무섭다기보다는 신비로운 음악?
1: 그렇군요.
0: 좋더라고요.
1: 잠깐 딴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좀 흥미로웠던 이야기가 영화 레버넌트 있잖아요. 네. 이냐리투 감독의. 네.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더니 온도가 내려가요. 2, 3도 가량.
0: 아, 진짜 효과가 있군요. 네.
1: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 여름에 찾아보면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 인비인
0: 그렇습니다.
1: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제 체온을 떨어뜨려 줄 것 같은.
0: 맞아요. 차라리 귀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그 어떤 자명한 사실을 너무 잘 그려서 차라리 귀신이 낫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들이에요.
1: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은 성애나 작가님의 인비인이었습니다. 추천곡도 한 곡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일까요?
0: 네, 그 플레이리스트를 작가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파트에 첫 번째로 재생을 하면 나오는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느라는 곡. 이것도 굉장히 잔잔한 듯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틀자마자 그 무드를 잡아주는 음악으로 재생이 되는데 이 음악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네, 그러면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인비인을 상상해보면서 이 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에릭 사티의
1: 그노시엔느 1번을 들었는데 네. 좀 으스스하죠?
0: 네, 이 책의 분위기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듯한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2: 그게 원래 공포 영화에서도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 노래를 역설적으로 자주 쓰거든요.
1: 맞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네. 분위기 있고 우아한 곡인데 이렇게 붙이면은 또 무서워지기도 네. 하는
0: 어떤 반전의 매력을 그렇습니다. 심어주는 그런 네. 음악이었습니다. 기담집이라서 무서운 이야기를 기대하고 펼쳤다가 의외였다는 독자들도 많았다고요?
1: 네. 그러니까 기담집이랑 호러소설은 좀 다른데 호러소설인가 하고 펼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러는 말 그대로 좀 전에 얘기한 의외의 존재들? 그게 뭐 외계 생명체건 귀신이건 이런 존재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살인사건이 나온다거나 뭐 밀실 뭐 이런 테마들이 좀 강조되어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기담집은 으스스하고 불가사의하고 잘 알 수 없는 것 인간이 잘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잡아오는 글들인 것 같아요. 근데 성혜나 작가님은 워낙 그 분위기를 잡는 데 능숙한 작가여서 이번 소설집을 정말 자신 있게 기담집이라고 자기가 타이틀을 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낯선 존재보다는 분위기를 음미하시는 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책에서 귀신은 딱히 나오지 등장하진 않지만 좀 섬뜩했던 작품이 있다면요. 네.
1: 그 표제작 인빈 말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 고 제목이 한 글자예요. 고 고라는 작품인데 가장 최근에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혜나 작가님의 지금을 볼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고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 고서 중에 본초 강목에 여러 가지 약재 제조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제조법이 있는 거예요. 항아리 안에 뱀이나 전갈, 진해 같은 독충들을 다 모아놔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밀봉해 두면은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거예요. 독충들끼리. 그러고 한 마리만 살아남는 거죠. 그 한 마리가 고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쓰면 독이 되고 어떻게 쓰면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점은 현재예요. 현재의 한의사로 활동하는 이 화자가 너무 경영난이 심한 거예요. 이제 한의원이 잘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타파할까 하다가 예전에 본 그 고라는 걸 생각해내서 고로 사람들을 진료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고를 다룰 때 주의해야 될 게 그걸 다루는 사람한테 저주가 씌인다. 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화자는 내가 그걸 당하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로봇한테 이 고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드로이드와의 소통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제 좀 으스스한 일들이 네. 벌어지는 거죠.
0: 그럼 세 부분 중에 내일에 해당되는
1: 그쵸.
0: 부분이죠.
1: 하지만 어제, 오늘, 내일이 다 합쳐진 부분 같아요. 그래서 본초 광목은 어제의 것 그리고 오늘 그 한의사들의 경영난 너무 지금하고 딱 맞죠. 네. 그래서 오늘과 AI가 만드는 독약 그것이
2: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겠네요.
1: 너무너무 영화 같아요.
2: 네. 네.
0: 너무너무 섬뜩한데요.
1: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 고를 잘 써서 한의원이 막 살아났다가 그러면 당연히 이 한의사가 욕심을 내겠죠. 네. 그 안드로이드 로봇에게 고를 계속 만들게 시킬 거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될지.
2: 이거 약간 이 기담집 갖고 옴니버스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박찬욱 감독, 나홍진 감독, 장재영 감독.
1: 대사들도 너무 생생해서 진짜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고.
2: 장재영 감독이 좋아할 것 같은데.
1: 그래도 될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고 정말 잘 쓰인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0: 네.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은 성혜나 작가의 인빈이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시사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1: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오늘은 여름휴가 특집 책 GPT로 강윤정 편집자님, 김세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강윤정 편집자님이 소개해 주신 책은 성혜나 작가의 인비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세윤 작가님의 추천책 들어볼게요. 작가님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2: 일단 책 얘기하기 전에 네. 두 분은 웨스 앤더슨 감독을 좋아하시나요? 웨스 앤더슨 영화?
3: 저는 나오면은 봐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드는 감독인 것 같고 그 굉장히 대칭이 맞고 색감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2: 네.
3: 근데 저는 약간 그것의 이물감을 좀 느끼면서 보는 것 같아요. 딱 빠져들지 못하고
2: 약간 숨 막히는 것도 있죠.
3: 그렇죠. 그 어떤 통제에 대한 욕망이 그쵸. 큰 감독의 작품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보여짐을 당하는 느낌?
1: 보여짐을 당하는 느낌. 저도 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보다가 최근엔 좀 안 따라가게 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감독의 웨스 앤더슨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웨스 앤더슨 영화를 보면 아 예쁘다라는 느낌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쵸.
2: 그러니까 저도 감독 어떤 영화를 보면 그 감독의 정신세계가 궁금해지는 감독이 있고 그 감독의 성장 과정이 궁금해지는 저 사람은 뭐 하고 컸길래 저런 영화를 만들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웨스 앤더슨은 그 사람의 옷장이 궁금하고 그 사람의 집 내부가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살까? 옷장을 열면 무슨 옷들이 있을까? 항상 촬영 현장에도 수트를 입고 간다는 그 유명한 감독이라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독특한 미장센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우리가 근데 뭐 좀 특징 지어서 말하면 구도와 색감인 거죠. 웨스 앤더슨 영화의 구도와 색감. 그래서 그 웨스 앤더슨 영화의 구도와 색감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은 분이라면 아마도 이 책을 어쩌면 이미 보셨겠지만 네. 이번 여름에 다시 또 꺼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우연히 웨스 앤더슨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사진집이고요. 이게 워낙에 인기를 끌어서 국내에서도 전시했었어요. 아, 전시도 하고
1: 네,
2: 아마 전시를 접한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고서 네. 한참 빠져들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갖고 왔고요. 이게 웨스 앤더슨하고는 관계없는 책이에요. 웨스 앤더슨이 쓴 거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그럼 저자가 누군가요?
2: 월리 코바라고 그리고 아만다 코발이라는 부부인데 네. 이 부부가 이제 자기네들이 여행 가고 싶은 곳들 사진을 이렇게 하나하나 막 찾아본 거죠. 근데 사진들을 막 이렇게 보다 보는데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의 사진들이 자꾸 보이더래요. 이 느낌이 뭐지 했더니 웨스 앤더슨 영화의 어떤 한 장면처럼 세계 좀 여러 곳의 사진들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찍었는데 마치 한 사람이 찍은 것처럼 웨스 앤더슨 영화 느낌으로 찍힌 사진들이 많은 걸 보고

0: 이분이 하나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오픈합니다. 예, 웨스 앤더슨 느낌으로 사진 찍은 거 갖고 계신 분들 제보해 주세요.
1: 아.
0: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이 찍은 사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보한 세계 각국의 사진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웨스 앤더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의 사진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중에 한 200장 정도를 책으로 묶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우연히 웨스 앤더슨이라는 책인데 재밌는 건 그거 다 하고 나서 웨스 앤더슨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 네.
0: 우리가 이런 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서문은 웨스 앤더슨이 써줬습니다.
1: 아~
2: 그 정도 해줘야죠. 솔직히 이렇게 했는데.
0: 네. 그래서 서문에서 웨스 앤더슨이 무슨 말을 뭐 이보다 더 확실한 추천사는 없죠. 솔직히 다 내가 찍고 싶은 사진들이다. 네. 그리고 이 책은 눈이 즐거운 사진집이자 특별히 매력적인 여행 가이드다. 그리고 자기도 이 책에서 있는 그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진 가운데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생겼다라면서 크로아티아 국립공원에 있는 팬케이크 판매대 사진을 이 사람은 골랐거든요.
1: 와.
0: 근데 정말 실제로 있는 건데 웨스 앤더슨 네. 영화 한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뽑아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장소들이 세계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장소조차 그렇게 보이게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사실은 우리가 그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많은 사진들 중에 웨스 앤더슨처럼 찍고 싶어서 찍어 올린 사진들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느낌의 사진들로 새롭게 재구성한 세계 각국의 사진들 모은 책이 이겁니다.
1: 네. 꼭 웨스 앤더슨의 뭐 열렬한 팬이 아니더라도 정말 여름에 읽기 좋은 책일 것 같아요.
0: 제가 웨스 앤더슨의 인터뷰집이 있는데 다른 그 인터뷰집에서 웨스 앤더슨 영화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저자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지구본을 들고 있는 아이는 1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보다 어쩌면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지구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있을 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본을 들여다보는 아이가 오히려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여행하고 있는 그 자리밖에 못 보지만 제가 약간 그 이 책을 펼쳐보는 저에 대한 변명인데 제가 실제로 가보진 않죠. 그냥 이 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장소들을 네, 눈으로 여행하면서 저의 좀 여행 욕구를 좀 달래주는 책이 이 책이었고 이게 워낙 잘 돼서 두 번째 책도 나왔어요.
1: 아 정말요?
0: 예, 한국에도 나와 있어요. 우연히 웨스 앤더슨 어드벤처는 이제 이 책의 2탄인 거죠.
1: 네.
0: 근데 그 2탄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2탄에는 한국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처음 나온 우연히 웨스 앤더슨이라는 책에는 한국은 없었어요.
1: 네.
0: 그런데 재밌는 게 북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서양 사람 누군가가 북한을
2: 여행을
0: 갔다가 그곳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를 찍고 보니 이게 너무 웨스 앤더슨 영화 한 장면처럼 찍힌 거예요.
1: 맞아. 와.
0: 근데 이게 평양행의 지하철역인데 이렇게 핑크라니. 그래서 제가 이 책 보고 언제 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양에 이 지하철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의 공간은 있어도 한국의 공간은 1편에 빠져 있었는데 2편에서는 저자가 직접 한국을 아예 목적지로 삼아서 여행을 와서 봉은사, 뭐 경복궁 이런 곳의 사진을 웨스 앤더슨의 느낌으로 찍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실려있는 2탄도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김세윤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은 윌리 코발의 우연히 웨스 앤더슨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추천곡도 들어봐야죠. 어떤 곡인가요?
0: 웨스 앤더슨이 원래 미국에서 계속 영화를 찍다가 로얄 테넘바움이 인기를 끌면서 유럽의 영화제를 이제 좀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좀 여행을 좀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세계 각국의 여행,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여행병이 이제 그때 도진 거죠. 그래서 로얄 테넘바움으로 해외 영화제를 다니다가 여행병이 도져서 만든 영화가 스티브 지서와의 해저 생활과 다즐링 주식회사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다즐링 주식회사는 바로 인도를 배경으로 한

0: 2차 여행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 Where You Go To My Lovely 피터 사스테드 영화의 오프닝 곡입니다.
1: 네. 네, 그럼
0: 여행 가고 싶어서
1: 이곡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피터 사스테드의 Where Do You Go To My Lovely 듣고 왔습니다. 김세윤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은 윌리 코발의 우연히 웨스 앤더슨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1: 네. 어떤 책 들고 오셨을지
0: 왠지 자신이 네. 없어져요. 이 책을 설명하시는 두 전문가분 순서 다음에 책을 소개하려니까
2: 아 그래도 DJ인데
1: 네. 말씀해주세요. 네. 궁금해요.
2: 제일 훌륭한 책을 가져오셨을 거라 믿어보시면 좋겠어요.
0: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슬아 작가의 끝내주는 인생입니다.
2: 일단 제목부터 끝내주잖아요. 네.
1: 너무 재밌는 책이잖아요.
0: 네, 책 소개에 앞서서 저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2년 전 여름에 지금처럼 가장 무더울 때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세 자매가 함께 살고 있었고요. 세 자매가 이제 각자 찢어지는 한 집에서 짐을 3등분으로 나눠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독특한 이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 자매가 한 집에서 살면은 책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네 거 낼 거 할 것 없는 책들로 가득했는데 이제 이 책을 어떻게 나누냐 하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사 준비를 하면은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드니까 일단 제가 먼저 책을 고르겠다고 했어요. 내가 책 제일 사랑하지? 그럼 나한테 먼저 선택권을 줘. 이라고 제가 가져갈 책을 먼저 읽어서 구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정신없는 와중에는 책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주는 인생 이슬아 작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몇 장을 이렇게 후루룩 보니까 왠지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냥 언니들한테 양보해야겠다. 라고 했다가 그 당시에 이사 준비를 하면서 다른 집에 가서 누군가의 별장 같은 데를 가서 공고를 빌려와야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우연히 가져갔어요. 그런데 집은 이미 집의 기능을 모두 상실한 상태였어요. 짐들이 막 즐비하게 있고 잘 공간만 유일하게 확보해놨고 그 상태에서 그 선배분의 별장을 가서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1: 타이밍이 또 있죠.
0: 네. 바람이 막 솔솔 불어오면서 그때 이 첫 장을 펼쳤을 때 이슬아 작가님의 현재 남편분이시죠. 이원 작가님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와 이 강아지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을 보고 그냥 사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일이 그 별장에서 무더운 여름에 바람을 솔솔 맞으면서 보니까 진위를 알겠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위해 계단을 만들어주고 있는 뒷모습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아 마음이 너무 여유가 없고 피폐해져 있으면은 책을 읽을 여유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이사를 잠깐 잊은 채 이 책을 완독했던 제 여름의 특별한 기억이 있어서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2: 이미 시작부터 뭐 서사가
1: 네. 근데 그렇게 읽은 책은
2: 뭐 한 거야 책 속에는
1: 되게 오래 남잖아요 오히려.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앞으로 매번 여름이 특히나 요즘처럼 가장 무더운 여름에 이 책이 생각나고요. 아 이사란 인간에게 참 해로운 일이구나 깨달았던
1: 마음의 여유가 너무 중요하다.
0: 네 있었습니다.
2: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이사를 잠시 미뤄둔 채 정신없이 읽게 된 그 책은 무슨 네. 책입니까?
0: 이슬아 작가님의 정말
2: 너무 궁금한데.
0: 그야말로 산문집이에요. 저는 이슬아 작가님의 성함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 책으로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뭐랄까 제가 고약한 여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분 또한 한 고약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솔직한 자기 자신의 고유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뭐랄까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제목이 늘 좋은데 이슬아 작가님 책은 뭐 심신단련이나 깨끗한 존경 이런 제목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끝내주는 인생도 제목부터 너무 좋잖아요.
0: 맞아요. 정말 네. 숨쉬듯이 진행하시네요. 네, 끝내주는 인생. 하지만 결코 이 책 속에서 끝내주는 인생에 대한 해답 같은 답변은 해주시지 않아요. 그냥 책을 다 덮었을 때 아, 내가 잠시 무언가에서 떠나서 인생을 잊고 한 가지에 집중했다. 이런 감상을 남겨주는 것 같은데 이게 또한 끝내주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소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모여서 끝내주는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름휴가 특집으로 한 시간 동안 함께한 책 GPT.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이슬아 작가의 끝내주는 인생이었고요. 오늘 김세윤 작가님, 강윤정 편집자님과 함께했습니다.
2: 두 분의 책 소개를 듣고 나니 부끄러우시면서 그 두 분께서 추천한 책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0: 아닙니다. 웨스 앤더슨 보시고
2: 웨스 앤더슨 영화를 보세요.
1: 근데 정말 세 사람이 너무 다른 책을 가지고 왔네요. 네. 그래서 취향에 맞으시는 책이 하나는 있지 않으실까 들으시는 분들이.
2: 맞습니다. 맞아요. 소설.
0: 네. 기담집으로 시작해서
2: 산문집, 사진집.
0: 네. 정말 이렇게 봐도 되고 여름은 기니까요.
1: 네. 네.
0: 두 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1: 저도 책 추천을 하는 게 일이지만 책 추천 받는 게 또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새롭게 발견한 책들, 뭐 읽은 책을 다시 읽고 싶어지는 것도 있고 저는 여름이 너무 힘든데 소개해 주신 책들 읽으면서 조금 잊고 뭐 더위도 잊고 뭔가 여름휴가 가고 싶다는 마음도 좀 잊고 잘 보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0: 네.
2: 저는 이미 뭐 오늘 소개해 주신 두 권은 바로 이제 구매각 그리고 오늘 그 두 분의 DJ와 함께한 방송 네, 즐거웠습니다. 네.
0: 우리 또 하면 안 돼요?
1: 평행우 저희 겨울방학 때 만나나요?
0: 아, 절기 특집 같은 거 할까요? 책 추천.
1: 추석 때.
0: 네, 아 좋죠. 네, 그러면 두 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또 앞으로 따로따로 봅시다.
1: 네, 그럼 다른 또 좋은 기회에 뵙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고아성의 에필로그. 한 출판사에서는 시금치당이라는 귀여운 아날로그 구독 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 작가의 짧은 글귀를 예쁜 편지에 담아서 절기마다 우체통으로 배달해 주는 것인데요. 저는 구독자입니다. 이번 절기는 어느 분일까 설레이면서 열었는데요. 바로 최승자 씨.

부모님이셨습니다. 시인님의 안녕을 빌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최승자 시인님의 옛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이 세계가 치유할 수 없이 깊이 병들어 있다는 생각. 또 어떤 아침에는 내가 이 세계와 화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병들어 있다는 생각. 내가 나를 버리고 손, 발, 다리, 팔 모두 버리고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숨죽일 때 속절없이 다가오는 한 풍경. 속절없이 한 여자가 보리를 거두고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보리 방아를 찍고 그 힘으로 지구가 돌고 시간의 사막 한가운데서 죽음이 홀로 나를 꿈꾸고 있다. 내가 나를 모독한 것일까? 21세기가 나를 모독한 것일까? 네, AI가 도래한 시대에 21세기를 바라보는 최승자 시인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화정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일 상대방의 산업 기반 시설을 노린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밤사이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인근 지역의 군수산업시설과 물류센터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흑해에서 러시아의 컨테이너 선박을 공격해 이 배가 침몰하면서 선원 17명이 탈출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에서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폭발은 현지 시간 1일 저녁 쿠드린스카야 광장의 야외 카페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정확한 사상자 수와 폭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남미 페루의 나스카 유적지 상공을 비행하던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기에는 승객 11명과 조종사 2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스카 유적지는 2000여 년 전 고대 원주민 공동체가 그린 것으로 여겨지는 거대한 지상화가 있는 지역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돼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2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지질화산연구소에 따르면 현지 시간 31일 오후 7시 46분쯤 나폴리 서쪽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26명이 다쳤으며 여러 채 빈 건물이 붕괴하고 산사태가 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산불 확산이 차단됐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1일 지롱드 지역에서 4만 2천 헥타르를 휩쓴 산불과 관련해 산불이 고정돼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롱드 지방당국도 상황이 호전된 덕분에 산불로 대피했던 주민 만여 명이 추가적으로 귀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전남 보성, 여수, 광양, 경남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부산 39도, 광주 38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한 세바시 강연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인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들의 목록. 낯설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인맥은 도움을 받기만 해서 오래 못 가는 산줄기와 물줄기처럼 이어지는 관계니까요.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보세요. 관계라는 정서적 자산은 내어주는 만큼 쌓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필요할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맥이라면 은행 잔고보다 더 든든하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의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라는 조바심이 이 시장을 달궜다면 이제는 안 들어가길 잘했다라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각각 포모, 조모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테마 시사에서는 바로 이 감정의 실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4: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5: 네, 새 분과 함께합니다. 인문공동체 책꽂이배 최준양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5: 그리고 방송인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5: 오늘의 테마는 포모와 조모인데요. 그래도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얘기를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포모와 조모 어떻게 개념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7: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주식시장과 함께 많이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일상적 용어로 좀 자리를 잡았고

조모는 사실상 그것을 비교하면서 나온 말인데 joy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뭐 세상에 이런 것도 즐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놓치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2014년도에 2014년도에

0: 명상을 통해서 뭔가 어떤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조모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주식과 연결되어서 남들은 다 투자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 남들은 다 팔아도 나는 팔지 않는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포모와 조모가 약간 쌍둥이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 말이 아주 뭐 많이 문의가 되던데 주식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우리가 그럼 일상에서 그 자주 겪을 수 있는 포모 현상과 조모 현상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2: 보통 이제 SNS 바람을 타고 먹거리 관련해서 그런 트렌드가 좀 빨랐죠.
1: 네.
2: 뭐 두바이 초콜릿 뭐 이런 거 유행하면 이제 다들 그 먹어봐야 되고 사진 찍어서 SNS에 인증해야 되고 안 먹은 사람은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1: 네.
2: 뭐 먹거리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았죠.
1: 그래요. 네. 또.
0: 근데 우리 뭐 여기 다 프리랜서인데 이 프리랜서는 이 포모와 조모에서 맨날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2: 네.
0: 아, 나는 맨날 뒤처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프리랜서들이 또 잘 쉬지를 못하잖아요. 주말에도 뭔가 내가 쉬면 아 뭔가 지금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한순간에 이제 아 나는 쉬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나 누구는 저렇게 조이 오브 미싱 아웃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자신이 막 너무 한스러워서 조모를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 포모 현상을 막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
1: 주말에 못 쉬어요. 좀 쉬세요.
0: 아니 근데 이제 막 글이 밀려 있으면 이때라도 네. 글을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1: 아, 네. 그거는 포모 조모하고는 상관없는 마감 현상이고
2: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육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포모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럴 수 있죠.
2: 네. 네. 이제 내가 느끼는 포모보다 혹시라도 내 자녀가 포모를 느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큰 거죠.
1: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뭐를 해야 돼 라고 네. 이제 그 뭐 쭉 얘기가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마치 내가 자식한테 뭔가를 되게 잘못하는 거 같고.
2: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영유라 그러죠. 영어 유치원. 나는 이제 아기 낳기 전에는 나는 그런 데 안 보낼 거야. 나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게 아이다움이라고 생각해라. 또 사람들도 주변에서 다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겨지면 슬슬 불안해진다는 거죠. 나만 이상한 건가? 내 아이만 뒤처지게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그것도 포모죠.
0: 저희 아이가 전형적인 이 조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실천하면 내가 되게 멋있어 보일 건데 아이가 그런 거를 계속 실천하고 있으니까
2: 네.
0: 정말 답답합니다.
1: 내가 남들처럼 공부 안 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이 전혀 없이
0: 네.
1: 일관되게 논다 뭐 네, 이런
0: 그러니까,
1: 거 얘기하는 겁니까?
0: 어떻게 저렇게 해요? 태평천하냐
1: 이런 걸 조모로 얘기할 수 있나?
2: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이 계속 일관되게 조이 오브 미싱 아웃 조모를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주로 쓰이는 조모 같은 경우는 그냥 포모의 같은 맥락이에요.
0: 맞아요. 네.
2: 포모 때문에 느끼던 공포감과 소외감을 뭐 주식으로 예를 들면 오를 때 느끼다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 포모가 조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대적 개념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쉽게 이제 조모는 포모를 의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건 좀 슬픈 지점인 거죠. 만약에 일관되게 남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나는 거기 주류에 따라가지 않아서 느끼는 조모면 괜찮은데
1: 네.
2: 이게 상대적으로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돈 벌 때는 포모를 느끼다가 남들이 이러니까 이제 그때 와서 이제 아 나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에 어쨌든 그것도 상대적으로 느끼는 기쁨이니까요.
1: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주식시장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어떤 주식 전문가,
2: 네,
1: M장의 얘기를 한번.
2: 아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보통의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대신 이제 수익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많이 깨먹은 사람, 깨먹은 경험이 많은 사람.
0: 참고로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대기실에서 ETF가 뭐야? 그러면서 우리끼리 대화를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1: 야, 그건 심하다. ETF 저는 그래도 들어는 봤어요.
3: 저희도 좀 많이 들었는데.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늘 주제를 이 포모 조모 주제를 받고 이 주제 때문에 제가 포모를 느꼈어요. 아 이게 내가 놓치고 있는 거구나 사회 현상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되도록이면 발언을 지금 삼가하고 있는 이유가 완전 포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일상 속에서 좀 여기 용어 중에 나온 건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포모가 있다라는 걸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도소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교도소에 들어갈 때는 소지품을 다

0: 맡기고 들어가야 돼요.
1: 네.
0: 그 강의 대기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됐고 강의 시간이 한 두 시간 정도 됐고 그리고 나오는데 또 한 30분 걸렸고 그러니까 대략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를 스마트폰을 작동을 못 시킨 채 있었거든요. 그 공포, 불안, 걱정, 뭐 내가 혹시 연락 못 받은 게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거 핸드폰만 확인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었는데 야, 이게 어느새 제 일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디지털 디톡스 이런 거는 절대 실천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일종의 뭐 포모랄까요? 네,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빼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 포모의 전형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는 게 어때라고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동료들이 나만 빼놓고 밥 먹으러 가. 그러면 포모를 느낀대요.
2: 그렇죠.
1: 왜 나를 뺐을까? 쟤들이 지금 나 빼놓고 뭐 무슨 모의 작당을 하나? 내 뒷욕 욕하고 있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그 불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끼지 못하면서 오는 불안. 이걸 아주 이제 포모의 전형적인 어떤 그 사례로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최근까지만 해도 주식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던 거죠.
2: 그렇죠.
1: 그러니까
2: 주식이야 뭐 늘 오르고 내리는 건데 이번에는 정말 특별했거든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유례 없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죠. 주식시장에 늘 포모는 존재했었는데 늘 주식이 상승장이고 이제 주도주라 그러죠.
1: 예.
2: 어떤 예, 섹터의 어떤 특정 종목이 이제 보통 이제 주도해서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 주식이 없으면 나만 이제 인생 망한 것 같은 느낌. 나만 혼자 벼락거지 된 것 같은 느낌. 사실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그랬었죠. 부동산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부동산으로 인해서 집 없는 나는 이제 벼락거지 된 건가 하면서 포모를 느끼기도 했었고.
1: 네.
2: 그런데 이번에 주식장이 워낙 유례 없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포모를 느끼신 분이 많았던 것이죠. 네.
1: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주식 열풍과 비슷한 게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있었어요.
2: 네.
1: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보면 튤립 광풍이라고
2: 해요. 네.
1: 저는 이 튤립이 뭐가 돈이 된다고
3: 그 지금 난리를 폈는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했었어요.
1: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게 뭐 어떤 사건이었는지. 네.
3: 아니 뭐 네덜란드에서 그게 광풍이 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뭐 그 정확한 설명 그 내용보다 그 당시에 그거를 풍자한 그림들이 있거든요. 풍자한 그림들이 뭐냐면 뭐 원숭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광풍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냐면 정상이 아닌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로 다 얘기를 해서 그 뭐라고 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떤 그 이렇게 씨앗이라 그러나? 그게 가격이 1000배까지 오르는 일이 이제 벌어졌으니까.
1: 그게 이제 그 발단이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에서 만든 아주 희귀한 튤립, 그러니까 줄무늬가 있는 튤립인가? 이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귀족 사회에서 이제 그 수입이 되고 하면서 돈이 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어마어마한 투기가 벌어져가지고 그 씨앗을 못 사가지고 근데 뭐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네.
3: 맞죠. 네. 그게 외래 식물로 들어오는데 아주 신비하다 그래가지고.
1: 그러니까
3: 투기였죠. 투기가 되니까 지금과 연결되는.
2: 처음엔 이제 예뻐서 예쁘고 희귀하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꽃이니까. 이제 부자들만 이제 그 꽃을 집에다가 이렇게
1: 그렇죠.
2: 예, 갖다 놓고 그랬죠. 이제 그 사람들 그걸 보니까 너무 멋있고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집에 저 튤립을 갖다 놓기만 하면 나는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튤립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을 뛰어넘고 이제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화훼 시장에서도 늘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미친 듯한 광풍이 불어서 꽃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미친 가격까지 상승을 했는데
1: 약간 이제 과장하면 집 한 채 값 뭐 이런 식으로
2: 네네네 어차피 또 꽃은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가상각도 엄청나게 큰 재화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이 광풍에 빠져드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산 가치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튤립을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들여서 그 이제 투자에 투자하게 된 것이죠.
3: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적 거품 사건으로 보통 설명을 하니까. 네.
1: 그리고 영국 가면 그 남의 회사인가요?
2: 네.
1: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이작 뉴튼도
2: 네.
1: 거기에 투자했다가 이제 쫄딱.
2: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만 다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죠? 이게 다 이제 포모 현상이잖아요. 결국은 뭐 남들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나만 이제 뭐 엑스털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네.

0: 어떤 이런 불안 심리.
1: 네. 2000년대 벤처 뭐 주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또 네네. 완전 한국 사회가 뒤집어진 적도 있어.
2: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주식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포모가 그냥 감정 상태의 문제로 남아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막 주식이 이제 오르고 오르고 거의 고점 근처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제 포모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작동 원리를 보면 이제 주식을 그때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원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주식은 위험한 투자 수단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식을 안 하고 계셨던 겁니다.
0: 네네네.
2: 근데 이제 여돈다도 옆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고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1: 자기가 바보 같고
2: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이 이제는 투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건데 나는 늦춰졌으니까 빨리 이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포모 때문에 위험한 투자를 합니다.
0: 근데 그러면 제가 하는 질문 드리고 포모와 조모를 가르는데 혹시 속도라는 것도 영향을 미치느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유행을 곧죽어도 안 따라간다. 유행이면 일부러 더 피한다.
2: 네.
0: 그래서 어떤 영화가 떴다. 천만 영화다면 저는 안 보거든요.
1: 더 네. 고집스럽게,
0: 더 고집스럽게 안 보다가 네. 이제 끝물이면 그때 가서 봐요.
2: 네.
0: 그러니까 하여간 나중에는 보긴 본 거잖아요.
2: 네. 그게 영화니까 다행입니다. 주식이면 큰일 났을 텐데.
0: 그러니까 이 포모와 조모를 가는데 속도라는 것도 중요한 요인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속도도 연관이 있죠.
0: 그러니까.
2: 주변에서 20년 동안 적금 부어가지고 큰돈 벌었던 사람 부러워하진 않잖아요.
0: 비유가 잘 쓰다.
2: 그런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인데 예.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투자 방식이 어떤 게 더 오르냐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차치하고 그 시간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돈 벌어가지고 적금한 게 나는 더 부러워해야 될 일이고 그 인내심이 더 존경해야 되고 내가 닮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런 방식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죠.
0: 그렇죠.
2: 압축시켜서 빠르게 돈 번 사람.
0: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떤 포모 심리가 발동하는 행위는 편승이잖아요.
2: 네.
0: 같이 올라타야 되는 거니까.
2: 네.
0: 그러니까 그게 막 달리고 있을 때 올라타야만이 그게 이제 포모 심리가 발동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 네.
0: 멈춰선 상태에서 올라서는 건 아니고.
2: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속도라는 것도 중 포모와 조모를 가르는 중요한
2: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1: 그러니까
2: 드네요.
1: 그러니까 이제 포모가 조모를 비판할 때, 조모가 포모를 비판할 때 그 속도를 가지고 다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네. 포모는 조모를 향해서 아따 태어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이런 식으로 하고 조모는 포모한테 그렇게 호들갑을 다 떨더니 꼴 좋다라고.
0: 그렇네요. 예, 예,
1: 그러니까
0: 예.
1: 내가 그 속도에 대해서 어떤 네.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빠를 때 내가 타이밍을 잘 아느냐도 재주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니까 같은 선상에서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0: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잠시 후 2부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왜 제가 왜 속도를 물어봤냐면 결국은 포모와 조모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비롯해서 하는 행위가
2: 네.
0: 숙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2: 네네.
0: 결국 숙고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거거든요.
2: 네.
0: 거리를 요하는 것이기도 하고
2: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런 숙고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성의 영역이잖아요.
2: 네.
0: 근데 포모나 조모는 사실 감정 영역이잖아요.
2: 네.
0: 이성보다는 그렇잖아요.
1: 그 뭐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서 같은 것도 보면
2: 네.
1: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것은 이제 포모 같은 거지. 막 달려라 이런 내용이고 그 동시대에 나왔던 또 다른 이제 자기 개발서 중에 힐링서가 예를 들어서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거 조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0: 근데 우리 그 주식 전문가인 M장이
2: 아 전문가 아닙니다. 예.
3: 그냥 상대적으로
2: 주식 투자자. 아 여기 이 방 안에서는 전문가일 수도 있겠네요.
0: 제 기준으로는 최고의 전문가라니까.
2: 네.
0: 근데 주식 시장에서 조모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요?
2: 아 주식 시장에서요?
0: 네.
2: 그 이, 보통 이제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0: 네. 그러니까 조모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량주나 이런 데 넣고 일일비하지 않고
2: 네.
0: 지그시
2: 네.
0: 한 10년 정도
2: 네.
0: 이런 경우로
2: 우량주 조모, 장기 투자
0: 이런 걸 조모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2: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방식은 오라
0: 네,
2: 결국
0: 그렇죠.
2: 내가 승리할 거야라고 느끼고 내 방식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면 그건 조모죠.
0: 불장에도 불구하고 단타 매매를 안 하면서.
2: 네.
0: 그죠.
2: 나의 소신을 지킨다 그러면.
0: 그러면서
2: 충분히 조모를 느낄만 하죠.
0: 적립식으로 가고 막 이런.
2: 네네.

0: 왜냐면 저희 이제 그 연장 방송에 그 저기 경제 어때 이제 패널 분들이 자꾸 저보고 적립은 괜찮다. 적립식은.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코치를 주시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조모라고 볼 수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 그것도 조모 맞죠. 왜냐면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주변에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특정 종목이 막 올라가면 저걸 사야 된다. 저기에 그죠? 이제 몰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막 이 유통이 되거든요.
0: 그럼 또 하나. 지금 반도체주가 막 난리예요.
1: 네네.
0: 근데 나는 반도체주 안 해. 다른 주를 해.
1: 네.
0: 시종 일관. 그럼 네. 이것도 조모입니까?
1: 아니요, 그건 투자를 잘 못하는 거죠. 농담이고요.
2: 아니 근데
1: 그것도 조모죠. 그거 만약에 본인이 그 자기의 투자 방식에 뭐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엔 내가 승리할 거야. 내 방식이 옳아라고 생각하고 쭉 가면
0: 그렇죠.
1: 조모 맞죠.
0: 편승을 안 하는 거니까.
1: 안 하는 거니까.
2: 근데 그 조모가 그 미싱 아웃을 할 때 놓치는 네. 것에 대한 즐거움이
1: 네.
2: 장기적으로 수익이 생겨서 즐거운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2: 그러니까
0: 않아요.
2: 예, 나는 이제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조모라고 설명을 쉽게 하겠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이 조모를 느끼려면 결국 자기가 판단을 잘해서 장기적으로 오른 거지.
0: 주식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면
2: 네네.
0: 그럴 수도 있죠. 네.
2: 그러면 이제 사실상 주식에서 조모를 느낀다는 것은 또 다른 주식하는 사람한테는
1: 네.
2: 저런 사람을 내가 쫓아가야 되는데
1: 네.
2: 우량주를 사서 10년 동안 내가 내버려둬야 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한
1: 네.
2: 또 그런 포모.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불장이 거죠. 막 해가지고 수익률이 막 갑자기 50% 60%가 돼. 근데 나는
1: 요즘은 그 정도면 늦기 안 옵니다. 200% 300%라고 하셔야 돼요.
0: 근데 나는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면 돼.
1: 네.
0: 라고 이렇게 접근한 건 조모인가요?
1: 조모죠. 조모고 올바른 소신이죠.
0: 아, 올바른.
1: 사실, 예, 왜냐면 사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시장 지수보다 잘 벌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정말 어렵고 정말 능력 있는 투자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1: 긴 시간 동안 평균 냈을 때.
2: 조모라는 게 어쨌든 감정적 절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1: 네네네.
2: 조모라는
0: 그렇죠. 절제.
1: 근데 이제 감정적 절제를 통해서 내 소신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면 조모가 맞는데
0: 네.
1: 근데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조모를 느끼는 건 쟤 잘 돼서 배 아팠는데 걔가 못 돼. 그걸 보면서 역시 잘 돼. 톡이야 역시. 이게 조모로 이제 보통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0: 쉽게 이제 배 아픔과 고소함.
1: 네.
0: 그
1: 쟤 잘 돼서 포모 느끼고 내가 배 아팠는데 주식이 떨어지면서 이 계좌가 녹아들었대. 그러면 이제 이야 내가 옳았어. 역시.
3: 그걸 제가
1: 조모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니까 올바른 조모의 모습은 사실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0: 그렇죠. 네.
3: 그걸 일러서 이제 독일어로 샤덴프레이데.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즐기는 감정. 샤덴프레이데라고 하고 르상티망이라는 말도 좀 비슷한 용어.
1: 근데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보다가 안 되는 걸 보니까 더 도파민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죠.
0: 그 이야기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한번 심리적인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1588 9376.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4: 네, 테마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시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포모와 조모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심리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포모와 조모의 심리,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안과 확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그렇죠.
4: 그렇죠.
5: 포모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보다 내가 뒤처진다라는 불안이고,
4: 그렇죠.
5: 조모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신념을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지켜내고 있다라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니까. 네.
4: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5: 네.
4: 그러니까 결국은 포모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바라보는 것이고, 조모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네.
5: 원래 뜻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아주에서 얘기했지만 조모가 이제 남의 불행을 보면서 느끼니까 뭐 이제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6: 은행에서 펀드 가입하려고 하면 뭐 자꾸 검사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공격 투자형입니까? 안정 투자형입니까?
4: 예.
6: 그냥 그 얘기 같아요. 이 주식시장 안에서의 포모와 조모는
5: 그러니까
6: 조모라는 심리를 어떤 절제된 감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하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그 사람이 주식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저금만 하고 살래 이러면 그 사람은 나는 주식 같은 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게 조모인 것 같은데
5: 네.
6: 그 주식시장 안에서 조모를 느낀다라는 것은 약간 이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도 잘 나갈 때 쟤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막 떨어질 때 막 쟤들 뭐 울상일 때
5: 네.
6: 막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런 조모니까 조금은 뭔가 이거를 포모는 조금 감정이 절제되지 않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조모라는 것은 약간 좀 득도한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그러니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 이제 보통 이제 전형적인 포모 현상을 뭐 이야기하면서 아까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항상 하는 분석들이 탐욕
5: 네.
4: 내지 욕망. 결국 욕망의 방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니 그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7: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욕망의 반대편이 결핍이거든요. 결핍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감정이 욕망인 건데 그 뭔가 내가 결핍돼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욕망이 덜 끓는 거고 그러면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삶의 행태로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욕망 이론이라고 그래서 뭐 사실 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그먼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했던 욕망에 대한 요 그 개념 설명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만족은 욕망의 불행이다. 욕망은 만족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그 자체를 욕망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는 순간 만족했으니까 이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결핍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락캉이라는 네. 사람이 그걸 이제 그 욕망은 결핍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무의식이 어떤 언어화 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저는 욕망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이제 제가 강의했던 노숙인들을 보면서
5: 네.
7: 그분들의 욕망은 뭘까를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설문을 비슷하게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은 뭐 단순히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아주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뜻밖에도 그분들의 욕망이 가장 큰 건 뭐냐면 성적 욕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걸 예단할 수가 없는 거구나. 사람의 현재 겉모습이나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 과제였던 거고 철학자들도 심도 있게 연구한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강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6: 그러니까 포모는 욕망이 맞죠. 왜냐하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니까.
4: 그렇죠.
6: 그 사람들이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주식을 하면 내가 그 욕망이 생각나지 않는데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 다 그것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네. 딱 뒤처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타인에게 어떻게 보면 타인에 맞춰가지고 타인이 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타인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욕망까지 들어가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좀 분위기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0: 아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백낙청 교수님은 거리내 철학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정답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인의 욕망에 개입하는 순간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욕망을 상향화시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다른 것들이 어그러진다.
1: 거꾸로 네. 조모는 욕망이 아닌가요?
0: 그러니까 조모는 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는 욕망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어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뜻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냥 삶 속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데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뭐 나는 어떤 것도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뭐 하는 사람은 엄청난 강박에 있거든요. 이 조모도 마찬가지죠. 진짜 만약에 세상에 어떤 시류에 관심 없는 사람이 그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그냥 자신이 그 기쁨을 느낀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을 거다. 근데 나는 조모야. 나는 남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아.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SNS에 인증을 하고 글로 표현하는 순간 나는 그 자체는 욕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 네. 행동심리학 실험 중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뭐예요?
2: 어린아이한테 네. 실험자가 마시멜로를 하나 주면서 지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선생님이 이따 올 건데 선생님 올 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라고 했을 때 먹는 아이와 안 먹는 아이 네.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를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그걸 참을 줄 아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성취도가 높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연구로 나중에 이제 추가 연구가 나왔어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만족 지연에 의한 이제 보상 효과인데 나 알고 봤더니 좀 더 해봤더니 그 조건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가 맞아요. 사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0: 마시멜로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2: 그러니까 약속이 계속 이행되는 가정 환경과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온 아이들은 내가 이걸 기다리면 나중에 보상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환경에 자주 노출됐던 아이들은 믿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이거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했지만 안 줄 수도 있어라는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군중 심리가 강하고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는 환경에 자주 노출돼 왔어요. 어렸을 때 받은 세뱃돈도 엄마가 가져가면서 나중에 준다는데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3: 그 마시멜로 이야기 후속 연구가 진행된 게 있는데요. 리 로스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심리학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행본으로 요즘 대중서로도 나왔는데 사람일까 상황일까 사람 자체만 봐서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그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객관적으로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리 로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연구한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그런 용어로 수렴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지금 그 나오는 주식 문제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마시멜로 실험에 관해서 충분히 적용되어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면 이렇게 주식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막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말이 나오지만 그 안에 보고 있으면 아, 좀 다른 사회에 살았으면 저 어떤 청년이 빚내가지고 투자 안 했을 텐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결국 가보면 그 청년이 일상 노동의 불안정성을 느끼고 그 마시멜로 같은 거죠.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 생각을
2: 그러니까
0: 하면
2: 조모를 유지하기가 맞죠. 쉽지 않은 한국 사회 구조적인 특징점이 있다.
0: 여기에 이제 주택 문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아도 집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마시멜로를 내가 기다려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라고 경험을 못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소위 몰빵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조모도 욕망 아니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조모의 지읒은 조이잖아요. 조이. 네. 즐긴다. 그런데 그거는 감정의 원초적인 상태인 느낌의 문제거든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느낌이거든요. 그건.
4: 욕망이죠.
1: 그러니까 그러면 느끼는 것은 욕망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러면 포모와 조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냐. 무엇에 대한 욕망의 갈구냐라는 차이 아니냐. 아까 조금 전에 오찬호 작가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포모라고 하면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고 조모라고 하면서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 욕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이런 식으로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비교하냐. 자존심과 자존감은 어디에서 그러면 갈라지는 것이냐. 자존심은 타인의 시선을 거울 삼아서 평가하는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평가를 하는 게 자존감에 대해 얘기를 하거든요.
2: 네.
1: 결국은 포모와 조모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과는 다른 나의 어떤 그 고유한 욕망에
2: 네.
1: 집중하는 것. 거기서 비롯된 게 조모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3: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 불안과 확신으로 이렇게 대비를 시켰는데 불안도 확신도 다 욕망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 감정에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불안만이 뭐 욕망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확신도 사실은 한참 우리가 논의가 됐던 확신의 함정이라는 책도 나오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로 수렴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그 확증 편향을 갖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 에코체인버 이펙트 같은 경우 형성되고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욕망의 집합체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파편화된 욕망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2: 네. 이제 재밌고 좀 신기한 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지난 10년간을 생각해보면 포모를 느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포모를 느끼고 조모를 느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모를 느꼈던 게 있거든요.
1: 어떤 점에서?
2: 보면 10년 전에 계약해보시면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있었습니다.
1: 아, 예, 있었죠.
2: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이 이제 수십 배, 막 수백 배 뛰면서 이제 벼락부자가 되는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비트코인 없는 나 인생 끝난 건가? 나 거진가?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지나갔더니 이제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제약 바이오주가 갑자기 뜁니다. 급등해요. 근데 모든 것의 특징이 보면 이제 급등합니다. 갑자기 올라요. 그러면서 아 제약 바이오주 없는 나 이번에도 놓쳤네. 나만 또 거진가? 그리고 또 잊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옵니다. 태술땡 없는 나, 나만 거진가? 아, 이러고 있더니 또 AI 시대가 옵니다. 아, MBD땡 없는 나, 나만 또 거진가? 계속 10년 동안 이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 파도 속에서 그 파도를 타고 크게 돈 벌었던 사람들은 다 조모였거든요. 꾸준히 투자했던 사람들, 미리 알아보고. 앞서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모를 생각하면서 난 나의 길을 갈 거야 했던 사람들이 잘 되면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포모를 느낍니다.
3: 역대 방송 중에서 오늘 MC 장원이 제일 활발하네요. 역시 맞습니다. 상대적인 주식 전문가.
2: 아니요. 주식 전문가라서 아니라 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3: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근데 조모하고 좀 결이 다른 건데 주식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자꾸 야, 이 사람이 떠오르는데 탤런트 전원주 씨. 그 네. 엄청나게 막 그냥 주식 사놓은 거 몇십 년 동안 묵혀놨더니 그게 몇백 배 뭐 이익을 실현하더라니. 그런 옛날 워렌 버핏이 뭐 그런 형태의 투자, 장기 투자를 권유하고 이런 게 한 주석이 하나의 패턴이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저는 그 주식 잘 모르지만 너무들 조급한 것 같아요. 뭐 사고팔고가 너무 빠르고 뭐 데이트레이더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것이 변동을 폭을 더 늘리는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르면 그 외국 기관 투자자는 이 사람들 이익 실현해서 빠져나가고 나면 또 뭐 잡는 심정으로 또 울고 불고 하고
2: 근데 아까 이거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아까 그 머시멜로 실험이랑 또 연결되는 게 국이 국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믿음과 신뢰를 줬다가 배신당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투자가 국장에서 힘들다. 뭐 이런 것 이야기들이 있었죠.
0: 그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속도 조절 같은 게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뉴스를 보면 급락할 때 그것이 9시 뉴스의 탑으로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저녁 뉴스의 탑으로 네네. 나오는 거는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오를 때
2: 네.
0: 그럼 왜 그 탑뉴스로 뭐 7천을 넘겼습니다. 8천을 넘겼습니다. 그게 뭐 한 줄 뉴스 정도로 나오면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은 올랐을 때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방송은 뭐야 난 주식 안 하는데 내가 주식해야 되겠네. 그런 효과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주식시장에 제도적으로 포모를 만들어버리는
2: 맞아요.
0: 미디어의 어떤 맞습니다. 현상들을 보면 되게 답답하죠.
1: 근데 주식으로 국한해서 하면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튤립 광풍도 얘기했는데 그때 그 왜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렇게 그 튤립 광풍에 편승을 했느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그것을 단순한 어떤

0: 그 탐욕으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네덜란드가 처했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 네덜란드들이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였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또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적 상황이 있었고
1: 환경이 또 있었군요.
0: 그렇죠. 이제 그 상황에서 뭐냐면 어떤 삶의 불안정성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싹 트고 언제 그 발동하고 더 커지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삶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상황의 그 불투명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감은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욕망은 더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그 더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삶이 이제 그 작동을 하고 있다. 아주 단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그 젊은 우리나라의 청년층이 영끌로 해서 집을 사들인다.
1: 네.
0: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단순한 청년층의 욕망으로 그걸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1: 네.
0: 그건 욕망에 따른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그 주거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옥죄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여기서 결국은 이거라도 그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지금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작동을 하면서
1: 생존 본능이죠.
0: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연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을 그릇된 것. 잘못된 것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이것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포물하고 현상을 가지고 뭔가 혀를 끌끌 차면서 탐욕 덩어리들, 속물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고요. 포무 현상이 빚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작동을 한다.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의 거의 대부분은 삶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요인들이다. 그 네.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걸 좀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2: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다른 게 너무 불안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요. 다른 걸로 돈도 못 버는데 주식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유인 효과가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인이 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불안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주식 자체가 이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안의 요소가 또 되어버렸으니까 결국은 그 이제 불안 때문에 어떤 욕망이 생기는 건 맞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을 계속 유도하는
1: 네.
2: 불안을 계속 뭐 만들어내면서
0: 자극하는
2: 자극해버리는 그런 것이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위험 수위로 좀 이른 감도 있지 않나.
0: 이제 거기서 생각하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저널리즘에서 이제 그 이 공포 마케팅을 한다라는
2: 맞아요.
0: 네.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분위기를 한쪽으로 쫙 몰아가면서 여기서 뒤쳐져 버리면 너는 뭐 바보야. 너는 나고 될 거야라고는 어떤 공포를 불안을 더 자극해서 아예 공포감을 조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 조금 든다 그러면 에? 네. 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0: 그런데 네. 이런 포모와 조모라고 하는 심리가 정치 정세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작동 원리가 포모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권력 다툼이라는 거는 권력을 갖고 싶다는 얘기고 권력을 갖고 싶다는 얘기는 아, 이 판에서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항상 새로운 권력 집단이 새로 태어나고 그럼 원래 기존에 있던 권력 집단은 또 자리를 내어주고 계속 그 자리를 바꿔나가면서 또 새롭게 변화하는 게 이 정치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그 신구의 싸움이라는 건 늘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이제 구세력 기존의 정치 권력들이 느끼는 건 포모죠 사실.
0: 그러니까 그게 작동 원리가 딱 전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작동 원리라는 것은 먼저 불안감을 자극을 하죠.
1: 그렇죠.
0: 이 상황이 되면 위기로 빠질 것이고 이렇게 될 거야.
1: 네.
0: 그 다음에는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죠. 원래 그러니까 이 불안감의 처방약은 의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위기에 빠질 거야. 근데 이렇게 가면 괜찮아. 좋아져.
1: 네.
0: 이게 2단계고 마지막 단계가 그래서 이 사람을 지지해야 돼. 라고는 인물화로 가거든요.
1: 네.
0: 이것이 어떤 것이 정치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처음에 자각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서를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점.
1: 네.
0: 그다음에 몰빵을 유도한다는 점.
1: 그러네요.
0: 네. 그런 점에서 결국
2: 나치가 그렇게 나치가 그렇게
0: 그러니까
1: 네. 실존하지 않는 위험 요소를 만들어내서 굉장히 큰 위험 요소인 것처럼 뻥튀기를 하기도 하죠.
0: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1: 네.
0: 그게 아니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는 그렇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1: 네. 시스템 구조적 특징.
2: 그래서 이제 뭐 민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치가 아닐 거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포모 쪽 증후군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막 여론이 생길 때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정치는 아유 우리는 그냥 우직한

0: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런 네. 어떤 느린 좀 그런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한데 사실상 그 여론이라는 것만이 민심이 꼭 정답이라고 딱 정하는 순간 사실상 저는 정치가 엉망이 된다고
1: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포모와 조모를 다른 분석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어떤 이 대중의 정서에 편승에 들어가는 사람도 이제 대중 추수제이자로 포퓰리스트라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정치꾼이라고 부르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이런 것들 하면서 대중 정서에 편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중을 설득해 가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정치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2: 네.
1: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도 어찌 본다면 포모와 조모의
2: 네.
1: 그 차이의 틀 속에서 그걸 분석할 수 있어요.
2: 네.
1: 정치인도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더라고요.
3: 예전에 그 할머니들 같은 경우 집안에 항상 놓고 있는 상비약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천운영 작가가 명랑이라고 약 이름을 붙였는데 명랑 하나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야.
1: 그러니까 붙인 게 아니라 실제로 상표에 있었어요.
3: 네, 그러니까 명랑이라고.
2: 아~ 그러니까
3: 사실은 내용, 내용물을 네. 보면 사실 밀가루 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겉에는 이제 저는 이제 정치는 현실 세계에 우리가 일반 국민에게 던져주는 당위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물은 굉장히 쓰고 그런 먹기 힘든데 그 위를 달달한 매끈한 껍데기를 씌워서 먹을 때는 쓴맛을 못 느끼게 해주는
2: 네.
3: 그래서 그 당위정으로 쌓여져 있는 마이신이나 이런 약을 먹었을 때 안심하게 되는 그 당위정 역할을 해주는 게 정치.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 당위정을 통해서 타블릿이라고 당위정 그러는데 타블로이드라는 신문 판형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뭔가 국민들이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치인데 근데 과연 그 당위정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냐 이걸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꾼이냐 정치인이냐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도 정이냐 비정이냐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1: 근데 아무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조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하거나
2: 네.
1: 치유하거나 할 게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조의하고 있는데
2: 네, 그렇죠.
1: 문제는 포모잖아요. 포모가 가져오는 어떤 그러니까 후과 거기서 오는 정신적 상처 그러니까 편승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는 공허함 내지 공황 상태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남는 것 같은데 과제로 남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3: 정치 포모가 가장 심한 세대가 사실 요즘 이대남이라고 표현되는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그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아, 부모 세대가 겪어왔던 뭐 IMF 외환위기라든가 기타 리먼 사태 뭐 등등 여러 가지 불안을 조장하는 어떤 어렸을 때 경험들이 불안감으로 내면 속에 숙성됐었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성세대 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까지 쌓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정치적 욕망으로 드러난 게 지금 현재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1: 오히려 포모의 어떤 후과를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저희가 볼 때 이제 그 언제부턴가 정치 용어가 돼버린 멘붕.
2: 네.
3: 네.
1: 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면에서 특히 선거구면 이런 데서 특정 정치인을 거의 뭐 열렬하게 지지를 했는데 그 정치인이 당선이 되지를 못했어. 패배를 했어. 그 상태에서 오는 멘탈 붕괴. 어찌 보면 포모의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때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멘탈 붕괴돼서 정치적 무관심 정도로 이어져 간다면 그냥 개인의 손해일 건데 그런 멘탈이 붕괴되어서 그 박탈감이 어떤 타자에 대한 공격 포모 약자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1: 정치 영역이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에서도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기다려야 됩니까?
2: 이게 치유가 불가능하죠.
1: 불가능합니까?
2: 이게 꼭 주식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사회 구조적으로도 늘 포모와 조모는 항상 서로 같이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이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과거와 현재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대표적인 얘기가 저는 지금 덕후라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조모의 이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저는 덕후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들이 뭘 좋아하던 간에 나는 대세에 편승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할
0: 매니아.
2: 거야. 네. 그래서 뭐 애니에 빠지기도 하고 뭐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옛날에는 사회 부적응자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1: 남성들의 프라모델에 빠진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죠. 많대요.
2: 그리고 아우 쟤는 저런 거나 해가지고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예전에는 사회적 문제처럼 다뤄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덕후가 트렌드예요.
1: 그런 건 이제 내 멋에 산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특정 분야에 있어서 되게 깊이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오히려 이제 요즘엔 추앙받으면서 덕후를 코스프레하는 그런 문화마저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모가 트렌드가 되면서 내가 조모를 느끼지 못하는 거에 또 포모를 느낍니다.
1: 알겠습니다.
2: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1: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포모와 조모가 남을 보느냐 나를 보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평생 누구는 남만 보고 살고 누구는 남만 보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교차를 하는 건데 남한테 자꾸 마음이 쏠릴 때 나를 한번 돌아보는 이런 네네. 것들을 통해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다.
2: 네네.
1: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용주
1: 강다솜의
2: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3: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3: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4: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접경 도시인 쿠쿠타의 경찰 건물에서 무장반군 세력의 수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새벽 경찰청사 바깥에 세워진 한 트럭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경찰관 1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7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쿠웨이트에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쿠웨이트 영공 내에서 적 드론을 탐지해 요격했다면서 이번 공습으로 여러 시설이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과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는 과정에서 쿠웨이트에 주둔하는 알살렘 미군 기지를 수차례 타격한 바 있습니다.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현지 시간 1일 자국민들에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고조에 대비해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등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들은 성명을 통해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공편 취소, 주기적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 대사관은 또 일부 항공사는 운항 재개를 연기했고 일부 노선은 취소됐다면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태 악화 시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22개 회원국이 스페인 세우타의 모로코 이주민 난입 사태와 관련해 유럽 내무장관들의 긴급 화상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EU 지도부에 보냈습니다. 22개국 정상은 서한에서 최근의 사태는 즉각적이고 일관된 유럽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며 스페인이 EU 외부 국경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일째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이 열린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 합계 45.06%를 얻어 정청래 후보를 0.4%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44.61%를 얻었고 송영길 후보는 10.34% 득표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충남과 충북에서, 정 후보는 대전, 세종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박선원, 한민수, 서미와 김용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9: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0: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월등한 점은 유년 시절의 추억이 제일 많다는 건데요. 시골 외갓집의 뜨거웠던 마당, 사촌들과 등이 새까매지도록 놀던 파도와 개울, 친구들과 아이스크림 사러 뛰어가던 슈퍼, 쫄딱 비를 맞았던 오후가 어느새 파랗게 개고 저 구름은 널 닮아서 못생겼다며 서로 낄낄대던 형제자매. 여름의 추억이 몰려있는 건 방학으로 휴가로 다른 계절보다 많이 놀았던 덕분이겠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드는 계절, 그 한복판인데 어떻게 좀 놀고들 계신가요?
1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합니다.

0: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3: 강다솜의
2: 차카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3: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의 로봇 택시가 운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3: 네. 이게 처음 경험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타보면 계속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도 한 번쯤은 타보고 싶더라고요.
2: 나는 타봤지롱.
3: 진짜요?
2: 근데 이 로봇 택시가 운전도 참 잘하고 승객들의 만족도도 높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 어떤 문제인가요?
2: 주차 위반이나 불법 주차로 과태료 폭탄 맞고 있어요.
3: 그럼 그 주차 요금 회사가 되나요?
2: 그렇죠. 웨이모 로보택시의 경우에는 2024년 오스틴에 진출한 이후에 현재까지 과태료만 우리 돈으로 1,360만 원 냈다고 합니다.
3: 우와, 보통 뭘 위반하나요?
2: 그러니까 견인구역에 주차를 한다든가 또는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간다든가 또 간혹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부과받기도 했다네요.
3: AI가 똑똑하긴 한데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이 남았네요.
2: 그러니까 배워야 할 건 또 있어요. 도시의 암묵적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해프닝도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네. 일요일 예배 시간에 교회 주차장 입구를 5분 넘게 막아서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우회하는 방법이나 경찰, 소방차 지시에 따르는 부분도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해 보여요.
3: 네. 사실 로보택시 못지않게 불법 주차로 과태료 내는 운전자들 참 많잖아요.
2: 예예. 예.
3: 이번 기회에 로보택시도 인간 운전자도 불법 주차 습관 고치면 좋겠습니다.
2: 나쁜 습관 가지면 안 됩니다. 자, 불법 주차가 사라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I'm human.

0: 세세 캐치의 Backseat of Your Cadillac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카믈리 박재용 실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를 고민하신다 하면 박 실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 디자인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국민대학교 노재승 교수와 함께 오늘 픽업 트럭 이야기 해볼게요.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다 환영입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7: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6: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7: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자동차 구매 계획 있으신가요?
1: 국산차, 수입차, 내연기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고차, 신차, 세단, SUV 등등 고민되시죠?
0: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자동차 구매는 이제 차카차카 카믈리의 박 실장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1: 배터리부 테크놀로지 박재용 이사, 섬세하고 예리하다고 스스로 늘 얘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자동차 추천의 미각 담당 실장 박 실장입니다.
1: 자동차 맛집은 어디입니까?
2: 착하죠.
1: 아 그렇죠.
2: 네.
0: 지금 약간 살짝
1: 당황했죠.
0: 네, 당황했어요. 네. 한 3초 정도.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애드리브가 안 돼가지고. 자, 열 번째 구매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수소 연료 전지차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구입할 때 1kg에 수소 가격이 8,800원이었는데 수소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 했는데 지금 9,900원입니다. 신차 구입 예정 중입니다. 사는 곳은

0: 경북 구미고요. 아파트 바로 뒤가 수소 충전소라서 충전 스트레스 없습니다. 3년 동안 15만 킬로미터 탔는데 15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면 AS가 불편하다고 해서 교체를 고민 중이에요. 향후 수소차, 전기차 중에 어느 것이 연료비 절약과 차량 유지 등에 유리할까요? 박 실장님 도와주세요라고 남기셨어요.
1: 네, 이번 사연 주인공님은 이미 수소 세계에 적응하신 분인가요?
2: 그러니까.
1: 네. 수소차를 이용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소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소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나을지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한번 따져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 어쨌든 뭐 국내 수소 전기 승용차는 딱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1: 네.
2: 근데 의외로 추천할 차가 한 대인 경우가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2: 일단 뭐 추천은 시작해 보시죠.
1: 네. 일단 사연자 분께서 수소차, 정확히 말하면 수소 연료 전지차죠. 그중에서 승용. 이제 수소차를 타고 계시는데 3년 15만 킬로미터를 주행하시고 1년에 5만 킬로미터 정도면 상당히 주행 거리가 많은 편입니다.
2: 많이 운행한 거예요.
1: 네, 네. 수소차는 이제 현대차의 넥소밖에 없습니다.
2: 예, 예.
1: 지금은 이제 넥소 신형이 출시되었죠. 하지만 사연자 분께서 수소 가격이 올랐다고 하셨어요.
2: 예.
1: 그러면 수소 1kg에 9,900원이 되었는데 과연 넥소의 수소 탱크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겠죠.
2: 예.
1: 네, 넥소 수소 탱크가 6.69kg입니다. 따라서 현대차에서 18인치 타이어 기준 약 720km를 주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 일단 사연자분은 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이런 생활 패턴이 적응이 되어 있다라고
2: 그렇죠.
0: 하셨는데 그럼 요금이 중요한 거겠네요.
1: 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1년에 5만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하시기 때문에 효율이 최대한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소부터 한번 확인하면 1kg당 만 원으로 계산해도 66,900원 정도 되는 거죠.
2: 예.
1: 수소를 가득 충전한다는 가정하에 약 66,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주행 거리를 따져봤을 때 한 번 충전에 약 700km를 주행한다고 한다면 약 71번에 충전이 필요합니다.
2: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1: 네, 그러면 1회 66,000원 비용에 1년에 약 4,686,000원의 수소 충전료가 발생합니다.
2: 그렇죠.
1: 넥소와 비슷한 크기와 출력을 가진 아이오닉5를 비교한다면
2: 예, 예.
1: 이제 1륜구동입니다.
2: 예.
1: 168kW의 모터에 롱레인지 배터리 84kW시 용량일 경우에 한 번 충전에 복합 478km를 주행하고 급속 충전만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2: 아주
1: 때
2: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1: 극단적인
2: 거죠.
1: 네. 네. 1kW시당 390원 급속 충전 요금으로 32,760원입니다.
2: 네.
1: 1년에 5만 킬로를 주행한다는 가정하에
2: 몇 번 충전합니까?
1: 104번 정도 충전을 해야 합니다.
0: 네.
2: 그럼 얼마 들어갑니까?
1: 네, 그러면 약 340만 7,040원입니다.
2: 아.
1: 네. 1년에 5만 킬로미터를 탄다는 가정하에 수소차 넥소와 전기차 아이오닉5를 비교하면 약 128,960원 정도가 넥소가 충전비가 좀 높습니다.
0: 그러네요.
2: 네.
1: 물론 방금 비교는 극단적인 두 차종과 특정 사용으로만 비교한 가격이죠.
2: 근데 이게 이제 급속 충전 기준으로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1: 네.
2: 급속 충전만 하지 않잖아요. 보통 급속 충전 비율이 1년에 전기차 타는 사람들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1: 네.
2: 그거랑 비교하면 차액은 더 벌어지겠네요.
1: 더 벌어지죠. 완속 충전만 한다면 더 좀 차이가 나게 되죠.
2: 배터리 전기차를 쓰는 게 경제적으로는
1: 네.
2: 훨씬 더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 현재 그 서울 기준 수소차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 2,250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 700만 원으로 해서 2,950만 원의 보조금이 보조됩니다.
2: 네.
1: 그러면 넥소 1인구동 모던 트림에 옵션 없이 구매하면 세제 혜택점 가격으로 8,044만 7천 원에 보조금을 빼면 5,094만 7천 원으로 넥소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비슷한 동력 성능의 이제 아이오닉 5 모던 트림에 롱레인지에 하이패스 패키지와 빌트인 캠 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서 세제 혜택점 가격 5,635만 원에서 국고 지자체 보조금 각각 564만 원, 169만 원을 빼면 4,902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넥소와 아이오닉5가 약 192만 7천 원 차이가 나는 것이죠.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약간 비싸다는 것인데
2: 그러네요.
1: 네. 실제로 뭐 넥소의 e-하이패스와 빌트인 캠2 플러스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추구하지 않은 가격인데도 아이오닉보다 비쌉니다.
0: 오, 지금 한쪽으로 기우는데요.
2: 많이 기울어요.
0: 네, 네. 차량 가격, 효율 뭐 다 전기차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건 이제 수소차의 경우 만일에 사고 시 수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물론 무사고로 운행한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사고가 나서 수리하게 된다면 8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수리하게 되는 것과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2: 야, 구매해서 200만 원, 연간 운행할 때 에너지 비용 100만 원, 한 300만 원 벌써 차이가 나니까 네. 경제적으로 볼 때는 배터리 전기차를 선택하는 게 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1년에 300이면 5년이면
2: 1,500만
1: 원이죠. 네.
2: 상품성은 비슷하겠죠?
1: 네. 기본 품목과 선택 품목의 사양들은 수소차나 전기차나 비슷비슷합니다. 기본적인 뭐 안전장치나 편의 사양들은 모두 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어차피 현대기아차의 경우는 대부분 사양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이나 알고리즘, 편의 품목 등이 같은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디자인이죠. 디자인은 이제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눠지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좀 어렵습니다.
0: 근데 저는 이 수소차가 크기나 모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1: 네, 뭐 수소차를 승용으로 원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전기차는 이제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타지 않는 뭐 특별한 차를 탄다는 점, 또 전기차보다 더 친환경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수소차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소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0: 그러네요.
2: 지금 듭니다.
1: 그런 셈이죠.
0: 근데 사연자분은 이미 수소차를 경험하셨잖아요.
2: 그러니까. 네.
0: 그리고 또 이미 생활 패턴도 맞춰져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수소차로 가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사연자께서 이미 수소차를 한번 소유해 보셨기 때문에 수소차가 편하실지 배터리 전기차가 편하실지는 섣불리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소 연료 전지차를 이제 운행한다는 그 운행하는데 필요한 생활 방식을 구축하셨을 겁니다. 만약 이번에 배터리 전기차를 구매하신다면 전기차 생활 방식으로 다시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신경이 쓰일 수 있는 거죠.
2: 이제 수소를 넣는 시간은 되게 짧고 전기를 충전하는 시간이 기니까
1: 네.
2: 바쁘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라는
1: 네.
2: 얘기인데 어쨌든 오늘 사연의 핵심은. 자동차 자체의 상품성이나 가격보다는 과연 수소를 충전하면서 이동하던 생활 패턴이 더 편리한가 아니면 전기를 충전하는 생활 패턴이 더 편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1: 네. 뭐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차 가격은 보조금에 의해서 비슷비슷한
2: 그러니까.
1: 급의 차종들은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수소를 충전하시면서 불편함 없이 차량을 운행해 오셨을 텐데 갑자기 전기 충전으로 바꾼다면 처음에는 불편해도 뭐 심야 시간에 완속 충전기를 연결해 놓아야 한다든지 급속 충전기를 찾아 다녀야 한다든지 뭐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아마 좀 더 많이 겪어야 하지 않을까.
0: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문득. 수소차 위험하진 않아요?
1: 네, 대부분 수소하면 폭발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국내외 그 위험도 비교 자료에 주요 에너지 종합 위험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소의 위험성이 1이라면 가솔린이 1.43입니다. LPG가 1.22, 도시가스가 1.03으로 나타났습니다.
2: 가솔린보다 위험성이 덜하다는 얘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오히려.
1: 네, 우리가 무심코 늘 이용하는 가솔린 내연기관의 위험성이 더 높은 거죠. 수소는 알고 보면 가장 안전한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수소 안전 관리 종합 대책 등으로 관련 체계를 꾸준히 강화하고 수십 년째 그 석유 화학이나 반도체 등 분야에서는 이미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는 거죠.
2: 자, 효율을 생각한다면 전기차, 지금까지 생활 패턴에 불편함이 없었다면 익숙한 수소차. 자, 박지영 시장의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은 사연자님의 몫입니다.
0: 네,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실수록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또 박지영 실장의 추천으로 구매하셨다면 차카차카의 후기 남겨주세요. 차카차카 카믈리에 박지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사연자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세상의 모든 이동수단과 교통환경의 숨은 디자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카 디자인 시간입니다.
7: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 노재승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십니까. 네. 예, 날이 뭐 상당히 무덥습니다. 이 여름에 어울리는 차, 적재함에 서핑 도구, 캠핑 도구 이런 거 싣고 멀리 산으로 바다로 떠나기 너무나 좋은 차. 또 밤이면 적재함에서 누워가지고 별도 보고 차박도 즐기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인 이 차는 무엇일까요?
6: 뭐죠? 뭔가요?
7: 아, 오늘의 주제. 밤에 누워서 별도 보다가 목에 많이 물릴 수 있는 픽업트럭이죠.
8: 바로 그렇습니다.
7: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인트로 담백하게 하더니 많이 줄였어요. 그래도 뭐 여전히
8: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7: 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양념이.
8: 그래도 좀 날이 너무나 무덥고 쭉쭉 처지니까 심심하게 소개하려니까 저도 좀 기운이 빠져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7: 진짜 더워요 요즘.
6: 정말 덥습니다. 자, 카 디자인 이야기해 보면서 한번 더위를 날려보죠. 픽업트럭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사실 정확히 뭔지는 잘 모릅니다. 픽업트럭이 뭔가요?
8: 이 단어부터 한번 좀 분석해보고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보통 뭐 픽업한다 그러면 우리 강 아나운서님이나 우리 권 교수님 어떻게 이 단어를 이해하시나요?
7: 누구를 가다가 태운다.
6: 그렇죠.
7: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6: 저도요.
8: 나 공항에 중요한 손님을
7: 나 픽업하러 가.
8: 픽업하러 가. 혹은 뭐 물건을 싣는다. 사람을 데리러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적재함에 사람이나 물건을 싣는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 픽업트럭이라고 하는 단어가 널리 통용됐다고 하고요. 이 디자인적으로 보자면 이 포터와 같은 이런 상용차 같이 이렇게 화물 적재에만 특화되어 있는 차량과 달리 기존의 차량, 뭐 일테면 SUV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적재함으로 이렇게 바꿔서 공간으로 할애한 이런 어떤 패키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뭐 무쏘 픽업트럭, 렉스턴 픽업 뭐 이런 스포츠 이런 거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요. 개방형 적재 공간을 뒷부분에 만들어 놓은 차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 이게 확실히 1톤 트럭과는 차이가 있네요. 그럼 이 픽업 트럭의 역사와 대표적인 모델들 알려주세요.
8: 제가 이 보통 자동차 혹은 이 현대 문명에서의 어떤 이 자동차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차가 바로 그 포드의 모델 T. 대량 생산으로 성공한 최초의 차죠. 이 차의 그 점유율이 한때 어느 정도였느냐. 한 나라, 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50%를 한 차량이 점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량입니다. 대단하죠.
7: 똑같은 세기.
8: 똑같은 세기. 똑같은 모델이.
6: 전 세계?
8: 전 세계. 어디 뭐 한 단일 국가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초의 픽업 트럭도 바로 이 차량에서 시작됐습니다.
7: 야, 최초의 픽업 트럭이 이제 모델 T에서 이제 파생된 거 아닙니까?
8: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당장 그 차가 만들어졌을 등장했을 때 공장에서 나온 정식 모델은 아니고요. 예.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나중에 차를 좀 적재함을 붙여서 개조한
7: 화물 공간을 조금 넓혀보면 어떻겠느냐.
8: 그렇지.라는
7: 아이디어로 시발한 거죠.
8: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미국에서 시작된 픽업 트럭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북미 시장 호주. 뉴질랜드 같이 정말 땅이 너무 넓어서
7: 땅덩어리 큰 나라.
8: 그렇죠. 아. 그다음에 인건비 비싸서 내가 다 고쳐야 되는 나라.
7: 그렇죠.
8: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적재함에 농기구 싣고 아.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고 이렇게 저기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농장 수리하고
7: 맞아요.
8: 요러기 위해서 최적화된 차가 바로 요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 그럼 이 픽업 트럭의 시장이 가장 견고한 곳 세계에서 북미라고 보면 될까요?
8: 그렇습니다.
7: 북미죠. 북미.
8: 뭐 네. 냉전 시대 철의 장막에 비교될 정도로 이 북미 픽업 트럭 시장은 난공불락.
7: 와 어마어마하죠.
8: 어마어마합니다.
7: 미국 캐나다 뭐 이쪽.
8: 아 그렇습니다.
7: 어지간한 자동차 중년 남성 무조건 픽업이에요.
8: 그렇습니다.
6: 그래요. 네,
7: 큰 거 그것도 대형.
8: 그렇죠.
7: 나 좀 봐라. 네. 이 정도 사이즈 봤니 니네.
6: 요것도 실을 수 있다. 네. 그런 그렇죠. 건가요?
8: 그러니까 이렇게 큰 차인데도 픽업이 있어? 하는 것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북미 픽업 트럭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뭐 자동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실 만한 빅3 GM 포드 이제는 스텔란티스라고 불리는 크라이슬러 에서도 모두 픽업 트럭을 만들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좀 또 찾아봤더니 작년도 북미 탑10 판매 모델 중에 무려 4대가 픽업입니다.
6: 와.
8: 그 중에서 1, 2위가 다 픽업. 그리고 5위, 10위도 픽업.
6: 그 정도군요.
8: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과 비교해보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 픽업 트럭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7: 그러니까 이제 픽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게 화물을 적재하려고 하는 건데
8: 그렇죠.
7: 우리가 생각하는 픽업은 승용형 픽업 네.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8: 네.
7: 또 화물형 시장은 이제 포터 같은 차들을 또 별개로 우리가 이미지로 분류를 하기도 하잖아요.
8: 바로 그렇습니다.
7: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승용형 픽업.
8: 맞습니다.
7: 네.
8: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픽업 시장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단일화된 경형, 승용 픽업이 아니라 중형, 대형, 초대형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포드의 픽업 트럭인 F150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려 15세대까지
6: 우와.
8: 등장을 한다고 하니 거의 뭐 한 나라의 자동차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7: 미국 사람들하고 가끔 얘기해 보면
6: 네.
7: 그 이 차를
8: 네.
7: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F150라고
8: 네.
7: 하면 그냥 우리 그냥 우리나라의 가장 대중적인 승용차 얘기하듯이
8: 네.
7: 너 차 뭐야? 150. 너 뭐야? 150. 뭐야 원피프트가 처음에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대중적으로 인지가 있는 픽업 트럭이 될 정도죠.
6: 근데 저만 해도 픽업 트럭 하면 그게 무엇일지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인기가 없죠 픽업 트럭이.
8: 정확한 말씀을 우리
7: 뭐 싫은 게 별로 없어요.
8: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은 약간 패션카 개념.
7: 그렇죠, 그렇죠.
8: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비안 오는데. 그 영국제 H사 부츠 신고 다니고 굳이 안 입어도 되는데 그 버
7: 코트 입고 다니고
8: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그 용도에 맞게 쓴다는 거죠. 훨씬 더 말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7: 레인코트 입으면
8: 네.
7: 우산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8: 그런데 우리나라는 레인코트 입고 우산 쓰고
7: 네.
8: 지하철 타고 비 안 맞고
7: 그렇죠.
8: 네.
7: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보면 또 좀 전에 강다섭 아나운서가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픽업 트럭 하면 상당히 그 아저씨들이 막 마초적이고 몸가나 뭐 활동적인 네. 사람들이 주로 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좀 살펴볼 게 좀 있어요.
8: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픽업 트럭은 일반 포터나 덤프 트럭 같이 이제 앞에 보닛이 없고
7: 네.
8: 후방의 적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차량이 아니고
7: 그렇죠.
8: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쓰리박스 앞에 엔진룸 가운데 탑승 공간 뒤에 적재 공간 그래서 쓰리박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차량 뒤에 적재 공간이 있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개방형이다 보니까는 뭐 서핑보드 산악자전거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니기 아주 편리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는 우리 강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9: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히말라야 장비 가지고 도봉산 오르는 격이죠.
7: 그렇죠.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네.
9: 아, 우리나라 장비 그 욕심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7: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9: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픽업 트럭이 조형적으로 뭔가 좀 개방적이고 색다르고 또 재미있는 것이 이제 태국의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처럼 완성차 업체는 없습니다만 이 픽업 트럭 뒷부분 하드톱이라고 그래요. 지붕을 예. 이렇게 좀 꾸며주는 회사가 속된 말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처음에 나올 때는 개방형으로 나오는데
9: 그렇죠.
7: 이거는 이제 폐쇄형으로 뭔가 지붕도 만들어주고
9: 그렇죠.
7: 그런 기업들 쉽게 말하면 픽업 튜닝
9: 회사들이죠.
7: 회사들이 많이 발전한 거죠.
9: 그런데 그 모습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어떤 뚜껑을 씌우냐에 따라서 차의 모습이 또 달라지는.
6: 약간 내 취향대로 바꿀 수 있는 거네요.
9: 그렇습니다.
6: 사람은.
9: 네네.
7: 어떻게 보면은 그 픽업 트럭에다가 폐쇄형으로 지붕을 닫고
6: 네.
7: 격벽을 제거하면
6: 네.
7: 그냥 SUV가 되는 거잖아요.
9: 그렇죠. 맞습니다.
6: 그런데 SUV의 뚜껑을 내 마음대로 고를 그러니까. 수 있다.
9: 그렇습니다.
6: 그런 게 있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싸이에요. 예술이야.

0: 싸이의 예술이야 들었습니다. 국민대학교 노재승 교수와 함께 픽업트럭의 디자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픽업트럭 모델 한번 살펴볼까요?
1: 일단 뭐 포드 F-150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2: 네. 바로 이런 또 북미의 원조 픽업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차급도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2: 뭐 경형, 중형, 풀사이즈, 그 다음에 헤비 듀티, 초대형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헤비 듀티의 경우 엔진이 무려 V8 6000cc 어마어마한 초대형 차량이죠. 거의 우리로 치면 15톤 덤프트럭 같은.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가 휘발유잖아요.
2: 그렇죠.
1: 휘발유 기름을 먹고 간다.
2: 그렇습니다.
0: 아, 이걸 누가 사긴 산다 들거든요.
2: 그렇죠.
1: 10만 원 집어넣으면 한 300km 탄다.
2: 이제 악셀 페달을 밟으면 속도계와 그 기름 바늘이 같이 돌아간다.
1: 같이 돌아간다.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아니 제가 저 6000cc 휘발유 차를 예전에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게이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0: 아우.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런 차들은?
1: 누군가 사신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러니까요.
2: 이 연비가 정말 살인적이죠. 그러니까
1: 확실히 픽업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모델이 있고
2: 네.
1: 미국에서 대중화되어 있는데
2: 네.
1: 우리나라도 픽업이 있긴 있잖아요.
2: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재미있게도 있었습니다.
1: 있었죠.
2: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초의 픽업 트럭은 신진 자동차.
0: 신진.
2: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대우자동차를 거쳐서
1: 지금 한국 GM의 전신.
2: 그렇습니다. 바로 그 차입니다.
1: 오르고 오르고 올라서.
2: 네. 그래서 그 차량이 무려 1968년에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본의 도요타와 기술 제휴로 만든 차가 신진 랜드크루저 픽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생산되는 토요타의 대표적인 SUV 브랜드인 랜드크루저의 3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한 픽업 트럭이고요.
1: 네.
2: 또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 픽업은 역시나 포니 픽업.
1: 포니 픽업 있었어요.
2: 네. 그다음에 또 그 예전에 그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와서 유명해진 그 브리사 택시 아시죠?
1: 예.
2: 녹색. 그 차량도 픽업이 있었고. 거의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요게 명맥이 끊기다가 지금 그 KGM 구쌍용 자동차의 무쏘가
1: 네.
2: 픽업 트럭으로 정말 대히트를 한번 치게 됩니다. 근데 요게 그 히트를 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세금이 너무 싸요. 그래서 이게 승용차로 치면 거의 80만 원 돈 나오는데
1: 그렇죠.
2: 화물차로 하면 거의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차량 세금이 싸다 보니까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쌍용 자동차가 재미를 보니까 나오는 차를 족족 다 픽업으로 만들어버리는 코란도 스포츠 픽업, 렉스턴 스포츠 픽업. 그래서 졸지에 픽업 명가가 됐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실제로 픽업이 이 KGM의 주력 모델이에요.
2: 그렇습니다.
1: 지금 판매를 보면 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종이에요.
2: 맞습니다.
0: 아직까지도요?
2: 아주 그렇죠.
1: 이게 이제 화물차로 분류가 되니까 세금도 저렴하고 또 디젤 엔진을 탑재를 해서 상당히 그 기름값에 대한
2: 그렇습니다.
1: 부담도 낮추고 요즘은 저 전기로 나왔는데 그 전기도 인기가 많더군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자동차도 본격적으로 이 타스마니아라고 하는 픽업 트럭을 만들었는데
0: 네네.
1: 네, 맞죠.
2: 이 출시 당시만 해도 야, 기아 같은 이제 거대 자본 회사가 픽업 트럭을 만들면 시장을 정말 다 독점하겠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1: 얼마 전에 이제 그쪽 관계자를 만났는데
2: 네.
1: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발 그 차를 탔으면.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잘 만들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처럼 했던
2: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래서
0: 이런 농담에 터지는 제가 싫습니다.
2: 네, 저도
1: 농담이라니요.
2: 아니 저는 정말 한여름 에어컨보다도 시원합니다.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0: 자, 오늘 저희가 픽업 트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네.
0: 끝으로 총정리해 주신다면요?
2: 네. 이 우리나라의 이 픽업 트럭은 뭔가 좀 특이한 세그먼트입니다. 앞서서 몇 번 우리 강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이 쓸 일이 없는데 선글라스 쓰고 굳이 입을 일 없는데 레인코트 입는 것처럼
0: 네.
2: 좀 뭐랄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광고에는 뒤에 서핑보드 싣고 자전거 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1년 내내 적재함 덮개 덮고 열질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SUV나 승용차와는 또 다른 나는 픽업 트럭이니까 뭔가 좀 어드벤처러스하고 뭔가 좀 익사이팅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멋쟁이 느낌, 마초 느낌, 뭔가 다르다. 이런 맛이 바로 픽업 트럭을 타는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유의 감성과 분위기만으로도 새로운 차량, 그래서 매력 있는 차가 바로 이 픽업 트럭이죠.
1: 확실히 그 캠핑 가시는 분들은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많이 싣고 네. 또 야외에서 즐기는 느낌이 나니까.
0: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어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노재승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5: 네,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할 주제 한 가지씩 정해서 알리고 있는 차카차카 캠페인 푸른 신호등. 월에 앞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8월의 주제는 장거리 운전 안전수칙이에요.
4: 지금이 딱 휴가철입니다. 네. 광복절 연휴에 길어진 더위 생각하면 8월은 장거리 운행할 일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5: 장거리 운행하는 분들은 화물차나 버스 기사님들에게 특히 여름이 힘들어요.
4: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칼럼이 권장하는 장거리 운행 수칙 첫 번째 뭔가요?
5: 일단은 안전띠는 기본적으로 매야죠.
4: 안전벨트만 잘 매도 사망사고 크게 줄일 수 있죠.
5: 그럼요. 매지 않았을 때 앞좌석 치사율 2.8배, 뒷좌석은 3.7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안전띠 착용은 기본이죠.
4: 그러면 두 번째 운행 수칙 뭔가요?
5: 졸리면 쉬세요.
4: 졸음의 네. 장사 없죠.
5: 환기시키고 노래 불러보고 허벅지 꼬집고 바늘 찔러보고 다 해봐도요. 졸음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소나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4: 네. 이 밖에도 장거리 운행 전에 타이어 등 차량 점검도 미리미리 해두면 좋겠죠?
5: 물론이죠. 비가 자주 오니까 와이퍼도 꼭 점검하시고요.
4: 장거리든 단거리든 전방주시 안전거리 확보 기본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의 끝곡 나자렛의 Dream On 준비했습니다.
5: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용주
4: 강다솜의
5: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우리 연입니다.
3: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4: 예.
3: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1: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 몇 층 가세요?
4: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1: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4: 예.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압도적인 보안. 직접 확인하세요.
1: 1670-1932. 볼트 1932.
2: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 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